뭐야? 호랑이만한 개가 있어?

정말 무시무시한데? 말도 안 돼. 이게 개라고? 이거 곤란한데? 이런 멍멍아, 미안. 이제 좀 진정해. 이제 좀 얌전해져. 어?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버튼이처럼 귀여운 반려견들의 안전사고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2: 먼저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 돼요. 개는 낯선 사람이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서워하니까요.
3: 특히 새끼와 있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자극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1: 맞아. 그럼 이번엔 반려견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4: 아무리 순한 개라도 언제든 물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항상 목줄을 해야 하죠.
5: 또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어린이와 함께 타게 된다면 반려견을 안아서 통제하는 게 좋아요.
1: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반려견. 우리 모두 안전하게 키워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새로운 동료는 누구? 뭐야? 로봇이라고?
1: 야, 괜찮아? 어? 저게 뭐야?
2: 어? 로봇 개잖아?
0: 로봇 개라니?
3: 시리우스!
4: 괜찮니? 좋아! 우리 아가!
5: 보리암, 어서 왔지?
3: 우리 아가, 아빠가 많이 걱정했다고.
6: 오전에 수변 공원에서 로봇개에게 세뇌를 당했던 강아지들을 조사해본 결과 최면 전파를 사용해 개들을 모으고 있었어.
0: 최면 전파라고요?
7: 그럼 버튼이가 사나워졌던 것도...
8: 그래, 로봇개에게 조종을 당했던 거지. 아, 도대체 누구의 짓인지.
6: 이런... 메가시티 우번가에 들깨무리가 나타났어요.
8: 서둘러, 들깨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최후의 합력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어떡하지? 들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1: 그럼 흩어져서 구조하자. 서둘러.
2: 알았어.

0: 이 녀석 저리 가. 호이. 들깨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1: 저리 가. 얼른 저리 가르쳐.
0: 물러나세요. 걔는 기절했어요. 괜찮으세요?
2: 아유, 아유, 다행히 가방만 물었어.
0: 걔가 쫓아올 땐 뒤돌아서 뛰면 사냥 본능을 자극해서 위험해요. 혹시라도 걔가 물고 놔주지 않을 때는 힘이 센 어른이 뒤에서 목을 졸라 들어올리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인 위험하니까 반드시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해.
2: 아유, 그래. 그래, 고맙네, 파이어 총각.
3: 이 근처에 많이 있다는데?
1: 어? 이안, 어? 저기!
3: 어?
1: 들깨다!
3: 어? 저렇게 소리치면서 달아나면 위험한데?
1: 이안, 뭐하고 있어?

0: 멀쩡하잖아. 정말
1: 위험해.
2: 어디?

0: 다들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1: 그래. 잘했어. 타이탄! 이카루스! 그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덕분에 이제 절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요. 피날레 스틸라이크! 널 방해할 수 있는 게 왜 없어?

0: 눈부셔! 무슨! 이 몸이 계신데! 에어로 컨타! 누가 절 방해하는 거죠? 좋아!
1: 지금 누가 상대하고 있는 거지?
2: 글쎄, 나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3: 누가 됐든 지금 상황에선 환영이야.
0: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이야! 오호, 제법이군요. 하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걸렸군요. 라이트닝 네!
1: 이런,
0: 당했어! 일렉트로, 이건 네가 유인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거야.
1: 뭐라고?
0: 아, 이 귀찮은 걸 한 번에 날려버리려 했거든. 에어로 젯 액션! 에어로 우메라!
1: 변신을 한다고요? 깽!
0: 아이고, 무서워라.
1: 얼른 숨어야겠네요.
0: 어디 숨겠다고? 에어로 소화 미사일! 야!
1: 이런 지리산 방법을 쓰다니요!
0: 다 보인다고!
1: 쇼가 흥미진진해지는군요. 마음에 들어요. 이겼어!
4: 이겼다고?
2: 어, 누군가 우릴 도와줬어.
3: 대체 누구지?
0: 누구긴? 바로 나지, 이 꼬맹아.
1: 꼬맹이? 설마 형이야?
5: 오늘의 안전 교육.
6: 오늘 파이어 로봇은 들개들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냈지? 그렇다면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
2: 소리를 지르거나 뒤로 돌아서 도망치면 오히려 위험해요.
7: 몸을 옆으로 돌리고 먼 곳을 쳐다보며 개가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또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5: 그래도 달려든다면 옷이나 모자, 가방 등의 물건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던져요.
8: 그러면 개 사냥 본능에 의해 순간적으로 따돌릴 수 있거든요.
6: 그래. 그러니 버려진 개들이 들개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앉아!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0: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1: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0: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2: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3: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2: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내시가 보는 거울은 내시경. 들어봐! 좀비가 왜 바본 줄 알아? 머리가 좀 비어서! 좀비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침 단주목이 펭귄이야! 펭귄은 누가
5: 죽어! 저 안 웃으면 어떡해요?
6: 진짜 나가야 돼.
7: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봤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8: 띵으로 척을 하면서 걷네.
9: 아, 지금 몇 시야?
8: 몇 시야, 지금?
4: 몇 시에요?
9: 몇 시에요가 아니고 2분, 2분.
4: 아, 2분 하고.
9: 11시에 보기로 했는데.
4: 아, 조심합니다. 아. 제가 어디 선배님 그 영상 보면서 좀 복습 좀 하느라고.
9: 핑계가 좋다.
4: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8: 뭐, 해봐봐.
4: 밤바이야!
8: 그거 심현섭 선배님 거.
9: 선배님 거.
8: 나 초등학생 때 보던 거야.
4: 그거다. 어. 그거다, 선배님께서 하신 거. 하고 있는데!
8: 우리 허경환 선배.
4: 바로 이만 아닙니다.
8: 너 빨리 올라가.
4: 아!
8: 빨리 가.
9: 올라갈 수 있게. 빨리 가. 우리 그, 특별계수.
8: 특별계수.
9: 34.5기.
10: 아니, 뭐야. 너 지금 몇 시야, 지금?
4: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4.5기 펭수입니다.
9: 아이고.
10: 아니, 근데 첫날부터 이렇게 지각을 하게 돼 있나?
4: 죄송합니다!

0: 처치하겠습니다.
1: 여기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 안 돼.
0: 아니면 제가 메타전을 받겠습니다. 저를 때려주십시오.
2: 일어나라고.
3: 하지마.
0: 아 그런 거 없습니까?
4: 이상한 것만 배웠어.
5: 일단 앉아. 펭수.
2: 아니 근데 펭수 어제 그 우리 거 코너 선배들 거 코너 보느라 지금 늦잠 자서 지각한 거잖아.
0: 이거 신기야.
2: 뭘 본 거야 너?
3: 보여줘봐.
5: 그거 이름 좀 말해봐.
3: 얘 지금 우리 사실 우리 누군지 몰라.
0: 저 알고 신기야. 아,
3: 그럼 우리 이름 한 명씩 대봐봐.
0: 박성광.
5: 약간 영광인데? 나 기분이 나쁘지 않아.
0: 박준형, 박성호, 장도연. 김준현.
5: 아니, 우리는 일부러 다 틀리고 한 명은 맞추네. 한 명은 맞춰버리네.
4: 맞춘 게 아니라 이게 지금.
0: 제가요, 사실, 그, 특채로 온 거거든요. 그냥 서 있었다가 길거리 캐스팅 당했어요, 사실은.
3: 쟤는 좀
6: 이게 조금은 약간
0: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그 선배님들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선배님들은 어떻게 붙으셨는지 그리고 왜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5: 그래 뭐 열심히 한다니까. 그래. 한 번씩 보여주자.
7: 선배로서 그래. 보여주자.
0: 감사합니다.
5: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선배 중에 이수지 선배가 있어.
0: 오 닮았다 진짜로.
7: 아주 사랑해요.
5: 와. 이런 게 있어야 돼.
0: 와 이거는.
5: 그리고 이쪽은 우리 30살기에서 가장 성대모사를 잘하는.
0: 오 보여주세요.
8: 우리 펭수가 개그맨이 될 상인가.
5: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2: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5: 얼음이 얼음이 진짜 똑같아. 얼음. 펭수가 얼음을 좋아해.
3: 펭수 좋아하는 거 뭐 있어? 펭수가 좋아하는 거.
8: 네. 얼음.
7: 그 앞에
2: 뭐 점점 미주를 이게
3: 아 우리 펭수 때문에 내가 화가 많이 나죠.
5: 순간에 눈치를 한번 봐.
3: 눈치 한번 봤어.
2: 나 이 형 이렇게 떠는 건 처음이야.
4: 그러면 연주 보여줘.
2: 나는 근데 마땅히 막 성대모사나 이런 개인기보다는 대학 축제에서 아무 말 하는 래퍼 있잖아.
0: 우와!
2: 그걸로 한번 붙었어.
0: 야 재밌다 뭔지 몰라.
2: 대학 축제에서 정말 아무 말 하는 래퍼야.
0: 오 보여주세요.
8: 아 오케이 여러분 제가 하는

0: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무슨 말인지 알아요라는 유행어를 계속 가져가면서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1: 오, 컨셉 좋은데요?
2: 아, 난 CF 모델로 합격을 했어.
1: 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CF 모델을?
2: 건조한 날 피부는 숨을 못 쉬죠. 늘 함께하고 싶어. 떨어지지 마. 양면태. 네?
3: 이거 태국으로 송출이 되는 거라서.
2: 아, 태국으로도 송출된다고요? 네. 아, 네. 내원기억하고 불절전 1억 천년육강 큰사무 야 똥나 티썸나 나 이걸로 붙었어.
4: 눈이 돌아있어.
0: 이게 가짜 태국어가 아니라 이거 진짜 태국어잖아.
1: 이게 확실히 앞에 뭐를 깔고 이게 전형적으로 딱 하는 거군요.
4: 개그의 기본을 좀 아네.
1: 그게 바로 위주와 오덕스.
5: 선배님
6: 보세요. 아직 안 했는데.
4: 맞아, 맞아, 맞아, 그거야.
6: 그거야. 맞아, 맞아.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7: 너가 방금 한 게 니주와 오도시야.
5: 아, 이 우리는 다 니주야.
7: 니주야.
5: 여기가 오도시야. 오도시야.
1: 아무튼 선생님 너무 잘 봤습니다.
2: 잘해요.
3: 시간이 지금 많이 늦어가지고 바로 가야 돼.
0: 그러네. 빨리 가야 돼.
6: 아니 너가 늦어가지고 지금 다 늦었네. 지금
1: 빨리 어디 가요?
0: 지금 따라와봐. 따라와봐.
6: 짐 챙기고. 아유 막내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4: 너무 좋다고 이거를.
6: 아니. 야.
8: 잘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1: 네.
8: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인사 잘해야된다 그랬어.
1: 인사 잘하기.
8: 그다음 관계자분들 갔다 싶으면 다 인사해야 돼. 알았지?
1: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어이구. 아니 놀라셨잖아.
1: 안녕하세요.
6: 아, 폭발. 아우 정말 말썽 부르게.

0: 우리 암살하러 왔어.
1: 아, 아니고 저는 쪼목이로 들어온 펭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여기 이제 34.5기.
1: 근데요, 저도 명색이 34.5기잖아요.
2: 그치. 어.
1: 그럼 솔직히 공기 아닙니까?
2: 이거는 나.
1: 머리 박혔습니다!
3: 우리 동기 맞아! 우리 동기 맞아!
2: 우리 동기 맞아. 우리 동기야.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실게요.
2: 자, 그래서 우리가 쇼츠를 찍어야 되는데, 너가 아이디어를 좀 줬으면 하거든?
1: 오! 또 연기가 기본적으로 잘하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좀 연기가 가미된 어떤 영화 명대사들 있죠. 따라하는 건데 느낌이 다르게 하는 거야, 완전히. 아.
4: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2: 아, 이게 감정별로 다르게?
1: 완전히 다르게.
2: 나는 그러면 이제 선배로서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1: 게 보이세요?
2: 이제 왕과 사는 남자 이제 명대사를 인도 버전으로.
5: 이놈! 오, 니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니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0: 유튜브 그 선배로서.
1: 펭수입니다. 저는 영화 암살해 보겠습니다.
6: 뭐예요?
1: 저 구멍 여기 두 개지요.
2: 바로 리허설 준비하러 갈게요.
1: 자, 저는 지금 그 원래 제가 신인이면은 저 코너를 바로 못하거든요. 근데 선배님께서 오늘 깍두기 넣어주신다고 해서 지금 왔어요.
0: 아유.
7: 네.
0: 네.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 엄청 크네.
1: 안녕하십니까.
8: 오를 주세요.
9: 생일사 리포터 모사
10: 도도도가 기분이야 도도도
11: 야 완전 좋네.
0: 여기가 좋나? 여기가? 펭수가 여기가 좋을까?
11: 어디 편한 데가 어디야?
1: 저 어디든 편합니다.
11: 아 그러네.
0: 아 누울까?
11: 그 이제 몇 기가 된 거야?
1: 제가 34.5입니다.
0: 아 34.5 34.5
11: 사실 우리가 펭수 재밌는 건 뭐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1: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관객들 앞에서 개그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웃음을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11: 강박 때문에.
7: 사실 이 안에서 그렇게 웃음 주는 개그맨이 뭐 100% 다.
11: 편하게. 얘한테 지금 마음속에 우리가 되게 유명한 애가 돼 있는데.
1: 알겠습니다. 뭐, 그, 관객들이 안 웃을 수도 있잖아요.
11: 아 그렇지.
1: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1: 사실, 이제, 박성호 씨한테 물어보면 돼. 박성호 씨가, 예. 나가서 참 많이 못 웃겼거든. 그래가지고, 얘기 좀 해줘.
0: 나한테 넘겨.
12: 일단, 나한테는, 그, 요들이라는 무기가 있잖아.
1: 아, 맞아요.
12: 우리 또 같이, 열린음악회도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어.
11: 열린음악회 나갔어.
12: 열린음악회 나갔어.
1: 저희 같이 요들을 했었어요.
11: 성호야, 너는 진짜 펭수한테 고마워야겠다.
1: 아, 아닙니다.
12: 제가 지금 펭수 가랑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어?
11: 들어가봐! 들어가봐!
7: 개그맨이 말이야.
11: 이 정도 해야지 개그맨이지.
7: 개그맨이.
11: 자식아.
12: 펭수야. 펭수야. 내가 가야 이거는 방송이
1: 안 됩니다. 안 됩니다.
7: 무대에서 안 터지는
0: 거야. 그래.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2: 막내야, 이번에 새로 네. 막내야.
1: 안녕하십니까? 34.5기 펭수입니다.
7: 사실은 우리 막내가 들어오면 우리 때는 너 시험 봤던 거 해봐. 뭐 개인기 있어? 뭐 이런 거 하거든.
11: 무조건 시키거든.
1: 저는 사실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거든요. 그냥 가다가 누가 잡아서 뒤를 쳐다봤던 것 뿐이었어요.
11: 어떻게 했는데?
12: 어이, 펭귄 양반!
2: 오, 이거 뭐야?

0: 또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또 있어? 또 있어? 이런 거? 오. 야, 또 생각해봐. 천천히 해봐.
1: 성대모사 이런 거 잘하는 거 근데 성대모사. 오.
2: 야, 펭귄이 하는 성대모사 진짜 귀여워.
3: 아니, 천천히 생각해봐. 나 괜찮아. 잘하네.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이것도.
1: 이러고 돌 수 있나? 이러면서 돌면서 이게 비트박스 가능한가?
4: 괜찮네.
1: 야.
3: 이게 선배들의 역할이야. 만들어주잖아.
5: 단물이랑 단물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가주시,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우리 한번 무대 잘 서봅시다.
5: 예, 좋습니다.
0: 자, 성화가 들어와. 자, 그냥 해요.

0: 이만 아닙니까? 와, 선배님들 이거 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1: 선배님은 달라.
2: 평소 이제 너도 개그맨 데뷔하는 거니까 내가 잘 보고 있을게.
1: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선배님의 길을 받아서 아주 잘 하고 오겠습니다.
2: 개콘 무대를 능멸 하고 와.
1: 알겠습니다. 능멸 하겠습니다.
2: EBS는 역시 펭수. 자 이제 가야 돼.
1: 어 가야 돼.
2: 가자.
1: 또 가자 선배님. 그냥 가시죠.
2: 가자.
3: 이제
4: 진짜 나가야 돼.
3: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고 들어오세요. 아...
1: 펭수 왔습니다. 펭수입니다.
3: 알겠어요. 일단 앉으세요. 죄송한데 좀만 옆으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4: 재판장님이 안 보입니다.
3: 정말 미안합니다. 예. EBS는 교육방송인데 펭수는 교육적이지 않은 죄.
1: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개그맨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웃기신 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0: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어디가
0: 왜요?
1: 이 막내들은 끝나고 다 여기 정리하고.
2: 너무 선배 노릇한다.
3: 아유 선배죠 선배.
0: 선배님. 다음 편. 오늘 공주놀이를 할 거야.
4: 공주에서 공주놀이. 센터 공주?
0: 원지공주? 공주의 치우치. 대기관을 해야 돼.
5: 이거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0: 왕자, 저와 함께 왈츠 한번 땡기시래요? 지동들아.
4: 공주, 공주 권력 있어.
0: 역시 공주는 공주에 와야 되는구나.
6: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7: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타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8: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7: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9: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힘도 안 난 데까지는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3: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4: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3: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와, 백지 수표라. 여보, 우리 인생을 바꾼 금액이 얼마지?

0: 오늘은 강원도 강릉, 강릉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오래된 냉동 창고 같은데?
1: 냉장이라고 또 써있는 거 보니까 네. 냉동 창고 들어가나 봐요.
0: 근데 오늘 백만장자분께서 여기 사시는 건 아니겠죠?
1: 설마요. 이쪽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가보시죠. 여기 뭐
1: 우유값이 있네요? 말리시는 건가?
0: 우유를
1: 우유 많이 드시나 보다.
0: 여기가 오늘 우유와 관련이 있는 곳인가요?
1: 아,
0: 아우 여기
1: 뭐가 많네요.
0: 작업실이네요.
1: 밖에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0: 와, 아 여기 무슨 미술 어떤 작업실 같은. 아 일단 냉동 창고를 해서 그런지 뭔가 시원합니다.
1: 너무 시원한데요? 여기 보면 얼굴 그린 것 같기도 하고.
0: 아이고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장훈 씨, 예원 씨, 아이고.
1: 어, 여기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여기
0: 가운데 드시죠. 미술 작품들과 너무 어울리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1: 아니에요. 네.
3: 저는 저 대지 미술가 최옥애입니다. 그리고 조각하면서요. 그래서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0: 최오경 선생님, 오늘의 백만장자시죠?
1: 네, 근데 저는 돈은 그 정도 안 되는데 네. 미술관하고 작품이 백만장자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래서.
2: 그럼 백만장자 맞잖아요.
1: 아이고, 그 좀 돈은 그럼 많지 않습니다.
0: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인사하실 때 전부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사실 백만장자라는 게 기준이 또 다 다르니까요.
2: 맞아요.
0: 네, 오늘 그럼 우리 미술관 백만장자. 미술관이 몇 개 있으신 건가요?
1: 강릉의 라트월드, 영월의 전달,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 삼척 라트월드 세 개 있습니다.
0: 아, 미술관이 세 개.
2: 세 개 있는 분은 또 처음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0: 백만장자 맞으신 것 같은데.
1: 그래도 가난합니다.
0: 아. 아니, 근데 여기가 냉동창고잖아요.
1: 네네.
0: 여기서 작업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1: 우리가 예술가가 이 좀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네. 공간이 좀 천장이 높아야 되고.
0: 아.
1: 그리고 겨울, 여름에 좀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아주
2: 작업실에 좀 생각도 못했어요.
0: 이쪽에 굉장히 신기한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1: 제가 우유팩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0: 아, 이게 우유팩이군요.
1: 이제
2: 눈밖에 많더라고요.
1: 네, 이렇게 다 쓴 우유팩을 네. 갖고 이렇게.
0: 아,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계속 이어서 그리시는 건가요?
1: 아닙니다.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그려서.
0: 아, 그려서 여기다 갖다 놓고.
1: 네. 이게 지금 저.
0: 저는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하나의 네. 작품인 줄 알고.
1: 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0: 예, 예, 예.
2: 멋진데요?
1: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이게 사람 얼굴을 그리신 건가요?
1: 이게 생각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2: 맞아요.
1: 그 얼굴 자체를 매일 기록하듯이 나의 생각을 이 드로잉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여태까지 몇 장이나 그리셨나요?
1: 한 2만 장 그린 것 같습니다.
0: 2만 장?
1: 네.
2: 그러면 이 작품은 앞으로 몇만 장까지 만드실 생각이세요?
1: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내가 일기 쓰듯이 그리기 때문에 숫자는 제 혼자 한 10만 장 되지 않을까 이런
2: 와.
0: 너무 다작을 하시면 나중에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될
1: 그 작가가 작품이 다작이면 더 유명해집니다.
0: 아, 그렇습니까?
2: 의외인데요?
1: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
2: 피카소.
1: 피카소가 굉장히 많은 다작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0: 이게 요 정도 드로잉은 한 장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 평균 제가 봐서 한 2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0: 20분?
2: 20분이요?
1: 네, 그리고

0: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근데 저는 워낙에 그림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2: 저도 완전 그림에 소질이 없는 타입. 그림.
1: 저희 아버지가 미대 출신이신데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 것도 참 저희도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2: 살짝은 물려봤죠.
1: 근데 뭐 아주 조금만
0: 제가 시범을 잠깐 보면 네, 이렇게 드로잉을 해.
2: 네.
0: 자기 생각대 선을.
2: 네.
0: 그러면서 뭐 눈도 코도 넣으면서 붓으로 더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모양을 네. 내는데 잘 그리려고 하면은 그림이 안 됩니다.
1: 어차피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네.
0: 절대로 남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작품이 좋습니다.
2: 저는 음영을 주겠습니다. 음영.
0: 실제 잘 그리십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붓으로. 거기 꽂혀 있는 것도 되고, 예.
2: 네.
0: 우와.
2: 요즘의 마음인가요?
1: 예.
2: 잘 그리시는데요? 오. 진짜로?
1: 오, 잘 그리세요.
0: 아니, 아버님이 미술선생이시라.
1: 아니, 미술선생님 아니고 그냥 미술 전공하셨는데.
2: 그래서 그.
1: 아들이 너무 그림 못 그려서 굉장히 당황하셨었어요.
2: 아니, 그냥 DNA가 있는데?
1: 아, DNA 없어요. 없고.
2: 있어. 선생님, 먹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먹이.
2: 네.
0: 그, 재료 중에 제일 쌉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싼 재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싼 걸 하고 싶어요.
2: 요즘 마음이 많이 어두우신가 봐요.
1: 아니, 아니. 먹으로, 네. 먹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네. 뭐 다른 색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0: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저는 뭐 그냥 저의 모습을 좀 살짝 그렸는데
2: 진짜요?
0: 너무 예소하신데?
1: 네.
2: 전 보자마자 뭘 느꼈냐면 쓸쓸한 서장훈을 느꼈어요.
1: 아, 약간 쓸쓸함. 쓸쓸함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쓸쓸함.
2: 쓸쓸한 뒷모습.
1: 뭔가
0: 잘 그리셨는데?
1: 네. 쓸쓸함. 네.
2: 저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네. 어떤가요?
1: 뭔가요?
2: 네.
1: 저를 왜 그리셨어요?
2: 오늘의 주인공으로 한번 제가 서장훈의 젊은 시절 한번 그려봤는데 어떠세요?
1: 아, 너무 젊은데요? 아, 저보단 낫네요.
2: 네. 근데 좀 멋지게 그렸잖아요.
1: 아, 실물보단 나아요.
2: 귀엽게. 네,
1: 다행입니다.
2: SAH. 내가 새겼어. 요 어린아이가 쓸쓸한 서장훈으로 크는 겁니다. 그쵸?
1: 근데 이 작품들은 나중에 이런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은 파시기도 하나요?
0: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할 것 같아요.
1: 아, 팔고 안 팔고는 우리 사모님께서.
2: 원하는 사모님이 갖고 계시네요.
0: 네.
2: 근데 그럼 이 3만 장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그것 또한 저는 뭐 그냥 그 아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리는 작가로.
1: 누가 만약에 산다?
0: 저희 집사람이 판다.
1: 아,
2: 분업이 확실하네요.
1: 사모님한테 크게 뭐 잘못하신 게. 네. 이 조형물은 선생님 작품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이거는 조각인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0: 이제 이걸 대지예술이라고 그랬는데
1: 네.
0: 땅에다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땅과 어떤 지형을 갖고 그 드로잉 한 것을 대지예술이라고 그래요. 걸어 들어올 때 청허루가 있는데 정자를 아직 품으면서 들어오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옛날 거와 우리 현대적인 어떤 보면서 같이.
1: 이거 파이프죠?
0: 네, 파이프.
1: 이건 파이프가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0: 한 6천 개가 들어갔고요.
1: 6천 개요?
0: 네.
1: 그 옆에는 어떤 작품인가? 약간 새 둥지 같기도 하고.
0: 나무로 만든 별입니다. 그래서 목성이라고 했고요. 우주의 행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소우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주와 우주가 만내는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1: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0: 네, 크기는 위로 15m, 폭은 12m.
2: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0: 나무는 무게로 따지면 한 200톤?
1: 200톤?
0: 네, 그렇습니다.
1: 나무는 어디서 구매를 하셨나요?
0: 주로 나무가 요즘에는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네. 개발했을 때 나오는 걸로 부셔서 이렇게만.
1: 일반적인 미술 작품들하고 좀 스케일이 다릅니다. 굉장히 크고 한데 이런 걸 이제 대지 미술이라고 네, 하시는 건가요?
0: 대지 미술입니다.
2: 선생님 쓰시는 재료들이 다 특이한데 더 특별한 재료가 있을까요?
0: 특별한 재료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걸 바로 옆칸도 있으니까 네.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여기가 새로운
2: 공간. 또 다른 공간이구나.
0: 네. 여기가
1: 우와. 이거는 폐 타이어 같은데.
0: 폐 타이어도 있고 네. 고무입니다. 고무.
2: 고무? 그 여기 걸려 있는 건 만드신 작품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우유팩에 드로잉 보셨잖아요. 네. 그걸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고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 다 재료네요, 선생님한테는. 네.
1: 이 조각인데 조각도 하시나요?
0: 제가 전공은 조소입니다.
1: 작품을 이렇게 보면 막 다 뒤틀려 있거든요. 목도 뒤틀려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볼 때랑 또 옆에서 볼 때랑 또 다르고
2: 앞뒤가 아닌 것 같기도 앞뒤가 하고
1: 앞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리나 이런 것도 막 뒤틀려 있고
0: 한 팔은 이리 가려고 예. 다리는 이리 가려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마음 먹으면 또 이런 마음 먹고 균형 잡히지 않는 이런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2: 커다란, 아니, 엄청 긴 호수 있는데요.
0: 아, 이거구나.
1: 이 호수는 뭔가요?
0: 이거는 제가 새로운 창작을 만들려고 지금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

0: 그런데 뭘로 그리시는 거예요?
1: 지금 이거는 보된 거지. 해맞이 행사를 해요. 그 손님들한테 추운 날에 대접하고 나서 이걸 폐기하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아 저거구나 이래서 좀 모아달라 해서 갖고 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한 묶음씩 이렇게 모아주면은
0: 도화지는 우유 팩이고
1: 네.
0: 붓은 오뎅 꽂으면 다 재활용품만 쓰시는 게
1: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는 것 돈이 가장 적게 들어서 자유자재로 뇌를 표현하는 것은 그 재료비나 이런 데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돼.
2: 교수님. 네, 저 왔습니다.
1: 아이고, 이건 또 뭐야?
2: 아, 이거.
1: 이거 어디서 나왔어?
2: 이거 근처 폐공장에서 남은 자재, 버려지는 자재인데 작품 활동에 좀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1: 이야, 이게 또 이 나의 또 창작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또 뭐야, 이게 진짜. 아이고야, 이거 참 대단하네. 어찌 좋은 구구했네. 이걸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더 갖고 올 수 있어?
2: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이래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거야.
3: 돈이 그렇게까지 없지 않으신데 왜 이렇게까지?
1: 예술가가

0: 소박하게 말씀하셨는데 소박한 공간이 아니네요.
1: 소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다리느라고 잠깐 봤는데
0: 그래요?
1: 진짜 심각하게 놀라운 장면이
0: 진짜요?
1: 펼쳐져요.
0: 아, 나 진짜...
1: 깜짝 놀랐어. 아까 이거 잠깐 여기 위에 올라왔다가
0: 너무 궁금한데?
1: 자, 보세요.
0: 아까 말씀하신
1: 제가
0: 뒤요?
1: 여기
0: 우와 대박이다. 혹시 뛰어가도 되나요?
1: 뛰어가도
0: 돼요? 와 미쳤다. 와
1: 이것도 다 작품인 거죠 지금?
2: 네.
1: 여기도 있고 이 작품들.
0: 아니 뭐야 미쳤는데?
1: 아니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0: 처음 봐요.
1: 봐봐요. 이쪽 끝에서 네. 저렇게 파노라마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스팟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0: 아니 진짜 저 소름 돋았어요. 저 소름 돋았어요.
1: 아, 나도 깜짝 놀랐으니까 아까 여기 왔다가 아니 이게 너무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림이라서
0: 아니, 이 위치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1: 아무도 놀라워요. 몰랐을 거야.
0: 아무도 몰랐어. 저 강릉 되게 많이 왔거든요.
2: 저희가 미술관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네. 가장 크게 비중을 크게 한 게 바다의 뷰야.
1: 아.
2: 그리고 미술관 실내에서 나오면서도 바다 보이게 하고 공원에서도 보이게 하고 이런 어떤 최고의 작품이 바다다 해서 바다가 중심이 되는 맞아. 공간을 만들었어요.
0: 최고의 작품.
2: 네네. 우리가 하늘에서 봤을 때 아까 대지예술을 하면서 여기 모셔왔기 때문에 네. 하늘에서 봤을 때 이 전체가 하나의 대지예술로 오아지로 보고 만들었다. 조각 하나하나 놓으면은 다른 데 있는 조각공원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산 전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지예술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1: 네. 네. 정상.
0: 정상으로.
2: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0: 우리 여기
2: 둥글게 더 걷고 있는데
1: 글쎄요 이거 저는 아까 손톱인가 했는데 손톱은 아닌 것 같고
0: 모양이 뭘까요?
2: 이게 이제 해시계입니다.
1: 아~
2: 여기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이
1: 해시계
2: 시계 침이 돼서
0: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갑자기
3: 네 안녕하세요.
1: 아이고.
0: 갑자기 저기서 나타나셨어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아이고.
0: 갑자기 저기서 나타나셨어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어디서 오신 거죠?
1: 아 혹시 대표님?
3: 네네.
1: 아 예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1: 아니 저 밑에 뭐가 있나요? 네.
2: 저쪽으로 아, 터널로 해서 나가는 길이 네.
0: 있어요. 신기하다. 여기로 오시죠.
3: 네.
1: 아유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1: 가운데로 네, 오시죠.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미술관 대표이신 우리 박신정 대표면서 제가 같은 이불을 쓰는 사람.
1: 아.

0: 부부 백만장자를 저희가 모셨네요.
1: 아, 그러면 이 미술관이 명의는 대표님 명의로 돼 있는?
2: 네, 대표로 네. 돼 있습니다.
3: 그 주식회사인데 대부분의 주식이 여기고 저는 아이, 노무장.
2: 아이, 그래.
0: 대표님도 작가이신 거죠?
2: 네, 예, 그렇죠.
1: 작품 스타일이 좀
2: 완전히 달라요.
1: 완전히 다르시고. 예, 예.
3: 저는 이제 이런 대지예술이나 예. 공간을 만들고
0: 큰 거.
3: 큰 하고
1: 뼈대.
3: 그렇죠. 뼈대를 만들고 예. 여기는 옷 입히고 액세서리 하는 이런 어떤 좀 여성스러운 작품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미술관 백만장자이신 우리 최우경 작가님 그리고 박신정 대표님 두 분은 어떻게 미술을 처음에 전공하시게 된 건가요?
1: 잘하는 게 미술뿐이 없어서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한 걸 잘하는 게 있었으면 그거 했겠죠. 미술을 하면 제가 대회를 나가면 거의 상을 많이 받은

0: 그래서 재능은 있었던 것입니다.
1: 원래는 미술을 안 하려고 하셨다고요?
0: 제가 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취직하려고 상고를 갖고 상고에 가서 보니까 미술 잘하는 우리 미술 선생님이 저보고 미술을 좀 알아야 되니까 저는 저 취직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취직을 미술 선생님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2: 우와.
1: 진짜요?
0: 선생님 저를 어떻게 취직합니까 이러니 추천해준다 해서 그때 얘기한 것이 교장 선생님이 혹시 추천을 약속을 하면 하겠다 이러니까
2: 아.
0: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교장 선생님 교장실에서 불러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이요?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고 네가 나한테 약속하면 미술한다 했다며 이래서 예 이러니까 내가 약속할게 이래서
2: 아니 미술 선생님이 근데 그렇게까지 미술을 시키려고 했던 걸 보면 굉장히 재능이 좀 있으셨나 봐요.
0: 있었고 같아요.
2: 네.
3: 있으니까 그랬겠죠. 아니,
0: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2: 그러니까 뭐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가서 네. 그렇게
0: 그리고 미술을 한 것이 나가서 전국대회 1등을 하면서 제가 미술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2: 아까 취직한다고 하셨는데 미대를 가신 건가요?
4: 네, 취직했었죠.
0: 아, 취직했죠.
4: 학교에서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0: 그때는 제가 삼척 동세멘트를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몇 개월 되니까 그 신문에 국립 강릉대학이 생긴다는 거예요.
2: 아, 예.
0: 아 이걸 나를 위해서 대학이 생기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취직을 했는데
2: 국립대학은
0: 네, 국립대학 그때 만 아무래도 11만 원이 예. 등록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래로 국립 강릉대학을 들어가서 아. 졸업도 이래 하고 걔가 거기에 교수도 첫 번째 되고 이런 사람.

0: 대표님도 어릴 때부터 미술을 하셨어요?
1: 예, 뭐, 그 반에서 그 당시에 우리 만화로 인형 그려주고 옷 입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 책상 앞에 친구들이 줄을 섰었어요.
0: 그려달라고.
1: 그려주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친구가 저를 이제 같이 미술학원 가자 이렇게 해서
2: 아, 친구분이 꼬시셔서.
1: 예, 꼬셔가지고. 네. 갔었는데 친구는 이제 포기하고 저만 이제 끝까지.
2: 아니, 그럼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1: 전시장에서 만났어요.
2: 전시장에서?
1: 예, 예.
2: 대학 때요? 아니면?
1: 아니,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2: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 예.
2: 우리 처음 뵀을 때 작가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1: 첫인상은 좀 이상했죠. 왜냐면은.
0: 그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1: 그 머리가 짧고, 그 눈은 좀 지금보다 훨씬 부리부리하고 빛이 났었는데, 꼭 그 귀신용사 인민군 같은 말투에다가.
2: 아, 약간 무장공비.
1: 예, 예, 그런 스타일로.
0: 강렬하셨구나.
1: 예, 머리는 짧고.
2: 대표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1: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3: 이뻤죠.
0: 예뻤어요?
3: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똥배가 이쁜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똥배 때문에 결혼해.
2: 사모님이 좀 전에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0: 언질을 하셨는데
2: 결국은 이상한 얘기를
3: 이렇게 서 있는데
0: 네.
3: 이렇게 서서 수다 떠는데 이 배가
0: 아이,
3: 이 배가
0: 아이 배 얘기 말고요.
1: 엉뚱한 이야기 좀 하지 마. 아 진짜.
0: 아 그 배에 반하셔서 먼저 네, 표현을 그래서, 하셨구나.
3: 그래서 덤벼드렸죠.
0: 아
2: 연애할 때 좀 잘해주셨나요 작가님께서?
1: 아유 전혀 나쁜 남자 스타일.
0: 아, 진짜요?
2: 네. 약간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네. 왜냐하면 작업장에 전화가 없었어요.
3: 아, 그때는 삐삐도 없고, 그거 할 때.
1: 네, 네.
2: 전화도 안 왔고, 네. 그러니까.
1: 근데 그 옆에 공중전화, 몇 시에 전화를 내가 걸면은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그, 지킨 적이 없어요.
2: 왜 안 받으신 거예요?
0: 받기만 하면 되는데.
3: 아, 아니요. 그거는 그때 차에 시간이 어떻게 교묘하게 안 맞아서 그래요.
1: 그러니까 나쁜 남자 스타일.
2: 근데 왜?
1: 던져놓고, 그다음부터.

0: 좀 빠지는 거지.
1: 약간 그 시절에 사모님께서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좋아하셨나 봐요.
2: 그러니까 말씀을 맞아요. 이렇게 하셔도
0: 그건 그래요.
2: 끌리잖아요. 네.
1: 약간 막 너무 잘해주고 스윗한 사람보다 그냥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뭐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막 근데 한번 만나면 막 되게 뭔가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3: 뭐해요?
0: 작업하지.
3: 잘 돼가요?
0: 잘하고 있어.
3: 불치라네.
0: 불치. 그래서 평지와 그 왜 건드리고 그래. 이거 이 풀을 바르는 게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안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왜 저거 안 바르지 막 이래. 지금 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방해하지 말고 지금 또 방해하고 있어.
3: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1: 아 그러면 이제 강릉이 두 분의 첫 번째 미술관이신 건가요?
3: 제가 왕산이라는 그 폐교된 학교에서 미술관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0: 그 미술관의 문을 왜 닫게 되신 거예요?
1: 그게 이제 그 태풍 무사. 저걸로 2002년인가?
2: 월드컵 회입니다.
3: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했던 루사.
4: 태풍 루사와
3: 태풍 루사로 인해
5: 17시간 동안 900mm에 이르는 폭우로 저수지가 붕괴돼 마을 전체가 쓸려나가기도 했습니다.
1: 남편은 이제 학교 출근을 하고 못 들어오고 저희 애들하고 저하고 고립이 된 거죠.
2: 새벽에 산으로 가는데 뭐 입구에 경찰이 막더라고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천둥 번개가 계속 치게 돼 번개가 쳐서 아, 이 참 가족을 잃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애들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참
1: 그 다음날 이제 비가 그치면서 모든 게 사라졌더라고요.
2: 모든 게 하나도 숟가락 모든 게 하나도 없이 태풍에 떠내려가고 막 박히고 모든 작품도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6: 미술관 안에 작품이 다 떠내려갔나?

0: 완벽하게 없어졌으니까 한두 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이 공간에 해야 되겠다 한 것이 대지예술이 된 거예요.
1: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산을 그대로 이용한 게 많아요.
0: 산 전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산을 사서 이제 미술관을 만드신 네, 거잖아요.
3: 네.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자, 1억 2천만 원. 이게 어떤 돈인가요?
1: 이제 칠라 한 필지를 산 금액이에요.
3: 이걸로 이제 그야말로
1: 시작이, 됐죠.
3: 시작이 된 거고.
1: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이걸 준비할 때
3: 퇴직금.
0: 네, 그렇죠. 네.
3: 처음에 사셨던 땅이 만 평. 그 나머지 14만 평은 무슨 돈으로?
0: 이거 국세청 직원도 듣는 얘기입니다.
1: 지나갈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돈도 쏟고.
3: 두 분이 그럼 작품을
1: 그쵸,
3: 계속 우리... 판매를 하신 건가요?
0: 네, 그렇죠. 네.
3: 얼마나 작품을 파셨는데 근데 그렇게
0: 제가
3: 건물을.
0: 엄청난 부자입니다.

0: 갑자기요?
1: 작품을 계속 파신 건가요?
2: 네.
1: 예를 들자면 저 안에서 봤던 뒤틀어진 조각상 같은 거. 어느 정도 가격 될까요? 그 정도.
3: 그 정도 사이즈면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1: 10만 원. 아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님 작품이고 판매하신 작품 중에 감정가가 가장 높은 작품은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2: 그 5만 원 화폐 만들 때
1: 네.
2: 그 화폐 안에 있는 그 초상화는 그 이종삼 교수의 네. 그리고 네. 오죽헌에 모셔는 조각은 제가
1: 아 오죽헌에 있는 네. 조각을 네. 아 그럼 그분들의 동상이 가격이 어느 정도?
2: 한 10년 넘지 않나요?
3: 그치.
2: 그때 12억 5천인 것 같아요.
1: 12억이요?
2: 네.
1: 우와.
0: 진짜요? 그 당시에.
1: 그럼 여태까지 그 강릉 지금 그 미술관에 투자하신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총?
3: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돈 받던지 다 팔았구나. 이렇게 아. 모자라서 뭐 진짜 대출도 받고 네. 막
2: 저희가 정말 돈 빌려 다니느라고 바빴어요. 정말 많이 빌리러 다녔어요. 그때 요 고생 많이 했죠.
3: 한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1: 4년. 3, 4년.

0: 미술관 열고 근데 손님이 누가 왔나요?
1: 오픈하고 한 10년 어려웠습니다. 아.
2: 그 10년 이상이죠.
1: 10년 이상이 근데
2: 긴데요? 길죠.
1: 나는 내가 하면 사람이 막모여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 오픈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직원보다 관람객이 적더라고. 그때 참 힘들었어요.
3: 그렇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1: 그 직원들을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럴 때 지금 요 보완해야 될 것들을 좀 하자. 그래서 더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보강하고, 이야, 이게 확 바뀌었네.
2: 이쪽으로.
0: 아, 여기도 뭔가 산호들이 있는
2: 네.
0: 약간 그 느낌도 좋다. 좀 있고 네.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4: 거미줄 같기도 해요.
0: 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작품인
4: 예, 예.
0: 거죠?
4: 하나의 작품. 너무 멋진데요?
0: 아, 저 바로 앞에
1: 바다 속을 들어가는
0: 바다를 느낌. 들어가는 듯한 그냥 아까 바다를 제가 보고 감탄했을 때랑 또 다르네.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이게 비닐을 겉에 감으신 거죠? 파란색.
1: 우리 저 음식 덮는 랩 있잖아요.
0: 네.
4: 아, 네. 포장재.
0: 예.
1: 파란 어떤 색 컬러가 있는 랩이.
4: 작품처럼 너무 아름답다.

0: 여기는 어딘가요?
1: 들어가 볼게요.
0: 아.
1: 오, 요거는 그 또 이게 혹시 특이하네요?
2: 뭐가 진지 혹시 맞춰보시면.
1: 이거 에어팟 모양 닮았는데?

0: 뭘까? 유물 이런 느낌인데요?
1: 이렇게?
2: 이게 뭔가 똥 같은 약간
1: 왜 똥이라고?
0: 걸음 걸음
1: 그 소똥입니다. 소똥입니다.
2: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왜냐면 이 저기 집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고 그래서 제가 왠지 소똥인 것 같아서 똥이라고 그랬는데
1: 이 소똥을 작업을 한 건 아마 세계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왜 냄새는 안 나요?
1: 맡아보세요. 아니.
0: 안 나요. 안 나죠?
1: 전혀 안 나요.
0: 네, 전혀 안 나요.
1: 저희가 이 소똥은 그 방목하는 그 풀 아주 자연 초지에 네. 방목하는 소똥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각 재료 중에 굉장히 비싼 재료입니다. 소가 항문에서 딱 떨어져서 한 5분만 있으면은 다른 곤충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수거하느라고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2: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발효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수분이 빠져서 팍 하고 이렇게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1: 이게 96년도 했으니까 지금
0: 와 엄청 오래됐네요.
1: 30년 된 거.
2: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소똥으로 작품한다라고 그랬을 때.
1: 어머니를 예를 하나 들면
0: 네.
1: 야, 니 하다 하다 안 되니 이제 똥꼬지 줄 모르냐. 이게 반응이고 그 다음에 제가 소하고 관계되는 건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아내인 박신정 대표도 소띠고 저희 어머니도 소띠고 딸도 소띠고
0: 인연이 있네요.
1: 소하고 관계되는 일은 지금까지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똥 조각 때문에 제가 조각가로서 완전히 유명해졌습니다.
2: 지금은 미술관이 강릉의 명소로 하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잘 된다고 들었는데.
3: 그렇다고. 그렇죠.
0: SNS에 많이 올라오던데요?
1: 국세청에서 듣고.
0: 개그로 쭉 미시는 건가요?
2: 대략
3: 지금 많이 오죠.
2: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3: 30만 명
2: 정도. 30만 명이요?
3: 왔다 갔다.
1: 저희가 제일 많이 올 건 한 40만이 왔고.
0: 와.
2: 1년에 30만으로 잡아도 하루에 1,000명 이상 온다니.
1: 아니, 1,000명은 안 돼. 한 800명.
2: 800명.
0: 그래도 아니. 많은? 심지어 여기 되게 먼데.
3: 지역 관광에는 엄청나게 그 기여를 하는 거죠. 예.

0: 위에.
1: 이 주변이 워낙 자연이 녹색이라 녹색에 가장 대비되는 게 빨간 거래서 저 뒤에 산하고 조화롭게 만든 어떤 대지 예술을 하려고 그랬어. 나무 사이로 어떤 에너지가 그 빛에 의해서 들어오는 걸 보고
0: 눈이 올때더 아주 멋있어요.
1: 물을 촥 떨어지는
0: 눈 자체 하나하나가 이렇게 느껴지는.
1: 예술 자체가 놀이기구로 만들고 싶었어요.

외부의 사람을 흡입하는 역할을 하고 소득은 주민한테 가는. 참 아이 고맙습니다. 지역을 살려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돌아갈 때 참 기분이 좋은

0: 이거는 다 쓰고 버린 철도 레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폐산업시설이 다시 문화공간을 바뀌기 때문에
1: 아까 보니까 남들이 쓰지 않는 재료로 많이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네. 매번 새로운 거에 도전하시는 건데 두렵지 않으세요?
0: 아주 재밌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제자나 후배나 후배들이 그거에서 다시 또 다른 걸로 가는 도전이고 즐거움이죠.
1: 혹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0: 우리가 이걸 둘이 만들면서 그게 있어요. 아, 우리 그냥 문화유산을 만들자. 사실 가우디 성당도 여러 번 가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의 강원도의 강릉에 동해에 내려서 보이는 어떤 이 지형에 가장 알맞는 어떤 우리의 생각과 손길로 문화유산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을 했습니다.
2: 바르셀로나에 가우디 성당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겠다.
0: 네.
2: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앞으로 뭔가 계속 더 투자를
0: 하고 있습니다.
3: 하고 계속 있으세요? 하고 있어요. 네.
1: 계속 네. 이제 변화하고 있고.
2: 그림을
0: 제가 아까 그래서 10을 보면 12를 쓰려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1: 말씀하셨잖아요.
0: 저희가 아주 가난합니다.
2: 그림을 많이 좀 작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0: 네.
2: 두 분 다 아니 우리 저 대표님도 아직도 작품을 하시나요?
3: 네, 계속 하고 있어요.
0: 아, 저보다 더 많이 합니다.
2: 아, 돈 들어갈 거를 대비해서 두 분이 아직도 열심히 작품을 계속 이렇게.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2: 뚝딱 뚝딱.
3: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4: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자 박종서입니다.
0: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4: 힙본, 소나타, 엘트라, 압대, 산테, 수프, 엑스, 1톤 트럭 봇.
0: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4: 500억.
0: 500억이요?
4: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란다.
0: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4: 그래요, 뭐, 그냥.
3: 차를 매번 준다든지.
4: 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5: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6: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7: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6: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8: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9: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계호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8: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0: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11: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0: 손해볼 거 없잖아.
1: 얼른 전화해봐.
2: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3: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4: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상담 완료 시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6: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7: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6: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2: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8: 기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2: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9: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0: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1: 얼른 전화해봐.
2: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3: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4: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금성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먼 거리에서 관측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요즘의 금성 탐사 목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0: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1: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0: 힘도 안 난 데까지는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1: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증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1: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5: 가을의 참맛을 가득 담은 윤혜신 요리연구가의 맛있는 한상. 푹 익은 총각무 김치가 없어도 오케이. 그냥 총각무로 만드는 구수한 찌개 레시피. 달큰한 제철 총각무에 된장을 풀어 구수하게 먹는 총각무 찌개부터 장조림과 무조림이 만났다.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은 황금 밑반찬. 딱 맛있게 짭조름해 밥이 술술 들어가는 무달걀 조림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초요비 아들 광입니다.
7: 안녕하세요. 이대신입니다.
6: 네.
7: 반갑습니다.
6: 자, 오늘은 자연요리연구가 윤혜진 선생님의 구수한 요리

0: 맛볼 텐데요. 자, 신선한 총각무의 맛을 그대로 살린 총각무찌개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이맘때쯤 참 즐겨 끓여 먹는 찌개인데요.
0: 네.
1: 총각무는 이제 무청과 무를 다 쓸 수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양념은 이제 집에 다 있는 거죠. 된장, 예. 들기름,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파, 청양고추 이렇게 필요합니다.
0: 칼칼한 청양고추까지 오늘 네. 들어가는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요즘엔 채소가 들어간 찌개가 입맛에 돋우는데요.
1: 네.
0: 구수함 최고인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1: 네.
0: 요 앞에 총각무가 보이는데요.
1: 네.
0: 총각무가 이 가을에 네. 많이 나오는 계절인가 봐요.
1: 아우,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죠.
0: 그쵸?
1: 네.
0: 자, 가을에 제일 많이 나오는.
1: 네.
0: 가을에 많이 나오는 총각무인데.
1: 네.
0: 요거 손질을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1: 네. 이제 제가 총각무를 사왔고요.
0: 네.
1: 총각무가 실하게 잘 자랐잖아요.
0: 네.
1: 깨끗이 제가 이제 껍질을 좀 정리하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0: 네.
1: 열무김치라든지 총각김치는 요 사이사이를
0: 예.
1: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뚝 자르고요. 보통은 이제 무찌개는 많이들 해 드시는데
0: 무찌개.
1: 저희 집에서는 이 총각무로도 찌개를 해 먹거든요. 근데 제가 총각무로 찌개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0: 예.
1: 어머 너네는 총각무로도 찌개 먹니? 그래요.
0: 예.
1: 그래서 내가 우린 해 먹는데 했더니 그냥 무는 해 놨는데 총각무는 안 했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저는 총각김치를 이렇게 찌개를 끓여 먹는 줄 알았어요.
1: 네, 아니고요. 그냥 생무를
0: 예.
1: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0: 네.
1: 한 1cm씩 도톰도톰.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큰 무하고는 다르게
0: 예.
1: 수분이 좀 적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 그래서 단단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또 다른 맛이 나요.
0: 아~
1: 무하고는. 무는 물컹물컹하다 그러면은
0: 예.
1: 이 총각김치는 좀 단단하면서 단단하고 달짝지근하고
0: 예.
1: 조금 꽉 찼다는 느낌 있죠?
0: 맞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왜 그냥 무김치랑 총각김치는 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 다르죠.
0: 식감이
1: 다르죠.
0: 예.
1: 아닥아닥한 맛이 좋잖아요.
0: 예.
1: 오늘은 제가 이제 무청을 많이 안 남겼는데
0: 예.
1: 무 위주로 좀 하려고 그래요.
0: 네.
1: 근데 이제 무청도 좋아하시면 다 쓰셔도 됩니다.
0: 무청 좋아하시는
1: 네.
0: 분도 많고
1: 네.
0: 그냥 무도 좋아하시는 분 많으니까
1: 네. 좋아하시면 다 쓰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무 위주로 찌개를
0: 예.
1: 한번 끓여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너무 맛있어서.
1: 총각무가 이렇게 맛있나? 그리고 또 총각무로도 저는 묵국을 끓여요.
0: 총각무로도.
1: 네, 총각무김치도 맛있습니다.
0: 자, 이왕에 저희가 네. 채소를 썰은 김에.
1: 네. 요즘 또 이런 것들이 대파가
0: 네.
1: 이제 우리 한 달 정도 있으면 국민 대행사.
0: 예.
1: 네, 유네스코에 등재된 뭐가 있을까요? 김장. 김장 문화가 있죠.
0: 그렇죠. 또 네. 김장철이 다가오죠.
1: 네, 네, 네. 한 달 정도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
0: 네.
1: 저기 이제 남쪽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날짜가 좀 다르죠.
0: 네.
1: 추운 지방이 좀 덜 나중에 담고요.
0: 네. 네,
1: 파도 맛있을 때예요.
0: 아, 모든 네. 채소가 네. 정말 맛있을 때인
1: 네,
0: 것 같아요.
1: 네. 지금이 10월 달이 제일 맛있을 때인 것 같아요.
0: 예.
1: 그다음에 이건 청양고추인데 어린이들이 먹을 거라면은 안 드셔도 되지만
0: 예.
1: 어른들 이제 오늘 요리가 두 가지 다 좀 푹 지져가지고
0: 예.
1: 어르신들이 좋아할 맛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청양고추 한두 개만 이렇게 넣으면 칼칼한 맛이 되죠.
0: 그렇죠.
1: 네.
0: 자, 그러면 이제는 뭘 하면 될까요?
1: 요걸 먼저 데쳐볼게요.
0: 저 총각물 네.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1: 네네.
0: 선생님,
1: 네.
0: 총각무로 데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또 찌개를
1: 네.
0: 끓일 건데.
1: 네. 무를 한번 데쳐서 쓰면은,
0: 예.
1: 무에 이렇게 나오는, 뭐라고,
0: 특유의
1: 그 쿰쿰한 냄새 있잖아요.
0: 예.
1: 그걸 싹 빼줘서
0: 예.
1: 더 깔끔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0: 오.
1: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맹물이 아니잖아요.
0: 예.
1: 네. 이게 쌀뜨물이에요.
0: 그러게 쌀뜨물
1: 네,
0: 준비해 주셨네요.
1: 네. 네. 쌀뜨물에 데치면 영양가도 파괴 안 하면서 맛이, 단맛이 늘어나면서.
0: 특유의 풋내도.
1: 풋내도 사라지고 맛있게 볶아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금 이제 끓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좋죠.
0: 그러게요.
1: 그래서 이제 총각무를 한번 데쳐낼게요. 그다음에 무청도 같이 데치셔도 돼요.
0: 무청도 같이.
1: 네.
0: 자,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1: 네.
0: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될까요?
1: 이걸 데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푹 끓일 거기 때문에
0: 예.
1: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제 끓은 물이 재료를 넣어서 한 번 더 끓으면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찬물에다가 한번 식혀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죠.
0: 재료 들어가고
1: 네.
0: 불을 끓어오르면
1: 네.
0: 데쳐주면 됩니다.
1: 무가 이제 이렇게 맛있게 나올 때 그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고 그래요.
0: 왜요?
1: 이제부터는 이제 물을 먹고 소화도 잘 되고
0: 예.
1: 잠도 잘 자고 영양도 풍부하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0: 예전부터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1: 그 정도로 예, 소화에도 좋고
0: 몸에 좋다는 거죠.
1: 예, 영양이 좋다는 거 몸도 따뜻하게 만들고요. 그런 이제 그런 말 서양에도 있잖아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0: 예.
1: 예, 서양 의사들이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고.
0: 맞아요.
1: 우리나라는 무예요.
0: 예.
1: 네. 이런 달리 자연 요리가

0: 아니고요. 이런 거 그냥 충분히 먹는 게
1: 예.
0: 저는 예, 자연주의라고 생각을
1: 우리
0: 합니다.
1: 아들이 먹는 게.
0: 네. 자, 이제
1: 예.
0: 끓어오르니까요. 네.
1: 물론 아까도 이렇게 풋내가 대단하게 나진 않았지만 확실히 지금 이렇게 쌀뜨물에 한번 데치는 과정에서 풋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해서
1: 네.
0: 찬물에 한번 또 살짝 얼른 씻을게요.
1: 찬물에.
0: 네. 잡겠습니다.
1: 이렇게 물을 넣고 한 스푼 끓어오르면 다시 건져내면 됩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무의 그 특유의
1: 네.
0: 쿰쿰한 냄새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게 물 이런 찌개 하면은 어우 주방에 들어오면서 어 무슨 냄새야 막
1: 예.
0: 그렇죠. 뭔지 알죠?
1: 풋내를 말하는 것 같은데.
0: 그런 게
1: 예,
0: 없고요.
1: 확실히 깔끔해진 것 같아요.
0: 우리 아까 썰어놨던
1: 예.
0: 청양고추,
1: 청양고추.
0: 그다음에 대파
1: 대파.
0: 넣어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여기 넣을 재료들도 다 집에 다 있는 거,
1: 예.
0: 그죠? 네. 일단 된장 베이스.
1: 네.
0: 된장을 밑간으로 쓰고요.
1: 네.
0: 굉장히 구수합니다. 구수하고 맛있고요.
1: 된장 들어가면
0: 네.
1: 맛있죠. 예.
0: 그다음에 이제 새우젓.
1: 새우젓
0: 새우젓
1: 들어가고요.
0: 감칠맛을 돋아주죠.
1: 예.
0: 저는 이제 다른 특별한 그 조미료를 전혀 안 쓰잖아요.
1: 예.
0: 이제 조미료로 액젓이나 새우젓 같은 걸 쓰면은요, 참 맛있어요.
1: 확실히 감칠맛이
0: 네.
1: 다르고, 그죠?
0: 고춧가루,
1: 맛있긴 하죠.
0: 청양고추 넣었더니 고춧가루 조금만.
1: 네.
0: 한 큰술이나 반 큰술 정도 쓰시고요. 그 대신에 들기름을 조금 넉넉히 넣어주세요.
1: 오.
0: 그러면은 이제 채소의 기름이 되면서
1: 예.
0: 굉장히 구수하고 부드럽게 성분이 변하고요.
1: 예.
0: 여기다 이제 물을 넣어주실 건데, 물을.
1: 일단은 물을.
0: 너무 많이 넣어주지 마시고요. 요거 한 20분 정도 자박자박 끓일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국물도 약간 떠먹을 거예요.
1: 그쵸. 찌개도 국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여기 밥을 이제 말아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약간 비벼
0: 비벼
1: 먹듯이.
0: 먹기.
1: 예.
0: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자작이 얼만큼이었는데 재료가 보일락 말락할 때까지.
1: 보일락 말락할
0: 이게
1: 때까지.
0: 자작하게 부어준 거고요.
1: 예.
0: 20분 동안 이제 졸여지면 물이 한반 정도,
1: 네.
0: 3분의 1 정도 줄어요. 그럼 재료는 다 익고,
1: 예.
0: 그다음에 양념들이 이 재료에 스미면서
1: 예.
0: 구수하고 달큰하고 맛있는
1: 시원한 맛도 나올 것
0: 시원한 맛이
1: 같은데요.
0: 나는 그런 명품 찌개가 되죠.
1: 자, 그럼 한번 20분 동안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야, 선생님, 뭔가 그 무의 시원한 향이, 그러면서 얼큰한 향도 올라오는데,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0: 아, 감칠맛 나는
1: 예.
0: 새우 냄새도 나고 구수한 집된장 냄새도
1: 맞아.
0: 나고
1: 구수한 향도 나면서, 얼큰한 향도 나고, 시원한 향도 나고.
0: 어떤 것 같아요?
1: 우와, 정말 맛있게 졸여졌어요. 색도 아주 예쁘게 뵀어요. 맛있게,
0: 그렇죠.
1: 먹음직스럽게.
0: 20분 정도 되면 이제 간이 쑥 배기 때문에
1: 예.
0: 아주 맛있는 무찌개,
1: 예.
0: 청양무찌개 완성됐습니다.
1: 선생님,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아, 그럴까요?
1: 자.
0: 조심하시고요.
1: 이야. 아니, 사실 별다른 재료 안 들어갔거든요.
0: 그렇죠. 다 집에 있는 거고,
1: 예.
0: 그렇죠. 단지 이제 무로 하던 거를 총각무로 했다는 거.
1: 예.
0: 그 정도만 다른데, 이거 한번 이제 드시면은 총각무가 시중에 아마 이제 많이 없을까.
1: 없을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무김치로만 이런 찌개를 만들어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0: 예전에 저희 이제 어머님은
1: 예.
0: 여름에 강장지를 담궈 놨다가
1: 네.
0: 겨울에 강장지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짠기를 다 빼고요.
1: 예.
0: 요 양념으로 지져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강장지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짠지 안 담그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 그러면 그냥 무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뭐 그렇게 깊은 맛은 아니지만,
1: 예.
0: 거의 얼추 비슷한, 80, 90% 비슷한 맛이 나오더라고요.
1: 예.
0: 그다음부터는 이제 총각김치가 좀 단단하니까, 단단한 무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1: 이 총각무찌개 하나만 끓여놔도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밥도둑이죠?
0: 밥도둑이에요.
1: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총각무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총각무찌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각무는 윗부분을 정리한 뒤반 갈라 한입 크기로 썰고, 무청도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굵게 송송 썰고,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끓는 쌀뜨물에 총각무와 무청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넣어 헹궈주세요. 이렇게 쌀뜨물을 사용해 채소를 데쳐주면 채소 특유의 풋내를 제거할 수 있어요. 총각무를 넣은 냄비에

0: 배추, 대파, 된장, 새우젓, 다진 마늘, 고춧가루, 들기름, 물을 넣어 20분 정도 푹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푸짐하게 담으면 총각무찌개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번에 배울 요리는 네. 달큰한 맛이 좋은 네. 가을무로 자작하게 조린 이 무달걀 조림이에요.
2: 맞아요.
1: 자, 무달걀 조림 재료를 네. 한번 볼까요?
2: 네, 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향신료랑 네. 간장과 설탕을 3대 1 비율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달걀 네. 준비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 네, 바위에 무달걀을 얹어 쓱쓱 부셔 먹으면 입맛 돋는 효자 반찬이 따로 없겠는데요. 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2: 네, 그럴게요.
1: 자,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무 한번 썰어 볼까요?
1: 볼까요?
2: 네.
1: 자, 아까는 총각무가 나왔는데 이건 네. 그냥 무예요.
2: 이거는 이제 요즘 그 가을무가 제일 맛있을 때고 예. 오늘은 달걀을 넣어서 맛있는 달걀 무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1: 예. 네. 참 무를... 좋은 건 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네.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네.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셔서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2: 아니 제가 이제 시골에 사니까 네. 재료가 팬시한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 뭘 하나 살래도 시장에 가고 저희는 또 이제 그런 그 배달도 잘 안 되고
1: 예, 예. 네.
2: 그래서 그냥 시장에 가서 있는 재료 갖고 음식을 해먹다 보니까
1: 예?
2: 네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고 더 편하고
1: 자연에 있는 그대로
2: 가성비도 있고
1: 예.
2: 네 이렇게 큼직큼직
1: 오늘 진짜 큼직하게 썰었어요.
2: 네, 네. 큼직큼직 썰었어요. 근데 예? 조리면 더 이제 사이즈가 약간
1: 줄어들고
2: 살짝 네 그 간 때문에 예. 네, 수축이 되고요. 이만하면 이제 한 입 먹기가 참 좋은 거죠.
1: 그렇죠.
2: 네.
1: 자. 그다음에 이거 건고추예요.
2: 건고추예요. 이제 생고추 안 넣고 이렇게 이제 요즘 김장철이어서 어머님들 1년 먹을 고춧가루
1: 예.
2: 준비하시고 할 때 마른 고추를 저는 이제 사면은 조금 냉겨놔요.
1: 예.
2: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후뚜루마뚜루 잘 쓰거든요.
1: 여러 네. 가지로 많이 사용을 네. 하시는군요. 네.
2: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놓을게요.
1: 예.
2: 이렇게 놓고요. 요거를 조림 같은 데 넣으면은 넣는 듯 안 넣는 듯 약간 칼칼하면서
1: 예, 예.
2: 빛깔도 살짝 붉은색이 돌고 맛있어요.
1: 맞아요.
2: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생강이죠. 통생강을 무하고 생강은 한 짝이에요.
1: 무하고 생강은.
2: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2: 무나물 할 때 마늘을 넣으면 하수고요.
1: 예.
2: 생강을 같이 넣으면은 고수라고 해요.
1: 오, 네. 그런 이야기가 됐구나.
2: 네, 겨울에 이제 무나물 쫙 해가서 가지고서 폭 이제 무나물을 할 때.
1: 예.
2: 딱 생강만 딱 넣어요. 소금하고.
1: 예?
2: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1: 상승작용을.
2: 네. 그다음에 다시마 한쪽 넣고
1: 네.
2: 이제 조림으로 갈까요?
1: 바로 가보겠습니다.
2: 네.
1: 자, 이제 조림물을 저희가 네. 조림 양념물을 한번 만들러 가볼 텐데요.
2: 네. 자. 물을 밑에 이제 쭉 냄비에 깔아주세요.
1: 이런 조림할 때 항상 문을 이렇게
2: 네.
1: 밑에 까는 게 제일
2: 네네네.
1: 좋은 것 같아요.
2: 감자 문은 좀 까는
1: 예, 예.
2: 까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빨리 익기도 있고 양념 잘 되게. 네.
2: 그냥 다시마 한쪽. 보통 이제 그 레시피에서 다시마 한쪽 하면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10cm, 10c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2: 그다음에 생강 한 톨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간장, 설탕, 3대 1 비율이고요.
1: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2: 네네. 물을 제가 한 600g 정도 썼거든요.
1: 네.
2: 그러면은 간장은 3큰술 정도.
1: 네.
2: 물을 또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1: 자, 부어볼까요?
2: 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건고추.
1: 네.
2: 건고추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 육수 낼 때도 저는 몇 개를 넣고요.
1: 예.
2: 이제 그리고 이제 고추도 매운 고추가 있고 안 매운 고추가 있거든요.
1: 예.
2: 안 매운 고추는 어떨 때는 단맛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맛을 함유한 그다음에 이 씨에선 또 비타민 C도 많고요.
1: 예.
2: 그래서 저는 건고추를 꼭 한 1kg 정도 남겨놨다가
1: 예.
2: 1년 내내 쓰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은 조림은 항상 뚜껑을 열고 졸여야 맛있어요.
1: 예.
2: 근데 이제 끓을 때까지는 좀 닫아두시고요.
1: 예.
2: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불을 중불로
1: 예.
2: 낮춰서 이것도 한 30분 정도
1: 네.
2: 네, 하는데 중간에 한번 제가 또 체크를 해볼게요.
1: 선생님, 다시마는
2: 네.
1: 건져내지 않나요?
2: 이 다시마는 그냥 조림으로 드셔도 돼요.
1: 오.
2: 네네. 고추만 좀 빼내시고요.
1: 예.
2: 네네.
1: 자, 그럼 물이 끓어오르면
2: 네.
1: 뚜껑 열고
2: 네.
1: 한 30분 정도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런 사이 저희는 이제 달걀을
1: 예.
2: 네, 손질을 해볼까요?
1: 자, 달걀도 제가
2: 네.
1: 한다고 하는데
2: 네.
1: 달걀도 삶아야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달걀은
1: 예.
2: 완전

0: 만숙하지 말고 한 13분 정도 삶으면 예. 가운데 한 1cm 정도 요만큼 덜 익은 상태가 돼요.
1: 예.
0: 그때가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껍질을 까가지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반 정도 졸여줬을 때 네. 같이 넣어서 이제 간장물이 들게 졸이면 되거든요.
1: 네.
0: 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맛있게 삶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1: 그럴까요? 직접? 네. 자, 그럼 가서.
0: 네.
1: 직접 어떻게 삶으면 잘 삶을 수 있을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달걀을 굉장히 또 생활 속에서 많이 먹어요.
0: 그냥 그렇죠.
1: 삶은 달걀도 먹고 네. 삶은 달걀을 다른 요리에 집어넣어서도 많이 먹는데
0: 네.
1: 또 어떤 분은 달걀을 삶을 때 뭐 소금을 넣어라, 식초를 네네. 넣어라 하신 분도 있는데
0: 오늘 달걀 삶기 마스터.
1: 예.
0: 네. 계란은 선생님 저는 왜 계란만 삶으면 터져요?
1: 예. 맞아요. 저도 항상 터져요.
0: 네. 찬 거를 넣으면은 뜨거운 물이 급속도로 올라오면서
1: 예.
0: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 항상 달걀은 실온에
1: 보관을 했다가
0: 실온에 좀 꺼내 놓으세요.
1: 예.
0: 그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셔야죠. 소금은 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1: 예.
0: 터지는 걸 막죠.
1: 아, 달걀이
0: 네네네.
1: 터지는
0: 걸? 터지는 걸 막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식초를 조금 넣으셔도 돼요.
1: 식초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0: 식초는 이제 껍질이 잘 까지기도 하고요.
1: 아.
0: 네, 그다음에 이제 혹시 틈이 살짝 나서 그 하얀 흰자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을 때
1: 예.
0: 단백질을 응고하는 식초가 단백질 응고 성분이 있잖아요.
1: 예.
0: 딱 막아줘요.
1: 와.
0: 철벽 방어를 하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요할 때 계란을 예쁘게 삶고 싶으면은 소금도 넣고 식초도 넣습니다.
1: 그러면
0: 네네.
1: 자 너무 차가운 온도에 두지 말고 삶을
0: 네.
1: 때는 실온에 잠깐 뒀다가 삶고
0: 네.
1: 소금 넣고 식초 넣고
0: 네네. 그다음에 또 완전히 반숙한 거 먹고 싶을 때 있죠.
1: 네.
0: 노른자가 촉촉하게 살아있는 거 고를 때는 한 8분
1: 정도
0: 네, 삶으시면 되는 취향껏 8분인지 네. 13분인지 15분인지인데 제가 삶아보니까 13분이 맛있더라고요.
1: 네.
0: 네.
1: 자 그럼 맛있게 또 달걀도 삶아볼게요.
0: 네.
1: 야, 선생님.
0: 네.
1: 지금
0: 네.
1: 20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1: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고
0: 네.
1: 그다음에 물도 굉장히 좀 줄었어요.
0: 반 정도 줄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색깔이 이제 무에 예쁘게 들었죠.
1: 아, 제대로 하는데 색이.
0: 네.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아까 13분 삶아서
1: 네.
0: 껍질을 깐 이제 달걀을 넣을게요.
1: 자, 요때
0: 달걀은 위에다가 하지 마시고요.
1: 네.
0: 색깔이 또 이제 이렇게 들고 간도 배야 되니까
1: 네.
0: 그대로 밑에다가
1: 안쪽으로 촉촉하게
0: 네, 안쪽을 촉촉하게 해서 가끔씩 이렇게 저어가면서요.
1: 예.
0: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할 때 사실 계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1: 예.
0: 계란을 많이 넣어요.
1: 달걀을.
0: 네, 달걀을 아주 한 2, 30알
1: 예.
0: 해가지고서 이 저렇게 큰 냄비에다가
1: 예.
0: 해놓으면은 무도 맛있고.
1: 달걀도 맛있고.
0: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계란부터 막 먹다가
1: 예.
0: 달걀을 막 먹다가 나중에는 애들이 이제 맛을 아는 거예요. 무가 더 맛있구나.
1: 아.
0: 나이가 들어갈수록.
1: 예.
0: 그래서 젊은 애들은 계란을 먹고 연배가 있으신 분은 물을 먹고 네, 누이 좋고 매부 좋습니다.
1: 네. 취향에 따라 먹는데
0: 네네.
1: 달걀 넣고 한 몇 분
0: 네.
1: 정도 이렇게
0: 여기에서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
1: 예.
0: 계란이 이제 가물스름하게 될 때까지 한 조금만 더 한 15분, 20분
1: 예.
0: 정도 더 졸여주면 이제 명품 조림이 되죠.
1: 자, 그럼 뚜껑을 열고 조림 되는 거죠?
0: 네, 뚜껑 열고 졸여야지
1: 네.
0: 닫고 졸으면 이제 막 흥킹이 된다 그러죠.
1: 너무 물러지죠.
0: 물러지고 빛깔도 안 나고요.
1: 예.
0: 반짝반짝 빛이 나려면 이렇게 뚜껑을 열고 조림을 해주세요.
1: 자, 그럼 맛있게 졸여볼게요.
0: 네.
1: 선생님, 저희가 네. 15분 정도 맛있게
0: 네.
1: 졸이고 있었는데
0: 네.
1: 중간중간 선생님께서 국물을 끼얹어주셨죠.
0: 네네. 이제 졸일 때는 너무 센 불에 하면 빛이 타니까요.
1: 네.
0: 중약불로 서서히 졸여주고요. 뚜껑은 여시고 가끔
1: 예.
0: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소외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끼얹으면서 어머니를 하는 거 많이 봐주셨을 거예요.
1: 많이 봤죠.
0: 네. 특히 생선 졸일 때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물이 밑에 밑바닥에 좀 자작하게 있을 때
1: 예.
0: 이 국물도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1: 아, 비벼 먹으면
0: 네네. 자, 맛있게 된 것 같아요.
1: 이제 옮겨볼까요?
0: 네. 자, 들고 갑니다.
1: 저도 정말 생선 조림 이제 먹을 때
0: 네.
1: 물 조림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많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물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0: 무가 너무
1: 예.
0: 너무 먹음직스럽죠.
1: 아, 확실히 아까
0: 흐물흐물하게.
1: 예.
0: 그렇지만 또 흥킹이는 안 되고.
1: 예.
0: 너무 이게 또 흩어지면 맛이 없잖아요.
1: 예.
0: 네.
1: 이렇게 처음에 크게 써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0: 네. 먹음직스럽고 맛있잖아요.
1: 부스러지지도 않았고.
0: 부스러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려면 한 40분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1: 예. 아니, 뭐 40분 정도는
0: 네.
1: 이렇게 맛있는 무조림을 만들게 된다면
0: 네.
1: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1: 진짜 이 무도 네. 밥 위에 얹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셔가지고
0: 네.
1: 밥이랑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달걀도 그렇고.
0: 여기 보시면 이제 생강도 있고요.
1: 예.

0: 너무 예쁘죠?
1: 너무 먹음직스러워입니다. 네.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 달걀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무 달걀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무를 큼직하게 썰고 건고추를 어슷하게 자른 뒤 생강을 편 썰어주세요. 냄비에 무, 다시마, 생강, 진간장, 설탕, 물, 건고추를 넣어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동안 끓는 물에 달걀과 소금을 넣어 13분 정도 삶아주세요. 달걀은 삶기 전에 실온에 둬야 삶을 때 터지지 않아요. 냄비에 삶은 달걀을 넣어 뚜껑 열고 15분 정도 더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무 달걀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은 가을 제철 버섯을 듬뿍 넣어 절로 건강해지는 버섯 현육 전골부터 짭조름하면서도 오도독 씹히는 맛이 좋은 궁채 장아찌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양수냄비, 편수냄비, 프라이팬까지 4가지 구성으로 4가지 요리를 한 번에. 실손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1: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2: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0: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3: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됩니다. 금방 하루 이틀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힘도 안 난데 가진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1: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증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1: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4: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3: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4: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5: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행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6: 유쾌
5: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7: 아빠 몇 순대 주무세요?
8: 네 아빠 요즘 이상해. 깜빡깜빡하는 게.
7: 치매 증상인데. 아빠.
9: 어.
7: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요.
9: 내가 치매 검사를 왜 받아?
7: 아 받아봐요.
9: 돈 아깝게 그.
10: 어르신 이번에 치료 효과 인증받은 치매 신약이 나왔대요.
9: 내 이거 필요 없다. 내 기억력이 좀 나빠서 그렇지. 멀쩡하다.
8: 네 아버지 요양원 좀 알아봐. 애들 다 힘들어.
7: 요양원 비용이 꽤 들 텐데. 오빠가 보시는 게 어때?
11: 아가씨.
12: 이런 후회 없도록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13: 치매는 유병기간이 긴 질병이니까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금을 일시 지급하고 매달 생활자금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12: 게다가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신약 치료비도 보장.
13: 치매 대비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12: 오늘 전화주세요.
14: 1577-1790.
15: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아 이것도 아니고
16: 이 정도면 거의 치매인데. 어?
8: 늙어서 그렇지. 뭐였더라.
17: 치매 초기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나온 신약이 효과가 있긴 한데 이게 비용이 조금.
8: 이렇게나 많이요?
16: 엄마 그 치료 한번 받아보자.
8: 아유 얼마나 더 산다고 수천만 원씩이나 들여. 아유 필요 없어.
16: 그러니까 그때나 치료 받자니까.
8: 오빠는 돈도 없으면서 지금

0: 다 하고 있잖아.
1: 아, 뭐 사줘?
2: 이런 후회 없도록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3: 치매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최신 신약 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또한 치매 진단금과 MRI, CT 검사비도 빠짐없이 보장.
3: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매달 생활비도 보장.
2: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3: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90.
5: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초기 치매십니다.
0: 예?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 아, 선생님, 제가 치매라뇨.
6: 자연, 연기 잘해.
0: 아, 저 연기 좀 해. 안 들려.
6: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약 치료제가 있어서 초기에 잘 치료하시면은, 근데 비용이 워낙 높아서 가족들과 잘 상의해 보시죠.
7: 그래. 아, 몇 천만 원이면 부담되지.
8: 야, 그럼 엄마 치매 걸렸는데 치료도 안 해드려?
0: 됐다. 내가 안 받는다.
7: 엄마, 드라마 이야기한 거야, 드라마. 에?
2: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 케어 건강보험. 치매 진단금과 검사비는 물론 큰돈 드는 신약 치료비도 보장해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진단금은 일시 지급하고 매월 생활 자금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3: 드라마 속 보험이 아닌 진짜 신개념 치매보험.
2: 지금 전화해보세요.
4: 1577-1790.
5: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다음은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인성 치매의 주요 원인을 표적 제거해 진행 속도를 늦추는 신약 치료제가 화제입니다.
9: 이제 치매도 치료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3: 하지만 문제는 고액의 치료 비용.
9: 신약이다 보니 비급여 항목이고 치료비 부담이.
10: 뭐 몇 천만 원?
11: 네, 그럴 줄 알았다.
12: 신약이랑 뭐해?
0: 자료가 보험이 안 되나?
3: 되겠어? 라이나는 됩니다. 새로 나온 라이나 브레인케어 건강보험. 치매에 걸려도 일상생활을 더 오래 지속하도록 최신 신약 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진단금과 CT, MRI 검사비도 치매 초기 단계부터 지급. 게다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매달 생활자금도 평생 지원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5세까지.
0: 성규씨. 네. 이런 보험이 진짜 출시된 거죠?
3: 그럼요. 지금 전화해보세요.
4: 1577-1790.
5: 일부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3: 비 오는 날에 라오스를 아시나요?
14: 우기에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13: 우기에만 만날 수 있는 신기한 풍경.
15: 아, 정말 멋있어요.
13: 굉장히 진지하고 웃음기가 없어요.
14: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공정을 위해서.
15: 진짜 할 말이 없네요.
14: 박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13: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이야기.
16: 비가 오면 앉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비가 안 오면 이동화 편하게 싸빠이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13: 라오스 남쪽에는 베일회사인 소수민족의 땅이 있습니다.
17: 스페셜너 호크 아니 크아니 라오스 후보 아니
13: 송파원이 학균이 흐안너 흐인버그 흐안니 사진 한 장 들고 떠난 깊은 산속 마을. 우기에는 접근조차 어려운 고립된 땅. 이곳에서 미지의 소수민족, 딸리양족을 만났습니다.
17: 또 빨리. 오, 이쁘다.
13: 날것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민족. 속세와 동떨어져 전통과 역사를 이어나가는 딸리양족. 그들이 사는 세상으로 떠나봅니다.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우기의 라오스를 만나기 위해 6시간을 날아갑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내륙국가 라오스. 그 첫 여정은 남동부의 세콩주에서 시작합니다.

0: 지금 라오스는 우기가 한창입니다. 1년에 넉 달 넘게 매일 비가 오는 나라 라오스. 이 시기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과연 우기 속 라오스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세콩주는 외부의 발길이 닿기 힘든 거친 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소수민족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는데요. 저마다 다른 문화와 역사를 지닌 소수민족의 땅.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세콩을 소수민족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만 해도 14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으니 이런 별칭이 붙을 만도 합니다. 우리가 라오스 소수민족 그러면 대부분 북쪽에 사는 고산족을 생각하거든요. 사실 원래 라오스의 땅 주인은 이분들입니다. 라오스 구릉지대 사시던 분들. 이 소수민족들을 보려면 세콩만한 곳이 없죠. 대부분 구릉지와 가파른 산지로 이루어져 우기엔 쉽게 갈 수 없는 곳. 그래도 제가 꼭 한번 세콩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1: 이 사진 보이세요? 이게 버섯 모양의 집인데 굉장히 독특한 주거 형태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종족들이 있고 이 종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도 있다. 그래서 어디냐 물었더니 그게 세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세콩에서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사실 여기예요. 닭증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0: 일명 버섯집을 찾으러 떠나는 여정.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세콩의 산골 마을 닭청입니다. 해발 고도 1200m. 고지대에 위치한 닭청은 번개에도 선선합니다. 게다가 우기에는 비바람까지 더해져 날이 더 쌀쌀해집니다.
1: 바람이 쌀쌀하고 추워요. 근데 지금 사람들 복장 보니까 뭐 털모자 쓰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0: 한여름 동남아 시장 풍경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춥네요.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닭청 시장입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도 라오스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들에겐 일상이기 때문이죠. 시장엔 세콩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 산골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답니다. 인삼 사러 온다네요. 인삼.
1: 인삼이 보이네요. 이 한국에서 인삼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개성 인삼 뭐 저희 그 금산 인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라오어로 이 인삼을 소움 닭증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닭증 인삼. 예. 이게 바로 닭증 인삼이에요. 어우, 많다.
0: 라오스에서 이렇게 많은 인삼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닭청의 특산품인 인삼은 우기와 건기 구분 없이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하답니다.
1: 오, 굉장히 크네. 길고.
2: 아, 뭐가?
1: 아무래도 국경 지역이니까.
3: 베트남,
1: 응. 진짜오.
2: 남록.
1: 남록. 하사비엣. 아, 라오카오. 아. 어, 베트남 분이 또 여기 와서 인삼을. 아무래도 국경 지역이니까.
3: 베트남, 나?
1: 오, 멤버. 콘비엣 라이크와 콘라오. 멤버. 호호. 오.
0: 귀한 인삼 사려고 베트남 국경을 넘어 닭청까지 온 건데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0: ประมาณช่วงเช็คกิ๊บอันนี้ราคาที่สุดตัวนี้วันนี้จะราคาเช็คกิ๊บ
1: 요거 작은 게 5만 킵. 그 다음에 저 큰 거. 저 큰 거가 17만 킵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예. 아니면 그만 짝대한 그 짝비, 아니. 안 나면 썸비 빠이 와. 여기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죠? 그 2년 된 게 6년근 두께 같아요. 제가 저희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 금산 인삼이라 제가 인삼 많이 보는데요.
2: 믿기지 않도록 저렴한 가격에 인삼 맛이 궁금해졌는데요.
1: 아니, 극간 가까울리, 손가울리. 한국과 똑같은데 뭐. 똑같아요. 뎁뎁. 니와.
2: 이번엔 좀 더 큰 인삼을 먹어보겠습니다.
1: 겁잘. 파이킷 아니 라두 폰톡 맨 몸엔 홈크 행행 너?
3: 미 때로
1: 아 미 때와 짜우 햇 네오다이 아니 낀 낀 아한 햇 네오다이 낀 딥 거다이 햇 똥 뭐 어 똥값 사이 까이 똥 까이 뭐 오 그건 똑같네요 한국하고 어 멤버 닭백숙 끓일 때 이걸 집어넣는데 그럼 뭐 삼계탕이잖아요 한국말 똑같이
2: 집에 돌아가면 삼계탕에 넣으려고 저도 샀습니다
1: 거의 마윤이 약붕 송파오 크안 아니 스페셜 너 뭐 그 아니 크안이 짜오 후보 아니 크안 아니
3: 보호 까뚜
1: 까뚜와 짜오 짜 보호 너 아 오케이
4: 미유 태어텅 유 반땅브로
1: 땅롱
4: 반땅롱 빨리 탐킨센 빨리 크남 이문 센서니
1: 송파원이 박윤이 흐안 너 크인 뭐 흐안은이
4: 칸마미 콘 판 콘 닥롬 까미 유니
1: 러아 멤버 유니 너 그바이디 다음엔 콘 마테 닥돔 뭐 멤버 어 유니 빨리 닥돔 나이 뭐
5: 빨리 뭐라이 콘 똥 파문냐
1: 어
5: 남편 나이
1: 어, 지금 길 너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비 많이 와서 못 갈 거라고 그러는데 때와 거의 약바이 테테면 바이 네오바인 응.
5: 여기 거의 미모 나이반 만났고
1: 오 멤버 하이다이버
5: 하이다이
1: 오 오케이
2: 닭돔 마을 이장님 번호라니 드디어 버섯집에 가는 길이 열린 걸까요?
1: 아 감사합니다 마침 전화번호 받았으니까 제가 한번 지금 갈 수 있는 여부 좀 여쭤보고 네. 근데 본인은 안, 못 간다. 그러니까 우기에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어, 겁자이 라이 라이. 오케이, 오케이.
2: 곧바로 연락을 드려봅니다. 현장 섭외 결과는요? 버섯집을 만날 생각에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바로 출발해봅니다. 마을에서 경운기로 마중을 나와준다고 하니 약속 지점까지 찾아가면 되는데요. 대체 경운기는 어디 있는 걸까요?
1: 어떤 걸 보고 있다. 아, 저 경운기 저거 아닌가? 경운기. 이 길로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설마. 탕하니 빠이다이.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저거 길이 야, 오, 저 여기 지금 저 아 보셨어요 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와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다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저 지금 저 언덕을 경운기가 아, 지금 감독님도 표정이 안 좋으신데.
2: 우기라 도로 사정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대책이 필요한데요.
6: 엄마와 나이밤 커버. 대냥.
5: 냥.
6: 짝수몽. 엄마 짝락. 커 짝락.
5: 대니가.
6: 응.
5: 나이버 성락 삼락.
2: 다행히 다른 길이 있답니다.
1: 야 이거 다 됐어요? 레오 레오 뭐.
2: 잘 포장된 도로를 보니.

0: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1: 야, 운이 좋은 거지. 또 거기 걸어 들어갔어 봐. 아우, 어떻게 가.
2: 아니, 걸어 못 들어갔다고. 아,
1: 그렇죠. 길 아까 봤잖아요.
3: 네.
1: 아, 이거. 아. 아니,
4: 여기 뭐.
1: 아, 이거 똑같네, 아까 거기랑. 와.
0: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에 비탈길이라니. 별탈 없이 닭돈 마을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1: 지금 비가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럽대요. 아, 원래는 그래도 정상의 심해도 다니는데 별 문제 없는데.
0: 어째 경운기도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르막길에 멈춰서는 경운기. 사람이 많아 무거웠던 걸까요? 길이 경사지고 미끄러워 닭돈 마을까지 경운기를 밀고 가게 생겼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도 오르막길은 끝날 줄을 모르고 진흙길에 발끝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가도 가도 산길은 끝이 없습니다. 이 길 끝에선 버섯집을 만날 수 있겠죠? 버섯집이 있는 닭돈 마을은 깊은 산 속에 사는 칼리양족의 터전입니다. 벼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자신들만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죠. 드디어 도착한 닭돈 마을. 그토록 보고 싶었던 버섯집을 찾았습니다.
1: 어, 마호레오. 예, 뭐 반짱이나. 와, 흐안흐안라이. 어. 서바이디, 유니 서바이디 라이. 그까? 서바이디. 오, 이쁘다.
0: 세상과 단절된 곳에 살기에 라오스인들도 만나기 어려운 소수민족. 칼리앙족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현대의 문명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통을 이어나가며 살아갑니다. 고립된 지역이라 저희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는데요. 갑작스레 찾아온 타지인들에게도 환영의 미소를 보내줍니다. 이들의 일상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칼리앙족의 전통 가옥은 커다란 지붕이 외벽을 감싸듯 버섯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장작이나 농기구를 보관하며 창고처럼 활용하죠. 특히 지붕의 두께가 인상적이었는데요.
1: 아니면 콩 매장 아니?
5: 아니, 그건 야카.
1: 야카. 야카.
5: 파사 살라은 야카.
1: 파사 떨리앙은요? 야카라고 카라는 풀이에요. 야카, 야는 이제 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벼가 아니네요.
0: 천연 재료를 사용해 시간이 흐를수록 두께는 얇아지지만 한번 얹으면 15년까지도 거뜬합니다. 최근엔 전통 가옥 옆에 현대식 집을 짓고 살고 있답니다.
1: 오, 서바이디, 서바이디. 아, 거의 토레오 유니마. 오, 만약 나이. 서바이디 나이 반. 반.
5: 서하잉, 벤 나이 반, 유 반.
1: 오, 포짜오, 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오, 서바이디, 서바이디. 오, 까만이 탕, 약, 약, 너.
5: 약,
1: 오. 나, 싸니, 묻래요.
5: 하이시오, 산, 쇠, 쇠, 남네, 해탕.
1: 오, 라오, 갑, 똑똑, 너. 마, 오, 약, 나이. 수아이 수아이 아주 튼튼
5: 로맨 양양
1: 와 유니면 흔 공짜와
5: 흔 가보자라네 흔 코아 흔 헤킨 헤킨 헤약 니 흔온
1: 오 미 성흔
5: 성흔 흔 양한사 공 그가오
1: 맨 파오 멜레오 멜레오 니
5: 맨 파오
1: 목화이에는 니
5: 맨
1: 와 송파오 딸리앙
5: 딸리앙 맨
1: 오.
5: 특히 흔히 퍼 웹

0: 드롬은 결혼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가장 공들여 만든답니다.
1: 이것도 사실은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화합을 위해서 같은 나이대 청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사마피, 여기 말로는 화합.
0: 제단에 세울 깃대를 만들 차례입니다. 대나무와 명주실 등 각가지 재료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만드는데요.
2: 한
1: 3일 정도. 결혼식을 한다는 걸 이제 높은 데 이렇게 해갖고 알리기 위한 것 같아요. 목적은, 그죠? 예.
0: 가만히 지켜만 볼 순 없죠. 저도 일손을 보태봅니다.
1: 아니 마이냥 아니 파사 파사 달리앙 이미 마우바우 너
3: 뚝뚤
1: 응
3: 뚝뚤
1: 뚝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만드는 느낌이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 너
0: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장식하는 청년들. 특히 탈리앙족 주민 모두의 축제이기 때문에 서로 품앗이하며 준비한답니다. 이제 넝 장식도 끝났으니 뜨롬에 결합하면 되는데요. 쓰러지지 않게 땅 속에 잘 고정해야 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결혼식 제단. 세우고 보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결혼식 내내 이정표가 되어 마을 주민들을 안내해 줄 겁니다. 이때 마을 청년들이 물소를 데려옵니다. 제단 밑부분인 뜨롬을 만드는 이유가 이 물소에 있었는데요. 바로 결혼식 날 받쳐질 제물이었습니다. 물소는 머리가 땅으로 향하도록 제단 아래쪽에 묶어둡니다. 물소의 내장을 비우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분주하게 움직이던 이 청년이 내일 결혼식을 올릴 신랑이었습니다. 이방인도 흔쾌히 초대해주는 마음씨 고운 예비 신랑 덕에 난생 처음 탈리앙족의 결혼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통을 그대로 유지 중인 탈리앙족의 결혼식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1: 바이바이바이 암남 갑사이스아 암남 너
4: 오케이
1: 너 오, 저 뭐야?
0: 축제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1: 아, 똑같다. 우리나라 떡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여기. 아, 찹쌀 이렇게 뭉쳐서요. 또 저기서, 이렇게, 방아. 아, 우리나라 똑같다, 이거 옛날이랑. 아, 잔치에는 역시 떡을 먹는 건가. 맨날 밑에 푸닝이니.
3: 아, 푸닝. 아.
0: 박자에 맞춰 절구에 떡을 찢는 주민들의 모습에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본 풍경이 절로 그려집니다. 네 명이 함께하다 보니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움은커녕 제가 방해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박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1: 아, 박자를 못 맞추겠네. 코닝 딸리양 미행라이너. 오, 터져.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겠어. 오. 어떠어떠? 겁자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2: 겁자이.
1: 아, 겁자이 깐.
0: 제가 빠지니까 순식간에 절구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떡을 예쁘게 빚을 차례. 이건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실패를 만회해야겠습니다.
1: 아니, 오케이, 거의 했는 털김 나이 뭐.
0: 라오스의 찹쌀떡은 지역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얇고 넓게 만드는 곳이 있지만 타리앙족은 두툼하게 만드는 편이죠. 이 찹쌀떡을 탈리앙족은 꼭이라고 부릅니다. 유쾌한 이곳 주민들을 닮아 재미있는 이름이죠. 아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특별 간식 꼭. 찹쌀떡 꼭이 내일 진행할 결혼식의 잔치 음식이랍니다. 참 소박합니다. 찬물 한 그릇 올려놓고 결혼식을 올렸던 가진 게 없었던 옛 시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오늘 밤은 저를 마을에 불러준 이장님 댁에서 신세지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은 건 방 한편 가득 쌓인 쌀가마니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1: 비능천은 뭐?
0: 탈리앙족은 맵쌀과 찹쌀을 골고루 먹는답니다.
1: 봄에?
5: 아니?
1: 봄에. 아, 오케이. 저기 신혼방.
0: 부부만의 단란한 공간. 신혼방도 엿봅니다.
1: 옷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라일라이 너. 홍윤이 너. 여기 동생들 자는 방.
0: 현대식 집을 새로 지은 뒤 가족의 잠자리도 더 아늑해졌답니다.
5: 넌 유로.
1: 네. 워크아웃 있는 니 다이버.
5: 너의 니 팀장
1: 넌. 네네. 겁자이 겁자이. 디디.
6: 이거 옛날 링크이블이네 이거. 우리 야 이런 게 이렇게 두꺼운 거를. 근데 산이라 그런지 춥네요. 쌀쌀하고.
0: 그렇게 특별한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타리앙족의 하루는 어느 때보다 일찍 시작합니다. 대망의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지만 라오스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제단 앞에서 악기 연주 소리가 들려옵니다.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 소리. 저도 그 소리에 이끌려 부랴부랴 결혼식 현장으로 향합니다. 불자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라오스 사람에게는 불교는 종교를 넘어 하나의 생활이자 문화입니다. 하지만 탈리앙족은 불교를 믿지 않고 자연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0: 애니미즘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지의 소수민족, 탈리앙족의 전통 결혼식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 의식을 주관하는 건 프라라고 불리는 마을의 제사장입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술과 떡으로 차린 제사상을 제단에 올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의식을 시작합니다. 병마를 몰아내기 위한 치료 의식을 가장 먼저 치르는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고립된 산골에 살면서 마을 밖을 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탈리앙족 주민들은 몸이 아프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면 탈리앙족은 진심을 다해 치료 의식에 임합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할아버지에겐 치료 의식이 마지막 동아줄 같았을 겁니다. 소중한 이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 아픈 몸이 낫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탈리앙족의 순수한 진심이 느껴져 저까지 경건해집니다.
1: 여기는 이제 애니미즘을 믿는 자연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은 결혼식에는 스님들이 오시죠. 그런데 여기는 스님이 안 오시고 샤먼이 오네요.
0: 탈리앙족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저도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마침 허리도 쑤시고요. 또 무탈하게 이번 여행을 마치길 바라는 마음에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요. 갑자기 얼굴에 닿는 축축한 느낌, 싸합니다. 알고 보니 이건 침이 아니라 탈리앙족에겐 귀신을 쫓는다고 알려진 과일이었습니다. 의식을 통해 악귀와 나쁜 기운을 쫓아준다고 하니 여행 내내 안심해도 되겠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하며 생쌀 먹는 걸 끝으로 의식도 끝이 납니다. 기분 탓일까요? 아팠던 허리가 싹 나은 느낌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좀 황당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황당하긴 한데 진지하시니까 진지하게 뭐 어찌 됐건 저를 위해서. 멤버.
3: 오케이.
2: 갑자기 갑자기. 아 제가 좀 어제 뭐 산행이라면 산행 같이 했잖아요. 지금 허리가 조금 뻐근했는데 느낌상 왜냐면 저를 도와주라고 해주신 거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건 좋네요.
0: 그런데 이때 장작을 지고 어디론가 향하는 마을 주민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집 앞에 멈춰서더니 집 아래 공간에 장작을 차곡차곡 쌌는데요. 사실 이 집은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인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집이랍니다. 이미 장작이 한아름인데도 주민들은 그 위로 쌓고 쌓고 또 쌓습니다. 조상 대대로 축의금 대신 선물을 해온 탈리앙족. 특히 이 장작 선물은 부부의 방이 매일 훈훈하게 데워지기 바랬던 마을 어른들의 배려겠죠. 잠시 후 탈리앙족 주민들이 품에 뭔가를 안고 옵니다. 이게 웬 항아리예요? 탈리앙족 결혼식의 다음 순서는 이 항아리 안에 답이 있는데요. 항아리의 정체는 카사바 막걸리입니다. 안에는 발효된 누룩이 들어있어서 물을 부으면 술이 되는데요. 여기에 긴 대롱을 꽂아 다 함께 나눠 먹는 게 특징입니다. 달콤한 맛의 과일 향이나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처럼 즐거운 날, 술을 빼놓을 수 없는 탈리앙족 사람들에게는 아주 제격이겠죠? 그 맛이 궁금해져서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이렇게 긴 대롱을 꽂아 먹는 방식은 라오스 전통 술인 라오하이와 비슷합니다. 민족마다 다 다른 재료를 써서 맛도 제각각이라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이죠.
3: 달콤해요. 아, 이제 막걸리예요. 막걸리인데 약간 그 뭐야 코코넛 향 같은 게 난다고 할까요? 달콤해요. 맛있습니다. 막걸리예요.
4: 이
3: 보세요, 길이. 이게 좁아요. 이게 원래 좀 커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힘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먹어야 될 때는 저는 키를 생각해서 일부러 긴 걸 잡았거든요. 이거 빨아 올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짧은 거 잡으세요. 짧은 거.
0: 빨아 마시는 재미가 있는 카사바 막걸리. 그 매력에 빠져 저도 모르게 아침부터 취할 뻔했습니다. 어느덧 탈리앙족의 결혼식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단에 묶어둔 물소를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치르는 건데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창으로 물소를 찌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타리양족의 결혼식은 하늘에 올리는 제사입니다. 그 후 타리양족 주민들이 돌아가며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모든 주민이 물소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탈리앙족에겐 애군을 막아줄 하나의 의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은 물소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전해질 거라고 믿는데요. 쌀이나 가진 것을 제단에 뿌리며 주민들에게 올 나쁜 기운을 모두 가져가 주기를 바랍니다. 명주실이나 신성한 풀을 제단에 던지기도 합니다. 새 출발을 시작한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고 부족의 번영을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습니다. 결혼식 날 하늘에 물소를 제물로 바치고 축복을 기원하는 사람들. 제가 본 가장 독특한 결혼의식입니다. 물소의 영혼이 부디 평안히 쉼을 맞이했길 바라봅니다.
5: 이렇게 큰 짐승을 잡는 거는 잘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후로 이렇게 와서 보는데 좀 마음이 이번에 좀 달랐던 거는 웬만한 그 가축들을 이렇게 잡을 때는 그 소리가

0: 마을 전체 다 나거든요. 그 잡는 소리가. 근데 이 물소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 조용하게 죽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게 좀 뭔가 경건한 마음이 막 드네요. 꼭 라오스 사람들이 정말 소리 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조용하고. 마치 그 라오스 문화하고 정말 잘 맞는 그런 동물 같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죽음까지도 너무 조용하니까 경건해지네요. 조용한 나라라는 별칭을 가진 라오스. 물소의 죽음도 그런 라오스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식도 끝인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찾아 나서 봅니다. 부엌에선 고기 손질이 한창입니다. 결혼식을 함께한 주민들에게 담례로 물소 고기를 선물할 생각이라는데요.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신랑 신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미소가 똑 닮은 부부는 다시 봐도 정말 잘 어울리는 한상입니다. 결혼식에 초대해 준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1: 바이바이.
2: 다음번에 볼 때는 세 명, 네 명 이렇게 가족이 늘어나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웃으시네. 예.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우리가 뭐 네.
0: 탈리앙족 마을에서의 귀중했던 시간. 오늘의 인연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2: 야, 저 집 가옥. 저 가옥 형태 사진 하나 가지고 진짜 물어 어렵게 들어온 마을에서 또 우연찮게 이렇게 결혼식도 보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을 사람들이 막 화합해서 아침 새벽부터 일하면서 돕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그 결혼식한 부부한테 자식 많이 낳고 번성하길 바라는데요. 그분 둘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왔을 때는 소수민족 아주 조그만 마을이 아니라 좀 번성하고 큰 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0: 베일에 쌓여있던 라오스의 소수민족, 탈리앙족. 그들의 전통과 순박한 미소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0: 맛있어요.
1: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2: 발언했으면 하는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억제하고 싶은 유전자.
3: 기억이 안 날 때가 요즘 너무 많아서 운동을 안 해도 좀 근육이 좀 멋있게 생길 수 있는.
2: 공공장소에서 좀 방귀를 참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3: 유전이냐 성경이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후성유전학입니다.
4: 후성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은 후성유전학 없이는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 완전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어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원서 접수 대행사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장점은 지난달 발생한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시스템을 변경한 대행사의 조치와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2: 오늘 끝날 그 수시 원서 접수가 어제자에 업그레이드, OS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어딨어요? 이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3: 네, 난립한 국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 교육부 장관님도 그렇고 대기업 회장님도 그렇고 집에 가서 계시다가 조치한 거 보고받고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시스템 점검과 장애 대응 매뉴얼, 경쟁률 공개 지침 등을 보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험번호로 경쟁률을 유추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하는 난수화 방식 도입에는 기술적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간 대행사 중심의 원서 접수 시스템을 공적 체계로 전환하자는 요구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4: 공적 영역으로 갖고 올 것이냐라는 이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되고 보안에 강하고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잘할까 하는 그러한 책임성의 측면에서
1: 증인으로 출석한 UA어플라이 성윤석 대표이사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5: 이번 수시 접수 때문에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생겼고 여러 가지 혼란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성 대표는 애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 간 호환 문제로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정시 모집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통폐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 통폐합 대상이 되고 거론되고 있는 기관 또는 관련 어떤 유관 단체들 사이에 어떤 그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좀 이 통폐합 과정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1: 교육부는 각 기관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현장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국내 대학 입시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대학 입시는 물론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정 기자입니다.
7: 지난 10일 치러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한 수험생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시험 시작 전 감독관들이 안경 착용 여부를 점검했지만 해당 수험생은 시험지가 배부된 뒤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안경을 수거했고 수험생은 시험이 끝난 뒤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세대는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처럼 생겼지만 소형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AI가 생성한 답변을 렌즈에 표시하는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외형만으로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시험 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토익 등 공인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대학들은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0: 스마트 안경을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대 역시 스마트 안경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하는 금지 물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별 논술과 면접, 학교 내신 시험까지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과제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시험 부정행위 수법까지 진화하면서 교육 현장의 평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1: 우리의 전통 판소리가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세계 무대에 올랐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펼쳐진 창작 판소리 긴긴 밤인데요. 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푸른 조명 아래 배우들이 무대를 가로지르고 힘찬 북장단에 맞춰 소리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등장하고 익살스러운 몸짓과 표정이 더해지며 관객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달 초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선보인 창작 판소리 긴긴 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휜바이 코뿔소와 어린 펭귄이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서로 다른 존재들의 연대와 사랑을 그려냅니다. 2023년 국내에서 초연한 판소리 긴긴 밤을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 창작진이 약 2년 동안 공동 제작한 작품입니다. 한국의 소리꾼과 고수, 호주 배우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 판소리의 장단과 창법에 연극적 움직임과 영어 대사를 결합했습니다. 특히 자막을 읽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대사를 일일이 번역하는 대신 배우들의 표정과 몸짓, 음악으로 내용을 전달해 두 언어를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관객들이 무대에 있는 모든 언어를 알아듣지 않아도 그 빈틈조차도 각각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이번 공연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마련한 국제어린이 공연예술축제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만났습니다. 우리 전통 판소리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 관객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1: 내년부터 교장 공모제 심층 면접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특정 단체 소속, 유력 인사와의 친분 등을 드러내면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장 공모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성 위반에 대한 감점 기준을 기존 서류 심사에서 대면 심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 계획서 등 서류 심사에서만 적용하던 감점 기준을 면접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위반 여부는 공모교장 심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장 공모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 1일자 교장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3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힘들었는데 가진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1: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1: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5: 5, 4, 3, 2, 1. 아르바이트 세 앞에 디콜라주.
6: History is going to bifurcate along two directions. One path is we stay on Earth forever, and then there will be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What I really want to achieve here is to make Mars seem possible.
7: 하늘에 뜬 별을 손끝으로 더듬던 고대부터.
8: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7: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을 지나 오늘날 스타쉽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언제나 우리가 속한 행성 지구 그 너머의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9: How do we live off of the earth? This group of people got together and started having conferences about different biomes of the earth and how would we do this, and eventually there were drawings.
7: 30여 년 전, 그 답을 찾고자 대담한 도전에 나선 이들이 있죠.
10: Yesterday, eight people were chosen to be pioneers for the rest of us. They are eight scientists who have agreed to become modern Adams and Eves.
11: In a real sense, it's a journey into another time, the future.
12: I take my last breaths of this atmosphere knowing that I will take breaths from a different atmosphere from all of you for 2 years.
13: Texas billionaire Edward Bass, a financial backer, said goodbye.
14: Bon voyage. Fly your spaceship well.
7: 과학, 철학, 생태, 그리고 어쩌면 신의 자리까지 시험한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과학 프로젝트. 달, 화성, 아니면 또 다른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일까요? 사실 이들이 들어간 곳은 지구에 지어진 인공행성, 바이오스피어 2입니다. 1987년 대범한 도전 정신과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직접 창조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강철과 유리로 된 지구를 짓기 시작했죠. 세계의 지구 창조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 미국의 두 남성, 예술가이자 시스템 이론가였던 존 앨런과 억만장자 에드워드 베스였습니다.
15: How we're going to live off 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So Biosphere 2 was built exactly for that reason, to see how humans live in the loop in a condensed, you know, biosphere. So
7: 수백 명에 이르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대 최고의 과학 기술을 총동원해 인공 밀폐 생태계를 건설했는데요. 크기가 무려 축구장 두 개 반, 높이는 9층 건물에 달했죠. 6,500여 장의 유리창과 8만 6천여 개의 철골 구조대가 촘촘히 맞물리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견고한 철옹성이 탄생했습니다. 바닥에는 약 500톤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깔아 지구의 토양과 완전한 분리를 시도했죠. 인공행성 안에는 열대우림, 해양, 사바나, 가시덤불, 맹그로브 습지, 사막 등 지구 생태계가 순환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생물 군계를 재현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닭, 염소, 돼지와 같은 가축을 비롯해 어류, 곤충 등 3,800여 종의 동식물을 인공행성의 구성원으로 초대했죠. 공기, 흙, 물, 불, 세상의 모든 원소를 담아 인간이 만든 두 번째 지구. 그들은 이곳을 바이오스피어 2라고 불렀습니다. 신화 속 태초의 낙원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면 인간이 창조한 두 번째 지구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0: So 2 years inside a closed system with seven other people, working face to face with the things that are producing your oxygen.
1: 지구 밖 미래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인간의 손으로 다시 써내려간 창세기. 지구를 통째로 축소한 밀폐 생태계에서 살아보겠다고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남자 넷, 여자 넷, 8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0: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된 밀폐 공간. 그 안에서 태양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자원이 순환하고 어느 것도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인간의 호흡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미생물의 탄소 순환 과정을 통해 다시 생태계로 돌아갑니다. 물의 순환이 특히 중요한데요. 물은 폐쇄 생태계 전체의 기후와 영양, 생명활동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시스템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합니다. 태양에너지가 지표를 데워 대기를 움직이고 물이 증발해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며 빗물이 땅을 적셔 영양분을 순환시키죠.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 생태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해 그 복제본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구를 창조한 것입니다.
1: The biospheres had looked at this whole system as controlling itself, right? They sealed it, and the plants and the atmosphere and the ocean and everything, just like our Earth, was going to control itself.
2: A system that's closed to any material input from the outside, where you can actually study how things travel through or cycle through an entire system.
0: 지구 위에 지어졌지만 지구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스스로 숨쉬는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스피어 2는 매우 성공적으로 밀폐되었고 공기 누출률이 연간 10% 미만으로 유지됐는데요.
3: When we look 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yes, the leak's a little bit lower than that, maybe as low as 7 or 8%, but sometimes it's higher. So the leak rate of Biosphere 2, in some respects, actually rivals tha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it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y sealed structures of this size and complexities.
0: 이곳에는 폐쇄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놓은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요. 두 개의 폐가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가 태양열에 의해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하는데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그 압력을 버틸 수 없죠. 그래서 밀폐시설 내 압력을 완충해주는 폐를 고안한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죠.
1: It's extraordinary, isn't it? It's the largest experimental facility in the world. I would say the biosphere is a theater of all possibilities.
0: 쏟아지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8명의 바이오스피리언이 밀폐 생태계 안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It was my job to check on the health and make sure that each of the biomes was getting the amount of rain that they needed and the temperatures that they needed. I would take notes on what was reproducing, what was doing well in the biosphere, what is dying in the biosphere, and so a lot of the observations, the natural history observations, were what I did. The animal area. And you can see this is barred rock chickens, so these are all the hens and so forth. This was from 1992, so this was actual data from inside when we were living inside, how much we fed on

0: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산소 농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4,000m 히말라야에서 숨을 쉬는 것과 비슷했죠.
1: We were treating it as a problem in the life systems, and it wasn't.
0: 바이오스피리언들은 각종 원인을 추측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물 상태를 점검하고 공기순환 시스템을 조정해도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편, 줄어드는 산소 농도와 반비례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솟고 있었죠.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찾아낸 원인은 등잔 밑도 아닌 그들의 발 밑에 있었습니다.
2: The ability of these newly planted plants inside Biosphere 2 to conduct photosynthesis.
0: 인간이 만든 완벽한 돔 안에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연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미생물의 들숨과 날숨은 인류보다 오래된 생명의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2: But not only did this soil respiration and lack of photosynthesis taking place, there was another component happening inside. There's massive amounts of concrete that was laid inside the stainless steel liner. These CO2 molecules inside, which is a carbon and an oxygen molecule, they were actually reacting with this newly formed concrete. So CO2 plus calcium hydroxide concrete actually becomes calcium carbonate. And so it was actually being bound in the concrete.
0: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불안정하면 식물은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죠. 인간이 만든 지구가 인간의 숨을

0: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기 균형이 무너지자 작물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이 줄고 저장고는 빠르게 비어갔죠. 식사를 하루에 세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1: We're a little bit short on food, so we were, you know, a little bit hungry a lot of the time. Oftentimes didn't really have all the calories we needed to do all the work that needed to get done. This is the percent of the recommended daily allowance for a person. And some stuff, vitamin D, we hardly got any out of the food that we were eating.
0: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원들 간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 If I look back, I can see that I was crabby. I was a lot. I was not a happy person, you know, and I attribute that to being hungry a lot of the time and also not having enough oxygen to breathe.
0: 서로가 서로를 숨 막히게 하는 사이가 되어갔죠. 바이오스피어2는 자급자족 실험실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실험이 막을 내리고 세상은 이들에게 실패라는 매몰찬 딱지를 붙였죠.
2: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ailed experiment. Not the fact that the experiment didn't go as they had planned, and a tremendous amount is learned.
3: 'So, I started in October of 1995. I just thought, wow, this is so incredible. I had no idea that nearly 30 years later, I would still be here.
0: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바이오스피어2는 한동안 목적을 잃은 채 멈춰서 있었는데요. 한 대학이 시설을 인수하며 새로운 막을 열었던 1995년, 존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3: I believe that Biosphere 2 still has unique contributions that haven't been realized for us as a human rac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our systems that we're all so dependent on.
0: 1993년 세기의 프로젝트가 막을 내린 후 바이오스피어2는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황무지에 덜렁 버려진 줄 알았던 이 시설은 사실 사막 속에 피어난 오아시스였죠.
1: The first thing I would ask a person who said it was a failure, I would say, well, what do you consider a failure? What failed about it? So to me, a failure would be if we had done this entire Biosphere 2 for 2 years and didn't learn anything from it. We learned a lot from it. So to me, it was not a failure.
0: 1991년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대기, 바다, 땅, 생명,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그 순환의 고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의 일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작은 지구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구 시스템 과학을 연구하는 시설로서 진화를 거듭한 바이오스피어 2. 지금 이곳은 기후 위기 시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며 과학적 해법을 모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생태 실험 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2: So we collaborat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We have folks who are physiologists. We have folks that are geochemists. We have

0: 여러분이 딛고 선 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오랜 시간을 들여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If we were in this space 30 years ago, I'd probably be covered in agricultural soil. This is where the biospherians grew their crops. This was what they called the intensive agricultural biome, or IAB.
0: 2년간 8명의 식량을 책임졌던 집중 농업 구역이 새로운 목적의 땅으로 탈바꿈했는데요.

0: What we are doing here is something completely new, which is to understand all kinds of different processes come together to make bare hill slopes, barren soil into a living landscape. So LEO is, in some ways, the largest laboratory on Earth for studying the Earth system.
1: 폭 11m, 길이 30m에 이르는 경사면 3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토양과 수문학을 연구하는 실험장이죠. 이 거대한 인공 경사면에는 100만 파운드 이상의 분쇄 현무암이 채워져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토양을 재현한 겁니다.
0: landscapes terraform themselves.
1: 경관 진화의 첫 단계는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끼와 같은 비관다발 식물이 자라나죠. 식물들이 지표를 덮어 토양을 보호합니다. 관다발 식물이 자라는 것이 3단계인데요. 식물이 뿌리를 내려 더 복잡한 식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닦죠.
0: And that we don't know the rules of how that comes together very well. So the purpose of this is to investigate how the interaction of water flowing through the hill slope interacts with the chemistry of what's happening in the small microscopic scale within the grains of soil that are in the hill slope, with how that interacts with the biology of first just microbes.
1: 토양 아래에는 1800개 이상의 센서와 샘플링 장치들이 배열되어 있어 토양의 깊이와 위치에 따라 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바이오스피어2에 살았던 일기대원 린다가 오랜만에

0: 상담을 요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3: 이게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3: 이게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3: 낮은 목소리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 국내 최초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14: 현장을 자기의 현장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
15: 그 신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역시 다르다.
16: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을 뜰 수 없도록 만드는.
17: 액션!
14: 현명하게 배우를 납득시키는 일들.
13: 뭐든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잘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흥분되고 마음 졸이고 그 정도로 재밌고 신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18: 둘, 셋!
19: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한 듯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힘도 안 나는 데까지는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1: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증이 누가 볼 거라고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1: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순천의 명동으로 불리던 옛 번화가 장천동 골목 한쪽에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전통 한정식집이 있습니다.
4: 이게 집 진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되거든요.
3: 일반 가정집에서 식당이 된 지도 벌써 60년이 넘었답니다.
4: 여기가 주방인데 우리 집은 다 할머니들이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5: 한 20년 남했지 뭐. 53살에 와서 75살인 게 이제.
3: 손맛 고수라 자부하는 터줏대감 할매들이 주방을 꽉 잡고 있답니다.
6: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 54년생입니다. 72살이에요.
3: 다들 20년 넘게 이곳을 지켜왔다죠.
7: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 밑반찬으로 해서 반찬이요. 김치로 해서 젓갈 종류 그런 거 책임지고 옛날 시골 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엄마들 먹는 입맛에는 딱이에요.
5: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따 밥 사보시오. 아주 끝내줘요.
3: 주인이 바뀌고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맛을 간직한 노포의 영업 비밀. 할매들의 내공이 담긴 뿌리 깊은 밥상을 만나봅니다. 음식 맛을 좌우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식재료일 테죠. 순천 아랫장을 찾았습니다.
4: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좋은 채소나 생선 이런 게 아랫장이 제일 많이 나요.
3: 호남 최대 규모의 오일장. 예부터 순천은 남도 전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이 모이는 중심지였답니다.
8: 오늘 더덕 아직 안 나왔는가? 와,
4: 더덕. 아니, 나가 목표 저기 살 뻔했어. 더덕 맛있어. 더덕 세 개.
8: 하나 더 줘.
5: 많이 없어갖고 맛도 못 갖고 와요. 몇년된 단골이.
4: 여우죠, 여우죠.
5: 좋은 것만 사셔, 그리고 좋은 것만.
4: 부진 거 안 사고 좋은 것만
5: 네,
4: 사다가.
3: 특히 할매들이 파는 식재료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9: 할머니들이 가져오시는 게 조금 달라요?
4: 다르죠. 저 할머니들은 온상, 하우스 이런 걸 몰라요. 같은 야채도 온상에서 하는 거하고 햇볕 받고 노지에서 크는 게 맛이 달라요.
3: 요즘 보기 힘든 토종 식재료도 구할 수 있죠.
4: 요 좋은 거 네 개만요. 요거요 굵은 거.
9: 이게 뭐예요?
4: 이거 박이에요, 박.
9: 박은 뭐 하시려고?
4: 박나물. 이제 이것을 껍질을 벗겨서 속에 실을 빼서 나물을 하는 거예요.
9: 그리고 나물을 잡고.
4: 이 닭이
9: 이거 하나 덤으로 하나 줄게.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주시면 남는 게 있어요?
4: 우리가 아, 자기 집에서 따온 건데.
9: 우리 집에서 농사진 거라 그래요.
4: 아, 집에서 해온 건데.
9: 농사진 거 있어요. 여보 봐, 여보 부드럽네. 이러나 나 덤 하나 줄게.
3: 농사지어 바로 따왔으니 신선함은 무르나 마나.
9: 2만 5천 원에서 2만 원만 준다고.
4: 순천이 식재료가 이렇게 좋으니까 한정식이 된다.

0: 거예요. 주위에가 봐봐 요수 있죠. 고흥 있죠. 바로 주위에가 있지.
1: 남도의 곶간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식자재를 자랑합니다.
2: 어디다가 보내요?
0: 아, 이거 농어를 잡은 거야, 이거?
2: 네.
0: 아침에 이거 잡았는가?
2: 네.
0: 그러니까 이 대갱이는 어떻게 터들어 왔어?
2: 네, 터들어 왔어요.
0: 얼마요?
2: 만원씩.
0: 이게 청정지역에서만 나는 거예요. 뻘밭에서 자라는 건데 이게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힘이 굉장히 좋아서 이게 단백질이 엄청 많은 생선이에요.
3: 어머니들이 누가 잡으신 거예요, 대갱이?
4: 우리 아저씨하고 나하고 잡았지요.
3: 뻘에서요?
4: 뻘에서 잡았지요.
1: 순천만 일대 갯벌에서 주로 잡히는 생선으로 순천과 남도 일부 지역에서만 드물게 맛볼 수 있는데요. 다소 귀괴한 모양이지만 맛과 영양은 장어를 능가한답니다.
0: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거 다 줘.
2: 다?
5: 응, 냄새에 맡으시는 거예요.
0: 이걸 이제 잘, 이걸 할머니들이 잘 못 말리면은 약간 냄새가 나. 이렇게 잘 말려줘.
2: 이거 다 드려요.
1: 네. 갈수록 잡히는 양이 크게 줄어 고급 음식으로 대접받는답니다.

0: 제도가 제도가
1: 너무 잘 말라진 거야. 이거 우리 집 네. 네가 해놓은 거 많은지 아는데 어때?
2: 냄새 안 나고
1: 냄새가 고소하지. 네, 네. 너무 잘 말려 오셨더라고. 네. 그래서 나가 그냥 일부러 더 샀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3: 잘 말린 대갱이 포는 황태마냥 두드려야 맛이 좋은데요.
1: 이 대갱이 자체가 단단해요. 엄청 세거든요. 이렇게 방망이로 두드려줘야지 이게 부드러워져요, 살이.
3: 물에 살짝 구워내면 고소한 맛과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이랍니다.
1: 소리야, 이제 이거 구웠다. 네. 얼른 찢어서 이제 무치자.
3: 먹기 좋게 잘라 고추장으로 양념해 밑반찬으로 내고 있답니다.
4: 여기는 어른들 위주로 반찬을 하니까 옛날 시골 밥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3: 먹을거리가 넘쳐나면서 점점 밥상에서 사라져가는 전통 음식을 기억하고 지켜왔다는데요.
4: 옛날부터 시골에서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박나물이 귀하다 그러더래요. 이거 나오는 데만 나오고 없는 데는 없어요, 지역에도.
3: 1800년대 말 조리서에도 조리법이 기록된 유서 깊은 음식이랍니다.
4: 생새우만 조금 넣고 소금하고 마늘만 엽니다. 다른 거 일절치 않고요. 예, 그래서 한번 하루를 익히게끔만 끓이면 그 맛이 시원한 맛이 우러나거든요.
3: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별미로 조선시대 서민들이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키던 보양 음식이었답니다. 된장, 고추장은 물론 젓갈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직접 담가 사용하는데요.
1: 이게 연도별로 진석화라는 젓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진석화라는 것은 4월 말에서 5월 초 넘어갈 때 이 굴이 알이 차요. 잠깐. 그때 이 젓갈을 담는 거예요. 일반 석화를 갖고 담으면 이런 진석화를 담을 수가 없어요. 젓갈이 안 돼요. 녹아버려요. 소금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젓갈을 담는데 이게 젓갈을 담아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건더기를 건져서 그 국물만 다시 끓여서 다시 붓고 또 식혀서 다시 붓고 이것을 다섯 번 정도를 해야지 5년이 가건 3년이 가건 몇 년이 가도 변질이 없어요 이게.
3: 전라도 남해안의 향토 젓갈로 응축된 젓국의 감칠맛과 달짝지근한 풍미가 더해져서 꿀젓으로도 불릴 만큼 밥도둑이랍니다. 좋은 재료에 고집과 정성을 더해서 할매들이 만들어낸 남도 한정식 한상, 무려 26첩 반상이랍니다. 접시 위에 접시를 올려야 할 만큼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다죠. 어느 것 하나 공들이지 않은 음식이 없고 귀하지 않은 음식이 없습니다.

0: 이거 진석화는 이게 3년을 발효시킨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비벼. 이렇게 비벼서
1: 직접 삭힌 국내산 홍어와 김장김치, 수육이 찰떡 궁합을 이루는 홍어 삼합.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 깊은 맛을 안답니다.
2: 맛있다.
3: 장에 팔던 거. 그 못생기네.
4: 생선 머리 봤을 땐 저는 어떻게 보고 이러고 왔는데요, 어저께. 그치?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났는데. 네. 먹을만 하네요. 옛날
3: 집밥.
4: 이렇게 할머니가 해줬던 그런 집밥? 그런 느낌?
1: 특히 어르신들에게 명성이 자자하다는데요.
5: 이제 우리 저 아우가 여기 음식 좋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음식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그 깔끔하고 맛깔스러워요. 진짜 맛있네.
1: 무려 20년 넘게 주방을 지켜온 할매들의 내공이 담긴 손맛으로 돼지 양념구이 하나도 불에 세 번을 구워 손님상에 올린 만큼 정성을 쏟는답니다.
6: 아들이 연탄에 하는 거야?
7: 그래야지 제 맛이 나거든요. 손님이 오시면은 연탄 그 불맛이라 할까? 그런 맛을 보고. 우리 집은 옛날 고집으로만 해요.
6: 옛날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얼마나 구우셨어요?
7: 나는 한 25년이 다 돼가고 그 앞전 언니들을 다 하시고 가셨지.
1: 그 언니들에게 혼나가며 배우고 지켜낸 맛이랍니다.
8: 우리는 그냥 대충만 안 해. 항상 무시 쓰레기하고 엉겅키하고 꼬사리하고 그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그런 게 국이 맛있다고 서울 사람들은 요 와서 국장시만 해도 돈 벌겠다 그래. 손맛이 그렇게 손으로 전부 다 손으로 해보잖아. 할매들이 음식이라요. 이런 거 얼마나 은가리 버쩍이니 닦아갖고 쓰여. 이래서 끓이면 돼 이제 이런 거 완료.
1: 41년 베테랑 요리사의 긍지가 담긴 손맛.
6: 어머, 이거 뭐예요?
8: 홍어요, 홍어. 홍어 한 사나.
1: 국을 담당하며 홍어 해체부터 탕, 찜까지 홍어 요리가 주특기랍니다.
8: 홍어 요 모자. 요거 모자가 쏙 들어가야 좋다고. 주변이 안 넘어. 요것이 안 들어가면 주변이 넘어갖고 냄새가 지독해. 냄새만 맡아도 그냥 머리 흔들어. 맛있는 내가 나갖고. 진해 간 질갓에 사람도 왔다 홍어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러고 진해 가요.
1: 맛있게 찐 삭힌 홍어에 양념장 만들어 얹어주면 알싸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죠. 20년 넘는 세월 동안 담당을 바꾼 적도 없답니다. 각자 맡은 음식에서 최고의 맛을 내온 할매들이 똘똘 뭉쳐 차려낸 한 상.
4: 이 일이 힘이 안 들겠어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때 그렇게 보람이 느끼죠.
1: 60여 년 긴 세월 빛 바래지 않고 지켜낸다는 건 사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겁니다.
9: 너무 오래된 집이라 문짝도 덜렁거리고 해.
10: 그러니까 찔러가네.
1: 문 하나도 매일 쓸고 닦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마다 창호지를 갈아야 한답니다. 편한 방식이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변치 않고 지켜가야 할 가치가 있죠.
4: 새 옷을 입히는 거죠. 새 옷.

0: 우리가 새 옷을 입듯이 문풍지들을 갈아주면 손님들도 깔끔하니 좋지 않아요, 기분이?
1: 분위기는 나쁘더라도 막 바람 솔솔 들어오고 좋지 않습니다.
2: 특히 사장인 희숙 할매에게 이 집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데요. 이 한식당은 친구 부모님이 처음 하셨답니다.
0: 여기가 다락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 여기서 많이 놀았어요. 우리 친구 집이어가지고 여기서 잠도 자고 여기서 밥도 비벼봐서 여기서 밥도 먹고
2: 김장도 돕고 음식도 맛보면서 유치원 때부터 수십 년을 오간 곳.
0: 친구 언니가 있어요. 친구 언니가. 근데 언니가 연세가 드시고 이제 식당을 이제 누구한테 좀 이렇게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어받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저거 많은 여기 추억도 있고 또 이 식당의 흐름도 잘 알고 이제 똑같이 언니가 했던 그대로 다시 이것을 이어가는 거죠 뭐. 얼른 와, 얼른 싸서 얼른 오니라. 한 잔씩 먹게, 얼른 오니라.
2: 사장이 바뀌었어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맛을 지켜준 주방 할매들.
3: 자, 식혜도 드십시오.
4: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5: 잘 먹었어요.
3: 사장님도 드시고.
0: 나 먹어도 되냐? 나도.
2: 사라져가는 전통 한정식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한 뜻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0: 맛있네. 생각이 좀 더 들어가야 돼.
3: 싸. 다음에 조금 더 엮게.
0: 생각만 있어.
6: 힘들지 않겠어?
3: 안 힘들어. 일만 있으면 요시여. 없어서 백발.
2: 할매들의 자부심과 고집이 깃든 옛 맛을 오래 맛보고 싶습니다.
7: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8: 뭐 잘 먹어갔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좋다 이거.
9: 전반적으로 다 할머니 생각도 나고 여기 보면 그냥 맛있게 입맛 없어도 그냥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
10: 현대 사회에서 먹을 수 없는 옛날 그 할머니가 찾으시던 그 맛.
8: 나가 이제 나오고 주인공.
11: 상담을 요시 360도 회전 날개가 자동으로 섞고 고르게 익혀 음식을 맛있게 이제 간편하고 편리하게 요리하세요. 자동 회전 롤팬 무료 증정.
12: 설마 했는데 진짜 보험료가 줄었어요.
13: 보험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진작 AS 받을 걸 그랬어요.
14: 여러분도 보험료 줄일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12: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보험도 AS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매달 40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던 분이 보험 AS를 받고 사망보험금 등 일부 보장 내용은 줄이면서 보험료를 월 22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전에는 보장받지 못했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도 말이죠. 어때요? 보험 AS 받을만 하죠?
14: 간병인 보장 금액을 20만 원으로 보장 기간도 365일로 늘릴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15: 당연히 받아야죠.
14: 비싸서 부담되는 1인실 입원비를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15: 당연히 받죠.
12: 그래서 보험 AS가 필요합니다.
16: 보험 AS 받으면서 간병비를 하루 2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골절로 입원한 지 3주 지났는데 간병비만 벌써 400만 원 넘게 나온다네요.
17: 인공관절 수술 받고 세 달 입원했는데 간병인 비용에 입원비, 수술비 다 해서 900만 원이나 나온다네요. 보험 AS 안 받았으면 100만 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보험 AS 받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2: 가장 중요한 건 AS 비용이 공짜. 보험 AS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18: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9: 이어서 덩이랑 탱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0: 벌써 새벽 2시를 넘긴 지 한참이요. 이러다 아침 회의까지 가는 거 아닌지.
1: 그러게 말입니다. 내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지끈거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소.
0: 하오면 전하께 조심히 아뢰옵는 게.

0: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1: 괜찮소. 어서 일어나시게.
2: 아뢰옵게 황궁하오나 전하. 벌써 사흘째 밤샘이시옵니다.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고 저희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1: 어허, 백성들의 소리를 하루라도 빨리 알고 해결하는 게 참된 임금과 조정의 신하들이 아니겠소?
2: 맞습니다만.
1: 이리 와서 다음 상소를 읽어보게나.
3: 네, 전하.
2: 함경도에서 온 상소이옵니다. 전하, 원하면 국경 끝에 사는 미천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께 엎드려 비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옵니다. 칼바람이 불어와 온몸이 얼어 터지는데 강을 건너온 야인들이 남은 땔감과 한줌 식량까지 샅샅이 빼사가니 이제는 정말 죽을 나만 남았사옵니다. 전하, 부디 이 멀고 추운 땅까지 전하의 따뜻한 은혜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지금 북쪽 백성들이 여진족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는데 내가 어찌 잠을 자겠소?
1: 전하, 북쪽 땅은 원래부터 여진족들의 침입이 잦은 곳이옵니다. 민가의 피해까지는 막기가 어려우니 도성이 점령당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내는 것을 추천드리옵니다.
0: 아니되요. 이참에 문제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야 되겠어. 내 인재들을 지명할 터이니 연무장 소집에 참석시키도록 하시오. 대신들은 들으라. 최윤덕 장군, 압도적인 실전 경험과 치밀함으로 압록강의 적들을 격파하라. 김종서 대신, 두만강을 집어삼킬 지혜를 뽐내보거라.
2: 가서 조선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고 오라.

0: 장군, 적들의 경계가 허술한 지금이 적기이옵니다.
1: 아니다. 아직 보초병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분명히 혹독한 날씨에 오래 버티지는 못할 테니 경계가 느슨해지는 때를 노려야 한다.
0: 네, 장군.

0: 장난 아니네.
1: 내 말이 이런 날씨에 누가 쳐들어오기나 하겠어?
2: 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어.

0: 그래, 지금이다. 조선의 땅을 침범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빼앗은 죄, 오늘 모조리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전군 화포 발사!
1: 기습이다. 이 추운 날에 대기를 하고 있을 줄이야. 후퇴하라! 후퇴하라!
2: 우리 떨어진다!
0: 적의 진영이 완벽히 무너졌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압록강 너머로 몰아내라. 기병대 돌격!

우선 놈들이 겁먹고 도망치기 바쁘구나.

0: 장군! 작전이 통했습니다! 놈들이 좁은 계곡 안으로 완전히 기어들어왔습니다!
1: 적들은 말을 부릴 수 없는 좁은 계곡에 갇혔다! 지금이다! 전군! 발사!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도망치는 자들을 쫓아 두만강까지 진출해라! 돌격!

0: 과연 조선의 호랑이들이구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두 장수가 멋지게 증명해 주었구려. 참으로 장하고 훌륭하오.
1: 서북방의 백성들이 이제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동북방의 야인들도 이제 조선의 이름 앞에 벌벌 떨 것이옵니다.
2: 대왕님 안목 미쳤다. 대왕님이 명장이라 그런가? 데려온 장수들도 다 장난 아니야.
3: 원래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
0: 이제 조선은 남쪽의 왜구부터 북쪽의 야인까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노라.
2: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이 개척한 사군 육진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야?
3: 압록강과 조만강까지 우리 영토를 넓혀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한반도의 국경선을 완성했기 때문이야.
2: 아하! 지금의 한반도 지도가 바로 세종대왕님 때 완성된 거구나.
3: 맞아! 거친 땅을 개척해 백성과 영토를 안전하게 지켜낸 대단한 역사야.
4: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8: 2분 위기.
9: 뭐야 이거?
8: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가자, 출발! 어우, 머리 크네. 어우,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도 잘한다. 하루 하루 잘하네.
2: 아,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3: 자, 여기 기다리세요.
2: 거기 앉아 있어.
4: 왜 다 떠나는 거? 저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크골프 1타 강사 아누나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파크골프의 용구 또 파크골프에서 세 가지 그립 잡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파크골프 용구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클럽입니다. 클럽의 길이는 네, 86cm 미만, 무게는 600g 미만입니다. 헤드와 기다란 샤프트와 그립이 있는데 헤드 안에는 나무가 숨어 있습니다. 나무, 네, 어떤 나무가 있는지는 여러분 모르시지만 단풍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물과비를 피할 수 있도록 감싸고 있습니다. 자, 샤프트입니다. 샤프트는 카본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죠. 나의 헤드와 그립을 잡아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립은 손잡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무로 된 것도 있고요. 가죽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세요. 지난 시간에 공의 지름은 6cm, 무게는 80에서 95g 사이라고 했는데요. 공의 종류에도 세 가지가 있답니다. 네, 모르셨죠? 모든 공이 다 똑같다고 하지만 공을 반으로 제가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공을 쪼개봤는데 한 가운데 핵이 있습니다. 한 가운데 핵이 있기 때문에 공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에 직진성이 있겠죠?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이루어진 공은 3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겹짜리는요? 네, 맞아요. 2피스라고 합니다. 자, 네 겹으로 이루어진 공은요? 네, 맞습니다. 4피스라고 합니다. 제가 3피스, 4피스 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피스 공은 세 겹입니다. 한가운데 핵이 중앙에 있어야지 저희가 공이 직진성이 일관성이 있고요. 이번에는 네 겹으로 이루어진 4피스 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컬러별로 다른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3피스와 4피스의 차이점은 무게도 조금씩 다르고요. 멀리 내보내는 힘도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잔디가 많이 자라있는 곳에서는 무거운 공이 유리해요. 네 겹으로 된 공이 유리합니다. 4피스 공으로 사용하시고요. 11월 이후에는 잔디가 노랗게 변하게 되죠. 잔디 길이도 짧아지고 이럴 경우에는 무거운 공보다는 세 겹으로 된 3피스 공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2피스 공도 있습니다. 2피스 공은 두 겹짜리 공이라는 거잖아요. 반으로 잘랐을 때 안에 하나, 둘, 두 겹인데 이 공은 연습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께서 필드에 나가실 때는 3피스, 4피스 공을 사용하시고 반드시 공을 두 개를 이렇게 파우치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저도 지금 두 개를 넣었습니다. 공이 컬러가 다르네요. 선생님 저는 빨간색 좋아해요. 하지만 네 명과 같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공 색깔은 다르게 반드시 두 개를 장착을 하고 파우치에 저희가 메고 다녀야 됩니다. 꼭 필요하냐고요? 꼭 필요합니다. 저희 파크골프장은 넓어요. 뭐 좀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클럽하우스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운동기구를 다 채워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나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다시 계속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공은 깨진 공이에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공이 분리가 되거든요. 이런 공은 사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됩니다. 깨진 공은 직진성이 떨어집니다. 직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홀컵은 무엇이냐 하면 공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름이 몇 cm 정도 될까요? 제 얼굴이 이만한데? 네, 지름은 20cm입니다. 오, 이렇게 크다니? 네, 저희 골프는 10.8cm입니다. 네,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곳에 저희 공은 6cm.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땅에 있는 공을 짚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크골프 그립 뒷부분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공을 땅에 있는 공을 짚는 역할을 해주는 네, 볼집게라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리콘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쇠로 된 것도 있는데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끔 준비해 주시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볼집게를 이용해서 내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파크골프 실기 기초 그립 잡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드, 샤프트, 그립. 손 잡는 손잡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버래핑 그립, 인터로킹 그립, 베이스볼 그립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베이스볼 그립을 가장 선호하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럼 우리 베이스볼 그립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먼저 왼손을 그립 한 중앙에 엄지를 놓습니다. 여러분이 볼펜으로 사용하셔도 되세요. 집에서 볼펜 위에 왼손에 엄지가 나란하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 끝은 1, 2cm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립을 맨 끝에까지 잡다 보면 흔들리거든요. 네, 중심이 안 잡히기 때문에 1, 2cm를 남겨두시고 왼쪽 손을 나란하게 그립의 함 중앙에 놓습니다. 다음에는 오른손을 엄지를 누르시고 감싸는 형식인데요. 뒷모습은 흩어지거나 겹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엄지를 감싸고 일체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왼손을 먼저 엄지를 반듯하게 놓고, 그 다음에 이 엄지를 오른손이 감싸는 형식으로, 네, 두 손을 일체감 있게 하게 됩니다. 네, 잘하셨나요? 베이스볼 그립입니다. 인터로킹 그립도 똑같아요. 1, 2cm 남겨두고, 엄지는 일직선으로. 자, 오른손은요, 왼손에 두 번째 손가락을 펼친 다음에,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이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맞죠? 두 번째 손가락.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서 일체형으로 되어서 굉장히 네, 착용감이 좋아요. 네, 안착도 잘돼 있고 뭔가 멀리 내보내도 뭔가 자신감이 뿜뿜할 것 같은 네,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잡았습니다. 인터로킹 그립입니다. 오버래핑 그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은 1, 2cm 남겨두고요. 네, 엄지는 일직선으로 세운 다음에 왼손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얹으셨죠? 얹고 나서 엄지를 그대로 감싸는 형식이에요. 네,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왼손은 1, 2cm 남겨두고요. 네, 엄지는 일직선으로 세운 다음에 왼손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얹으셨죠? 얹고 나서 엄지를 그대로 감싸는 형식이에요. 네,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네, 베이스볼 그립, 인터로킹 그립, 오버래핑 그립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강사님, 저한테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여성분들은 손이 작기 때문에 일체감을 잇기 위해서 인터로킹 그립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남성분들은 손이 크기 때문에 오버래핑을 많이 사용하고요. 초보자분들은 가장 손쉽게 베이스볼 그립. 아, 손 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멍들어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초보자분들은 베이스볼 그립을 사용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잡습니다. 분리가 되었죠? 분리가 되어서 잡는 법은 파워그립이라고 하는데, 격렬한 운동을 하는 하키 운동에서 사용을 하고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파워그립은 하지 않고요. 베이스볼 그립, 인터로킹 그립, 오버래핑 그립, 세 가지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크골프 용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립잡기는 몇 가지였죠? 네, 세 가지 맞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3강에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은 샷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2: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Here we go. Off the
3: rails. 와, 야.
4: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은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5: 은행이 변하고 있습니다.
6: The future bank will be nothing like today's bank. We will fight back against the machines. That's my prediction.

0: 은행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1: 힘도 안 난 데까지는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2: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2: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인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힘들었는데 가진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1: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증이 누가 볼 거라고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1: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 산악자전거국가대표 박철우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자전거 위에 오를 줄 알게 되셨다면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자전거의 종류를 알아보실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2강은 어떤 자전거들이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면 되는지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뭐 한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저렴한 자전거들일 텐데요.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가격이 비싼 자전거들의 경우 자전거를 이루는 부속들의 경량화된 그런 고급 소재들로 인하여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전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천후 지형에서 탈 수 있는 산악자전거, 말끔히 포장된 도로에서 빠르게 타는 로드 자전거, 휴대가 편한 접이식 미니벨로 자전거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자전거를 탈 계획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출퇴근을,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체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계실 수 있는데요. 자전거를 시작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는 목적이 정해졌다면 다음으로는 집 근처, 나의 이 생활권, 자전거 도로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천후 지형 어디든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산악자전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심 주변에 거주하신다면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로드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가볍게 기분 전환 겸 자전거를 타고자 하신다면 이 비싼 자전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휴대가 편한 그런 접이식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자전거들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는 MTB라고도 하는데요. 네, 아마도 주변에 많이 타시는 바로 그 자전거입니다. 산악자전거는 이름 그대로 산에서 타는 자전거로 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도로나 시내에서 타도 좋고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두껍고 접지력이 좋은 타이어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서스펜션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 도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충격 흡수 장치인 서스펜션의 길이에 따라 산악자전거의 종류가 좀 세분화되는데요. 이것은 산악 코스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등산로를 즐기는 데서부터 경사가 가파르거나 험한 암벽을 내려오는 익스트림한 데까지 하드테일, 트레일, 올마운틴, 엔듀로, 그리고 다운힐 등 다섯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서스펜션 길이가 짧은 하드테일이라는 카테고리의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요. 자전거 위에 올랐을 때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자전거가 가벼우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형태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 초보자, 그리고 경력이 짧은 분들이 다채로운 장소에서 자전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산악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로드 자전거는 이름처럼 포장된 도로에서 타는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로드 자전거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접하기 어려운 자전거였으나 현재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로드 자전거의 인기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자전거가 올라운드 로드 자전거인데요. 로드 자전거는 산악 자전거와 달리 서스펜션이 없고 타이어 두께는 3cm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도로를 편하고 그리고 빠르게 주파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고가의 제품의 경우 6kg대의 무게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드 자전거 역시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 에어로와 올라운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에어로 자전거는 전체적으로 납작하고 두꺼운 느낌의 차체를 특징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대신 올라운드에 비해 살짝 무겁고 편안함보다는 평지에서 속도를 내는데 맞춰진 구조라 장시간 자전거를 탈 경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운드는 언덕을 가볍고 편하게 오르는데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에 비해 언덕을 좀더 쉽게 오를 수 있는 대신 평지에서는 에어로보다 조금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호인 범주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올라운드 자전거를 추천드리고 가급적 가벼운 자전거를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드 자전거는 멋있게 타는 모습이 눈에 잘 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장르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악 자전거에 비해 로드 자전거는 허리를 더 많이 숙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오해를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던 경력 있는 동호인분들조차도 로드 자전거로 많이 기변하는 추세입니다. 미니벨로는 산악 자전거와 로드 자전거와는 달리 운동용으로 타는 자전거는 아닙니다. 바퀴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속도도 느린 편이기 때문에 미니벨로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서 간단하게 타는 용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악 자전거나 로드 자전거의 경우 프레임 사이즈가 다양하여서 여러분의 키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하지만 미니벨로는 프레임 사이즈가 한 사이즈고 핸들 높이 및 안장 높이를 자유롭게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 자전거의 역할도 하곤 합니다. 자전거 한 대로 한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탈수 있고 초보가 자전거를 배울 때도 아주 적합합니다. 산악 자전거나 로드 자전거가 장바구니나 백팩을 맨 상태에서 일상적인 이동을 하기에는 불편한 데 비해 미니벨로는 가방을 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쓰임새가 대단히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요즘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에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니벨로는 접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접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전거가 절반이 접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가볍게 접히고 무게도 아주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이식 미니별로에 바구니를 달고 가까운 유원지에 소풍을 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선택을 위한 목적과 환경, 그리고 추천드리는 자전거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선택하는 트렌드는 로드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학교 시청자분들의 연령층을 고려했을 때 저는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악자전거가 로드 자전거보다 속도가 느리기는 해도 안정적인 자세로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산악자전거는 바퀴가 두껍고 접지력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로 치면 SUV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감 있는 자전거 생활을 하고자 하신다면 전 여러분들이 산악자전거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익숙해지신다면 그때 로드 자전거로 기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 자전거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또한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자전거가 모터와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극 권장드립니다. 전기 자전거가 운동이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신다면 지형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심박이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려갑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전기 모터가 나의 속도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언덕이 갑작스럽게 나와도 심박이 고르게 유지가 되며 꾸준한 운동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전거 선택에 앞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고급 자전거, 자전거 판매점에 가셔서 전문가분들과 한번더 이야기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전거를 탈때꼭 잊지 말아야 할 필수 용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교 박초로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코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알아봤습니다. 코는 어떻게 생겼는지, 밖에서는 어떻게 보이고, 안쪽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고, 그 안에는 어떠한 이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코가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여섯 가지 기능 중에서 첫 번째, 코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인 후각에 대해서, 냄새 맡는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죠.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장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절대 미각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미각을 잃어버리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번 강의를 듣고 나시면 왜 장금이가 미각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감 중에서도 코가 담당하는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은 다 중요하죠. 뭐 후각, 미각, 또 시각, 또 듣는 능력, 청각, 통각, 이거를 오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감이 없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이 냄새 맡는 기능인 후각은 우리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저희가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냄새 못 맡는 게 죽을 병도 아닌데 뭐 냄새 좀 못 맡으면 어때?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삶의 질을 되게 생각하는 시대죠. 이 냄새를 못 맡게 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거는 미각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냄새를 못 맡으면 음식 맛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커피죠. 우리 커피를 예전에 나왔던 그 CF에 나왔던 커피 문구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는데, 커피는

향으로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커피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 우리가 코로 맡을 수 있는 그 은은한 향기가 없으면 우리는 커피 맛을 아예 느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설탕 커피를 예로 들게요. 설탕 커피를 마실 때 코를 꽉 잡고 아예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냄새를 못 맡게 하는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정확하게 설탕물 맛이 납니다. 그냥 일반적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코를 막고 마시면 그냥 물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후각이 미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게 어떤 맛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후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후각이 나빠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부터는 후각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는데, 노인분들 경우에 집에 계실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스레인지가 켜졌는데 뭐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본인은 못 느낀다든지, 또는 다른 데서 뭐 전기 합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후각 기능이 나빠지면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경고 사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후각은 이 사망률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60세 전후로는 후각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냄새를 잘못 맡게 되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후각을 아예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사망률이 높아졌고, 또 후각이 그냥 감퇴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2배 가까이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후각 기능은 뇌 인지 기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신경 질환 환자들의 대표적인 치매 환자라든지 또는 파킨스병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든지 또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병이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후각 저하입니다. 이유는 이 후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이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후각 저하 또는 상실이 치매나 파킨스병의 전조 증상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내가 비염이 없는데 냄새를 자꾸 못 맡아? 이러면 혹시 뇌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검진을 해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냄새를 맡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의 이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이 냄새 맡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냄새의 분자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냄새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분자가 코로 들어오게 되면, 코 안쪽에는 점액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다 쌓여 있는데요. 그 점액에서 그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 분자를 붙잡아서 코의 맨 상부로, 그러니까 비강의 맨 위쪽, 뇌 바로 아래쪽까지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강의 상부에는 뇌에서 바로 내려오는 후각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후각신경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냄새 분자들을 붙잡아서 뇌로 올리게 되고, 뇌에서는 그 들어온 분자들을 분석을 해서, 아, 이게 무슨 냄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냄새를 잘못 맡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중에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있으면 냄새를 못 맡게 되는 겁니다. 뭐 하다못해 코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아예 코 입구가 막혔다든지 이럴 때도 냄새를 잘못 맡죠. 근데 더 안으로 들어가서 코 안쪽에 뭐 감기가 생겼다든지 비염이 생겼다든지 이런 길이 막히면 냄새 분자 자체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게 되고요. 그 다음, 그게 더 진행이 돼서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각 신경 자체를 기능을 나빠지게 한다. 이랬을 경우에도 역시 냄새를 못 맡게 되고요. 사고를 당했다거나 수술을 하게 돼서 뇌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은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기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후각 소실입니다. 이 감기의 원인인 감기 바이러스가 후각 신경 자체를 침범을 해서 이 후각 신경을 손상시키는데 실제로 후각장애 약80% 정도의 환자분이 이 감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감기가 걸렸을 때약 3분의 1에서는 감기가 다 낫는데도 이 후각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이 보고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후각을 인지하는 후각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뇌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미각핵이라는 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기를 앓은 후에 후각을 조금 잃어버리게 되는 중년 여성분들이 음식 맛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60세가 넘어가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후각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 후에 갑자기 어머님 해주신 국이 짜졌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음식 맛이 바뀌게 되면 그 어머님의 미각 자체가 조금 바뀌었을 거고 그 미각이 바뀌는 데는 후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 후에 혹시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면 혹시 후각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감기가 또 중요한 거는 감기 때문에 코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코 기능 자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이라든지 또는 그로 인한 물혹이 생겼다든지 이래서 길을 아예 막아버리게 되면은 냄새 자체가 후각신경은 비강의 맨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길이를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냄새를 또못 맡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수술을 했거나 또는 사고 때문에 그 뇌신경 자체가 뇌 안에 있는 후각신경 자체가 망가졌을 때도 역시 냄새를 못 맡게 됩니다. 이 냄새를 못 맡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는 후각 감퇴가 있고 후각 소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착후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각 감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후각을 맡는 기능이 조금 나빠져서 냄새를 좀덜 구분하게 되는 거고요. 후각 소실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냄새를 못 맡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착후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후각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를 다른 냄새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향긋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는데 썩는 냄새를 맡는다든지 반대로 쓰레기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되게 향기로운데 누가 향수 뿌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감기 후에 그 후각 신경이 변향이 와서 오는 그런 상태를 착후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후각 감퇴가 왔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신경 중에서 유일하게 다시 재생이 되는 신경은 후각 신경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각 감퇴가 왔을 때 빨리 진단을 하고 그것을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치료는 크게 보면 약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길을 뚫어주는 그런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길이 막혔을 때는 그거를 제거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바로 해주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치료 방법은 후각 일기를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후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감정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어서 머릿속에 인지작용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각 일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몇 가지를 정하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의 내가 좋아하는 냄새, 커피 냄새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뭐 된장찌개 같은 것도 괜찮고, 비누 향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네 가지를 정하셔서 하루에 네 번,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 냄새들을 번갈아 가면서 충분히 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냄새들이 이 후각 세포들 자체를 자극을 해서 좀 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냄새를 맡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줄이라도 일기를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비누 향을 맡았는데 뭐 너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든지 어릴 때 수영장 갔다 나와서 씻을 때 느낌이 들었다든지 이런 느껴지는 감각을 같이 쓰게 되면 냄새를 여러 번 맡음으로써 그 후각 신경들 자체들을 깨워주기도 하고 그 후각 신경이 자극될 때 느끼는 뇌의 기능을
더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후각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그첫 번째 기능인 후각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의 기능 중그두 번째 기능인 호흡할 때 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망가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댄스포츠 강사 이현우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왈츠의 라이즈 앤 폴 동작과 클로즈드 체인지 스텝만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2강에서는 남녀가 서로 춤을 추기 위한 홀드라는 동작을 배워보고 제대로 된 클로즈드 체인지 동작을 배워보실 겁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남자의 왼손과 여성의 오른손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 남성의 오른손은 여성의 등 뒤에 날개뼈,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 견갑골 아래 부분을 터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성의 왼손은 남성의 삼두 쪽 근육을 잡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이 컨택을 이루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모습처럼 홀드 자세를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기 전에 우선 상세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홀드는 여성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 양손을 옆으로 펼쳐서 어깨 선이 수평을 이루도록 해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가 어깨 선보다 위로 올라오시면 안 되고 약간 아래에 위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옆에서 보시면 두 팔꿈치가 내 몸통으로부터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 앞쪽에 위치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은 약간 팔꿈치를 접어주셔서 사선 위로 향해 주시고 오른쪽 팔꿈치는 접어주셔서 오른쪽 손바닥이 내 오른쪽 가슴과 마주 보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남성의 홀드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팔꿈치가 수평을 이루고 있으셔야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거나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두 어깨가 나란히 수평을 이루고 계셔야 하는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홀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여자 선생님이신 최송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1: 네, 여자 홀드는 우선 왼발에 왼가슴, 그 다음에 머리가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이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도 똑같이 양쪽 팔을 어깨 수평에 유지를 한 상태에서 팔꿈치가 약간 앞사선 위치를 하고 그리고 왼손은 남자 삼각근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사선 방향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고요. 시선은 자, 이 어깨 명치 턱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선은 살짝 사선 위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0: 자, 보셨죠? 여성의 홀드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남녀가 홀드를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오른쪽에 위치해 서 계시게 됩니다. 반반씩 위치해서 서 계셔야 되고요. 남자는 오른발 체중의 왼발 옆으로, 여성은 왼발 체중의 오른발이 옆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바디를 오른쪽을 컨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짝 무릎을 상대방 쪽으로 앞으로 향해 주시면 충분히 몸을 발을 가까이에서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위에가 컨택이 됩니다. 무릎을 앞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남성의 왼손은 여성의 오른손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의 오른손은 여성의 견갑골 아래에 살짝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여성의 왼손은 남성의 오른쪽 팔꿈치, 남자의 오른쪽 팔꿈치 위에 얹혀지게 됩니다. 자, 옆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반반이 붙어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이 홀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제대로 홀드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춤을 처음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홀드를 한 상태에서 스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녀 간에 먼저 컨택을 하시지 마시고 1강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왼손 오른손 잡고 그 다음에 남성의 오른손은 여성의 오른팔을 그냥 살짝 얹어주세요. 여성분 또한 여자 또한 남성의 삼각근 쪽을 살짝 잡아주셔서 대신에 중요한 점은 서로가 겹쳐져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 오른쪽에 위치해 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각 오른쪽이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걸어보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방금 하셨던 클로즈드 체인지를 하실 수 있거든요. 남성, 여성 모두 왼발 전진할 때는 바깥으로, 오른발이 전진할 때는 상대방의 발 사이 안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시면 남자가 왼발이 전진하면 여성의 오른발 바깥으로, 그리고 남자가 오른발이 전진하면 여성의 발 사이 안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여성의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남성의 발 사이 안으로, 왼발이 앞으로 나오면 바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다시 이번에는 여자가 전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오른쪽에 위치해 계셔야, 그래야지 발이 안 밟히게 되는데, 혹시나 겹쳐지게 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무릎이 부딪히거나 발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서로 상대방이 오른쪽 오른쪽이 위치한 상태에서 움직여 주셔야 발이 밟히지 않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발이 교차하면서 서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녀가 같이 홀드를 한 상태에서 단순히 클로즈 체인지 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이 왼발이 앞으로 가면 여성이 오른발이 가게 되는데, 이때 발이 바깥으로 1, 그 다음 옆으로 2, 그 다음 3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발이 바뀐다고 했죠. 이번에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는데 여성의 발 사이 안으로 1, 옆으로 2, 3. 또 마찬가지로 발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가 후진, 여자가 전진할 텐데요. 오른발이 앞으로 갈 때 남성의 발 사이 안으로 1, 옆으로 2, 3. 다시 왼발이 여성이 앞으로 1, 옆으로 2, 3.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대로 된 클로즈드 체인지를 배워보실 건데요. 아까 방금 하셨던 스텝은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스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왼발 또는 오른발 설명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라이즈 앤 폴 동작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업, 다운 동작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완에는 내가 왼발이 진행하면 체중 있는 발이 오른발입니다. 오른발에서 무릎이 앞으로 향하시는 동시에 뒤꿈치가 끌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완 하면서 진행하고 나면은 무릎을 낮추고 계시고요. 그 다음 투 했을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투 했을 때 뒤꿈치를 들고 모아와서 쓰리 내리게 됩니다. 이때 끌고 오는 발 뒤꿈치를 내리고 오른발은 들고 계셔야 됩니다. 두 발을 다 내리시면 순간적으로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만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들고 있는 발이 뒤꿈치로 끌면서 또 진행합니다. 완, 또 마찬가지로 투 하면은 뒤꿈치가 들리고 그 다음 모이면서 쓰리에 끌고 오는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보실게요. 왼발이 뒤꿈치로 나가서 완, 옆으로 뒤꿈치 들고 2, 3, 왼발 내리고 이번 오른발 앞으로 1, 옆으로 2. 자, 2 했을 때 뒤꿈치 드시고요. 모아와서 오른발 내리고

자, 지금 이렇게 왼발 클로즈 체인지, 오른발 클로즈 체인지를 했고요. 이번에는 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할 때는 마찬가지로 무릎이 낮춰지시는 동시에 토로 끌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완 진행하시고 나면은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추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옆으로 투. 똑같죠? 뒤꿈치 들고 쓰리 내리고. 다시 오른발이 토로 끌어서 진행을 해서 낮추고 계시고요. 완. 또 마찬가지로 투. 쓰리. 오른발 힐을 내리시고. 자, 그러면 전진이든 후진이든 똑같은데, 전진할 때 완의 뒤꿈치로 나가게 되고, 또 후진할 때는 토로 끌어서 나가게 되는데, 진행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무릎을 낮추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진 클로즈 체인지.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번엔 다시 후진.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자, 이번에 음악과 함께 남녀가 서로 홀드한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다시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뒤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다시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이 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번 이 강에서 꼭 몸에서 적응을 하셔야 다음 강의가 이해가 빠르고 쉽게 적응을 해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클로즈드 체인지 동작을 토대로 내추럴 턴이라는 동작과 리버스 턴을 배워보실 건데요. 자, 그러면 저희는 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하루에 한 번에 서망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2: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야 특별을 많이 잡을 수 있죠.
3: 발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4: 이 바나나 닭강은 오일인가 즉시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2: 발품 팔아 이제 왔는지 보람이 있습니다.
5: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3: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6: 뚝딱, 뚝딱.
7: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8: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9: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8: 힙본, 쏘타, 엘트라, 압대, 산테, 수프, 엑스, 1톤 트럭포.
9: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8: 500억.
9: 500억이요?
8: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란다.
9: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8: 그래요, 뭐, 그냥.
7: 차를 매번 준다든지.
8: 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아이고 이뻐라. 안 돼. 햄버거 안 돼. 안 돼. 햄버거 안 돼.

0: 힘들었는데 가진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1: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1: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낳는 데까지는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1: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1: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0: 여러분.
1: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반도에 성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무려 12,000여 개입니다. 이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고대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이 중국의 동북삼성, 이 연해주 지역까지 포함하면요. 약 3,000개의 성이 더해집니다.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성을 쌓고 또 지켜냈다는 거죠. 이 고조선의 왕검성부터 조선시대 각고을의 읍성까지 이 성곽은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패였습니다.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시설이자 이 백성들의 피난처이자 또 지역사회의 중심이었죠. 혹시 이 오녀산성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졸본에 있던 성입니다. 이 고구려는 높은 산봉우리에 위해 이 웅장한 성을 올려세워 이 중국 세력에 맞섰습니다. 그 배경을 떠올려 보면요, 왜 고구려가 산성의 나라라 불렸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백제는 주요 길목마다 이 토루를 쌓으면서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했고요. 이 신라는 3년 산성에서 이 성 쌓기의 기술적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3년 산성을 걸어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지형을 읽고 또 어떤 방식으로 돌을 다뤘는지 감탄하게 될 겁니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요, 이 도성 축조 도감을 설치해서 한양 도성을 쌓았고요. 이 세종대왕은 도성 수축 도감을 설치해서 이 32만 2천 명의 인부와 수백 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단 38일 만에 이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거의 초고속 이 토목 프로젝트에 가깝죠. 이후에도 조선은요, 남한산성을 마련해서 이 전쟁 시 임시 수도인 행궁으로 삼았고요. 또 이 남한산성은 뛰어난 방어 도시의 본보기로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보다 17년이나 먼저 세계의 인정을 받은 성곽이 있습니다. 바로 정조가 건설한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 18세기 말 발달된 조선의 근대 과학기술과 도시 설계 역량이 집약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조는요, 이 높이 146m의 팔달산을 끼고,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나지막한 산이죠. 이 팔달산을 끼고 수원 화성을 쌓았습니다. 평지와 산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있을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성이 아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길이의 한양 도성이 있었죠. 그런데 정조는 왜 굳이 한양이 아닌 수원에 또 하나의 성곽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무덤을 옮긴 김에 뭐 성을 새로 쌓은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정조가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가장 큰 비극, 그리고 그 비극이 이 정조의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1762년, 영조 38년, 윤 5월 13일. 영조는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가두라. 지금 들어도 참 낯설고, 믿기지 않고, 이 잔혹한 명령인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록을 보면요, 영조는 원래 이 사도세자를 많이 아꼈습니다. 이 총명하다고 칭찬도 했고요, 어릴 때는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비극은 이 단순히 버려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랑과 기대, 이 두려움이 얽혀 폭발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세자는 10대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요, 세자는 자질이 탁월하여 영조가 사랑했는데, 10여 세 이후 학문을 소홀히 했고, 질병으로 발작할 때는 궁비와 환시를 죽였으며, 근래 영조를 시해해서 궁궐 후원에 묻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조는요, 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는 8일째인 윤 5월 2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11살이었던 정조는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영조는 이 손자 정조만큼은 정말 아꼈습니다. 예, 총명하다,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남겼고요. 이 정조를 세손으로 삼았습니다. 세손의 지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의 이복형, 이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아서 왕위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는 경희궁 숭정문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는 단순히 이 친족 관계를 밝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정조는 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돌리는 일에 착수합니다.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원세자로 바꾸고 이 창경궁 밖에 경모궁을 세웠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 수은묘도 영우원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인 1789년 정조는 더큰 결심을 내립니다. 이 아버지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 북쪽에서 최고 명당으로 꼽힌 수원 용봉면 화산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이 수원부 관하도 있었고요. 이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을 옮기려면 관하와 마을 전체를 옮겨야 했고요. 이 백성들은 대대로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조는 이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환곡을 없애고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이 문무과 별시를 열어서 이 지역 인재가 등용될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된 1789년 10월. 사도세자의 관은 화산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7일, 이 새로운 무덤 조성까지 모두 끝이 납니다. 정조는 무덤의 이름을 현륭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혜에 융성하게 보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이 정조의 더 큰 구상, 도시 화성과 이 새로운 정치 질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수원 도읍을 정이품 유습으로 올리고 이 도시 이름도 과감하게 수원에서 화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이 관아와 백성을 지키는 성곽, 이 화성 성곽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도시 이름과 성곽 이름을 똑같이 화성으로 정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정조가 하나의 도시 전체를 큰 그림 속에 넣어서 설계했던 거죠. 이 원행시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팔달산 아래에 행궁을 짓고 신도시 화성과 신도시를 지키는 군사시설인 화성 성곽을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화성에 힘을 쏟았을까? 정조의 목표는 단순히 무덤을 옮기고 주변 공간을 정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동시에 이 조선의 정치 질서를 새롭게 짜려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직접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전할 수 없었습니다. 영조가 생전에 금지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명을 어기면 영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도세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아들, 즉 이 사도세자의 손자인 순조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려는 방식입니다. 이 순조가 왕위에 오른 뒤 격상을 시키면 영조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사도세자의 명예를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구상에 대해서는요, 이 해경공 홍씨가 쓴 한중록에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70이 되고 세자가 15이 되는 1804년에 왕위를 물려주고 나는 현륭원 가까운 화성행궁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 이 대목에서 정조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화성은 단순한 분묘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직접 머물며 새로운 나라 운영 방식을 실험하려 한 무대였던 겁니다. 이 구상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양경체제입니다. 한양에는 어린 순조가 임금으로 있고 화성에서는 정조가 상왕으로 머물면서 국정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체제입니다. 이 두 도시는 역할을 나누고요. 이 정조는 화성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며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상왕제는 이 세종과 태종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지만 창경궁 안에 있는 수강궁에서 별도의 상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왕으로서 병권을 장악했고 날마다 세종의 문안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통해서 조선을 안정시키고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는요, 이 계획을 실현하기도 전에 1800년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가 단 4년만 더 살았다면, 예, 이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조가 화성을 단순한 성곽도시가 아니라 이 군사, 경제, 농업, 행정이 이 서로 맞물리는 자립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성은요, 이 농업 기반의 도시였습니다. 이 토질이 좋지 않았지만 이 정조는 주민들에게 퇴비 증산을 지시했죠. 이 퇴비와 섞인 척박하던 땅은 3년이 지나면서 농사짓기 좋은 옥토로 변했습니다. 이 도시의 자립이 식량에서 시작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물 관리도 핵심이었습니다. 이 정조는요, 가뭄 대비와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만석거, 만년제, 이 축만제 같은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수지 주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둔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화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었죠.
이 화성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자리했고 정조는 자신의 친위부대인 장용영 외영을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이 수도인 한양의 남쪽을 지키는 국방의 요새로 삼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경제 기반도 차근차근 갖춰졌습니다. 정조는요, 한양의 유기전과 같은 시전을 화성에 설치하고 이 한양 상인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화성 출신 상인을 체계적으로 키웠습니다. 조선의 무역을 주도하던 역관 상인 일부가 정착을 하면서 화성은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1791년 이 정조와 최재공은 상업구조 전체를 흔드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신해 통공입니다. 이 시전 상인들의 독점권인 금난 정권을 폐지해 이 작은 상인들과 생산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 결과 화성은요, 이 열린 상업도시로 빠르게 변모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정조가 화성에 품었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정조가 꿈꾸던 새로운 조선의 모델이었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정조는 상왕으로서 나라의 개혁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그는 화성을 통해 조선의 미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성을 바라보며 이 지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성 성곽공사는요, 1794년 정조 18년 1월 15일 이 정조의 직접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정조는 이 거대한 공사와 신도시 건설을 총괄할 인물로 이 초대 화성 유수를 지낸 영중추부사 최재공을 임명합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성 성곽공사야말로 당대인들의 온갖 경륜을 투영해 이룩해야 할 최대의 사명이며 역사적 사업이다. 그런데요, 이 애초에 화성 성곽은 10년 계획으로 잡힌 대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년 9개월 만인 1796년 9월 공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조가 2년 9개월 만에 이 거대한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공사 시작 2년 전 1792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이 서양 역학기술서인 기기도서를 내려주면서 화성 설계를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기기도서는요, 스위스 출신 예수의 선교사 테렌치의 기술을 이 중국 사람 왕징이 정리한 책인데요. 이 역학 원리가 공학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 책을 기반으로 동서양의 기술을 종합해서 성화 주략을 만들었고요. 이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장비를 고안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중기, 농로, 그리고 유형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둥근 나무 막대를 깔아 돌을 미끄러뜨리는 구판, 바닥이 활처럼 굽은 독특한 운송수레인 설마도 개발해 공사에 활용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기존 도구보다 훨씬 성능이 높아서 이 공사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이 거중기를 보겠습니다. 이 무거운 석재를 들어 올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요. 이 정약용은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해서 여러 활차에 밧줄을 걸어 무거운 돌도 쉽게 올릴 수 있는 장비를 고안했습니다. 이 거중기를 사용할 때는요, 밑 움직 도르래 틀에 이 세 개의 쇠고리를 끼우고요. 그 사이에 가로 쇠막대를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그 위에 쇠사슬을 걸고 두 개의 쇠막대로 짐을 매답니다. 여러 사람이 얼레와 도르래를 함께 돌리면 움직 도르래의 원리로 무거운 짐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400근, 약 240kg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성 성역의궤의 화성 기적비에도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 거중기와 유형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거중기는요, 이 성벽을 높이 쌓는 데 썼다기보다는요,
이 돌을 캐낸 뒤에 그 운반용 수레에 싣는 과정에서 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로입니다. 농로는 이 높은 곳이나 먼 곳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길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 배에서 닻을 감는 장치, 도자기 돌림판, 우물가에 두레박 도르래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도 모두 농로의 일종입니다. 이 오늘날의 고정식 지브 크레인과 매우 비슷한 구조인데요. 긴 단줄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활차를 달아 밧줄을 걸고 8명이 좌우로 나뉘어 농로를 감으면 물건을 원하는 높이로 올렸다가 줄을 조정해서 정확한 지점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형겁니다. 정약용은요, 기존 수레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운송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이 유형거는 흔들거리는 저울 같은 수레라는 뜻을 지닌 이름인데요. 폭을 좁히고 짐이 올라가는 판을 일부러 바퀴보다 높게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취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였을까요? 돌을 실어 나르는 기능과 돌을 들어 올리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 다목적 장비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거의 바퀴와 복토는요, 지렛대의 받침점, 긴 손잡이는 힘점, 앞부분은 작용점 역할을 합니다. 이 손잡이를 올리면 앞부분이 낮아져서 돌을 쉽게 올려놓을 수 있고, 손잡이를 다시 내리면 돌이 미끄러져 제자리를 잡습니다. 차상에는 매끄러운 생참나무 세로대를 보강해서 돌이 더 잘 미끄러질 수 있게 했고요. 이 넘지 않도록 한표라는 작은 나무 토막도 달았습니다. 자, 이처럼 화성건설에는요, 거중기, 농로, 유형과 같은 이 새로운 장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약용을 이 신도시를 설계한 다재다능한 건설 공학자이자 이 화성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개량하거나 발명한 이 기계공학자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비들만으로 이 10년의 공사를 2년 9개월로 단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거중기는 한 대였고요. 이 농로는 두 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장비 수로 이 성벽과 성문, 이 많은 건물을 동시에 완성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자찬 묘지명에서 이 공사비 4만 냥을 절약했다고 기록했는데요. 이 전체 공사비 87만 냥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분명 이 비용 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이 공사 기간 단축의 핵심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장비들이 공사 과정에서 효율과 안전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년을 2년 9개월로 줄인 데에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화성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은요, 부역으로 끌려온 무보수 인력이 아니라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임금 노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선시대 백성들은 원래 이 부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국가 지방관청이 그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화성건설 총책임자 최재공조차 이 국가대사이므로 백성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은 나라를 위해 부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정조에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조는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 부역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화성 성역의교의 화성 기적비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화성 공사에는 70여 만 명의 인부가 투입됐고 정조의 백성 사랑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노임을 주었다고 말이죠. 단 3일의 의무 부역조차 면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그 석수라든가 이 목수, 단청공, 벽돌장, 미장, 대장장이, 이 조각장 같은 전문 기술자들은 일부 부역으로 징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품삯을 지급했죠. 단순 노동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어서 이 전문 장인을 예우를 했습니다.
일반 인부의 하루 품삯이 보통 이전 5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목수, 미장이, 조각장, 수레장, 화공 등은 사전 2푼을 받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각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 멀리서 온 일꾼들을 위해 이 팔달문, 장안문, 숙지산, 여기산, 구포 이런 곳에 이 공사장 주변 곳곳에 임시 가옥을 설치했습니다. 병이 나면 성 밖에 막사를 치고 진료해 주었고요. 일을 못하는 날에도 쌀 한 대와 돈 일전을 지급했습니다. 인부들에 대한 정조의 각별한 관심에 따라 이 수시로 상품을 지급했고요. 이 잔치를 열어서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척서단을 내려주고 겨울에는 방한용 털모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경양 각지의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정조가 각 지방에 그 너무 많은 사람이 수원으로 오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 성을 쌓는 일은요, 이 돌을 캐내고 그걸 다듬고 옮기고 다시 성벽 위로 들어 올리기를 반복하는 아주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루가 고된 정말 힘든 육체 노동의 연속이었고 이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화성 공사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다른 국가 공사와는 딴판이었죠. 이 억지로 끌려온 부역이 아니라 일하러 온 노동자로 대우받으며 일하고 보수를 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숙소, 진료, 식량, 약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 갖춰지니까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즐겁게 꾸준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건이 모여서 이 화성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완성될 수 있었던 거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요, 18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성과 건축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곽을 걸어보시면요, 느끼시겠지만 이 성은 단순히 잘 지은 성이 아니라 당시 조선이 가진 기술, 미학, 정치적 의도가 한데 얽혀있는 거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화성을 이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난 특징을 지녔으며 이 성벽 안에 설치된 4개의 성문을 비롯한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성을 지닌 아름다운 성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조는 왜 하필 이곳에 이렇게 큰 도시와 성곽을 만들려고 한 걸까?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의 명당 화산으로 옮기며 이 지역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겉으로는 효심 같지만 뭐 여러분도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덤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당쟁에 의한 당파 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 구성의 중심지로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아울러 수도 남쪽 국방 요새로도 활용하려 했습니다. 1797년 이 완성된 화성을 둘러본 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집집마다 부유하고 사람마다 화락하게 하는 것이다. 호호부실 인인 화락. 이 말에서 정조가 화성에 품었던 의도가 한 줄로 요약됩니다.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나라. 화성은 그 실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관할을 옮기는 이사 비용까지 직접 지급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지역 인재를 시험을 통해 뽑고 성을 쌓은 인부들에게는 임금을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다치면 돌봐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주는 세심한 조치까지 마련했죠. 여러분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울며 공사하던 현장과 일한 만큼 대우받으며 일하는 현장은 분위기부터 다르겠죠. 정조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의 중심에는 화성 행궁이 있고 후원에는 미로 한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늙기 전에

한가로움을 얻어야 진정한 한가로움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정조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이 미로 한정에 앉아 나라의 미래를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론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수원화성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번 화성 성곽을 따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조가 아름다운 것이 강하다라고 했던 그 풍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로 한정에 잠시 앉아 200여 년의 시간을 건너 보시길 바랍니다. 정조가 꿈꾼 호호부실 인인화라,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평화롭기를 바란 그의 마음이 오늘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한이었습니다.

0: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포니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씨 그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5: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6: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4: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7: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6: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7: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게임을 통해 많은 랜디온을 캡처했지만 한국의 랜디온 라온에게 패배,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온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 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인어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올 새로운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0: 우리는 마법 장난감.
1: 핀탄 헤어리다 핀!
2: 내 애벌레 칼로 다 막아주겠다. 뚜뚜뚜뚜뚜뚜 베스트 퍼시 뚜뚜뚜뚜.
1: 우리 애기 엄마가 예쁘게 해줬죠. 예쁘지? 마음에 들지?
3: 그게
1: 뭐 싫어? 그럼 까까 가져다 줄게. 역시 경비잖아. 제일 빠르지.
2: 경비는 느려.

0: 안 되죠. 내 덤피가 덤피 파워.
1: 그런 게 어딨어.
0: 내 덤피는 날 수 있어.
2: 네가 난 거잖아.
0: 진짜 나는 건 이란 거지.
3: 놀이 시간은 그만. 이제부턴 4대4 피구 시간.
4: 싫다 싫어.
5: 폭풍 같은 한 시간이었어.
6: 여기 해벌레 데려왔어.
4: 나 눈에.
7: 누가 그런 거야? 쿤타야?
4: 응.
7: 이번엔 또 뭐야?
4: 코 딱지야.
7: 도저히 못 참겠어.
8: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던지고 부수고 더럽히고 소중함을 모르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시와 천치와 야실 속에 쓰

0: 좋은 방법이 있는 마법 장난감은 말했죠?
1: 같이 안 놀아주면 어떨까?
2: 맞아! 시키는 일도 하지 않는 거야!
3: 혼내주자, 따끔하게!
0: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등장하자! 장난감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자, 다들 모여봐!
4: 시작!
0: 받아라!
4: 알파 슈리 아웃!
5: 로플리,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4: 네, 다음 공격에 늦지 않게 빨리 다녀오세요.
5: 아, 무서웠어. 잠깐 여기 있다가. 어? 고실에 누가 있나?
2: 지뢰 대포까지 위아래로 쾅!
6: 그 전에 끈끈이 괴물부터 맞봐야 해.
3: 우리 폭탄도 있어.
5: 설마 우리들
0: 제대로 혼쭐을 내주는 거?

0: 발은 못 들었지만 우리가 마법 장난감들을 얕잡아 본데
1: 내 이 녀석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2: 잠깐 훈파, 우리가 잘못해서잖아.
1: 그럼 어떻게 하려고?

0: 봉이와 알파는 상장을 만들어주고 베리는 나랑 꽃다발을 만들자.
1: 나처럼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야지.
0: 슈리는 마이크를 준비해줘.
2: 군타랑 핀핀은 나랑 같이 시상대를 만들자.
0: 그래 너희들.
3: 물폭탄설 치료 완료했지.
4: 아이들은
5: 피고는 아까 끝났을 텐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3: 교실에 들어가서 밖을 한번 볼까?
5: 조심해!
4: 아야,
5: 교실 안에는 무시무시한 대포와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고.
3: 나 깜빡했어.
5: 조심조심 들어와야 해. 트롯맨?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어쩌지?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4: 우리가 꿰어내자.
5: 혼내주기에 꿰어내기까지? 그래,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모두 다 해버리겠어. 나를 따르라.
0: 얘들아, 마법 장난감들이야.
5: 어? 우리 기다렸어?
3: 설마 우리 들킨 거야?

0: 마법 장난감 시상식?
1: 우리에게 고맙다고?
2: 응? 마법 장난감 첫 번째 상은 언제든 태워줘 상 경주차!
3: 축하 축하해!
2: 경주차는 우리와 놀아줄 뿐만 아니라 멀리 가야 할 땐 언제든 태워다 준 고마운 장난감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소중해 상의 양가족들, 둘이서 한 소리 상의 자라와 카스, 마구 때려 미안해 상의 드럼맨, 참아줘서 고마워 상의 애벌레, 무거워도 가져왔죠 상의 덤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만 남아있는데요. 세상에, 이런 상이 있었네요. 아클라타에 단 하나뿐인 상일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걸 축하해 상 케이크맨입니다. 케이크맨은 언제 어느 때나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축하해주면서 마법 유치원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4: 근데 뭐가 빠진 느낌인데?
5: 파티 더핑!
4: 어? 그래, 파티! 시상식 뒤엔 과자 파티지!
5: 별별 맛이 나는 별 맛나 과자 파티!
4: 다 같이 교실로 가자고!
1: 역시 아이들이야!
6: 교실?
1: 교실로 간다고?

0: 얘들아, 간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우리가 과자 가지고 올게.
1: 1등으로 손 씻고 1등으로 먹어야지.
2: 아니야, 화장실에는 물폭탄이 있어.
3: 뭐지? 뿌리 새나?
2: 꿀을 발라놨어? 아우, 달다, 달아.
0: 와! 과자 파티는 내가 1등! 내가 1등이거든?
2: 아, 교실 안에는 대포와 지뢰가 있는데! 덤피, 아이들을 구해!
0: 너희가 준비한 거야?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2: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3: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4: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1: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기다렸는 줄 알아? 봄이 왔으니까 곧 만나러 가야겠구나. 아빠가

여기 좀 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금을 흘리면 운이 나빠진대. 어떡하지? 그럼 운이 다시 좋아지려면 오 세상에 도끼가 필요해. 알았다. 잠깐 쉬고 있어봐.

발을 붙잡아. 됐어, 고마. 이제 난 행운 덩어리야. 고만텐 행운이 꼭 필요하다고. 근데 말은 어디에 있어?

알발굽도 잡았고. 자, 그럼 이번엔 돼지코를 만져볼까? 아이 참, 우리 곰 불쌍해서 어떡하지? 뭐야, 다 소용없잖아. 어, 나무를 두드려도 좋댔어.

알겠다. 이제 행운이 올 거야.

내가 꼭 찾아줄게. 아이, 그 배지 말이야. 1등 배지 있잖아. 그냥 살짝 만져봤는데 그게 사라졌지. 뭐야, 콤마? 여긴 다 뒤져봤지. 이번엔 저기 찾아보자. 도와줄까지 얘들아? 아, 그래 알았어. 네가 직접 찾아봐. 난 노래 나오는 판이나 정리할게. 나 그거 좀 줄래?

그럼 이제 참아시면 되겠다.

내가 빠뜨리긴 했는데 다시 찾으면 돼. 얘들아, 도와줄 거지?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2: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3: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4: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5: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4: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6: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4: 너희들 엘제를 딱 하면 안 돼.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7: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8: 촉법소년인데요?

0: 우리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디야!
1: 내일 또 놀자!
0: 똘똘이 유치원!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0: 10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달까지 날아가고 싶어.
1: 10이 태워주는 로켓은 한마디로 제대로지.
2: 우리는 하늘이 온통 무지개인 7번 행성으로 멋지게 날아갔었어. 고마워 10.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럭키해.
3: 천만에 7. 그래서 다음은 누구 차례야?
4: 나야.
5: 심, 네가 피곤하지만 않다면
4: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어때?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잖아.
3: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0: 좀 쉬어야겠어. 당분간 로켓 체험은 힘들 것 같아. 지금이 바로 계단팀의 신이 나설 차례인가? 별까지 갈 수 있는 4단계 계획이 있지.
1: 1단계 집이 편하게 앉아있게 해주기.
2: 2단계 로켓타워 더 만들기.
1: 3단계 로켓 더 만들기.
3: 4단계 별까지 발사하기.
4: 만세!
5: 훌륭한 계획이야. 타워는 나한테 맡겨. 옥토블록 만들자. 1, 2, 3, 4, 5, 6, 7, 8 만들자.
6: 저기 친구야, 그 정도면 충분한데.
1: 이제 로켓을 만들자. 1
2: 더하기 2
1: 더하기 3
5: 더하기 4는
0: 바로 10. 오, 다음은 네 차례야.
7: 5 더하기 6 블록 하나를 옆으로 보낼게. 미끄러져 내려가면
1: 다시 시작하자. 1
6: 이제 나야. 1 더하기 7은 바로
5: 8에 8을 더하면 바로 너무 높잖아. 오,
8: 위로 블록 6개가 남으니까 그걸 다음 발사대로 내려보내.
0: 6
8: 더하기 9는 바로
0: 10 더하기 5. 내 차례야. 쉬었더니 몸이 훨씬 가볍다. 5 더하기 10은 바로 10 더하기 5. 저것 좀 봐. 로켓이 5개고 5가 남았어. 우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10
8: 20
1: 30
5: 40
1: 50
6: 55 바로 우주 탐사선. 내 10단계 미션은 어떤 넘버블록도 가지 못한 곳에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지. 우와! 정말 럭키하잖아. 우리가 모두 계단 모양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네.
2: 뭐 사실
1: 생각해보면
5: 1부터 시작해서
0: 한 줄로 쭉 더하면 매번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지.
6: 다음 숫자가 다음 계단이 되고
5: 모양을 잘 보면 알게 되지.
8: 각 계단이 앞 계단보다 일씩 크다는 걸
0: 세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6: 잘했어 친구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1: 1에
2: 1을 더하면
1: 바로 3, 3을 또 더하면
0: 바로 6,
5: 4를 더하면
0: 바로 10, 5를 더하면 바로 15,
7: 6을 더하면
0: 바로 21,
6: 7을 더하면
0: 바로 28,
5: 8을 더하면
2: 바로 36,
8: 9를 더하면
9: 바로 45,
0: 10을 더하면
6: 바로 55. 친구들 다음 투 다운 준비하자.
0: 10,
8: 9,
5: 8,
6: 7,
0: 6,
7: 5,
5: 4,
0: 3,
2: 2,
1: 1
4: 발사!
6: 친구들 우주 유영을 시작하자.
0: 10,
8: 9,
5: 8,
6: 7,
7: 6,
0: 5,
5: 4,
1: 3,
2: 2,
1: 1, 0. 중력이 0. 숫자들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6: 숫자 군단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약이지. 돌파!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빈어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눈이 자꾸 감겨.
4: 안 돼요, 다람쥐님. 눈 뜨세요. 무슨 뱀에 물리셨죠? 무슨 뱀인지 알아야 해독제를 구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건 뭐야?
3: 살무사. 살무사가 잘 물었어요.
5: 오늘의 환자, 다람쥐. 살무사가 다람쥐를 물었어요. 힘드세요. 곧 살무사 독해독제가 올 거예요.
4: 선생님! 살무사 해독제, 여기요!
5: 좋았어. 잠시만요. 효과가 좋아서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4: 이제 안정된 것 같아요.
5: 다행이다. 다람님, 어쩌다 살무사에 물리신 거예요?
3: 그 살무사 작정하고 절 노린 게 분명해요.
5: 네?
3: 얼마 전부터...
6: 살무사 하나가 계속 절 따라다녔어요.
7: 뭐지? 이 위험한 느낌은?
5: 받아라!
4: 우프야!

0: 하늘이 노랗다.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실려왔어요.
1: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2: 근데 그 살무사 왜 다람님을 공격하는 거야?
1: 그니까! 살무사 나빠!
2: 일단 고비는 넘겼으니까 푹 쉬고 계세요.
1: 네. 다행이다. 가시죠.
3: 다람이님, 진정제 맞을 시간입니다.
4: 에? 아, 금방 해독제 맞았는데 또요?
3: 아, 네. 아주 금방 지옥으로 보내줘. 금방 놔드리겠습니다.
2: 누구세요?
5: 살무사!
3: 참, 다 들키고 말았군. 쨍, 도망가자.
1: 어떻게 의사인 척 이런 짓까지?
4: 날 공격하려고 병원까지 찾아온 중이야. 어떻게 병원까지?
3: 어떻게 병원까지? 라는 말을 들으니 문제가 생각나는군.
6: 응? 문제?
3: 우리 팬들은 항상 혀를 날름거리지.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는 1번 화가 나서, 2번 냄새를 맡으려고.
1: 화가 엄청 나 보이긴 하는데 그게 상관이 있나?
2: 그럼 정답은 2번 냄새를 맡으려고.
3: 정답 날름날름. 뱀이 적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냄새. 우린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아 적을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이 비트기관. 비트기관으로는 적에게서 나오는 열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깜깜한 밤에도 우린 적을 잘 찾지.
1: 혀와
2: 비트기관을 이용해 다람님을 찾아온 거야.
1: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3: 역시 기억도 못하는군. 우리 형의 원수.
6: 원수?
1: 원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네 형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2: 쉿, 일단 들어보자.
3: 그 일이 일어난 건 2년 전 내가 태어날 때쯤이었지.
1: 어? 아, 그럼 3살이신 거예요?
2: 어서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3: 그 전에 또 문제. 아~ 뱀은 보통 알과 새끼 중에 알을...
1: 정답! 뱀은 알을 낳아요. 오, 예, 내가 정답.
3: 알을 낳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문제.
1: 아, 뭐야.
2: 좀 듣고 말해.
3: 살모사는 과연 알을 낳을까, 새끼를 낳을까?
2: 살모사도 뱀이니까 알을 낳을 것 같은데.
1: 이번에 진짜 정답! 알을 낳는다!
3: 오, 땡!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다! 보통 뱀들은 이렇게 알을 낳지. 하지만 살모사는 엄마 뱃속에서 알을 키우다 이렇게 새끼를 낳아. 갓 태어났을 때 우린 겨우 15cm. 우리 엄마는 10남매를 낳았는데 난 막내로 태어났지.
0: 엄마!
1: 어? 근데 엄마가 움직이지 않아. 설마 돌아가신 거?
2: 막내 맞아. 살모사는 죽일살, 어미모, 뱀사. 엄마를 죽이는 뱀이란 뜻이야.
1: 새끼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나도 들었어.
3: 아니야, 그건 오해라고. 살모 사는 새끼를 낳으면 한동안 지쳐서 움직이질 못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죽은 줄 알고 오해한 거라고.
0: 아...
3: 우린 몸이 마를 때까지 엄마 곁에서 기다렸지.
0: 세상은 이렇게 축축하고 어두운 건가?
5: 아니야, 여기서 나가면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어.
0: 정말?
5: 몸 다 마르면 형하고 같이 동굴 밖에 나가자.
0: 와, 신난다. 형 최고.
3: 난 몸이 마르자 형과 함께 동굴 밖으로 나갔어. 세상은 정말 눈부셨지. 그렇게 난 신나게 형과 세상 구경을 했어.
5: 막내야, 빨리 와.
3: 그런데 다람이가 나타난 거야.
1: 어? 새끼 뱀이잖아. 겨울잠 자기 전에 영양 보충해야 하는데. 먹어볼까? 얍얍. 얍얍.
5: 뭐야?
1: 잡았다.
5: 왜 이래? 이건 와. 저리 가. 저리 가.
0: 형! 형!
5: 막내야, 여기 오지 마. 위험.
7: 우리 형을 죽인 원수! 저 다람쥐의 냄새! 그리고 체온! 전부 다 기억할 거야!
3: 그렇게 전 제 몸이 자라기만 기다렸대. 형의 복수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형을 죽인 원수, 복수할 거야. 받아라! 야싸!

0: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1: 우리 형을 죽인 원스.
2: 미안해. 아니 다람쥐도 겨울잠을 자기 전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본능적으로 잡아먹은 건데.
1: 이제 와서 변명하는 거야. 나 살모사.

0: 사랑제에게 복수하고 죄값은 당당히 받겠습니다. 우리 형의 원수 받아라.
1: 아, 진정하세요.
2: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좀 참으세요.
0: 예, 참기는 뭘 참아. 나 한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가 너 단백질을 먹어야 했으면 다른 걸 먹었어야지. 독도 가장 강하고 뱀 중에 최고의 뱀 우리 살모사를 잘못 건드린 거야.
2: 잠깐, 살모사가 뱀 중에 최고라고?
0: 당연하지.
1: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 본 다른 뱀 환자들이 항의할 것 같아서요.
0: 다른 뱀? 어떤 뱀?
3: 바로 나, 스피팅 코브라. 난 이렇게 몸을 세워 3-4미터 앞까지 동물 독을 발사할 수 있지. 내 독에 맞으면 시력을 잃게 되니까 조심해. 어때? 최고의 뱀은 바로 나, 스피팅 코브라라고.
2: 멋지다!
4: 최고의 뱀은 바로 나, 파라다이스 날뱀이라고. 내가 왜 최고냐고? 난 이렇게 꼬리를 나뭇가지에 걸고 있다가 점프!
2: 우와! 뱀이 하늘을 날다니!
1: 그래서 이름이 날뱀이구나!
0: 아이, 저게 무슨 나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야?
4: 무슨 소리? 난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바람을 타고 100m까지 날 수 있다고. 어때? 내가 최고지?
0: 그 최고의 뱀이라는 건 그럼 취소.
2: 네.
0: 근데 최고의 뱀은 아니지만 복수는 해도 되겠지. 사람이나.
5: 나만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뱀들 때문에 가족을 많이 잃었다고.
0: 뭐? 가족을 잃어?
4: 내 할아버지도. 엄마도. 동생도. 다 살모사가 잡아먹었다고. 너희 뱀들은 내 친구 쥐도 잡아먹고 물같이 아주머니들 새끼들도 잡아먹었어.
0: 아니, 우리 뱀들이 너희 가족을 그렇게나 많이 해쳤다고?
5: 그래! 어릴 적에는 못 모르고 새끼 뱀을 잡아먹었지만 커서는 뱀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매일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며 산다고!
0: 하긴 나도 다람쥐를 많이 사냥하니까.
5: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네 형을 잡아먹은 건 정말 미안해.
0: 너도 나처럼 가족을 잃은 거였어.
5: 그래. 생각해보면 다람쥐는 새끼 뱀을 먹고?
0: 어른이 된 뱀은 다람쥐를 잡아먹고 다 살기 위해서.
2: 맞아요. 안타깝지만 그게 자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잖아요.
1: 누구 하나 탓하긴 어렵긴 하죠.
0: 내가 우리 형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다람이나. 형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지만 너도 살기 위해.

0: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1: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4: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7: 저 대박이네.
6: 진짜 맛있겠지.
8: 대박, 너무 맛있는데?
9: 쫄깃쫄깃하네.
10: 너무 커.
11: 아, 쫄깃한 닭다리살이 다르단 닭떡볶이.
12: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13: 용서할 수 없어.
12: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14: 빙글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두장 두 개 찍어주세요.
12: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15: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2: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15: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14: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15: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12: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16: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2: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17: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14: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17: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14: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

0: 있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1: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2: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3: 아빠, 가요.
4: 어, 그래, 마가. 어, 사랑아, 쉬고 있어. 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0: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0: 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1: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어른들만 마신다는 커피?
2: 응원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3: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1: 어? 이 소리는... 어, 오름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네네네네네.
3: 배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6: 조그마 왕님. 이야.
7: 조그마 왕님. 저입니다. 알지?
8: 뭘 했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7: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4: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6: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4: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티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얼음!
2: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0: 좋아요.
1: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9: 우와, 맞아요.
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9: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7: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9: 어, 변하긴 큰 것 같은데.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더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 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 있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놓으랑.
2: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람!
6: 어떡해.

0: 당장 잡아!
1: 이젠 다 끝났어.
2: 그만해!
1: 번개맨!
0: 우린 악당이 아니다!
3: 야옹이다!
0: 뽀삐뽀삐뽀삐냐옹!
2: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3: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네?
2: 각오해. 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0: 아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1: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1: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3: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4: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0: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4: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0: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1: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5: 사랑이 같았어?
1: 뭐야, 어떻게 알았어?
5: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1: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0: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1: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얍.
6: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7: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8: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1: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2: 잘 먹겠습니다.
1: 많이 먹어.
3: 딸 둘이 아니라 큰 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4: 얘는 그럼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5: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긁는 거 보여? 안 보여?
3: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4: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3: 흥!
5: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3: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0: 아이고,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머나?
1: 여긴 내가 치운 나 있잖아.
2: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1: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늙고 닦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0: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내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보석 최고야.
4: 사랑이 암호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1: 안녕하세요.
5: 사랑 친구 안녕. 저 있잖아.
1: 네?
5: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3: 설마 암호보석 얘기?
1: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5: 지구 하늘이 안녕.
6: 한문교 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5: 키위? 오, 아닌데?
6: 키위를 먹어야 키 위로 끊는데.
5: 오?
1: 얘들아, 같이 가!
5: 사랑아!
6: 키위 먹고 싶다.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7: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희로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1: 그치.
0: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로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0: 뭐야? 질투나게.
1: 하늘아, 키위.
2: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1: 나도 먹어도 돼?
0: 당연하지. 우리가 친구잖아.
1: 고마워. 먹어, 먹어.
2: 오, 맛있겠다.
0: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3: 없어서 못 먹지.
0: 있기는.
2: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0: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3: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0: 나도, 나도. 사랑해.
1: 사랑해.
4: 사랑해.
5: 사랑해.
6: 뭐야? 친구들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7: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을?
8: 범규를 잡아왔습니다.
9: 네? 바로 여기.
0: 장난하지?
10: 이건 누가 봐도 모르지잖아.
11: 어떻게 알았지?
10: 그게. 모로지를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11: 굶어? 내가 왜 굶어? 안 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10: 야,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11: 아니.
12: 머리 만지지 마!
0: 니들은 AI도 모르냐?
11: AI요?
0: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1: 또 배 아파. 나도.
3: 뭘 키위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2: 키위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3: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로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0: 그치?
1: 저 아, 몰라!
2: 어,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뭐?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1: 빨리! 한국에서 와라! 더 빨리!
2: 이게, 뭐? 이야! 자,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1: 왜요?
2: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1: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2: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3: 나 어떡해.
2: 암흑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너...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2: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1: 얍! 내려. 야!
2: 너, 사랑이 너!
1: 태우리, 부신술!
2: 어? 야! 야! 어? 차! 야! 하! 사랑아, 그만해! 아, 어디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암흑보석, 어서 줘.
1: 범금의 것도 아니면서.
2: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만해!
1: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러운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2: 사랑아! 사랑아! 아, 얘 괜찮나? 너 사랑!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1: 야!
2: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1: 야! 으악!

0: 머리? 무슨 그만 이게 뭐야? 사랑 너 정말.
1: 다시 커져라. 어? 뭐야? 왜 안 커져?
0: 봐봐. 아무개나 지는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1: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2: 아이고 이뻐 우리 딸.
1: 나도 사랑해.
3: 사랑해.
1: 사랑해준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아무 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0: 너 모두 널.
1: 아니요. 아빤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권기민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2: 아유, 막 가려워 이제.
1: 마법 풀리면 암흑보석 번개면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3: 우와,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번개맨이랑 핑키?
4: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3: 뭐야?
4: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3: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5: 두고봐.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6: 에이아이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7: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8: 둘사이가 나빠지면 암흑보석을 되찾는 건 시가 문제지.
9: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0: 저는 페퍼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0: 코딩으로 분수를 만든다.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3: 와 진짜 맛있다.
4: 고기채.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3: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수지와 휴가를 보내요.
7: 팔팔은 반짝 친구 수지랑 처음 떠나는 휴가에 신이 났어요. 이비도 태어나서 처음 가는 휴가에 아주 신나 보이죠?
8: 나도 너처럼 신나, 이비.
9: 맞아, 나도.
10: 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오렴.
8: 근데 우리 골디 보고 싶으면 어쩌죠?
10: 걱정 안 해도 돼. 너희 없을 동안 골디 잘 돌봐줄게.
8: 아우,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11: 다 왔어요, 선생님. 내리셔도 돼요.
12: 고마워요, 레베카 이모.
8: 어, 햄스터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휴가 가시는 거예요?
12: 아니, 중간에 내려야 해. 수의사 학회가 있거든.
13: 버스 기사님이 와야 출발을 할 텐데요.
11: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짐 실어드릴게요.
12: 아, 조심하세요.
11: 또 필요한 분 말씀만 하세요.
14: 괜찮아요.
11: 모두 타세요.
13: 오고고, 우라가. 안전벨트 설맸지?
10: 빅트리 자연공원 재밌게 잘 놀다 와. 사진도 꼭 보내고.
15: 거긴 전화가 안 터져서 안 돼요. 그 맛에 가는 데라.
16: 잠깐, 뭐라고요? 전화가 안 터진다고요?
17: 세상하고 또.

0: 조금 껴서 시간 보내기 좋겠네.
1: 출발할게요.
2: 난 전화 안 터지면 안 돼요. 댄싱 스타 빅밴드 우승자가 누군지 꼭 알아야 된다고요.
1: 모두 신나게 휴가 여행 출발.
0: 벌써부터 기대되네.
3: 공원은 언제 가요, 아빠?
4: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3: 네? 하루 종일이요?
4: 맞아. 하지만 가는 것도 우리 모험의 일부니까.
0: 공룡이 아주 멋지구나. 공룡 이름도 있니? 오, 이름도 잘 지었네.
3: 우리 일어나도 돼요, 아빠?
4: 안 돼. 위에 와니까 자리에 앉아있어. 버스 화장실 갈 때만 빼고 그땐 일어나도 돼.
3: 이제 금방 쉬 마렵겠지? 왜 안 마렵지? 나도.
1: 띵동.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곧 울퉁불퉁한 길이 나오니까 모두 조심하세요. 울퉁불퉁한 길은 이제 더는 안 나올 거예요. 햄스터 선생님,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5: 모두 휴가 잘 보내세요. 너희가 가는 빅트리 공원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숲의 마법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진단다. 안녕.
3: 안녕히 가세요.
1: 시간을 맞춰야 해서 바로 출발할게요.
5: 어떻게 내 짐?
3: 진짜 여기 가면 마법에 걸려요?
4: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이겠지.
3: 나무 전부 다 나무인데 어디가 마법 같다는 거야? 수지 이것 봐. 여기 이거 요정 맞지? 잘하면 우리 요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 진짜?
1: 띵동. 지금부터 터널입니다.
3: 이것도 요정한테 가는 마법 터널인가?
5: 신호가 안 잡혀.
1: 어서오세요. 여기가 바로 빅트리 자연공원입니다.
3: 이비, 여기가 요정들이 사는 곳이래.
4: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니.
3: 세상에 요정이 정말로 있다면 아마도 여기 있을 거야.
1: 오두막은 10분쯤 걸어가면 나와요. 일주일 뒤에 봐요.
6: 안녕히 가세요.
4: 자, 페파랑 수지, 여기 온 소감이 어때?
3: 저 시마려워요. 저도요. 이야.
7: 페파는 단짝 친구인 수지와 휴가를 오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내일은 드디어 같이 마법의 숲을 탐색할 거예요.
3: 요정의 신호 찾기.
7: 페파랑 수지가 함께 휴가를 온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아니, 페파랑 수지가 눈을 떴다니까요.
3: 여긴 어디지? 수지, 왜 내 옆에 누워있어?
8: 우리 휴가 왔잖아. 기억 안 나?
3: 맞다.
8: 오빠다. 우와, 나무 진짜 크다.
3: 나비도 있어.
8: 여기 진짜 멋지다.
0: 어머, 인물 그림 그리기도 하네. 탑트인 야외에서.
4: 네. 이것 봐. 카페도 있어.
3: 야, 우리 휴가 왔다.
0: 안녕.
3: 안녕.
8: 여기 다른 애도 있구나. 생각도 못했는데.
9: 난 바비 비버라고 해. 빅트리 자연공원에 온 걸 환영해.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나 우리 아빠한테 말해. 여기 관리인이죠.
10: 아, 나도 하나 물어봐도 될까? 휴대전화는 어디로 가야 신호가 잡힐까?
9: 휴대전화 신호는 전망대에 가면 잡힐 거예요. 자전거로 가시면 돼요.
4: 자전거로 간다니 다행이네.
3: 있지, 바비. 우리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8: 요정은 어디로 가야 맞나?
9: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또 보자.
3: 잠깐! 넌 요정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9: 그래, 맞아. 나 알아.
3: 야호!
1: 그럴 줄 알았어.
9: 어른들이 알면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3: 알았어. 말 안 할게.

0: 바비, 아빠 좀 도와줄래?
1: 네, 아빠.
2: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봐.
3: 어? 수지, 페파.
4: 준비됐으면 갈까, 우리 아기 양들?
5: 네!
4: 모두 출발!
6: 수지, 요정이 남긴 신호 찾아, 알았지?
7: 그 신호가 뭔지 알고 찾아?
6: 그냥 계속 찾아봐.
7: 진짜로 있는지 알아야 찾지.
6: 수지!
4: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7: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을 건데요. 그게
6: 수지, 말하면 어떡해?
7: 그게 진짜인지 알아야 찾지. 가짜면 어떡해?
6: 가짜라니, 너랑 말 안 할 거야.
7: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나도 안 해.
8: 바로 여기가 이 숲의 전망대입니다.
9: 와! 이 경치 좀 봐. 숨이 다 트이네. 우리 세상 꼭대기에 있어, 이비.
10: 신호다!
4: 드디어 잡혔네. 뭐? 댄싱 스타 빅배틀 1등이 베이브라고? 우리 딸 표정이 왜 그래?
6: 저 수지랑 방금 싸웠어요, 엄마.
4: 아우, 저런.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래 같이 있으면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
11: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다들 그래.
6: 수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대.
7: 아우, 우리 할머니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 난 그래도 요정 찾는 거 같이 하면 좋겠는데.
7: 알았어.
8: 팔팔한 수지가 다시 친구가 됐어요.
4: 아우, 여기 진짜 조용하고 좋다. 자연의 소리만 귀에 착 감기네. 정말 장관이네.
11: 우와, 이런 데가 다 있다니.
7: 아, 맞아.
6: 오, 진짜.
4: 조심해. 야생 버섯은 만지면 안 된다.
11: 오, 신기하네. 버섯이 동그랗게 자라다니.
4: 버섯이 이렇게 자라면 요정의 골이라고 부르는데 말이야.
6: 이게 요정이 남긴 신호인가 봐.
4: 방금 뭐라고 했니?
7: 아니야, 할머니. 이건 우리 비밀이에요.
8: 팔팔한 수지가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신호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0: 이어서 다이노스터 공룡 수호대가 방송됩니다.
1: 빠르게 달리는 힘포즈.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0: 나잡아봐라!
1: 보드로 확인! 수업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옥스폰!
2: 럼블 비스트의 포효!
3: 검은 다이노스터! 푸테라 썬더 포켓! 사라졌잖아! 이제 끝이다! 용서 못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4: 소장님이 왜 이렇게 일찍 부르신 거지?
5: 와줘서 고맙구나. 급한 소식이 있단다.
6: 무슨 일이에요, 소장님? 저 오늘 엄청나게 바쁜데?
5: 제나,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검은 다이노스터가 또 나타났고 제이민이 퀀텀 다이노를 빼앗겼다.
7: 제이민이요?
6: 말도 안 돼. 오빠가 당했다고요? 오빠 지금 어딨어요?
5: 회복실에서 회복 중이란다. 검은 다이노스터가 제이민의 힘을 전부 흡수해갔어.
6: 그럼
7: 제이민은 힘을 잃은 거예요?
5: 그래. 검은 다이노스터는 더 강해졌어. 너희도 스스로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해. 다들 열심히 훈련하렴. 난 녀석의 기술을 연구해볼 테니까.
8: 알겠습니다, 소장님!
7: 수업 내용 진짜 어렵더라. 제나, 루시오!
6: 우리 같이 훈련하러 가자.
2: 그래, 좋아.
9: 얘들아! 어? 나 생각났어! 생각났다고! 드디어 검은 다이노스터가 누군지 떠올랐어!
7: 정말이야? 누군데?
9: 그게 나보다 키가 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거야. 틀림없어.
6: 겨우 그거야? 이미 알던 사실이잖아.
9: 어쨌든 난 유일한 목격자니까 그 녀석을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내 말 명심해. 지금부터 이 스티븐님이 다이노스터의 리더야.
7: 뭐라고?
9: 루시오랑 델비는 추적 작전을 같이 하자. 제나는 로봇 소환이나 연습해.
6: 어?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
9: 그야 내가 리더니까.
6: 넌 네 맘대로 해. 난 소장님 말씀대로 훈련할 거야.
9: 안 돼, 잠깐만. 델비.
6: 어? 엄마가 오빠 좀 챙겨주라시네. 나 먼저 가볼게, 얘들아. 안녕.
7: 기다려, 제나. 나도 같이 가.
10: 스티븐? 나도 이만 훈련하러 가볼게.
9: 안 돼! 호즈! 지금 우리 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
10: 로봇 소환?
9: 아니지! 검은 다이노스터를 추적하는 거야. 나랑 가자.
10: 스티븐? 정말 그 녀석이 여기 단서를 남긴 게 확실해?
9: 당연하지! 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10: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9: 뭐해, 오즈! 구경만 하지 말고 협조를 해야지!
10: 냄새! 여기 더 지독하잖아!
9: 오즈! 이쪽에서 아주 수상한 냄새가 나! 여긴가?
10: 뭐 좀 찾았어?
9: 아우, 다른 걸 찾았어.
10: 누가 온다!
9: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는 법이지. 지금이야! 네가 범인이구나! 너 검은 다이노스터 맞지?
11: 아, 스티븐 왜 이래? 난 그냥 화장실에 온 것 뿐이라고! 비켜! 나 지금 급해!
10: 스티븐 아니라잖아! 그만 놔줘!
9: 이 녀석을 체포해야 해!
10: 이게 뭐지? 어? 스티븐 이것 좀 봐!

0: 그 녀석이 남긴 흔적이 분명해. 거봐, 이번에도 내 직감이 맞았잖아. 검은 다이노스터는 이제 도가내둔 쥐라고.
1: 오즈, 그 흔적은 검은 다이노스터의 힘에서 나온 거야. 나 좀 꺼내줘. 하!
2: 저쪽이야. 어? 바깥쪽에서 똑같은 종류의 냄새가 나. 서둘러.
3: 스테기, 같이 가.
2: 이쪽이야. 이쪽에서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
3: 잘했어, 스테기. 범인이 이 안에 있단 거지? 스티븐, 조심해야 해.
0: 리더는 나야. 문이나 열어. 따라와, 오즈. 이쪽이야.
4: 다이노스턴트에서 또다시 힘을 빼앗았어. 이제 두 명째야.
0: 좋았어. 이제 곧 최강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겠군.
4: 그래. 델비의 힘만 빼앗으면 당장이라도 형을 구할 만큼 강해질 거야.
3: 형이 있다고?
0: 여기선 잘 안 들려. 좀 더 가까이 가보자.
5: 좋아. 바로 그거야. 훌륭해. 드디어 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4: 야! 누구야?
0: 검은 다이노스터다!
4: 다이노스터란 녀석들이 한심하기는. 너도 도망치고 싶다면 기회를 주지.
2: 오즈!
3: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4: 너무 느려.
3: 상대가 너무 강해.
1: 오즈, 위를 봐.
3: 어?
5: 다크 섀도우 스피어.
3: 스테고 테라 쉴드.
4: 도망치는 게 좋았을 텐데.
3: 엄청난 힘이야.
5: 장난은 여기까지다. 다크 쉴드 러쉬.
3: 오, 안 돼. 스테고 테라 쉴드.
4: 제법인데 예상보단 꽤 버티는구나. 그럼 힘을 좀 더 써볼까?
5: 다크 쉐도우 스피어!
3: 스테고 쉴드! 잡았다!
4: 이 정도 힘으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끝이다! 끈질긴 녀석이구나. 그럼 네가 낫대! 크로노스 비스트!
3: 저게 뭐지? 스테고 테라 쉴드!
4: 이것도 버티다니! 실법이군!
0: 오즈! 괜찮아?
3: 난 괜찮아. 스티븐, 어? 도망쳐!
0: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야!
4: 미련한 녀석들이고. 이제 끝내주지!
3: 안 돼!
4: 끝이다! 이제 힘을 흡수하기만 하면!

0: 럼블비스트 가자! 온몸에 힘이 차오르고 있어!
1: 크로노스 비스트 공격!

0: 너무 느려? 럼블비스트 아이언 쉴드!
1: 이럴 수가!
0: 지금이야! 럼블 스핀 크러쉬!
1: 말도 안 돼! 내 크로노스 비스트가! 똑같이 대갚아주지!
0: 그렇게 된 내용을! 이긴 거야? 해냈어! 우리가 이겼다고! 루시오! 델비!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2: 친구가 알려줬거든.
3: 오즈! 괜찮아?
0: 그럼 난 멀쩡해. 이 덕분이야, 스티븐.
3: 우와! 럼블 비스트잖아!
4: 정말 굉장하다, 오즈.
0: 꼭 꿈꾸는 기분이야. 내가 로봇을 소환하다니!
3: 맘껏 덤벼, 검은 다이노스타!
2: 사라진 전설의 무기!
5: 폴라, 나도 과자 좀 줘봐, 어? 아, 뭐야! 혼자서 한 봉지 다 먹으면 어떡해!
4: 지난번에 너도 혼자서 다 먹었잖아!
5: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6: 욕심쟁이.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일거리 찾는 중이잖아. 에다는 연락도 없고 우린 지금 빈털털이라고.
5: 죄송해요 대장.
6: 넌 누구야?
5: 에이, 말해 대장이 묻잖아.
6: 공격해! 어서! 진정하시고 살려주세요! 우린 착하고 정직한 밀렵꾼들이에요!
7: 진정해!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
6: 에다님? 근데 왜 그런 차림으로 다이노스터가 된 거예요?
7: 의뢰를 하지. 산사우리오 박물관에 가서 전설의 다이노스터의 무기를 가져와. 기한은 내일까지다.
6: 맡겨만 주세요.
8: 여러분, 기대해도 좋아요. 이곳에서는 고대 공룡 화석들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사우리오의 진한 역사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전설의 다이노스터 기념관에서는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사용했던 진짜 무기도 볼 수 있어요. 점심 전까지 자유롭게 관람하세요.
0: 나 어제도 여기 혼자 와서 그 무기를 보고 갔는데 그래도 또 보고 싶어.
4: 하여간 오즈도 특이하다니까.
2: 얘들아, 빨리 가보자. 저기 브라케오 화석이 있어.
8: 뛰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2: 우와, 이 브라키오 엄청나게 크다. 저번에 터널에서 튀어나왔던 녀석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렇지, 제나?
4: 어? 그래, 어떤 사진이 더 나아? 첫 번째, 두 번째?
0: 둘 다 똑같아 보이는데.
4: 무슨 소리야, 완전 다르잖아.
2: 셀카 좀 그만 찍고 어서 가자. 전설의 다이노스터 특별전은 빨리 보고 싶다고.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나보다 강할까?
9: 당연하지.
4: 루시오, 감히 누구랑 비교한 거야? 상대는 이 도시를 구한 영웅이라고.
2: 여기 트리케라톱스도 있어! 와, 뿔이 정말 무시무시하네. 얘들아, 저기 봐! 전설의 다이노스터 동상이야! 이 사람이 에단의 형이구나.

0: 달단이랑 좀 닮았네.
1: 전설의 다이노스타. 정말 멋있다. 그 사건만 없었다면 우리랑 같이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어째서 사라진 걸까?
0: 그 사건이라는 게 거대한 퀀텀 터널에서 공룡들이 잔뜩 나왔던 일 말하는 거지? 어떻게 된 걸까? 아! 제이민은 좀 알지도 몰라. 제이민!
2: 루시오, 하지마!
0: 제이민! 그때 전설의 다이노스터가 왜 사라진 거야?
3: 뭐?
0: 그렇게 강한 다이노스터가 갑자기 사라진 게 좀 이상...
2: 루시오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3: 말 조심해, 루시오. 물어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0: 겨우 숨 좀 쉬겠네. 제이미는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 물어봤어?
2: 오빠는 원래도 예민하지만 그 사건 얘기만 나오면 100배는 더 날카롭고 무서워져.
1: 전설의 다이노스터는 제이민의 동료나 마찬가지였잖아. 가볍게 말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
0: 그러네. 맞는 말이야. 제이민한테 가서 사과해야겠다.
4: 잘 생각했어.
3: 이건 에릭 형의...
5: 어때? 멋지지? 형의 퀀텀 세이버야. 전설의 다이노스터한테 어울리는 무기지.
3: 에단, 정말 오랜만이네. 전시 잘 보고 가.
5: 왜 항상 도망치기만 해?
3: 뭐?
5: 넌 변한 게 없네. 그때도 같이 싸우기는커녕 겁먹고 도망쳐버렸잖아. 그래서 형 혼자 퀀텀 터널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사라졌고.
3: 무슨 소리 하는 거야?
5: 내가 우연히 다 봤거든. 걱정하지 마. 소문은 안 낼 테니까. 어차피 넌 이제 다이노스터도 아니고 말이야.
0: 제이민이 혼자 도망쳤다고? 너도 알고 있었어?
2: 아니,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6: 그럼 나만 알고 있었던 건가?
7: 스티븐!
6: 내가 제이민 다음으로 합류한 다이노스터잖아. 전시엔 안 남았지만 나도 수년간 다이노스터로 활약했다고. 내가 맡은 임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임무였어.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일이었거든.
2: 잠깐! 이러다 들키겠어.
3: 거기서 뭐 하는 거야?
0: 우린 아무것도 못 들었어. 그렇지?
6: 제이민, 너도 그때 기억나지? 그때 내가...
0: 맞아! 우린 아무것도 못 들었어.
2: 무슨 소리지? 우리야! 우리 났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8: 출구는 저쪽입니다. 서둘러요!
0: 얘들아, 서둘러!
2: 어?
3: 쟤라!
0: 그쪽이 아니야!
3: 뭐 하는 거야? 피해야 해. 쉿!
8: 준비됐지? 하나, 둘, 셋!
2: 대장, 이거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데요?
8: 불평할 시간 없어! 어서 튀어나!
2: 너희 밀렵꾼들이지?
0: 밀렵꾼들?
8: 내 발!
2: 어쩌죠? 다 들통났어요!
8: 짜증나!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작전 B로 간다!
0: 다이노 슈트! 다이노 슈트!
8: 당장 처리 비켜! 혼나고 싶지 않으면!
0: 받아라!
8: 이런!
2: 대장! 저 무기 있어요!
3: 안 돼!
0: 제민!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민은 어때?
2: 잠깐 기절한 것 같아. 용서 못해. 오빠를 때릴 수 있는 건 나뿐이거든. 바로 가라!
0: 제나, 멈춰! 스킬 함부로 썼다간 박물관이 무너질 수도 있어.
2: 그럼 저 녀석들을 어떻게 막아? 작전 C로 가죠, 대장.
8: 이제 어쩔 수 없지. 죽어봐! 복수할 테니까!
0: 거기서!

0: 레벨터 스피드! 레벨터 킥! 이게 다야?
1: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2: 안 돼! 거기서! 스킬을 쓸 수가 없잖아! 좋아, 간다! 히야!
1: 이걸로 날 잡겠다고? 하! 어림잡지!
2: 루시오! 도와줘!
0: 조금만 더 버텨!
1: 뭐야! 제발 그만 좀 해! 그만! 그만!
2: 파라 파라!
0: 레벨터! 스트라이크!
1: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대갚아주겠다!
2: 봐! 다음엔 꼭 혼내줄 테니까!
0: 도망칠 땐 엄청나게 빠르네!
3: 내가 왜 여기에... 아, 맞다! 에릭 형의 전설의 무기! 이 연기는 어디서 나는 거지? 넌 검은 다이노스터! 야! 안 돼! 안 돼!
4: 소용없어! 날 붙잡을 기운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3: 멈춰! 왜 그걸 가져가는 거야?
4: 기다려봐! 곧 알게 될 테니까!
3: 제이민! 검은 다이노스터가 여기 있었다고?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사라진 거야? 안 돼! 형의 검이! 왜 막지 않은 거야, 제이민!
5: 여기! 가져왔어요!
1: 아주 좋아! 임무를 완수해!
5: 아우, 세상에! 너무 더워서 사우나 하는 줄 알았네요!
6: 잘했어!
7: 웬일로 제대로 해낸 거야?
5: 이번 보수는 톡톡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6: 좋아. 이제 최강 다이노스터는

0: 이어서 AI 석학 특강 넥스트 비전이 방송됩니다.
1: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2: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Here we go.
3: Off the rails. 이쁘네.
4: 와,
5: 야.
6: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봅시다.
1: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7: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타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8: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7: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9: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아,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

0: 일본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1: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어우,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한다. 아이고, 하루 잘하네.
2: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3: 자, 여기 기다리세요.
2: 거기 앉아 있어.
4: 왜 다 떠나는 거? 저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0: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1: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2: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0: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3: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입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금방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3일 EBS 뉴스입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두 대학 모두 시험 전에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시험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이 문제 취재한 이상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연세대 논술 시험에서는 어떻게 적발된 걸까요? 시험 전에 안경 검사까지 다 했다고 하던데요.
1: 네, 지난 11호 전 연세대 신촌 캠퍼스에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연세대는 이번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집중적으로 대비를 해왔는데요. 이 시험 감독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사전 교육에서 스마트 안경을 구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또 감독관용 태블릿에 이 통신 신호를 탐지하는 앱을 설치하고 시험 도중에도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또이 시험 시작 전에는 수험생들이 쓴 안경도 따로 점검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수험생이 점검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서 착용을 했습니다. 감독관은 이 시험 도중 안경이 바뀐 걸 알아채고 현장에서 수거를 했고요. 수험생은 시험이 끝난 뒤 스마트 안경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연세대는 이 스마트 안경도 반입이 금지된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전 점검을 피해서 안경을 바꿔 썼다는 건데, 서울시립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곳에서는 또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1: 네, 연세대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 3일입니다.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는데요. 이 수험생 역시 수험표를 검사할 때는 일반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시험 도중 감독관이 안경테가 두꺼운 점을 수상하게 여겨서 확인을 요청했고, 대학 측이 살펴본 결과 AI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 안경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시험장에서 내보내고 앞으로 3년 동안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앞서 연세대는 아직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학별 논술시험은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0: 네, 사실 일반 안경과 생김새가 그 모양이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하면 실제 시험 문제를 AI로 풀고 답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반 뿔테 안경보다 조금 두껍긴 하지만 이 생김새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따라서 이 안경테에 작은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들어있고요. 또 생성형 AI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시험장에서 어떻게 AI에게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느냐라는 건데요. 이 실제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서 수능 수학 문제를 푸는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안경과 연결된 스마트폰에 AI가 문제를 인식하고 답변하도록 미리 설정을

0: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서 일일이 말로 질문하지 않아도 AI가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만들어냅니다. 또 이 AI의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도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부 제품은 렌즈 안쪽에 작은 화면에 글자나 숫자를 보여주고 또 다른 제품은 안경에 달린 스피커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쓴 사람은 시험지를 보면서 시야 한쪽에 나타나는 답변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수능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이 스마트 안경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에 수능까지도 응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런데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익이나 국가 자격시험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하죠.
0: 네, 먼저 지난 5월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이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두 차례 적발이 됐습니다. 해당 수험생들은 시험이 무효 처리됐고 4년간 토익 응시 자격도 제한됐습니다. 또 국가 자격시험에서는 검찰에 넘겨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난 5월 광주에서 소방 설비기사 시험을 보던 40대가 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수험생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목포에서도 전기산업기사 시험을 보던 20대가 적발됐는데요. 휴대전화 두 대를 가져가서 한 대만 제출하고 나머지 한 대는 스마트 안경과 연결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험 도중 이 안경테를 반복해서 만지는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1: 네, 그럼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다음 달 수능입니다. 교육당국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0: 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9일 치러집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이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는 이번 대학 논술시험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6월 스마트 안경을 수능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따로 명시를 했는데요. 원래도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지만 또 수험생과 감독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 이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스마트 안경을 직접 구매해서 제품별 특징을 살펴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이 현재 판매되는 제품들은 일반 안경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해서 기기가 더 작고 정교해지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교육부는 이번 수능 감독관을 위한 유의사항과 교육 영상을 이번 주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대학에도 전달해서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에서도 참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1: 네, 스마트 안경이 참 갈수록 작고 또 정교해지고 어떤 신기술이 들어갈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반입을 금지하거나 또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궁금하네요.
0: 네, 이번 사건에서 좀 눈여겨볼 점은 이 교육당국이 이 스마트 안경 문제에 미리 대비를 해왔는데도 실제 대학 입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반입금지 규정을 강조하고 또 시험 전 점검을 강화해도 이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건데요. 실제 시험장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안경의 모양이나 두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촬영이나 통신 기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다만 이 전파 탐지기 같은 장비도 시험장 환경이나 기계의 작동 상태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이 전파 탐지기를 시험장에서 시험해 봤지만 고사장마다 주변 환경이 달라서 올해 수능에는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하는 동시에 감독관들의 현장 점검도 강화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의심스러운 기기를 발견했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조치할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또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1: 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도 더 정교해져야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쏟아부은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또 철저한 시험장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0: 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논술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학별 논술고사는 수능 이후까지 이어지는데요. 올해는 지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대학마다 출제 유형과 평가 방식도 다릅니다. 계열별, 유형별 논술 대비 전략, 오늘 입시의 정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상문고등학교 박창욱 교사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어서
1: 네,
0: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올해 논술 전형의 특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수험생들이 특히 주목해야 될 변화는 무엇일까요?
1: 네, 2027학년도 논술 전형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건수와 경쟁률의 상승, 논술 반영비율 확대, 대학별 선발 방식의 변화입니다. 올해 논술 전형은 모집 규모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원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전국 44개 대학을 기준으로 약 61만 4천 건의 원서가 접수돼 지난해보다 약 5만 8천 건, 10% 이상 늘었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지난해 약 43대 1에서 올해 약 48대 1로 상승해 논술 전형의 지원이 더욱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톨릭대와 한양대 등은 논술 100%로 선발로 변경했고 세종대와 숭실대 등도 논술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중앙대는 창의형 논술을 신성했고 가천대는 한의예과와 약학과까지 논술 선발을 확대했습니다. 논술은 학생부 성적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대학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학별 출제 유형과 자신의 논술 실력,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면 계열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 계열을 좀 볼까요? 제시문 독해와 비교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수험생들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인문계열 논술은 대학마다 형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정확한 독해, 비교와 분석, 논리적 표현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올해는 인문계열 논술 경쟁률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인문계열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69대 1 수준에서 올해 83대 1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대학마다 지원 흐름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출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 비판하는 유형, 표와 그래프를 해석해 제시문과 연결하는 유형, 또 일부 대학에서 출제되는 영어 제시문이나 수학적 사고를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이 대비를 위해서는 독서 지문에서 핵심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고 사회 탐구에서는 통계 자료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대학별 기출 문제로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을 완성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경쟁률이 높아졌다고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인문 논술은 글을 화려하게 쓰는 시험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질문에 맞는 답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럼 이번에는 자연계열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이 중심이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과학 논술도 출제를 합니다. 또 대학별로 출제 범위도 다 다른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1: 네, 자연계열 논술은 대부분 수리 논술이 중심입니다. 정답을 찾는 능력뿐만 아니라 교과 개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올해는 인문계열과 달리 자연계열 경쟁률이 하락한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자연계열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53대 1 수준에서 올해 48대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모든 대학에서 하락한 건 아니고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합격이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출제 범위도 대학별로 다릅니다. 수학원과 수학투를 중심으로 출제하는 대학도 있지만 미적분이나 기하까지 다루는 대학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는 올해 통합과학 범위에서 과학 논술을 다시 출제하는 등 변화가 있었어서 대학별 출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왜그 공식을 선택했는지, 풀이 과정이 타당한지를 직접 작성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최종 답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적절한 풀이 과정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리 논술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해한 수학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선생님, 최근에는 비교적 짧은 답안을 작성하는 약수령 논술에 대한 관심도 참 높습니다. 일반 논술과는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한 시험일까요?
1: 약수령 논술은 일반적인 작문 인문 논술이나 심화 수리 논술과 비교하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연계성이 높고 답안의 길이가 짧은 편입니다. 학교 시험의 단답형이나 서술형과 비슷한 문항도 있지만 대학마다 출제 형태와 과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가천대 논술 경쟁률은 지난해 42대 1에서 올해 45대 1로 상승했습니다. 약수령 논술 역시 지원 경쟁률은

0: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 논술은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갖는 전형입니다. 다만 그동안 국어와 수학의 기본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면 의욕만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교과 개념을 충실히 익히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간다면 대학 진학의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약술형 논술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국어와 수학의 학습 방법부터 시험 시간 관리 요령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약술형 논술은 교과서와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 등 수능 연계 교재를 출제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학의 출제 범위를 확인하면서 수능 공부와 논술 준비를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 공부를 통해 익힌 국어와 수학 개념을 바탕으로 객관식 정답을 고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답을 직접 작성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EBS 교재의 지문이나 문항을 재구성해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와 정답을 외우기보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는 문학작품과 독서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기본 개념과 대표 유형을 익히면서 답을 구하는 과정까지 간결하게 작성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으로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살펴보며 어떤 개념이 부족했는지 다시 풀었을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학별 시험 시간과 문항 수에 맞춰 연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느냐가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냐입니다.
1: 네, 최근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도 늘고 있습니다. 지원 기회가 넓어진 만큼 경쟁은 사실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수험생들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0: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논술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동안 수능 최저의 부담을 느꼈던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까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실제 논술 성적으로 경쟁한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논술 전형이 수시 지원의 기회를 넓혀주지만 합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논술이라는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 기대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해온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수능은 논술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시 지원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논술이라는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되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대학 진학의 가능성을 넓혀갔으면 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술고사는 수능 전후로 나뉘어서 치러지는데요. 남은 기간 수능과 논술 준비 균형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 또 수능 가채점 이후에는 어떤 기준으로 논술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면 좋을까요?
0: 논술 전형은 시험이 수능 전에 있는지 수능 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 전에는 논술고사를 치는 학생들에겐 무엇보다 끝난 시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수능 준비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잘 봤다는 기대도 실수했다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미 치른 시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능 이후 논술고사를 치는 학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실제 진학 의사를 함께 고려해 응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논술고사에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는 정시 성적만으로 해당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또 하나의 기회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각자 비슷한 고민과 기대를 안고 시험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수십 대 1이라는 경쟁률이나 적은 충원 인원에 미리 위축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합격을 막연하게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치른 시험의 결과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치를 시험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시간을 믿고 남은 기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차분히 집중했으면 합니다.
1: 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또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돼야겠죠. 우리 수험생들도 대학별 출제 유형을 좀 꼼꼼히 확인하고 수능과 논술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10월 13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덩이랑 퀸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1: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2: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3: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4: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5: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6: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7: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8: 너희들은 엘지에 대해서 하면 안 돼.
9: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0: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1: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2: 촉법소년인데요? 뭐,

0: 박물관 관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 갔나?
2: 우와, 갔어. 어? 카메라야, 멈춰! 들키면 너 때문인 줄 알아!
1: 신념 감소했네.
2: 자! 뭐야? 왜?
1: 어?
2: 반가워, 난 탱이야.
1: 아, 나도 반가워, 난 덩이야.
0: 그래, 반가워. 난 신라의 미소, 수막새라고 해.
1: 어쩐지 처음부터 정이 확 가더라니. 우리도 신라에서 왔어.
0: 난 선덕여왕 때 지어진 영묘사에 있었어. 선덕여왕 알지?
1: 어, 뭐, 대충?
0: 설마 선덕여왕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1: 어, 여왕인데, 그러니까 신라의 여왕인 건데.
0: 괜찮아.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신라엔 하늘의 별을 사랑하던 공주가 있었어.
1: 여기가 어디야?
2: 저기 봐! 저기에 공주님이 나와 계셔!
1: 어? 어디 어디?
3: 저 별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4: 공주님, 이 높은 데를 이러다 또 혼쭐이 나신다고요.
3: 소아야, 저기 봐봐, 별이 또 움직였어.
4: 이번에 또 폐하 눈에 띄면 저까지 사다리 납니다.
3: 별이 저 높이 있으니 가까이 보려면 내가 다가가야지, 안 그래?
2: 누구지? 어머니? 아버지?
4: 누가 됐든 소녀는 죽었습니다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별, 제가 이제 그 별이 되게 생겼사오니 오래오래 부지면서 만수무강하세요.
3: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은...
0: 또 담장에 올랐느냐?
3: 아니, 어찌 보시지도 않고서 아십니까?
0: 네 머리와 치마 따니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별이 그리 좋으냐?
3: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0: 이리 와 앉거라.
3: 아버지께는 비밀이지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0: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하는구나.
3: 어머니, 아시지요? 소녀는 별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좋사옵니다.
0: 여인으로 태어난 네가 이리도 호기심이 많아 어찌한단 말이냐.
4: 겁니까? 아님 장수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대체 뭐가 그렇게 다 궁금하신 거냐고요.
3: 쉿, 너 때문에 들키겠다.
4: 전 갈랍니다. 저는 갑니다. 진짜로 가요.
3: 조용히 하래도. 쉿.

0: 덕만아, 또 어디 있는 게야?
1: 오, 간다 간다. 지금이 기회야. 딱 한 번만 저 화를 쏴보는 거야.
2: 나 말고 불청객이 또 있었군. 네 놈은 누구냐?
1: 검술만 알고 예법은 안 배운 게냐? 니놈 덕에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2: 몰래 담을 넘은 게 누군데?
1: 아하, 너로구나. 화랑들이 말하던 목검 심부름꾼이. 어쩌다가 그 짐을 혼자 다지게 된 거지?
2: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1: 아까 먼저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불청객이라고 숨길 일이 무엇이냐?
2: 신라 출신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래서 넌 누구냐?
1: 너? 나는 그게 그러니까...
3: 어? 공주님?
4: 어? 공주님!
1: 쉿! 어? 더 말하지 마시오. 어? 그만!
3: 어?
5: 공주님! 어? 공주님!
6: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구나.
5: 왕비마마가 찾으십니다.
7: 폐하, 당나라에서 온 선물들이옵니다.
8: 열어보아라.
1: 마셔요. 보는 눈이 만싸옵니다.
7: 금은보화와 모란꽃이, 그리고 모란그림입니다. 폐하, 어떠십니까?
8: 기품이 넘치는구나. 황제의 성의가 느껴지는 그림이다.
6: 가만히 있어라.
1: 아버지, 그 꽃은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8: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1: 향기로운 꽃이라면 벌과 나비가 꼬이는 게 당연한 일. 헌데 보십시오.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8: 그 꽃씨를 당장 심어 꽃이 날 때를 기다려 확인해보라.
9: 예, 받들겠사옵니다.
7: 덕만 공주님은 어떻게 그림만 보고 꽃의 향기가 없다고 판단하신 걸까?
5: 그림 너머에 숨겨진 뜻을 읽는 지혜가 있으셨던 거지.
7: 그럼 진짜로 그림 속 꽃에선 향기가 안 났어?
5: 그건 다음 시간에 알 수 있겠지?
7: 아, 궁금해, 궁금하다고.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려? 에이!
10: 이어서 덩이랑 팽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0: 노란꽃은 아름답지만 정말 향기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어찌 그걸 아셨는지.
1: 소아니가 날 칭찬하는 날도 다 있구나.
0: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2: 공주님! 덕만 공주님! 공주님.
1: 무슨 일이십니까?
2: 진평왕께서 위독하십니다. 지금 공주님을 찾으십니다.
1: 예?
2: 진평왕께서 위독하십니다.

0: 아버지, 아직은 아니 되옵니다.
1: 때가 되었다.
0: 힘이 드십니다. 아무 말 마소서.
1: 지난해 칠숙과 석품의 난을 기억하느냐?
0: 아버지께서 진압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1: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네가 여자란 이유로 용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도 있느니라.
0: 그자는 왕위를 이을 명분이 없사옵니다.
1: 그렇지만 왕족이지 않느냐?
0: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자가 뛰어나다면 제 밑에 신하로 두고 두루 쓰면 될 일입니다.
1: 흔들림을 잘 감추었구나. 잘하였다.
0: 아버지께서도 그리하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딸 덕만이옵니다.
1: 혼자가 아닐 것이다. 네 주변에 좋은 이들이 있을 것이니 사람을 두루 살피거라. 그리고 찾아내거라. 너의 사람을 알겠느냐?
0: 예, 그리할 것입니다.

0: 여기가 천국인가? 너무 좋다. 마치 구름에 떠있는 기분이야.
1: 빨리 오셔요. 어서요.
2: 천천히 가거라.
1: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셔요? 가지 마세요.
0: 덕망공주만 혼자 두고 어딜 가시는 거야? 자꾸 더 멀어지고 있어.
3: 여긴 덕망공주의 꿈속인가?
0: 꿈? 아, 맞다. 덕망공주 이제 혼자가 됐었지. 어떡해.
4: 아버지, 어머니, 가지 마셔요. 가지 마셔요. 안 돼, 안 돼. 가지 마.
5: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궁 안에서 이젠 나 혼자 이겨내야 하는 거야.
6: 여인이 어찌 왕이 된단 말이야?
7: 맞습니다. 신라의 법도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6: 지금 백제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여왕이라니 우릴 어찌 보겠습니까?
7: 그럼 대안이라도 있어.
6: 용춘공이지 않소?
7: 오라, 용춘공이라면 진지왕의 아들이었으니 비록 진골일지라도 명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0: 어찌 이리 계십니까? 화백회의가 한창이옵니다.
1: 저것 좀 보십시오. 제몸보다 몇 배는 큰 먹이를 혼자 지고 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0: 공주님.
1: 두렵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그러하겠지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길을 찾고 또 찾으며 버텨내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 반드시.

0: 우리가 힘을 보태 공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1: 부강한 나라를 함께 이뤄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돕겠소.
0: 왜 웃는 것이오?
2: 내 아버지 진지왕을 폐위시킨 화백회의가 이제 나를 왕으로 올리겠다고 하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어? 아니그로?
1: 그것은...
2: 내 아버지를 폐위시킬 때도 일이 작당하였겠지.
0: 진지왕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어차피 왕이 되셨을 뿐 아니오. 순리를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0: 넘어가겠다. 무슨 일이냐?
1: 귀족들이 용춘궁을 불러들여 은밀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 무슨 얘기더냐?
1: 그러니까 그게요.
0: 용춘궁을 왕으로 세운다 하더냐?
1: 예? 예. 어쩌지요? 용춘궁이 귀족들과 손을 잡는다면 그땐 정말...
0: 속단하지 말거라.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것이다.
2: 신라의 화백회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랬지?
3: 맞아. 귀족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모두가 찬성해야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였지.
2: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용춘궁을 불렀다면 설마 용춘궁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야? 덕망공주는 어떡하고?
3: 바로 그 내용이 다음 화에 이어지니까 같이 확인해보자고!
4: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7: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힘도 안 나는데 가진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1: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증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1: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몇달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6: 미국 애리조나의 메마른 사막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포식자들이 깨어나죠. 모래를 파헤치던 낙타거미가 나방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톱질하듯 거대한 턱을 움직이는 소리가 또 다른 야행성 사냥꾼의 주의를 끌고 말았죠. 자이언트 털 정갈입니다. 정갈은 치명적인 독액을 주입해 먹잇감의 몸을 철저히 망가뜨리죠. 하지만 이 녀석이 북미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일까요? 야생의 생태계는 생존을 건 무자비한 전쟁터입니다. 영역과 가족, 그리고 먹이를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목숨을 걸죠. 그럼 이 녀석들은 인간에게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마주쳤을 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표적이 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북미 대륙 전역을 누비며 각 후보들의 위협 수준을 분석하고 그중 가장 치명적인 녀석을 찾아냅니다.

북미 서해안의 바다는 생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곳 중 하나입니다. 차가운 해류와 풍부한 영양분 덕분에 거대한 식물들이 자라나죠. 식물성 플랑크톤과 울창한 다시마 숲은 이곳의 먹이 사슬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피에드라스 블랑카스 번식지. 12km에 달하는 이 해안선은 2만 5천여 마리의 북방 코끼리 물범이 살아가는 집단 서식지죠. 암컷들은 물속에서 우아하게 헤엄치지만 수컷들은 무태오르면 치명적인 맹수로 돌변합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은 4-50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며 일부 다처제 무리를 형성하죠. 새끼들은 약 한 달 동안 젖을 먹는데 하루에 무려 4.5kg씩 몸집을 불립니다. 다 자란 수컷은 무게가 4톤을 훌쩍 넘기기도 하죠. 녀석들의 거대한 몸집은 두꺼운 지방층으로 꽉 차 있고 터질 듯한 근육이 이 거구를 움직입니다.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무기인데 포식자를 쫓아내거나 영역 싸움을 벌일 때 사용하죠. 불청객 하나가 우두머리 수컷의 영역에 겁없이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코를 잔뜩 부풀려 경고하지만 젊은 수컷은 이를 보란 듯이 무시해버리죠. 화가 난 우두머리가 응징해 나섭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사정없이 휘두르죠. 두꺼운 목과 굳은 살 박힌 피부 덕분에 치명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청객은 영역에서 쫓겨나고 말죠. 도전자 녀석 운이 좋았습니다. 모든 싸움이 이렇게 둘 다 살아남는 방향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압도적인 덩치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북방 코끼리 물범은 북미에서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힘센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녀석들과 직접 부딪힐 일은 흔치 않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거의 없죠. 북방 코끼리 물범이 북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순위 11위로 문을 엽니다.

알래스카는 빙하와 호수, 그리고 척박한 툰드라가 펼쳐진 땅입니다.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곤두박질 치기도 하죠. 동물들이 장장 8개월이나 이어지는 극한의 겨울을 버티려면 특별한 생존 비법이 필요합니다.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뛰어난 회색 늑대는 우두머리 수컷의 지휘 아래 최대 15마리의 가족이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녀석들은 보통 평생토록 짝을 맺죠. 이들은 단순한 사냥 무리가 아니라 끈끈하게 뭉쳐 사냥

세상의 지혜를 대물림하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늑대의 울음소리는 장거리 통신 수단인데 흩어진 무리를 찾거나 침입자의 접근을 막을 때 사용하죠. 녀석들은 뼛속까지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후각은 인간보다 무려 100배나 예민하죠. 시각도 엄청나게 발달해서 어둠 속에서도 훤히 꿰뚫어 봅니다. 망막 뒤에 있는 층이 거울 역할을 해서 희미한 빛까지 망막으로 반사시켜 어두운 곳에서도 시야를 뚜렷하게 밝혀주죠. 동이 트자 무리가 사냥에 나섭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앞장서죠. 바람에 실려온 냄새를 포착했습니다. 무리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며 사냥감을 추적하는데 며칠씩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사냥감의 진을 쏙 빼놓은 뒤에야 숨통을 끊어놓죠. 녀석들의 발가락은 달릴 때 쫙 펴지도록 진화했는데 덕분에 눈 덮인 땅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엘크 떼를 찾아냈네요. 엘크는 성질이 사나운 데다 무게가 500kg이나 나가는 거구들이죠. 늑대의 전술은 새끼를 무리에서 떼어놓는 겁니다. 눈밭을 가로지르는 늑대의 속도는 엘크를 가볍게 압도하죠. 마침내 무리가 만찬을 즐깁니다. 엄청난 속도와 뛰어난 지능, 그리고 수적 우위까지 갖춘 늑대는 사람도 충분히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위협을 느끼거나 굶주림의 한계가 왔을 때만 사람을 공격하죠. 북미에서 늑대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단 21건에 불과합니다. 북미 대륙 전역에 7만 8천 마리의 회색 늑대가 살고 있지만 이 영리한 개과 동물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9위에 머물렀네요. 소노란 사막은 북미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3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산과 강, 협곡이 어우러져 수많은 희귀종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죠. 미국에서 가장 큰 도마뱀도 바로 이곳에 삽니다. 아메리카 독도마뱀은 전 세계에 단 두 종뿐인 독을 가진 도마뱀 중 하나죠. 사막을 누빌 때 녀석은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하는 방광을 활용하는데 묽은 소변을 엄청난 양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버텨야 할 때 녀석은 방광에 비축해둔 수분을 체내로 다시 흡수해 타는 듯한 갈증을 지연시키죠. 녀석은 시력이 나쁜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각이 소름 돋을 정도로 예민하게 발달했죠.

흘러내려 물린 부위로 스며들게 하죠. 녀석은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는 포유류는 그야말로 최고의 만찬이죠.

1년에 고작 5번 정도만 아주 가끔씩 식사를 하는데 한 번 먹을 때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을 단숨에 집어삼키죠.

아메리카 독도마뱀에게 물리면 극심한 통증과 구토가 밀려옵니다. 피해자들은 살면서 겪어본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고 입을 모으죠. 서서히 퍼지는 독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독제도 아직 없죠. 하지만 녀석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사막 깊숙한 곳에 살기 때문에 마주칠 확률 자체가 낮으니까요. 느릿느릿 걷는 아메리카 독도마뱀이 순위 8위에 오릅니다.

북미 대륙의 중심부에는 광활한 대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관목과 야생화가 점점이 순화진 아름다운 생태계죠. 이곳은 북미 최대의 육상동물이 절대군주로 군림하던 곳입니다. 바로 아메리카 들소죠. 초기 탐험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한때 4천만 마리가 이 평원을 누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가죽과 털을 노린 무자비한 사냥 탓에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수천 마리만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틀고 있죠. 들소는 그야말로 거대합니다. 다 자란 수컷은 무게가 1톤에 육박하죠. 하지만 느릿느릿하고 온순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옐로스톤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공격한 동물이 바로 녀석들이니까요. 혹독한 겨울이 되면 먹이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들소의 어깨 위로 불룩 솟은 혹에는 강력한 근육이 꽉 차 있죠. 이 초식 동물이 눈을 불도저처럼 밀어내고 그 아래 숨은 풀을 찾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포식자들 역시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죠. 늑대무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 자란 수컷 들소는 쓰러뜨릴 수 없죠. 너무 크고 힘이 세니까요. 그래서 늑대무리는 약하거나 병든 녀석을 노립니다. 하지만 들소는 그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민첩해서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버리죠. 포식자들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냅니다. 일단 한숨은 돌렸네요. 늑대무리는 계속해서 빈틈을 노립니다. 하지만 들소의 철통 방어를 뚫지 못하고 결국 발길을 돌리죠. 들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뿔입니다. 케라틴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 날카로운 뿔은 치명적인 관통상을 입힐 수 있죠. 짝짓기철이 다가오면 수컷들은 서열을 다투기 위해 이 뿔을 무자비하게 휘두릅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 평소 조용하던 수컷들이 묵직한 괴성을 토해내기 시작하죠. 울음소리가 클수록 암컷의 선택을 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두 마리의 수컷이 한 암컷을 지목하자 녀석들은 서로에게 거친 도전장을 내밀죠. 오직 짝짓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부는 오로지 압도적인 힘과 공격성으로만 결판이 나죠. 살벌한 대결은 때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패배자는 쓸쓸히 물러나죠. 들소는 무시무시하게 사납지만 사람이 다치는 일은 의외로 드뭅니다. 사망사고도 아주 적어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단 25명만이 목숨을 잃었죠. 들소의 공격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치명적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경고성 공격이죠. 녀석들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으니까요. 아메리카 들소가 순위 7위에 안착합니다.

알래스카의 봄. 대지를 덮고 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생태계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며 모습을 바꿉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녀석들도 6개월간의 겨울잠에서 드디어 깨어났죠. 어미 회색곰과 새끼들입니다. 새끼곰의 절반 가까이는 첫 해를 넘기지 못하는데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포식자들, 혹은 다 자란 수컷곰에게 목숨을 잃기도 하죠. 어미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 싸웁니다. 회색곰의 앞발 후려치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녀석의 발에는 사람 손가락만한 굵고 날카로운 발톱이 장착되어 있죠. 터질 듯 꽉 찬 근육으로 무장한 거대한 덩치는 지치지 않는 지구력과 폭발적인 움직임을 동시에 뿜어내

회색곰은 기본적으로 혼자 지내는 동물이지만 알래스카에서 가장 특별한 시기가 되면 녀석들이 한데 모여들죠. 바로 여름철 연어의 대이동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산란장을 향해 강물을 거슬러 오르고 있죠. 새끼곰들이 생애 첫 사냥 수업을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곰들은 하루에 연어를 25마리씩 먹어치워야 합니다. 다가올 겨울잠을 버텨낼 두툼한 지방층을 쌓아야 하니까요.

회색곰은 위협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웁니다. 압도적인 힘과 무시무시한 발톱까지 갖췄으니 치명상은 피할 수 없죠. 북미에서는 매년 평균 11건의 회색곰 공격이 발생합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은 1년에 2명이 채 안 되지만 곰의 공격 자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북미의 자연이 품은 위험한 동물들 중 회색곰이 6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모하비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섭씨 56.6도를 기록한 곳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치는 극단적인 곳이죠.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도 은밀한 암살자가 살고 있는데 극한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33종에 달하는 방울뱀의 특징은 꼬리 끝에 있는 속이 빈 마디 모양의 방울인데 케라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 개의 강력한 근육이 1초에 무려 100번이나 꼬리를 흔들어 특유의 방울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뱀의 핵심 무기는 바로 거대한 독리죠. 독리에는 접었다 펼 수 있는 경첩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공격할 때는 이빨이 수직으로 펼쳐지면서 사냥감을 찌르고 독을 주입하죠. 방울뱀의 독은 여러 독소가 섞인 복합체입니다. 신경독은 사냥감의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혈액독은 적혈구를 공격해 말 그대로 터뜨려버리죠. 피가 굳지 않게 만들어 심각한 내부 출혈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낮에 뙤약볕이 내리쬐을 때 서부 다이아몬드 방울뱀은 땅속에 숨어 지냅니다. 하지만 어둠이 깔리면 사냥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죠. 갈라진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냄새 입자를 끌어모읍니다. 공기 중에서 무언가 맛을 포착했네요. 씨앗과 곡물을 찾고 있는 야행성 캥거루 쥐죠. 뱀의 방울 소리는 철저히 침묵을 지킵니다. 열을 감지하는 입체 시각 덕분에 방울뱀은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치의 오차 없이 먹잇감을 타격할 수 있죠.

애리조나 전역에서 매년 약 150명이 방울뱀에게 물립니다. 하지만 해독제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물려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미국에서 매년 8,000명이 독사에 물리지만 목숨을 잃는 경우는 10건에서 15건에 불과합니다.

에버글레이즈. 북미에서 가장 거대한 아열대 야생 보호구역입니다. 풍부한 수량과 따뜻한 기온은 이 생태계의 핵심 포식자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죠. 무려 3,700만 년 동안 지구를 누벼온 사냥꾼 엘리게이터입니다. 수컷 악어는 철저히 혼자 지내는 파충류죠. 성대가 없는데도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늑지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포효합니다.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운 뒤 늑지대 전체를 뒤흔드는 묵직한 괴성을 토해내죠. 짝을 차지하기 위해서든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든 수컷끼리 마주치면 격렬한 구역 다툼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녀석들의 턱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인데 최대 2.5cm 길이의 원뿌령 이빨이 80개나 촘촘히 박혀있죠. 이빨이 다르면 계속해서 새 이빨이 자라납니다. 악어 한 마리가 평생 동안 갈아치우는 이빨만 무려 3,000개에 달하죠. 탁한 물속에 매복 사냥꾼이 숨죽여 기다립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민물 거북인 악어 거북이죠. 지렁이처럼 생긴 혀를 미끼로 흔들어 사냥감을 유인합니다. 하지만 이 늪지대의 최상위 포식자는 거북이 아니죠. 악어는 시력이 나쁜 대신 물속의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해내는 뛰어난 능력으로 이를 완벽히 보완합니다. 거북을 포착한 악어가 서서히 접근하네요.

거북의 속도는 기껏해야 시속 16km가 고작이죠. 악어의 강력한 꼬리와 물의 저항을 덜 받는 유선형 몸체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거북의 등딱지가 아무리 단단해도 동전 하나 크기에 130kg이 넘는 힘으로 짓눌러버리는 악어의 턱 힘은 버텨낼 재간이 없죠.

악어는 위협을 느끼면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암컷은 모성애가 엄청나서 새끼에게 위협이 된다 싶으면 무조건 달려들죠. 강력한 턱과 이빨을 가진 악어는 사람에게 끔찍한 부상을 입히거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매년 7,000마리가 넘는 악어가 사람 사는 곳 근처에서 포획되어 쫓겨나죠. 플로리다에서는 매년 평균 3건의 대형 악어 공격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과 마주치는 일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파충류가 북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순위 4위를 차지했네요.

사막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가혹한 환경입니다. 먹이를 구할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쳐선 안 되죠. 이곳 사막에는 무려 4억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냥 기술을 갈고 닦은 포식자가 있습니다. 2천 종이 넘는 전갈이 모두 독을 품고 있지만 사람에게 치명적인 건 3, 40종에 불과하죠. 북미의 메마른 황야에는 그 치명적인 암살자가 2종이나 살고 있습니다.

사막의 밤 공기가 서늘해지면 자이언트 털 정갈이 사냥에 나섭니다. 이름처럼 꼬리와 다리에 난 갈색 털이 특징인데 이 털은 땅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기가 막히게 감지해내죠. 감각무가 먹잇감의 기척을 알아챘습니다. 낙타검이네요. 나방을 씹어먹는 동안 턱에서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포식자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죠. 정갈의 눈은 동물계 전체를 통틀어 빛에 가장 예민한 편에 속합니다. 희미한 별빛만으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죠. 전갈이 마침내 사냥감을 찾아냈습니다. 낙타거미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전갈의 독이 순식간에 녀석을 마비시킵니다. 승자는 먹잇감 위에 소화액을 분비해 만찬을 훌훌 마시기 좋게 녹여버리죠. 자이언트 털 정갈이 북미에서 가장 덩치가 크다면 애리조나 나무껍질 정갈은 가장 무시무시한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인내심 강한 매복 사냥꾼인 녀석은 사냥감에서 수분을 쪽쪽 빨아먹으며 물 한 방울 없이도 몇 달을 버텨내죠. 녀석이 독침을 바짝 지켜듭니다. 사정없이 찌르고 또 찌르죠. 곤충의 단단한 외골격 사이의 틈새를 노려 부드러운 살갗에 독을 빠르게 스며들게 합니다. 다른 정갈들처럼 이 녀석도 한 번 찌를 때마다 독의 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죠. 만약 애리조나 나무껍질 정갈이 사람을 찌르면 치명적인 독소가 림프계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근육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 부전이나 심장마비까지 오게 되죠. 증상은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고 드물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전갈을 밟거나 만지면 방어 본능을 자극해 공격받을 수 있는데 매년 수천 명이 이 녀석의 독침에 쏘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쏘였다고 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죠. 1968년 이후 애리조나에서 이 정갈의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두 명뿐입니다. 해독제 덕분에 사망 확률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 고대의 사냥꾼들이

캐나다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입니다. 이 지역의 75%는 산맥으로 덮여 있죠. 온화하고 습한 기후 덕분에 온대림이 울창한데 어떤 나무는 높이가 60m를 훌쩍 넘습니다. 주로 숲에 사는 말코 손바닥 사슴은 사슴과 동물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죠. 겉보기엔 온순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녀석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핵심 무기입니다. 뿔은 두개골이 연장된 것으로 대부분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 자란 수컷의 뿔은 넓적한 손바닥 모양인데 폭이 1.5m를 넘기도 합니다. 녀석들은 매년 이 거대한 뿔을 떨어뜨리고 새로 기르죠. 가을입니다. 말코 손바닥 사슴들에겐 짝짓기 철이죠. 그래야 이듬해 봄에 새끼를 낳아 풍성한 풀을 먹일 수 있으니까요. 암컷은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을 유혹하는 특유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제 짝을 골라야 할 시간이죠.

후보 수컷들이 거대한 뿔을 맞대고 격돌합니다. 엎치락뒤치락 서로를 밀어내며 힘을 과시하죠. 이마의 피부는 아주 두꺼워서 뿔에 찔려도 끄떡없는 훌륭한 갑옷 역할을 해줍니다. 승패가 결정났네요. 암컷은 승자에게 짝짓기를 허락합니다. 사람과 말코 손바닥 사슴이 마주치는 사고의 대부분은 고속도로에서 일어납니다. 차도로 불쑥 튀어나온 녀석들 때문에 매년 약 8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죠.

알래스카에서는 곰이나 늑대 같은 대형 포식자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말코 손바닥 사슴이 사람을 공격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바로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알래스카에만 곰보다 거의 3배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명에서 10명 정도가 녀석들에게 피해를 입죠. 겉보기엔 순해 보이는 말코 손바닥 사슴이 북미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2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북미 대륙의 초원과 습지, 그리고 숲의 건강은 이 작은 생명체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식량 공급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질병과 싸우는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바로 작고 평범한 꿀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만 2만 종에 달하고 북미에만 4천 종이 넘는 토종 꿀벌이 살고 있죠. 하지만 현재 북미 대륙을 침략하고 있는 새로운 꿀벌종은 무자비한 살인마로 돌변했습니다.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바로 아프리카화 꿀벌, 일명 살인벌입니다. 1957년 브라질에서 처음 번식됐는데 꿀 생산량을 늘려보겠다는 희망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교잡종이었죠. 하지만 실수로 야생에 풀려나 북쪽으로 퍼져나가며 미국 남부까지 침투했습니다. 녀석들은 엄청나게 사나운데 위협을 느끼면 떼를 지어 공격하며 수백 번에서 많게는 수천 번씩 침을 쏘아대죠. 꿀벌은 꽃과 과일, 채소의 꽃가루를 옮겨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벌들이 꿀을 모아 벌집으로 돌아오죠. 벌의 위장 속에서 꿀과 효소, 단백질이 섞이면서 우리가 아는 꿀이 만들어집니다. 이 꿀은 밀랍으로 된 벌집에 저장되어 애벌레를 먹이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식량이 되죠. 벌집 하나에는 평균적으로 200마리 정도의 경비벌이 있습니다. 벌집의 위협이 감지되면 경비벌들이 순식간에 집결해 침입자를 쫓아내거나 죽일 기세로 공격하죠. 하지만 살인벌의 방어 전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동에 극도로 예민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즉각 반응하죠. 게다가 경비벌의 숫자도 훨씬 많아서 평균 2,000마리나 됩니다. 일단 흥분한 경비벌들은 바나나 냄새가 나는 페로몬을 뿜어내 무리 전체에 공격을 개시하라는 신호를 보내죠. 침을 쏠 때마다 더 많은 페로몬이 퍼져나가고 더 많은 벌들을 맹공격에 끌어들이는 신호탄이 됩니다. 무려 30만 마리에서 80만 마리가 한꺼번에 떼를 지어 공격했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벌 쏘임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폭주하며 화학물질을 쏟아내 혈압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치죠.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떨어진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리지 못하면 쇼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살인벌은 따뜻한 기후에 맞춰 개량된 종입니다. 그래서 북미로 진격하던 녀석들도 북쪽의 서늘한 날씨 앞에서는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녀석들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살인벌 군락이 늘어날수록 사람을 공격할 위험도 덩달아 커집니다. 도심 한복판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사람과 마주칠 확률도 끔찍하게 높아지고 있죠. 미국에는 벌써임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약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살인벌이 나타난 이후 무려 1,000건의 사망사고가 기록됐죠. 하지만 벌에 쏘여 사망하고도 심장마비나 일사병 등 다른 원인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살인벌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갔는지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 엄청난 수의 암살자들은 북미 대륙의 그 어떤 위협보다도 앞선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야생동물 순위 1위를 차지합니다.

회색 곰의 압도적인 힘. 회색 늑대의 치밀한 무리 사냥. 아메리카 독도마뱀의 끔찍한

0: 그리고 전갈의 치명적인 독까지. 북미의 다양한 생태계가 품고 있는 그 어떤 생물학적 무기도 살인벌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는 결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3: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14: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15: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0: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1: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0: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문의 080-865-9095.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5: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힘들었는 데까지는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2: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2: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여럿이 먹어야 좋은 돼지 요리의 대명사 숯불 돼지갈비. 양념의 기본인 특제 간장을 위해 20가지 이상의 재료를 쓰는데요.
5: 야채를 우러나라고 눈날 때까지 끓여서 한 거예요.
4: 모든 과정은 100% 수작업. 맛을 지키기 위해 고된 방법을 택한 이들.
5: 작업을 뱉어놓은 거죠. 어떻게 더 이상.
6: 이게 뭔 소리.
4: 온고집 하나로 만들어내는 갈비부터 반찬과 쌈장까지 모두 직접 조리. 시간의 쫓기기 일쑤입니다.
5: 이게 요거 도장이 났잖아요. 감자도 왔잖아요.
4: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더욱 사랑받는 뜨끈한 돼지국밥. 육수를 뽑기 위해 하루에 쓰는 뼈의 양만 240kg.
5: 뜨거운 물 튈까봐 아주 겁나죠. 무서워.
4: 대형솥 두 개에서 24시간을 끓여야 완성되는 육수를 위해 정성을 드립니다. 국밥의 단짝인 배추김치와 무말랭이도 매일 무치고 국밥 한 그릇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5: 나중에

0: 땅에 묻힐 시간 없습니다.
1: 야식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돼지 족발. 쫀득하고 담백한 족발 맛을 위해 꼼꼼한 손질은 필수.
2: 이것도 다 세그해야 되거든요.
1: 비법이 담긴 양념 육수와 만나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0: 왕족 한 100개, 미니가 한 80개.
3: 이거가 이제 들어갑니다.
1: 매콤하게 양념해 연탄불에 구워내는 불족발. 마늘과 청양고추로 맛을 낸 무침 족발까지. 밀려드는 주문에 종일 손에서 족발을 놓을 새가 없는데요. 돼지고기의 맛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찬바람이 불면 더욱 생각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짜장면과 찰떡궁합인 등심 탕수육과 구이까지. 우리네 밥상에서 빠지면 서운한 돼지고기 요리. 그 중에서 옹기종기 둘러앉아 먹어야 제맛인 요리가 있는데요.
4: 돼지갈비 없어서 못 먹죠.
5: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
1: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에 숯불향을 입힌 단짠 음식의 대명사. 숯불구이 돼지갈비입니다. 이 돼지갈비에 인생을 건 이들을 찾아 경기도 이천에 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돼지갈비 하는 할머니 윤명순입니다. 돼지갈비 한 지는 50년 됐고요. 우리 딸하고 같이 식당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힘들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7: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너무 힘들게.
6: 우리 손주가 군인부대 있다가 지가 식당 한다고 쫓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불만이 많아. 안쓰럽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8: 파이팅!
6: 파이팅!
1: 갈비집의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갈비 손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이 일부터 합니다.
9: 갈비 이제 포뜰라고요.
10: 아까 고기 같은 걸로 포뜨자.
8: 네.
10: 아까 작업을 해줘서 감사하겠다.
1: 두툼한 갈비살 손질은 딸과 손자의 담당.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하는데요. 칼을 다루는 기술과 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11: 좀 못 먹는 떡기름 좀 제거해주고 이런 거 못 먹는 거 있죠? 간 잘 배라고 칼집도 중요하지. 그리고 손님들 뼈 뜯어먹기 편하시라고 칼집 중요해. 익을 때 이렇게 딱 벌어져요.
1: 고기의 결에 따라 칼질의 방향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포를 뜨는 것이 핵심. 오랜 시간에 걸려 체득한 기술입니다.
11: 이게 최고 중요한 거죠. 이건 한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죠.
1: 칼질 한번 잘못했다가는 손님상에 올리는 건 불가. 칼을 대는 순간부터 포를 뜨는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11: 목이 너무 아파요. 어깨야.
1: 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칼질을 하다 보면 온몸이 뻣뻣해지기 일쑤입니다.
11: 손주가 도망도 갔어.
4: 아드님이요?
11: 네. 도망가 봐야 어디 갈 거예요.
8: 아, 처음에 할 때 엄청 많이 혼났어요. 아무래도 메인 메뉴니까 엄청 예민하게 보시거든요.
1: 갈비집의 신참인 손자는 직업 군인이었는데요. 할머니와 엄마를 돕기 위해 2년 전 가게로 합류했습니다.
11: 옛날에는 엄마하고 둘이 할 때는 이거 혼자 앉아 3시간 뜨고 그랬어요. 이제 아들이 와서 이제 아들 가르치니까 수월해졌죠.
1: 갈비 손질이 끝나갈 때쯤이면 사장님인 할머니 출동. 맛을 좌우하는 양념을 직접 만드는데요. 간장 베이스 양념이라 무와 생강, 간장이 기본. 갈비의 부드러운 단맛을 위해 사과와 양파도 빠지지 않습니다.
11: 예뻐 갖고라.
1: 손대중으로 톡톡 넣는 것 같아도 반백년 갈비만 만들면서 연구해 얻은 황금 비율이라는데요.
11: 이거는 많이 들어가면 항해치토, 당기는, 감초.
1: 월계수 잎과 감초를 비롯해 갈비의 잡내를 잡아줄 세 가지 약재까지 넣으면 준비 완료. 이걸 뭉근히 끓입니다.
11: 저는 끓여서 해요. 야채가 우러나라고 윤할 때까지 이렇게 끓여서 한 거예요.
4: 이 갈비 양념 만드는 건 절대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하세요.
11: 제가 손에 익히려고 한번 해봤는데 왜 엄마가.
1: 비법 양념을 만드는 기술은 30년을 함께한 딸도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8: 신기하게 육수 끓일 때는 사과 넣어서 끓이시고 또 이 계랑 양파는 따로 갈아서 나중에 넣으시더라고요.
11: 연육제를 그냥 날그러 넣는 거예요.
1: 비법 간장을 만드는 사이 배와 양파, 마늘을 준비해 두는데요.
4: 고무줄 다 된 거예요?
11: 네.
1: 센 불에서 끓이다 약한 불로 뭉근하게 2시간. 양념용 간장이 완성됩니다. 이제 넣었던 재료들을 걸러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작업 역시 할머니가 직접 진행. 꼼꼼하게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작은 채망을 사용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11: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큰 것들 데다가 다 건지자고 해도 속이 이렇게 조금 하나하나 커가지고 나도 변해주려는데 그 엄마 방식을 또 닮아가니까
4: 아 닮아가면 되는 거지 뭐
11: 우리 좋아 좋기를 이럴 때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 공부
3: 아니 왜 뜰채만 좀 큰 거 맞으면 되잖아
11: 아유 뜰채 큰 것도 안 되는 거야 무슨
4: 할머니 일하는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3: 아 가끔 있어요
11: 많이 있지만 가끔 있어
3: 좀 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에 뭐 익으셨다고 하시니까
11: 선풍기 켜놔라 에어컨도 다 켜놔
4: 선풍기랑 에어컨은 왜요?
11: 식기려고 겨울 같으면 금방 식잖아요 지금은 날이 더워서 빨리 안 식어
1: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오후 4시 30분 시간 맞춰 준비를 끝내려면 양념용 간장을 빨리 식히는 게 관건입니다
11: 완전 식혀야 돼요 차갑게 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엄마 이거 여름에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면 안 돼. 안 된대 고지 바로 끓여도 바로 돼.
10: 작업을 이렇게 편하게
11: 작업을 이렇게 편한 거지 어떻게 더 이상 이게 뭘 편해
1: 모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면 중개자 출동
11: 이것도 전날 갈아놓고 하면 안 된대
1: 덕분에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은 모녀가 만났다 하면 일하는 방식으로 티격태격이라는데요 일을 조금 쉽게 해보자는 딸과 50년 동안 해온 방식을 고집하는 엄마 서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3: 육수 끓이는 것만 좀 전날 뭐 해도 되지 않나
4: 그런, 아, 전날 그런 시간 있을 때
3: 네.
4: 그렇게 바꿔서 해보자고 얘기는 해보셨어요?
3: 어, 많이 해봤죠 맨날 얘기 할 때마다 얘기해요 지금도 얘기해요
4: 할머니 반응은요?
3: 2년 동안 얘기했어요 2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4: 절대 안 그렇대요?
3: 네, 절대 안 돼요
11: 엄마! 네? 다 식었어?
10: 이제 고기 재야지
1: 완전히 식은 양념 간장에 참기름과 갈아둔 배와 양파, 마늘까지 잘 섞어줍니다 이 양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만 20가지 이상 미리 만들어둘 법도 한데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4: 지금 오늘 제육회 지금 몇 킬로예요?
11: 90킬로
4: 90킬로요?
11: 네
1: 갈비를 양념에 재울 때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5킬로그램씩 나눠서 합니다
11: 이게 다 어울려 핏물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1: 힘들고 번거롭지만 여전히 옛 방식대로 수작업을 고수하는 할머니 산전수전 겪어가며 얻어낸 그 맛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4: 양념이 그렇게 색깔이 진하진 않네요
11: 손님들한테는 우리 집 갈비는 왜 이렇게 허연하고 생갈비 같다 드셔보시고 간이 잘 뱉네요 색깔하고 다르게 그러면 맛있게 잡으라
1: 비법 양념에 재운 갈비는 곧바로 냉장고로 식혀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11: 이거 이제 3일 지나면 더 맛있죠?
1: 2, 3일 동안 숙성하고 나면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양념 돼지갈비 탄생 이걸 은은한 참숯에서 이리저리 뒤적이며 구워내면 추억과 온기가 담긴 그 맛이 완성됩니다 가게 문을 열기까지는 딱 4시간 남은 상황 지금부터는 반찬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11: 게장 부치려고요
1: 돼지갈비와 함께 제공하는 칼칼한 양념게장도 직접 무치는데요.
3: 입에 좀 상처날만 한 것들, 이런 뾰족한 것들 먹기 좋게. 손님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본전이에요.
1: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라 매일 4kg 정도씩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모자름 더 묻히고
12: 또 묻히고 저렇게 다 담아놓잖아요.
1: 양념게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는데요.
12: 얼마나 이거만 갖다 잡수는지 내가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세 접시 이상은 못 드립니다. 저 써붙인 거요.
1: 정말 많이들 드셨는 모양이네요. 달달 짭조름한 돼지갈비와 찰떡궁합이라는 양념게장. 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도는군요.
12: 형진아, 껍데기 준비했을 게?
1: 갈비와 함께 나오는 또 다른 메뉴는 쫀득한 식감의 돼지 껍질입니다.
12: 냄새 날까봐 이렇게 삶아서 쓸어갖고 양념을 하는 거.
1: 이것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메뉴라는데요.
12: 기름싹 비껴, 털도 잘 비끼고.
1: 네. 이 역시 모자가 손질을 하는데 갈비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 작업. 그러다 보니 잠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4: 그걸 일일이 다 벗겨낸 거예요?
12: 네, 다 벗겨낸 거예요. 이 기름이 벗겨져야 껍데기도 꼬득꼬득한 거예요.
8: 아, 할머니 기름도 맛있던데?
12: 네, 아니요, 뱃달라.
1: 털 한 올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손질하는데요.
4: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12: 힘든 생각밖에 안 되니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일할 때는 이제 아들이 배통 파통 잘라주고.
1: 칼 다루는데 익숙한 엄마가 돼지 껍질을 손질하면 아들이 받아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가게 문을 열기까지 이제 겨우 3시간 남은 상황. 서둘러야 하는데요. 손질한 돼지 껍질은 다시 한번 끓인 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양념에 묻히는데요. 가게에서 하는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할머니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 30년을 함께 일한 딸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12: 엄마 아플 때 제가 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 손님들이 맛이 안 나는데.
4: 아, 손님들이 알아차리세요?
12: 네, 알죠. 양념을 하나 넣어도 손들이 다 틀리잖아.
8: 진짜 신기해요.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솔직히. 아, 그게 좀 손맛이 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저랑 이제 제 여동생이랑 매주가 계량 해놨어요. 나중을 대비해서.
1: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돼지 껍질도 완성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였는데도 여전히 할 일이 남았는데요. 이 양파는 또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8: 이제 쌈장 볶을 때 그 넣으려고 양파를 갈고 있어요.
1: 된장과 고춧가루를 비롯해 간 양파까지. 들어가는 재료만 10가지나 되는 쌈장. 이 역시 할머니가 직접 만듭니다.
12: 이거 한 30분 볶아야죠.
1: 쌈장이 바닥에 물어붙지 않게 하려면 쉴 새 없이 저어야 하는데요.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 젓는 일도 고됩니다.
12: 이게 요거 고장이 났잖아요.
4: 어디가요?
12: 요거 관절이 왔잖아요.
4: 손가락에요?
12: 네.
4: 저런 힘든 거는 그냥 손주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8: 아, 제가 막 하고 싶은데 절대 안 시키세요, 절대.
12: 잘못하면 밑에서 다 눌어서 쌈장을 버려야 돼, 물면은.
4: 그냥 계속 돕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2: 아니, 저도 요령이 없으면 안 돼.
1: 할머니의 정성이 들어가 더욱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쌈장도 완성인데요. 가게 문을 열기까지 이제 1시간이 남은 상황. 이쯤 되면 하는 것이 밥입니다. 그런데 20인분 정도 되는 작은 솥에 밥을 짓는데요.
12: 또 밥 많이 하라고 한 번에 큰 걸 샀는데 끝까지가 옛날 게 좋다고 여기다 누룽지가 안 돼. 누룽지가 안 나오고 해서 얄미는 아, 밥만 하면 되는데 그걸 누룽지까지 하려고. 속 터지죠. 바쁜데 여기 가스 막 찢어 올리고 그랬대요. 옆에서 이렇게 바쁘면 엄청 힘들죠. 힘들어도 힘든 대로 손님들이 알아주는 거.
1: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밥뿐 아니라 구수한 누룽지를 얻기 위해 이 솥을 고집하는데요.
12: 아주 손님들 누룽지 하나씩 드리면 엄청 좋아해 또. 이런 누룽지 못 먹어본다고.
3: 네, 들어가시.

0: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대기하는 손님들까지 생기는데요. 손님들 맞으랴 불피우랴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지원군.
1: 우리 딸!
2: 남편이랑 같이 퇴근하면 바로바로 와요. 아, 뛰어옵니다 저는. 맨날 달리기예요.
1: 네, 두 분 다 다섯 분 들어오실 거예요. 네. 3번 자리 났어요.
3: 네. 갈비 하나.
1: 네. 할머니 두 개 나와야 돼.
4: 저희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0: 가게에서 일하는 이는 오로지 가족뿐. 손녀는 서빙을, 손녀 사위는 테이블 정리와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5: 갈비 3개 추가했어요. 네.
0: 주방은 모녀가 맡고 있는데요. 이곳도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6: 밥도 하는 거예요?
7: 네. 밥을 느낀데 지금.
8: 바쁜데 저렇게 쑥밥은 꼭 고집하실 거예요?
7: 해야죠. 그냥 좋은 밥 절대 안 치면 뜨거만 두면 되는데 내 고집이 더러워서 안 되나 봐.
0: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9: 우리 할머니 고생했어.
7: 할머니만 고생했어? 니네들도 고생했지?
9: 네, 만나자.
0: 가게 문을 여는 건 고작 5시간뿐. 이를 위해 온종일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이들이 만들어낸 음식 속엔 세월의 정성과 가족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7: 내가 찬우물을 타가지고 이만큼 했다는 게 손님들한테도 찾아줘서 고맙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고맙고 우리 손주, 손녀딸 다 모여갖고 일하는 게 꽤 보람이지 뭐 딴 거 있어요?
0: 돼지고기의 인생을 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이번에는 대구광역시로 갔습니다.
10: 돼지국밥이 최고죠.
1: 안 먹으면 후회할 텐데. 너무 맛있어가.
0: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욱 생각나는 뜨끈한 돼지국밥.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음식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20년째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질입니다. 여기는 우리 육수실이고요. 봅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둘째 아들이고요. 육수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11: 여기는 우리 주방이고요. 잘생긴 아줌이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여기는 아주 미녀죠. 네, 마누라입니다.
13: 안녕하세요.
11: 육수도 한번 볼까요? 24시간 푹 고운 육수입니다.
0: 국밥집의 핵심인 육수를 뽑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데요. 주문 제작한 대형솥 두 개로 매일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11: 사골 잡뼈가 120kg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22시간 우려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 무려 22시간 우려낸 육수 안에 돼지고기를 넣는데요.
11: 국밥용입니다.
14: 돼지고기 어떤 부위예요?
11: 뒷다리 살입니다.
0: 핏물 뺀 돼지 뒷다리 40kg을 맹물이 아닌 육수에 넣어 삶아냅니다.
11: 좋은 육수에 삶으면 훨씬 구수하겠지. 1시간 10분 삶으면
14: 아니 1시간도 아니고 1시간 10분은 뭐예요?
11: 우리 나름대로 덜 삶고 덜 삶고 일하다가 맞출 시간이 1시간 10분입니다.
0: 국밥용 고기가 삶아질 동안에도 쉴 새 없는 작업자. 육수실 바로 앞에 주방으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해야 할 작업이 있기 때문인데요.
11: 가브리살, 씨.
0: 목심과 등심 사이에 있는 부위로 돼지 한 마리에서 200에서 40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인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7: 30kg. 한번 삶을 때 30kg. 돼지 한 마리 여기 두 개 나와요. 특수 부위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수급하기도 어려워요.
14: 여기 지금 돼지 수십 마리 분량이네요.
7: 맞아요. 수십 마리 분량 맞아요.
0: 먼저 핏물과 함께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오염까지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번 씻어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평일에는 돼지 20에서 30마리 분량인 60kg,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90kg씩 수육으로 만드는데요.
7: 약간 우리는 밑간을 합니다.
0: 여기에 오지

0: 소금과 양파만 넣습니다.
1: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담백한 맛있어요. 뭐 많이 넣는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0: 한 시간 정도 푹 삶아주면 수육이 완성되는데요. 그 사이에도 넉넉히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1: 이게 이제 배추를 이렇게 항상 하루 썰 거 이렇게 좀.
0: 냉장고 가득 절인 배추가 들어있는데요.
1: 김치.
2: 매일매일 절여놔야 돼요?
1: 매일 18단 정도 절여놔.
0: 국밥의 맛을 완성하는 짝꿍, 매콤하고 개운한 배추김치. 신선함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직접 김치를 담습니다.
1: 이게 물이 나오면 맛이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묻혀가지고 한 통 해갖고 떨어져 가면 또 묻히고 또 묻히고 그렇게.
0: 한꺼번에 해두면 편하지만 맛을 위해서 번거로운 방식을 택한 건데요.
3: 어머, 무말랭이 해야 됩니다.
1: 알았어.
0: 무말랭이를 무치기 위해 주방 구석 냉장고 앞으로 갑니다.
2: 맨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1: 더 이상에 뭐 그 공간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 오픈했을 때는 주방이 이것도 엄청 크다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방이 다 뭐하노 이랬는데 손님이 하다 보니 손님이 자꾸 넣으니까 이 주방이 너무 좁은 거라 안 그래도 어쩌고 싶어요.
0: 이런저런 장사를 하다 마지막으로 도전한 국밥집. 손맛이 좋은 덕분에 20년째 가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양념 뭐지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이 김치 담는 사람이 양념을 사가오면 어떻게 해야지.
0: 배추김치와 무말랭이에 사용하는 양념은 이틀에 한 번 만드는데요. 맛을 위해 하루 숙성해 쓰고 있습니다.
1: 나중에 엉덩이 땅에 붙일 시간 없습니다.
2: 엉덩이 땅에 붙이고 계시잖아요.
0: 김치를 담는 사이 수육도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데요.
1: 돼지 크기가 다 다르니까 수육이 이게 익는 시간도 다 달라요.
0: 두께나 크기가 제각각이라 모두 똑같은 시간을 적용하는 건 불가. 젓가락으로 일일이 찔러서 익은 정도를 확인하고 잘 익은 것부터 차례로 건져냅니다. 이대로 잘 썰어내면 완성인데요. 특유의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는 수육도 너무 두껍게 썰지 않는 것이 포인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는 수육 완성입니다. 여기에 매콤달콤한 무말랭이를 곁들이면 별미라고 하는군요. 육수실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4: 위험한데, 임마. 조심해라. 전기 꺼보고 위험하니까.
0: 육수에서 푹 익힌 돼지고기 뒷다리를 건져내는데요. 자칫 뜨거운 육수가 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2: 다 꺼낸 거예요?
4: 네, 다 꺼냈어.
2: 가끔 보면 나중에 하나 둘씩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4: 그럴 때도 있어요.
5: 그럴 때도 있긴 해요.
0: 삶은 고기는 꺼내자마자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조치부터 하는데요.
4: 이게 고기가 바람을 바로 맞으면 고기가 딱딱해져. 저 나무처럼 딱딱해져. 그러니까 공기가 바로 안 통하게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
0: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사수하기 위해 공기 차단은 필수. 국밥용 고기까지 건져내면 이제 본격적인 육수 뽑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1: 우리 집의 보물입니다, 보물.
0: 마지막 건더기 하나까지 촘촘한 체망으로 세심하게 건져내야 비로소 완성되는 육수. 깊고 뽀얀 빛깔의 육수는 꼬박 하루 동안 정성을 들인 결과입니다.
4: 하나, 둘. 날아오겠나? 오케이.
1: 자, 여보 허리 조심해.
4: 말하다가 허리 다칠라 진짜. 나보다 허리 다칠라.
2: 드라이 왜 놓으신 거야?
1: 물을 받아갖고 빨리 식혀야 돼. 안 그러면은 여기서 쥐가 안 식었어. 그러면은 이게 국이 상해. 한여름에는 상해.
0: 최대한 빠르게 육수를 식히기 위해 특수 장비까지 동원되는데요. 바로 네 줄기 호스. 하나의 호스에서 물줄기를 네 갈래로 나눠주는 장비입니다.
2: 이거 어디 파는 거예요, 이거?
1: 아니요, 렌즈 못하고 만들었어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2: 아, 사장님이 만드셨어요?
1: 네, 다 만들었어요.
0: 국밥집만 20년을 하면서 얻어낸 노하우로 장비까지 직접 만든 건데요.
2: 이거 한 통이 몇 인분 나와요?
4: 4인분 나와요.
2: 거의 400인분이 되는 거예요?
4: 네, 400인분.
2: 400인분이 그러면 며칠치예요?
1: 하루?
2: 하루요?
0: 육수를 다 빼냈으니 잠시 숨 돌릴 법도 한데 서둘러서 고아낸 뼈를 꺼내는 작업자. 이후 솥 세척까지 쉼 없이 바로바로 진행합니다.
4: 바로 내야 그래야 이 사시가 있지.
1: 바로 안 하면 고기 모자라가 장사 못 한다고.
0: 하루에 필요한 육수는 400에서 500인분 가량. 주말에는 600인분은 필요해 쉴 잠이 없습니다.
4: 잡뼈는 등뼈, 응치뼈 이런 걸 잡뼈라 하고, 이거는 사골, 관절뼈들 120kg 들어갑니다.
2: 60kg씩 해서 120kg.
4: 60kg씩 1대1로.
0: 내일 아침도 정해진 시간 내에 육수를 완성하려면 지체할 겨를이 없는데요. 하지만 끓는 물이 가득한 대형 솥 앞에서는 순간의 방심도 금물. 화상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시간이 촉박해도 뼈는 여러 번 나누어 조심스럽게 솥에 넣습니다.
2: 뼈 집어넣는 것도 되게 큰 일이네요.
1: 힘이 많이 들어가요.
4: 뜨거운 물 튀까봐 아주 겁나죠. 무서워. 좀 젖어봐. 딱 잘 안 맞나봐.
0: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초벌로 삶는데요. 핏물과 불순물을 빼는 작업입니다.
4: 와, 다들 한다.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쑥 깔아앉아.
0: 아들이 가게로 온 지도 벌써 8년 차. 이제 웬만한 일들은 혼자서도 하고 있는데요.
2: 아드님 듣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4: 90%만 마음에 들어. 10%가 아직까지 부족해요. 아직까지 뭐 배우는 단계니까 그럴 수 있지. 내 아들 너무 까불었나? 어이, 아들 승질난 것 같은데?
2: 아들 너무 놀리는 거 아니에요?
4: 그래야 또 재미도 있지.
5: 벌써 이제 한 36년째 들어가지고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슝
0: 아들의 지원군인 어머니 등장. 아버지랑 있을 때와는 표정부터 다릅니다.
1: 클 때는 라면 다 안 끓인 문화가 뭐 있는데 고기도 다 하고 콜 다 보고 뭐 양념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잘하는 거지. 아빠는 맨날 기만 죽이고.
4: 걱정 하자.
0: 찬물 찜질로 식힌 육수는 작은 통에 소분에 담는데요.
4: 이래가 이제 냉장고 이어갖고 기름 좀 걷어내면은 끝. 완제품 됩니다.
0: 기름까지 걷어낸 육수는 그대로 저온 창고로 직행. 영하 10도의 저온 창고에 보관합니다. 완전히 식은 후에야 뚜껑을 닫아 놓는데요.
4: 예. 자, 오늘 팔 거거든요. 지금 팔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거든. 이게 이렇게 이 상태까지 이게 완전.
0: 차가운 저온 창고에서 묵처럼 굳어야 제대로 된 겁니다. 그 시각 주방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제 삶아서 식혀둔 국밥용 고기를 썰어야 하는데요.
1: 여기에 고기 쓰는 기계, 고기 얇게 쓰는 기계, 국밥용 기계로 나온 거예요.
0: 국밥에 들어갈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야 해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자동, 직접 손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요.
1: 이렇게 얇게 썰어야만이 우리 입에 넣었을 때 식감이
0: 고기까지 썰어두면 비로소 돼지국밥 한 그릇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그야말로 정성이 필요한 고된 과정인데요. 그 덕분에 주문과 동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면을 넣으면 국물 진한 고기국수. 또 밥 한 그릇 말아놓으면 언제 먹어도 좋은 든든한 국밥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 안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직원이 6명이나 있지만 국밥 끓이랴 수육 썰어내랴 늘 일손이 부족하다는데요.
3: 수육 넣었어요. 예. 주방도 전쟁이고 홀도 전쟁입니다. 아, 매일 그렇습니다.
6: 수고합니다. 됐어요? 예. 됐을까요?
3: 수육 나왔습니다.
0: 입천장이 될 정도로 뜨거운 국물을 불어가며 먹는 그 맛. 보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군요.
2: 포장주님도 많아요?
1: 네, 포장주문에 되게 많아요.
0: 포장주문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까지 합치면 400인분의 육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7: 우리가 국 끓인 게 거의 하루 다 터지나는 거라.
0: 아침 7시면 문을 열어서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 장사를 하는데요. 가게에 불이 꺼져도 육수실은 계속 돌아갑니다.
4: 아이고, 뜸 잘 들었네.
2: 육수도 뜸을 들여요?
4: 뜸을 저온해서 3시간 정도 뜸을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가지고 팔팔 끓여. 그러면은 내가 훨씬 잘 우러나. 좀 젖어봐라. 누르는가 누르는가 확인해라.
0: 저온에서 뜸을 들이다가 불을 세게 올릴 때면 솥바닥에 고기가 늘어붙지 않게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약불로 해 내일 아침까지 저온으로 끓입니다.
1: 아이고, 잘합니다. 고생 많아요. 열심히 하세요.
0: 밤새 솥앞을 지킬 수 없으니 퇴근하지만 늘 마음은 이 육수실에 있다는데요. 이 마음이 20년의 맛을 지켜온 겁니다.
4: 아들이 한락할 때 반가웠고, 이 손님들이 잘 먹고 간다 할 때 좋고, 금전이 조금 될 때 좋고, 예, 답니다. 그게 제일 큰 보람이죠.
0: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구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8: 잘 볼게요.
0: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9: 저는 김천에서 와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0: 사람들을 사로잡은 매력이 뭔지 궁금해지는군요.
4: 물족발이 맛있어요, 이제는.
0: 매콤한 양념에 묻혀서 연탄불에 구워내는 불족발.
4: 불족발이요?
0: 대파와 마늘, 참기름을 넣어 느끼한 맛을 잡은 무침 족발입니다. 다양한 족발 때문에 먼 거리도 마다않고 찾아온다는데요.
10: 안녕하세요.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입니다. 저는 중앙시장에서 20년 넘어 족발 장사를 했는 지의하라고 합니다.
11: 이 빨간 티 아가씨는 우리 딸 같은 며느리입니다. 이름은 네. 김성은.
12: 네, 안녕하세요.
11: 판불이 다 됐나? 네. 여기는 우리 아들 같은 최고의 우리 사이입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전정탁입니다.
11: 족발이 이어 보이시지요? 오늘 새벽에 족발을 다듬어서 삶은 족발입니다. 우리 사이하고 며느리하고 저하고 한 번 다툼 없이 열심히 족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들지 않은 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힌 이곳. 시장에서 이 시간에 문을 여는 가게는 이곳뿐입니다.
4: 제가 재분증이요.
0: 25년째 매일 새벽 출근을 하는 작업자. 오자마자 족발을 삶기 위한 양념 육수부터 준비하는데요. 중요한 작업이라 직접 합니다.
8: 간장으로 치면 시간장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연수로 20년 된다고 보면.
0: 양념육수의 예열이 끝나면 전날 손질해둔 족발 투하. 보통 한 번에 족발 60개 정도만 삶는데요.
8: 솥이 한 개가 있거든. 3회 정도 삶는데 왕족 한 100개, 미니가 한 80개.
0: 이 상태로 2시간 넘게 푹 삶아야 합니다.
8: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 청양다진 거, 다진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무침. 무침 족발은 전북 구미밖에 없습니다.
0: 족발의 느끼함을 잡아줄 재료들이 들어간 무침 족발. 특히 나들이철이면 찾는 이들이 더욱 많다는데요.
8: 그 산악계 가는 사람, 그 시청이 주차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0: 봄이나 가을에는 단체 주문이 많아서 이른 새벽부터 더 바쁩니다. 급한 주문을 끝내고 족발을 챙기는 작업자. 이번에는 크기가 좀 작은 건데요.
2: 아, 이건 처음에 같이 넣어서 끓이는 건 아니에요?
8: 이거는 덩치가 적잖아. 그리고 약 30분 후에 들어가요.
0: 족발이 삶아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중간중간 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족발이 눌어붙지 않기 때문인데요.
12: 어머니 저 왔어요.
14: 뭐야, 수아.
0: 아침 7시가 되면 며느리와 사위까지 출근 완료. 이렇게 셋이 일을 한 지도 8년째입니다.
13: 안녕하십니까.
0: 출근과 동시에 급히 밖으로 나서는 사위. 족발 손질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15: 그러니까 이게 왕족, 이건 이제 미니고.
13: 요 미니 쪽은 이제 콜라겐 쪽.
0: 장모님과 함께 일하기 전 요식업을 했던 사위. 그 경력을 살려 족발 손질을 맡고 있습니다.
13: 이 발톱 사이에 잔털이 되게 많아요. 요런 데 털이 있죠.
2: 아, 노란 게 이 털이에요?
13: 네. 잔털이 이렇게 있는데 칼질을 잘라주고. 어떻습니까?
0: 족발 손질은 사위보다 한수위라는 장인어른.
2: 아버님이 족발 손질만 몇 년 하신 거예요?
15: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 토치를 이용 남은 잔털을 불로 그슬려줍니다. 이후 필요한 도구가 하나 더 있다는데요.
15: 옛날에 면도기. 이 털도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 다시 씻어서 삶으러 가는 거죠.
0: 손질 과정이 번거롭지만 마음에 드는 족발을 얻기 위해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그 시각 가게에서는 족발을 건져내기 시작하는데요. 비법 양념 육수에 2시간을 푹 삶은 야들야들한 족발 완성입니다.
2: 집집마다 그러면 족발 색깔도 조금씩 달라요?
8: 네, 다 틀려요. 자기가 색깔 내는 그게 있어. 간장, 약초, 그러고 시간, 적절하게 모든 게 다 배합이 잘 돼야만 이게 나올 수 있거든, 색깔이.
0: 삶아낸 족발은 크기별로 나눠서 가판대로 올리는데요. 이대로 식히면서 손님들이 보기 좋게 진열하는 겁니다.
8: 꼬들꼬들하게 식혀야지 칼질이 잘 나오고 이제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12: 빨리 저 솥에 넣어야 되는데 빨리 준비해달라고.
0: 식히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지체 없이 삶는 과정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 마음이 급한데요. 족발은 하루에 세 번을 삶아냅니다.
8: 불조리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끓일 때 1시간 20분 강으로 나머지 시간 약으로. 경아나 불족발 빨리 준비 안 해? 빨리 해.
0: 족발 손질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연탄불을 챙기는데요. 이 또한 사위의 역할입니다.
13: 제가 불족발을 만들어요.
0: 장모님과 함께 족발을 만든 지 20년. 기술이 필요한 족발 손질부터 세척은 기본. 연탄 관리에 불향 입히는 일까지 사위가 맡은 일들이 많은데요.
13: 불족발 양념하고 있습니다. 고추장 요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0: 칼칼하고 시원한 고추장 양념은 일주일 정도 숙성해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재료를 넣고 장모님께 배운 그대로 불족발용 양념을 만듭니다.
13: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 말씀드리기 그렇고 비율이 중요하죠, 이거는.
0: 비법 양념을 만드는 사이 연탄불이 잘 붙었네요.
13: 연탄에 굽는다고 불족발도 되고 매워서 포만맛도 나오고 해가지고 불족발.

0: 이거가 이제 들어갑니다.
1: 도톰하게 썬 족발에 양념이 잘 배도록 묻혀주고 이걸 석쇠에 올립니다. 이대로 연탄불로 직행. 양념이 타지 않도록 자주 뒤집어 주면서 빠르게 불향을 입히는데요. 이때 족발이 겹치지 않게 잘 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 아, 싸면 안 되고 이게 족발이 싸면 그러니까 살짝 익히는 정도군요.
1: 매콤한데 불향까지 입혀져 더욱 좋은 불족발 완성.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게 안은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일찍부터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오늘 장날이라서 진짜 많이 바빠요.
1: 특히 오일장이 가장 붐비는데요.
4: 족발 안 하시고 지금 주방에서 뭐 하세요?
5: 지금 뭐 대타로 며느리가 다 해야지.
6: 7근에 무침 하나, 불족발 하나 있어요.
7: 네.
6: 왕족발 하나 있어. 준비해.
7: 네.
6: 왕족발, 불족발 준비해 주세요.
7: 네.
6: 준비해주세요.
1: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이면 족발 주문은 며느리가 총괄. 사위도 연탄불 앞에서 족발을 구워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8: 오우,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9: 너무 맛있다.
4: 맵진 않아요?
9: 안 매워요. 딱 맞아요.
10: 맛있게 매워요.
1: 족발 무침은 며느리 담당.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재료의 비율을 맞춰 넣고 잘 무쳐주는데요.
11: 이게 뭐 출발인가?
12: 파하고 마늘이 들어가서 느끼한 맛도 없고 더 맛있어요.
1: 금세 날이 저물었습니다.
13: 정원아, 마감 준비하자.
14: 아, 진짜?
13: 퇴근.
1: 평소보다 이른 퇴근 준비가 반가운 거 봅니다.
13: 마감 준비하면 제일 좋단다.
4: 사위랑 며느리랑 늦게까지 붙잡아놓고 일 시키는 거예요?
13: 제가 좀 심하게 일을 시킵니다.
4: 아니, 마감.
13: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마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족발을 삶는 귀한 양념 육수 정리인데요.
15: 어머니, 마감 준비 없이도.
1: 이 양념 육수만큼은 20년을 함께 일한 사위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는데요.
16: 저게 진짜 족발 맛에 정말 중요한 시간장 같은 그런, 네, 어머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13: 경아나 정은아 빨리 이리 와. 자, 이거 들고 냉장고 보관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16: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1: 족발 맛의 핵심이 담긴 들통은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13: 원래는 아들하고 딸하고 함께 족발 순대 팔면서 생활했었는데 어느 날 딸이 판소리 한다고 나가버리고 또 아들은 또 뭐 농기구 대리점 한다고 또 나가버리고 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했는지 한동안 돌아서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하고 사이가 또 함께해서 그런 게 요새 현실은 제일 재미있어요. 보람있고.

0: 정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는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1: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2: 뭘 걱정하세요?
1: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2: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

0: 1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 네, 평생이요.
2: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0: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1: 한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2: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3: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4: 성도멀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충청.
2: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5: 뭘 걱정하세요?
2: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0: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 네, 평생이요.
2: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0: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1: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2: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3: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6: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7: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바쁨을 달아야 목표를 많이 잡을 수 있죠.
8: 발품 팔아가지고 신신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와.
9: 야. 이 브라더가 딱 모이는 것 같이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7: 발톱하다 왔는 보람이 있습니다.
10: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8: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7: 가자, 출발! 어우, 마을이 크네. 오. 어, 잘한다. 하루 잘한다. 하루 잘한다. 아이고, 하루 잘하네.
11: 어? 우리 여기 다시 또 올라온지 모르겠다. 사진 하나 찍어.
12: 자, 여기 기다렸어요.
11: 거기 앉아 있어.
13: 왜 바빠?

0: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1: 힘도 안 난 데까지는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2: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2: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7: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8: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7: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9: 지금까지 이런 베트남은 없었다. 초록빛 낙원의 땅 푸르옥입니다. 단순히 풍경만 멋진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상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10: 우와, 한 3m도 되겠는데?
11: 굉장한 발명품이네. 와.
9: 위대한 유산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0: 지금 이 대나무가 반이나 잠겼어요. 근데 가라앉진 않아요.
9: 오랜 세월 자연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야. 요즘 뜨는 산골 여행지 물 만난 천국으로 떠납니다. 하노이에서 차로 4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푸르옹. 도시를 벗어나 색다른 하루를 즐길 수 있어 현지인들이 주말이면 즐겨 찾는 여행지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푸르옹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푸르옹은 베트남 산골 하면 떠오르는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석회암 카르스트 산자락을 따라 계단식론이 층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을 사이를 걷는 트레킹 코스가 많아서 요즘 같은 날씨에 최고입니다.
10: 이곳은 베트남 북부와 중부를 잇는 타잉호아성 푸롱마을인데요. 이 푸롱마을은 많은 트레킹을 좋아하는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저는 이곳 정말 처음 와보거든요. 이 푸롱마을에는 어떤 풍경이 있었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9: 정부는 1999년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푸르옹 일대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0: 진짜 멋있다.
1: 빼어난 경관이 입소문을 타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홈스테이와 트레킹을 즐기는 여행지로 떠오릅니다.
0: 안지야드드라와
2: Em đến từ Hải Phòng
0: ạ. Hải
3: Phòng. Khoảng 5 tiếng rưỡi.
0: À, nhất cái gì hài lòng nhất?
2: Hài lòng nhất là phong cảnh, đồng ruộng
0: bậc thang. Bà
3: rẻ mà. Bậc thang không có ruộng bậc thang như này.
2: Chỉ có ruộng đồng bằng, không có ruộng bậc thang.
0: À, bà rẻ.
2: Cảm ơn. Chụp kiểu anh kỷ niệm chưa?
0: 우와, 와 사진 진짜 예쁘게 나오네.
2: 아니요.
0: 와, 와 예쁘다.
1: 특히 푸룸은 사진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마을마다 크고 작은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추천받아 갑니다.
0: 아, 저기 자랑아. 아, 뭐에 뭐 뜻? 뭐에 들어가?
1: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0: 이게 베트남이지. 신선이 된 기분이네. 그냥 붕붕 떠있는 초록색 세상에. 야.
1: 발 아래는 온통 푸른 세상입니다.
0: 처음 익스 메뉴. 아. 짜장콩. 몰리 카페 모이 몰리 짜장다 냄 비엔나 냄 비엔나
1: 설레는 풍경만큼이나 반가운 음식들이 등장합니다.
0: 베트남에도 단짠 단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에 소금을 넣은 소금 커피, 레몬차, 짜장. 그거를 술 마신 다음날 이럴 때
1: 짭짤하고 달콤한 소금 커피 한 모금에 새콤한 레몬티 한 모금을 마시는 게 저만의 에너지 충전 방식입니다.
0: 와 진짜 맛있어. 아 너무 시원해.
1: 음식도 괜스레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요. 눈앞에 있는 멋진 풍경까지 더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행복이 별건가요? 잠시 여유를 즐겨봅니다. 본격적인 마을 여행을 떠납니다. If you lost, you can look and you will find me. 여기는 푸룸 지역의 관문에 있는 반꽁 마을입니다. 아주 독특한 관계 시설로 유명합니다. 멀리서 봤을 땐 물레방아인 줄 알았습니다. 크기도 엄청납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운데요.
0: 이야, 이거, 큰 거는, 우와, 한 3m도 되겠는데? 야, 물레방아, 야. 이 물레방아가 몇 개 있다고 해서 그냥 한두 개 있을 줄 알았더니, 쫙 있는 게 무슨 네덜란드 풍차마을처럼 20개도 넘게 있고, 우와.
1: 이야. 푸룸을 대표하는 대형 수차입니다. 워낙 커서, 거의 나라에 온 소인이 된 기분입니다. 무엇에 쓰는 용도일까요? 궁금증만 점점 커져갑니다.
0: 뭐이소 앙지 이당 남지야. 민 렌 직접 센터 드컹. 아 오케이 오케이.
1: 마을 주민들이 수리 중인데요. 흔쾌히 허락해 줍니다.
0: 오, 차가운데? 어. 오. 우와. 서울과? 아니, 서울.
1: 가까이서 보니 벽처럼.

0: 푸르름 솟아 있습니다. 집채만한 크기가 새삼 느껴집니다.
1: 엉마야, 엉마. Đựng nước lên rồi nó quay lên rồi nó đổ vào cho cái máng kia để cho nó chảy vào ruộng để mình làm ruộng để mình trồng trọt thôi.
0: 몸통이 돌면서 대나무 통에 물을 담아 올립니다. 떨어진 물은 대나무 관을 타고 어디론가 흘러가는데요. 논입니다.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서 논마다 물을 대는 겁니다. 땅보다 낮게 흐르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독특한 시설입니다.
1: Hơn 100 năm về trước là ông bà ngày xưa cũng giàu làm mấy cái guồng này để mình làm ruộng canh tác đấy.
2: Ồ, 100 năm? 100년 된 거다. 우와, 완전 골동품이야, 골동품. 골동품인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실용적인, 정말 살아있는 골동품. 와.
0: 많은 지역에서 수차는 전동 펌프의 자리를 내줬는데요. 단공에서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산에서 흔하게 구하는 대나무가 주요 재료입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만들어서 수리도 간단합니다.
2: 껴서 이렇게 해서 새 거 하나 만들고, 이거를. 이게 그냥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끼울 수 있게 이렇게 홈이 있어서.
0: 최근에 추가된 건 녹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과거 방식 그대로입니다.
2: 해서야 매일매일 손을 봐야 되겠네요. 모든 농사엔 정성이 필요합니다.
0: 조상들이 남긴 지혜와 그걸 소중히 여기는 후손들의 노력이 합쳐져 오늘의 푸르옹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0: 물길을 거슬러 마을 위쪽으로 향합니다.
1: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야... 막을! 꼬을!
0: 농사일이 한창입니다.
1: 미끄러운데? 아이고. 저 봐. 너 보이러 갈까?
2: 너희 dân tộc Thái, luôn Thanh Hóa.
1: 네, chú, bác đang làm gì à?
2: Bác là đến đây để mà làm cỏ ruộng á. Làm cỏ ruộng, làm nhổ hết cái cỏ ra đi.
0: Thái족은 베트남 북부와 중부의 산악 지역에 퍼져 살며 계단식 논을 일구고 벼농사를 지어왔습니다.
1: Bác ơi, cháu giúp bác được không ạ?
2: Được mà.
1: Ok.
2: Nhưng mà xuống là cũng hơi bẩn mà, bẩn chân, bẩn tay cháu được. Bác cũng thương các cháu thôi. Nhưng mà tại vì đây là bác đi làm nó quen rồi, không sao đâu.
1: Cháu không sao.
0: 자신 있게 들어가 봅니다.
1: 너무 깊은데? 잠시만요. 발이 안 떨어져요.
0: 벼를 밟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1: 자울람 또 아.
2: Được mà. Làm thế đúng người Thái đấy.
1: Ok.
3: 잡초가 뿌리가 어마어마해요. 이 벼보다 훨씬 큰데요?
1: 야.
2: 种 cái này tháng mới à? Cái này là trồng được hơn tháng rồi đó.
1: Tháng
2: hơn tháng được. Phải ba tháng mới nên thu đấy.
1: Ba tháng thì
2: thu hết rồi thì là khoảng độ một tháng sau lại trồng lại.
1: Trồng lại.
0: Phurong은 산악 지역이라 한 해에 두 번 벼농사를 짓습니다. 수확을 마치면 다시 다음 농사를 준비해야 하니 쉴 틈이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는데요. 칭찬을 들으니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타이족은 베트남에서도 벼농사에 능한 민족으로 손꼽힙니다. 오래전부터 수로를 내고 둑을 쌓아 논까지 물을 끌어왔답니다. 타이족의 부지런한 손길이 만들어 놓은 푸른 세상을 따라 집으로 향합니다. 일손을 도운 덕에 하반종 씨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1: 와, 떠랑, 와, 뭐야.
0: 타이족 전통의 고상 가옥입니다. 습기와 비를 피해 생활 공간을 높였고요. 통풍이 잘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와.
0: 대대로 살아온 땅에 하반종 씨가 직접 지은 집이랍니다. 비가 많은 산악 지역이라 지붕을 가파르게 해 빗물이 잘 빠지게 했습니다.
2: Mà hắn làm rộng đấy thì là có nếu mà có việc đám cưới đấy. Hồi trước này là có đám cưới hoặc là người chết đấy thì mình để trên nhà đấy. Thì như cái nhà này là cả 300-400 người ở luôn mà.
0: 4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입니다.
2: 생 ra là 5 6 7 7 người con.
1: 아, 7 con.
4: Cái chủ nó cái kiểu này. Nhưng mà ở cái nhà này quen rồi, mấy đời người nữa cứ thế các cháu à.
1: Ở ngoài nóng mà nhưng mà không biết làm sao mà tại sao mà nhà này rất mát mẻ.
2: Luôn mà che làm bằng cây để mát.
0: chắc là buổi tối là
1: lạnh không?
2: Buổi tối lạnh mà.
0: Ồ.
2: Buổi lạnh đấy.
4: Buổi này lạnh lắm á.
0: Ồ. 창문을 많이 내 바람이 잘 통하고요. 대나무 바닥도 열을 덜 머금고 틈 사이로 공기가 통해 시원합니다.
3: 보시면은 이 대나무가 쫙 이렇게 얇게 펼쳐져 있잖아요. 엄청 얇거든요. 또 정말 다 균일하게 이거 가시 하나 없거든요. 완전 평평하게. 이 아저씨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 집을 짓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 집을 만드셨는지 이 아저씨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외부와 왕래가 쉽지 않은 산악지역이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서로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마당에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통 놀이인 단꼬아이입니다. 나무 팽이를 던져 상대 팽이를 쳐내는 겁니다. 이 집안의 숨은 실력자는 모이티팡 할머니랍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요.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가차없이 날아가는 팽이. 아이들의 실력이 좋은데요. 공격 성공입니다.
3: 야, 맞췄습니다. 아, 이겼어요. 네.
0: 하반종 씨가 이번에는 대나무 막대를 세웁니다.
2: 냄관네.
3: 아, 냄관네. 아, 오.
2: 네.
3: 네. 오, 이렇게 생긴 제기 같은 걸 주셨는데요. 오, 이거는 예전에 저 운동회 때 하던 무슨 콩 던지기 놀이? 오,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아.
0: 냄꼬는 천으로 만든 공을 던져 고리에 통과시킵니다. 산악민족들이 즐겨하는 전통 놀이입니다. 다들 쉽게 던지고 쉽게 통과하는데요. 막상 제가 해보니 어렵습니다.
3: 오!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구멍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야, 근데 어렵네. 와.
0: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2: 아, 저희 mà ví dụ là chiều tối hoặc là có hôm nào đấy các bà các cháu đây người ta cũng lâu lâu người ta cũng hay đến chơi lúc chiều tối ấy. Cho ví dụ cho gà cho vịt ăn xong rồi người ta đến người ta chơi khoảng độ vài chục phút gì đó.
0: 옛 생각도 납니다.
3: 요즘 컴퓨터 게임하고 혼자 노는 놀이가 많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런 놀이하면서 같이 어울렸었거든요.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노니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기분이 좋네요.
0: 노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잊고 있던 즐거움을 다시 깨닫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3: 오, 예쁘다.
0: 힘찬 물소리가 쏟아지듯 들리는데요.
3: 이야, 오, 이야, 이야, 오, 멋있는데?
0: 희우 폭포입니다. 석회암 계단식 지대를 따라 맑은 물이 흐릅니다. 길이는 약 800m로 여러 단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물길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수증기도 착 달리는 게, 와, 여기 있으면 굳이 에어컨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와,
0: 속이 후련합니다. 푸르옹 여행자라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바로 히에우포포라는데요. 직접 보니 이해가 됩니다. 폭포 아래쪽은 자연 수영장입니다. 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푹 빠져듭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니 없던 걱정까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인데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쉬워 저도 들어가 봅니다. 계곡 물놀이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5: 어때요? 쭉 들어오니까 발만 닦았을 때도 마르네요. 우와!
0: 쏟아지는 물줄기에 여행의 피로도 싹 가십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계곡 물놀이야말로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요? 흐르는 물을 온몸으로 느끼다 보면 풍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바탕 계곡에서 여유를 즐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푸르옹의 특별한 명물이 살고 있는 꼬릉으로 갑니다.
3: 이곳 꼬릉에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최고 식재료로 알려진, 그래서 이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식재료로 알려진 꼬릉 오리라는 게 있는데, 그 오리는 도대체 어떤 오리길래, 그리고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었을까요?
0: 꼬릉 지역에서 많이 키우다 보니 붙여진 이름입니다.
3: 우와, 작고.

0: 외모부터 남다른데요. 꼬르무리는 굵고 짧은 목이 특징입니다.
1: 대야, 앵당아, 누워야, 마우니어 건데, 아.
2: 누워야. 땀짱깐.
1: 아! 허마이로 땀무에. 아, 땀짱. 800마리. 야, 난 꼬냐. 부자시네.
2: 자, 오자.
1: 아.
0: 룩반남 씨를 따라 집으로 왔는데, 그 많은 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2: 땅 누워야, 응와야, 짜이와 쇼이기야.
3: 아, 응와야.
2: 네, 응와야, 쇼이기야.
0: 꼬르무리는 방목이 원칙입니다. 룩반남 씨가 오리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데요.
1: 우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시골에는 나무다리예요. 야, 늦게, 야, 오.
0: 대나무다리입니다. 대형 수차부터 전통 주택까지 대나무가 정말 요긴하게 쓰이네요. 튼튼하다는 걸 알면서도 걸음걸음마다 제 마음이 떨립니다. 다리가 아니면 멀리 돌아가야 해서 제작진도 함께 건너는데요. 쉬운 게 없습니다. 건너는 사람만큼 지켜보는 마음이 더 조마조마합니다. 룩반남 씨의 오리는 강의 상류에서 지냅니다. 꼬릉에서는 낮이면 강이나 논에 오리를 풀어두고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합니다.
1: 오, 저기 물 빠지고 있어요. 우와.
0: 현지에서는 이런 전통 사육법을 저희 누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늘이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옵니다. 룩반남 씨가 챙기긴 하지만 매일 다니던 길이라 오리들이 알아서 돌아온답니다. 푸른 빛이 도는 머리가 수컷 오리의 특징입니다.
1: 꼴룽 오리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색감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청둥 오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더 뭔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 꽥꽥꽥꽥꽥꽥.
0: 오리들이 밥도 먹고 운동을 하는 동안 룩반남 씨도 분주합니다. 오리들이 남긴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꼬르무리의 알입니다.
2: 어, 잠깐만. 막 넣을 거?
4: 넣을 거?
1: 아, 넣을 거? 아, 이렇게. 오. 오. 따끈따끈한 것 같아.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봐. 와. 오. 없냐?
2: 없어. 뭐 아니야?
1: 오케이.
0: 보통 알을 수풀 사이에 숨겨두다 보니 쉽게 보이지 않는데요. 오리가 800마리가 넘으니 매일 4, 50개 알을 찾아 숲을 돌아다닌답니다.
1: 아이고, 네. 이게 아이고야, 다이사오 증뜨가 응와야. 다이사오 통과 정봉.
2: có con nó đẻ ở trong ổ trong chuồng á. Nhưng mà có con thì nó lại kiểu là nó sáng nó không kịp đẻ trong chuồng thì bây giờ nó lại đẻ vãi ngoài.
1: 아.
0: 오리는 아침 일찍 알을 낳습니다. 밖에서 알이 나올 것 같으면 안전한 자리를 찾아 놨는데요. 그래서 매일 보물찾기를 하고 있답니다.

꼬르머리는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토종오리의 특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자연에 풀어 키운답니다.

0: 룩반남 씨가 전통 방식으로 요리한 꼬르오리를 선보여준답니다.
1: 아, 잘했냐?
2: 아, 오케이.
1: 이야.
2: 근데 gà vịt này nướng thì nó ngon.
3: À, nướng thì
2: luộc ngon.
3: Ngon à?
0: 꼬르오리 한 마리는 25만 동으로 13,000원 정도인데요. 일반 오리 가격보다 두세 배 비싼 귀하신 몸입니다. 30분 정도 정성을 다해 구우면 완성입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니 저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리를 키우느라 고생한 룩반남 씨에게 먼저 건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는데요. 먼저 장작불의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쫄깃한 살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진해집니다.
2: nó bị độc ở trong mồm á, ngậm trong mồm nó có độ ngọt ở trong cái mồm á. Nên là rất là thơm và ngon ngọt thịt.
1: 꼬르오리는 약간 우리 토종닭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전 쫄깃쫄깃하면서 찰기가 져서 와, 정말 고기가 되게 육질이 너무 좋네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꼬르오리 먹는구나. 야.
0: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Anh bắt đầu nuôi con vịt từ khi nào ạ?
2: Vịt này bắt đầu nuôi từ năm 2014. Tôi hy vọng rằng sẽ nhiều người biết đến.
3: À, nhiều người biết đến.
2: Và trải nghiệm con đặc sản này.
3: À, thế à.
0: 가족의 생계를 넘어 고향의 자랑을 키우는 일입니다. 룩반남 씨에게는 대대로 이어온 삶을 지켜간다는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꼬룡을 떠나 푸르옹 지역의 중심으로 갑니다.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포도원 시장입니다. 타이족과 무옹족 등 이 땅의 소수민족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팝니다.
1: 여기가 진짜 시장이네.
0: 오전 6시에 시작해 점심시간 전에 끝납니다.
1: 마을이 작아서 좀 아담하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와, 이건 예전 우리 장날처럼 장이 엄청 크게 섰네요. 와.
0: 평소엔 작은 상점을 이용하지만 장날이면 산골 주민들이 모두 포도원 시장으로 모여듭니다.
1: 오! 요거 제가 찾고 있었는데 뭘까요? 과일일까요?
0: 보라색 구슬처럼 생겼는데요.
1: 이게 베트남 가지예요. 베트남은 까딤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거랑 모양이 다르죠. 한국 거는 모양이 엄청 길고 크잖아요. 이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작고 예쁜 동그랗게 되게 방울토마토 같이 생긴 가지가 인기가 많은데 이런 걸 이제 장아찌에 담그면은 정말 이제 짜면서도 달큰한 맛이 나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0: 반갑고 신기한 채소들이 한가득입니다. 농산물 대부분은 푸르옹의 주민들이 직접 키운 것들입니다. 푸르옹에서 즐겨 먹는 식자재가 총 출동해 있네요.
1: 우와, 누에예요, 누에.
0: 산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1: 아, 오, 야.
2: 건지, 꽃담, 꽃담.
3: 아, 대, 대나와.
2: 장은
3: 장아
1: 베트남에서 어른

0: 스님들이 이걸 항상 드시고 계셨거든요. 이거를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하면서 이 영양 보충에 좋은 음식이에요.
1: 지나가는 여행자의 발길을 잡는 고소한 냄새. 시장 구경의 꽃은 역시 먹거리죠. 이제 입이 즐거울 차례입니다.
0: 땅가 아니야? 깨는 라지야.
2: 반짜.
0: 반짜. 깨는 반미. 반드. 아, 반드.
1: 익숙한 듯 색다른 맛인데요.
0: 근데 옥수수 전분 같게 들어있는데, 맛이 굉장히 고소하면서, 달콤하면서, 맛있고, 튀김 때문에 끝맛이 짭짤하게 다 끝나는. 굉장히 좀 독특한 맛이에요.
1: 이번에는 반짜를 먹어봅니다.
2: 반짜.
0: 반짜. 반짜. 이 남방.
1: 시장이 재밌는 건 지역의 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0: 진짜 냄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르네요. 우리 베트남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짜나 냄은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김말이 튀김처럼 면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야채가 조금 섞여 있어요. 쫄깃쫄깃합니다. 그래도 고소하고 쫄깃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굉장히 짜조랑은 달라서 좀 되게 특별하네요.
1: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재미가 큽니다. 다양한 생활용품도 판매하는데요. 낚시할 때 쓰는 그물망입니다.
0: 오, 아, 자옹마, 그래야, 기야, 누구 바다.
1: 푸롱에는 크고 작은 계곡들이 많아서 낚시는 일상이랍니다.
0: 자옹마,
3: 자옹, 자옹, 어느 나라?
0: 자오된 상트 한국?
3: 한국, 거기나 이거?
0: 아, 거. 어, 엉티 무엇건나, 거기나야?
3: 어, 무엇건나, 왜 이리 바다?
0: 바다. 자오 어디 태어 옹무 르카? 베트남 분들이 잡는 걸 볼 일이 없는데 우리 아저씨께서 갑자기 저한테 야 너 한국인이니? 야 나 따라와 물고기 잡자라고 하시네요. 야 오케이 어 자 가만히야. 어
1: 우연한 만남이라 더 기대됩니다. 쭝반디엔 씨와 함께 강에 도착합니다. 같이 낚시할 친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0: 이야.
1: 두 분은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0: 어, 자아이가 아자오 좋아. 야,
1: 대나무 뗏목을 타고 나가는데요. 물 위에서 줄타기하는 기분입니다.
0: 탔는데 지금 이 대나무가 반이나 잠겼어요. 근데 뭐 신기한 건. 가라앉진 않아요. 야, 오, 안 도와나요?
2: 안녕하세요.
1: 드디어 출발합니다. 우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물도 넉넉하고 물고기 잡기엔 딱 좋은 때입니다.
4: 강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시원하니까 기분이 착 풀리네요.
1: 대나무 뗏목은 푸르옹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이동수단입니다. 물고기를 잡거나 물건을 옮길 때도 늘 함께입니다.
5: 지금 홍고와 홍호가오마.
0: 아, 홍호가오.
5: 이날 통라 리람 대방 끝에서 묶이나 이렇게 미안해.
1: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물을 던지는 쯔영반디엔 씨.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잡히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빈손으로 올라옵니다.
0: 아, 냄나? 냄은 좋아? 다오, 비싸오, 마, 송직대?
6: 송직대, 렐렐렐렐, 까이론.
0: 아, 나, 닌타야, 까.
1: 그물이 바닥에 제대로 내려앉았는지 확인하고, 걸린 물고기를 직접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물고기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미리 마련해둔 비상카드랍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일이죠.
6: 알고 있지
1: 오늘따라 그대가 왜 이러는지. 물고기를 놀라게 만들어 어망쪽으로 유인해보는데요. 이 방법도 실패입니다.
4: 하나도 없네. 다 이상 꿈 거냐. 아이고.
1: 괜히 제 탓인 것 같아 미안해집니다.
0: 오케이.
1: 마지막으로 믿을 건 통발인데요. 제발. 이번에는 물고기가 들어 쩡반디엔 씨가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아, 그물 안에 있네.
5: 맨날 뭘 쪽가이 마.
0: 아, 뭘 쪽가이? 어디야? 아, 뜨거워. 뭘 쪽가이야?
1: 다행히 통발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잡으면 어떻습니까? 잡았으면 됐죠.
6: 뜨거워. 아. 그래서 dân quen đánh cá. Để mà đi đánh cải thiện những bữa ăn hàng ngày thôi.
1: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하고 만선의 꿈은 다음으로 미뤄봅니다.
4: 많이 잡았어요.
1: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모아놓고 보니 제법 많습니다.
0: 오이.
1: 타이족 전통 요리를 해주신답니다. 살짝 간만 하는데요.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나나 잎에 통째로 싸고 장작불 위에 올려 천천히 익힙니다.
4: 이 베트남 음식들이 바나나 잎을 이용한 음식은 많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생선을 싸는 것까지, 생선 싸는 것도 처음 봤는데 그거를 아예 불 속에 툭 던져놓는 음식은 처음 봤어요. 아마도 뭔가 더 향기롭고 더 맛있겠죠?
1: 오리고기도 꺼냅니다. 베트남에서 오리요리는 손님을 반갑게 맞는 환대 음식 중 하나입니다.
0: 오, 잘 주냐? 어, 게임이야?
5: 리오,
0: 리오.
5: 아, 남편이랑
0: 일주일 동안 담궈서 만든 맛있는 찹쌀이 들어간 술이네.
1: 그 사이 수영반 댄 씨가 준비한 한상이 완성됩니다. 푸짐한데요. 산골 인심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0: 이야, 완전 진수성찬이에요.
6: 저우 뭐야, 상저이 안에 안 껌을 주냐? 아, 아이 저 점이 남 전죠.
0: 아, 혼나야, 저우 서신 감은 나비 주와 뭐이 저우와 된냐 저.
1: 타이족의 전통주입니다.
6: 오케이. 뭐이 저우 전죠.
0: 아, 조금 쾌, 조금 쾌.
1: 도수가 40도인데요. 여기선 순하게 만든 술이랍니다.
4: 이게 막걸리 뒷맛 같은 딱 그 쌀향 탁 나니까 이게 야 이거 완전 저 이거 취하게 만들 것 같은데 술 이게 근데 끝이 다니까 계속 당겨요.
1: 식전주로 입맛을 돋우고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 삶으셨는지 오리고기가 정말 부드러운데요. 소고기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은근한 불에 30분 이상 익혀서 만든 생선 요리입니다. 찜과 구이의 중간쯤 됩니다. 바나나 잎과 생선의 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집니다.
7: cơm lá này.

0: 얼마나 그런
1: 거야?
2: 네네.
3: 안똥.
4: 안똥. 아.
0: 너무 어리 맞네.
5: 재료가 싱싱해서인지 요리사의 실력이 좋아서인지 생각보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인 것 같습니다.
4: 이게 생선이나 이 찌면은 좀 약간 좀 비린내가 나는데요. 이거는 하나도 안 나고 그 허브 향이 싹 뻗으면서 우와. 와, 이거는 누구나 먹어도 좋아할 향이야. 생선이. 야.
2: 너무하네.
5: 직접 잡은 물고기로 차린 한 끼. 이 맛에 힘들어도 강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평범한 하루가 주는 행복은 이런 것 아닐까요?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챙겨주는 쯔영반 DNC.
6: 아, 오케이.
5: 넘치는 정에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푸르옹을 더 빛나게 하는 건 지혜로운 산골의 삶과 넉넉한 인심입니다. 오늘의 만남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4: 어? 저 뭐야? 저 뭐지?
7: 너희 하이남. 하이남. 하이남.
4: 천 개?
3: 와,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야? 우와, 무슨 병 왕국에 온 것 같아요. 야.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평생을 꾼 것 같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사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2: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1: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이더라고요.
3: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농촌에 와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4: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5: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6: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5: 키폰, 쏘나타, 엘트라, 밥대, 산테, 스프, 엑스, 1톤 트럭봇.
6: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5: 500억.
6: 500억이요?
5: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 한다.
6: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5: 그래요, 뭐, 그냥.
4: 차를 매번 준다든지.
5: 아, 아닙니다.

0: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1: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2: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발품으로 차리고 발품으로 찾아내는 장날의 맛 아시나요?
1: 맛있어요. 잘 말라서 맛있다고.
2: 아,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3: 거기 발품 팔아서 오면 어때요, 장님?
4: 먹거리가 그래도 많죠.
0: 화려하진 않아도 장날이면 꼭 찾는 한 그릇.
5: 마수자.
6: 자, 죽이 여럿이 발라먹는 게 더 맛있다고 혼자 먹는 것보다.
0: 평생 이 장을 지켜온 어머니들의 한끼라서 더욱 특별하죠.
7: 맛있어.
3: 맛있어요?
7: 응. 간나게 만나.
0: 생선 대가리도 여기서는 귀하신 몸.
8: 대가리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0: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도 소박한 맛과 삶이 여전히 모이는 곳, 장터 아들이 가보실래요?
9: 배를 볼가가지고 먹으면서 생선
10: 말이어서
9: 피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빨아먹으면 맛있어요.
0: 조계산 깊은 골짜기에 둥지를 튼 순천시 승주읍의 산골마을. 오늘도 희읍 씨는 전동차도 오르지 못하는 가파른 비탈길을 오릅니다.
3: 나지 지팡이 역할을 하네요.
0: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평지가 귀한 땅. 이곳 사람들은 비탈을 밭으로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3: 여기 어머니 밭이에요?
7: 예. 여기 도라지. 꽃 필 때는 양 이쁜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저분께 못 써. 마음이

0: 양주채.
1: 꽃이 져야 양분이 뿌리로 내려가 연근은 것이 자연의 이치. 지난해 심어 한 해를 묵혀가며 애지중지 키워낸 도라지랍니다.
2: 도라지 캐는 이유가 뭐예요?
0: 이제 갖다 팔라고 아랫시장에.
2: 아, 순천 아랫장?
0: 5일만에 한 번씩이거든.
1: 물 빠짐이 빠른 비탈밭은 살짝 가뭄이 와도 굳어버리죠.
0: 깡깡이가 안 들어갔나 게 비가 안 나갖고 어저께 물을 줘놨던 데서.
2: 어머니 힘드신데 그만하셔도 되잖아.
0: 아들이 못하겠는데 그래서 나가 무조건 있기가 함께 해. 한번 하던 거라 시간 가면 보고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2: 재밌어서.
1: 평생 흙을 움켜쥐고 살아왔던 세월, 희읍 씨에게 장날은 닷새 만에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내일은 다시 장에 가는 날. 자식들이 보기엔 고생이겠지만 희읍 씨에게 장 전날은 무대에 오르기 전 소품을 꼼꼼히 챙기는 시간이랍니다.
0: 다 까야 돼.
2: 왜요?
0: 아, 그냥 폰이 여기 까갖고야 잘 쌓게. 그 안 나기만 해. 저녁에 까야 돼.
2: 손이 다 성했어.
0: 이런 것을 했상께. 간절히 와갖고.
1: 가을 거지 전까지는 돈 한 푼 만지기 어렵던 시절, 자식들 키우고 가르칠 돈이 나오는 곳은 오일장 뿐이었답니다.
2: 몇 년 하셨어?
0: 저 막둥이가 43살인게 3살 무서부터 했어.
2: 40년 하신 거야?
0: 하.
1: 그렇게 장에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벌써 장에 나가시려고요?
3: 나왔어요.
2: 뭐 이렇게 많이 가세요?
1: 10년째 어머니를 장에 모셔가는 막내 아들.
0: 일찍이 가야 판답게 식당 아줌마들 얻는 나와.
1: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자식도 어머니 고집은 꺾지 못하는 법이죠. 아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건 바리바리 싼 보따리를 들어드리는 것뿐이랍니다. 호남 최대 규모로 5일장이 열리는 순천 아랫장. 예전엔 보따리를 이고 지고 새벽 버스로 오던 길. 이젠 아들 차로 30분이면 닿습니다. 장에서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는 이제 곁을 지켜주는 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호강이라는군요.
2: 엄마 갈게.
0: 응,
2: 엄마 가. 엄마 가네. 고생해.
0: 응, 엄마 가.
2: 여기가 어머니 장소예요?
0: 예.
1: 저마다 직접 키운 산물을 가지고 나와 지정된 자리에 좌판을 펼치는 아랫장. 장터에선 마수거리가 그날 장사를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시작이 좋네요.
4: 언니가 베낀 거라 영 좋네.
5: 응, 5천 원 주세요.
1: 한눈에 물건을 알아보는 단골 손님. 더움이 한 주먹 들어갑니다. 이게 장터의 인심이죠.
5: 아줌마들이 촌에서 갖고 온 거. 그거 사갖고 묻히고 볶고 그래요.
1: 첫 손님은 장터 백반집 사장님. 어제 캔 도라지가 곧바로 오늘 새벽 반찬이 된답니다. 밭에서 좌판으로, 좌판에서 밥상.

0: 발품이 만든 놀라운 마법이자 오일장의 매력이죠.
1: 밥도 푸짐하게 주시네. 네,
2: 많이 줘요.
3: 엄마들은 배가 고프면 안 되거든. 밥을 적게 잡수면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밥을 많이 드려야 돼.
0: 장터 어머니들을 위해 5일장에만 문을 여는다는 백반집. 기읍 씨도 이 식당의 단골 손님입니다. 내 땀방울을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되돌려주니 이보다 맛있는 밥상이 없다고 합니다. 옆자리 어머니들과 어울리는 쉼터이기도 하죠.
2: 40년이 넘었구만.
1: 야, 오래되셨네.
2: 여기서부터 만났는데 서로 의지가 돼요. 밥차 만나면 공부 먹어.
1: 오늘은 그러면 다 나오신 거예요?
2: 예, 다 나오.
1: 그럼 아직들 다 건강하시다는 뜻이네.
2: 건강하죠. 약을 먹어서 그래.
0: 구례, 고흥, 보성 등 순천 인근 산골과 바닷가에서 어머니 300여 명이 모여드는 아랫장.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향토 먹거리와 넉넉한 인심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입니다.
2: 이봐 싸. 나 꼭 열어봐. 우리 아는 사람이라.
0: 장터에 명물 먹거리가 빠질 수 없죠? 작두로 동태를 자르는 김정주 씨.
4: 이 대가리는 왜 자르는 거예요?
5: 대가리는 머리 대가리전. 대가리전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 발라먹는 재미가 굉장히 솔솔해.
4: 아유, 명태 대가리.
5: 네. 대가리인데 이게 다 살이야 이거.
0: 알고 보면 대가리엔 볼살과 눈 및 살이 숨어 있는데요. 숨 쉴 때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근육이라 몸통살보다 쫄깃하다죠.
4: 네, 양념 하시죠.
2: 네, 잘 들으세요.
0: 소금이 살을 단단하게 잡아줘야만 더 쫄깃해진다죠.
2: 소금을 뿌려갖고 간이 맞아갖고 냉동고에다 넣어서 하면 맛있어요.
0: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명태 대가리가 이 집에서는 간판 메뉴입니다. 핏물을 빼고 소금 후추로 간해 숙성시킨 명태 대가리에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혀서 부치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전이 됩니다.
6: 초벌로 앞뒤로 충분히 익힌 다음에 계란물을 골고루 사용해서 그 사이사이에 계란물을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서 앞뒤로 잘 골고루 익히는 게 맛의 그겁니다.
0: 호남 일대 장을 떠돌던 김정주 씨 부부. 20여 년 전 자식들을 위해 아랫장에 정착한 뒤 명태 대가리전을 부치기 시작했는데요.
4: 알겠습니다.
0: 이젠 아랫장의 인기 먹거리가 됐다죠.
2: 볼가가지 먹으면서 생선 머리에서 고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빨아먹으면 맛있어요.
4: 맛에 먹는 거나?
2: 네.
7: 간식에 막 여지비가 다 되죠. 장날마다 함수 와 여지비를.
0: 어머니 때부터 40여 년 5일장 날에만 문을 여는 미선씨네 팥죽집이랍니다.
4: 팥을 얼마나 삶으신 거예요?
8: 한 4시간 정도 가죠.
9: 언니, 팥 잘 삶아졌어?
8: 어, 잘 삶아졌다.
9: 색깔이 잘 나왔네.
8: 색깔도 잘 나오고.
9: 어, 잘 과졌구만.
0: 팥을 불리고 삶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리죠. 익반죽한 찹쌀가루로 새알도 하나하나 손으로 빚습니다.
10: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나오면 한 번 더 이렇게.
11: 엄마가 하던 걸 그냥 본 거죠, 돼지.

0: 엄마도 이렇게 세 개 정도 하시거든요.
1: 엄마도 세 개 하세요.
0: 처음에 할 때는 저도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개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2: 사다 쓰면 편하지만 어머니의 손맛을 지키고 싶은 거죠.
3: 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애들 결혼을 해도 장날은 안 해요. 장날, 날짜를 잡았다도 미뤘습니다. 이게 별것 아니지만 고객하고 약속이잖아요. 손님하고.
0: 우리가 언니하고 장난 삼아서 아파도 장날은 아프면 안 되고 죽어도 장날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2: 팔이 떨어져 나갈 만큼 오래 저은 카테. 손바닥으로 수백 번 굴려 만든 쫀득한 새 알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묵직한 팥죽.
4: 이거야 먹으면
3: 아, 그렇지, 그렇지. 아버님 그거 잘하시네. 이거야 먹지. 아무리 급해도.
4: 2인분, 2인분.
5: 누구랑 드시려고?
4: 집사람 먹어.
5: 아, 집사람하고? 참치면 할머니도 좋아하세요, 이거?
4: 좋아하지. 야, 영감 좋아하지. 잘 먹은 게 잘 먹었지. 맛있어.
5: 맛있어요?
4: 없어, 별로.
2: 좌판으로 직접 배달까지 해드립니다.
3: 엄마. 얼른 와, 얼른 와. 엄마.
2: 자리를 비우기 힘든 어머니들을 위한 배려죠.
6: 뭐 많다.
3: 자, 가져가 그럼.
6: 사람 거 못 타서 먹는 게임과 좋지.
7: 죽이 여럿이 발라먹은 게 더 맛있다고 혼자 먹는 것보다.
8: 혼자 먹는 게 아닌데.
2: 요즘은 손이 많이 가는 귀한 음식이지만 장터 어머니들에게는 다른 기억이 담긴 한 그릇이랍니다.
8: 저기만.
5: 금방 한 그릇 다 비우셨네.
6: 치아죽이라 담은 것부터. 어찌 맛있는지.
5: 맛있어요?
6: 응, 그렇게 맛있어.
5: 뭐 마지막까지?
8: 나는 뭐 아무 골라겠는데.
6: 요 건물이 없었어. 요 건물이 없고 그냥 콩태여. 그래갖고 이제 여기도 않고 저리도 않고.
5: 그 비울 때 같아.
8: 비 맞았어.
6: 그때는 돈도 없으니까 밥도 안 사먹고 죽만 사먹었지. 하, 지금이니까 이제 돈 있으니까 이제 밥 사먹고 그게.
2: 힘든 시절을 함께 건너왔기에 애틋한 음식. 해가 저물면 장도 끝나갑니다.
9: 많이 파셨어요?
6: 네.
9: 벌써 된대.
6: 아, 여기 아, 큰아들.
9: 아, 큰아들.
5: 응. 아. 고생하시는 건 어떠세요?
9: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5: 그만하라고 하셔도 계속 하세요.
9: 근데 이게 낙이시니까.
5: 아버지 닭고만 다 파셨어요?
6: 예, 다 팔았어요.
5: 오늘 얼마 걸렸어?
6: 한 50만 원 그럴게.
5: 그렇죠, 많이 오셨네. 이거 뭐 하실 거예요?
6: 손지 주고, 미네리 주고, 글라고.
5: 손자가 몇 살인데요?
6: 손자가 대학생이 거의 10만 원치.
5: 많이 주시네.
6: 130만 원이 나가.
5: 다음에도 장사 또 나오실 거예요?
6: 아, 다른 자리 또 나올 거예요.
5: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6: 몰라, 이제 그거 이제 언제 가장 헛당할지 모르겠지.
5: 안녕하세요.
2: 내일부터 희읍 씨는 다시 장에 올 준비를 시작하겠죠.
10: 도반 스님한테 맛있는 공양 얻어먹거든.
0: 이게 특별식이거든요. 어, 밥 잘 됐다.
10: 잘 먹겠습니다.
0: 맡아보세요.
11: 시 보트 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4: 입원 첫날부터?
12: 되죠.
1: 간병비까지
16: 내도 된다고요?
12: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성담원유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14: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4: 이번 전달부터?
12: 되죠.
1: 간병비까지
16: 모두 된다고요?
12: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7: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힘도 안 난 데까지는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3: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4: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3: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6: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5: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0: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구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2: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숲속의 동화 속 집을 짓자.
3: 취향이 똑같은 엄마와 딸이 평생의 로망을 쏟아 지은 집.
4: 그래서 이 집을 한 번도 안 싸우면서 지었다고요?
2: 싸우는 게 뭘까요? 타지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서 어쩌면 가족 품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3: 넓은 세상 마음껏 날아다니다 날개를 접고 엄마 곁에 안착했답니다.
5: 꿈만 같죠? 이게 현실인가?
2: 사실 가족이 없었으면 이 집을 짓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3: 성공만 쫓던 인생에서 뒤늦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5: 농부님들의 딸이다 보니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어요.
3: 도시에서 폼나게 살다가 결국 귀농을 선택한 딸도 있습니다.
6: 도대체 땅이 몇 평이에요?
5: 1600평이 조금 넘어요.
3: 오, 농부의 따님이라 스케일도 남다르시다. 그런데 부모님은 뭘 하시던가요?
7: 땅끝에서 일하는 거 그게 제일 겁이 나더라고.
5: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거든요.
3: 도시에서 승승장구 부모의 자랑이다가 고향에 내려와 집을 지은 딸들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먼저 경북 포항에 왔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이런 노른 들판도 있었나요? 어우, 새롭다.
6: 포항이라고 해서 저는 바닷가를 상상하면서 왔는데, 아, 지금 온 곳은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농촌 고향의 느낌이 납니다. 아, 벼도 너무 이쁘고 하늘하고 산하고 만나 있는 모습들이 너무 평온해 보입니다.
3: 우리가 잘 몰랐던 포항의 이런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늘 그립고 애틋한 고향의 모습이겠죠?
8: 사장님은 따님이 유학 보내셨는데 넓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부모 곁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나요?
6: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조금 와서 근처에 조금 그 넓은 세상으로 나갔다가 좀 다시 돌아와서 좀 있고 싶죠. 마음은.
3: 그래도 이런 외딴 시골로 다시 돌아오는 게 글쎄 마냥 괜찮기만 했을까?
6: 어? 이 집이네. 우와, 갑자기 농촌에 이런 동화 속의 집이. 와, 야, 단층으로 너무 아담한 이쁘다. 아, 확실히 딸이 멀리 갔다 왔다고 하는데 어디가 떴는지는 대충 알겠네요. 와, 강아지가 나와서 인사한다. 어? 안녕, 제대로 찾아왔지? 어, 계십니까?
3: 오, 마당이 무슨 런웨이 같네요.
2: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시느라고
6: 수고하셨어요.
2: 네, 반갑습니다.
6: 예, 예, 예. 근데 자매분이세요?
2: 네.
6: 네, 네. 아니, 너무 닮으셨는데.
5: 네,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엄마예요. 네.
6: 어머님하고 딸이세요?
2: 네, 네. 맞습니다.
6: 저 어머님이 너무 젊으셔가지고.
2: 네, 감사합니다.
6: 집이 꼭 유럽풍이나 북유럽 같은 이런 느낌들이 살짝 있어요.
2: 저랑 엄마가 예전부터 숲속에 그 동화 같은 집을 꿈꿨었거든요.
6: 동화 속의 집.
2: 그리고 제가 또 외국 생활을 조금 하면서 아, 그런 유럽식 집에 동경이 생겨서.
6: 빨리 한번 보고 싶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5: 네네. 네네. 네.
3: 어린 시절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 스케치북에 딱 이런 모양의 집을 그렸잖아요. 정말 동화 같은 집 맞네요.
6: 집이 비례감이 너무 이뻐요. 큰 지붕, 그다음에 단층. 이게 너무 이뻐요.
4: 요거 혹시 좀 유명한 뭐 건축가가 좀 설계를 했나요?
2: 놀랍게도 네. 저랑 저희 엄마가 같이 네, 설계한 집입니다.
4: 혹시 전공자세요?
2: 사실 전공은 아닌데 네, 사실 저희가 그 시공업체예요.
0: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태어나 네, 서울 짓고 중국 짓고 영국 짓고 다시 포항으로 돌아온 권연지입니다.
9: 넓은 세상 훨훨 날아서 좋은 경험하고 많은 것 구경하고 오라고 했더니 결국 포항으로 돌아온 딸과 함께하는 예쁜 집에서 살고 있는 송채연입니다.
2: 아, 제 전공이 중어중문학과였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미 건축 쪽에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 손으로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그 도면, 그 설계 도면, 3D 도면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설계 디자인을 하게 되었었고
4: 저기 담 이런 거 보면 아직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9: 담장 줄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건 일부러 안 했어요.
4: 의도적으로?
9: 네. 더 빈티지하게 하려고. 네.
3: 남들 다 하는 줄눈 하나 생략한 건데 유럽 빈티지 감성 제대로 네요.
4: 근데 보통 따님하고 엄마하고 막 의견도 많이 다르고 많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던데 두 분은 좀
9: 정말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거의 환상의 궁합이라서 저희는 맨날 환상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해요.
4: 오, 약간 안 믿기는데 진짜예요?
9: 싸우는 게 뭐야? 이러면서
4: 아, 엄마하고 딸이 안 싸울 수 없는데 안에는 또 어떤 동화적인 요소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9: 네네. 네.

0: 창에 양보한 집. 가정집이라기보다 숲속 펜션 같은 분위기인데요. 낭만적인 아치창에 박공 지붕 아래 복층까지 로망을 가득 담은 집입니다.
1: 아니 이거는 진짜 감각이 있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톤이 투톤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이거 진짜 노력 많이 하신 거죠?
2: 창틀 하나하나 색깔을 다 맞춰
1: 스테인으로 다 네, 맞추고 맞아요. 혹시 천장이 있는 거 제가 혹시 마루제 아닙니까?
2: 아니요. 북미산 오크.
3: 비싼 걸 쓰셨다고요?
2: 네. 나무를 수종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같은 수종이면은 색을 맞추기가 쉬운데 수종에 따라 또 같은 색을 칠해도 다르게 나오고. 그렇죠.
1: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보고 테스트하고 보고 어떤 건 두 번 바르고 한 번 네. 바르고.
0: 남의 집을 지을 때는 고객 예산에 맞추느라 꾹꾹 눌러왔던 욕망을 내 집을 지으며 한껏 풀어낸 거죠. 그나저나 이렇게나 다양한 목재를 썼다고요? 아, 대단하시다. 자재부터 디자인 하나하나 동화처럼 예쁜 집을 구현하겠다는 그 열정과 집념의 결정체네요.
1: 보통은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거나 하면 한 분은 외관을 주로 신경 쓰고 한 분은 내부를 주로 신경 쓰고 이게 아무래도 주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도권은 어느 분이?
4: 근데 그 주도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항상 둘이 같이 연연해가지고 가니까 네. 네. 그냥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1: 두 분이서 이 집을 한 번도 안 싸우면서 지었다고요? 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2: 굳이 꼽으라면? 네.
4: 저는 스피니쉬 기와를 얹고 싶었어요.
3: 아, 제외. 네.
4: 그리고 박공이면서 스피니쉬 기와 얹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1: 경사도 때문에. 경사도 때문에.
4: 그래서 제가 줬어요.
3: 잘하셨습니다.
2: 네, 저는 경사가 더 중요하다. 네.
0: 아니, 그러고 보니 이 정도 경사 지붕은 눈이 많이 오는 북유럽의 특징 아닌가요?
2: 포항 같은 경우 따뜻해서 눈도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동화 속 집, 그 집을 구현하려면 이 경사각은 필수다. 제가 꿈꾸는 것들을 청사진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흡수가 되게끔.
5: 가스라이팅이요?
2: 네. 네,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고요. 네.
4: 청사진을 정말 잘 그려요. 얘가. 저도 빨려 말려 들어가요. 근데 그 청사진 그림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요.
2: 매료되게끔. 네.
4: 그냥 빨려 들어가요.
0: 대학 졸업 후 중국 유학에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연지 씨.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

0: 말하고 싶은데 행복이 도대체 뭘까?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가족이더라고요.
1: 포항에서 엄마의 시공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넓은 세상에서 쌓은 감각이 보태지면서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네요.
2: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했었어요. 서울에 보내고 막 외국에 보내고 했던 게 지금 써먹으려고
3: 맞아요.
2: 다 경험하게
3: 그 얘기 답니다.
2: 네, 하고 이제 엄마 밑에서 일하게끔 숲속에 잠자는 공주방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4: 저기 또 더 동화 같은 공간이 있나
2: 네,
4: 봐요.
2: 한번 가보시죠.
4: 아, 여긴가? 아,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긴가 봐요. 아,
1: 외국의 다양한 숙소를 경험하며 눈에 담아두었던 디자인들을 집안 곳곳에 녹여냈답니다.
4: 저기 따님 방?
2: 아니요, 이 방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1: 어머니가 공주님셨구나. 이런 방에서 잠들면 하루하루 더 젊어질 것 같은데요.
4: 어머님이 젊은 취향이신지 아니면 따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제안해 주신 건지.
2: 여자라면은 다 꿈꾸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프랑스에 같이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4: 어머니랑 같이요?
2: 네네네. 그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그 궁전에 갔는데.
4: 공주님이시네.
2: 그 방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방이 네. 바로 여기입니다.
1: 역시 유학이며 여행이며 그간의 투자가 헛되진 않았군요. 엄마의 공간에 가장 공을 들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사실 엄마는 오래전 혼자 되셨대요. 딸들과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엄마는 시공일을 하던 지인을 도우며 그 거친 현장을 바닥부터 익혀나갔답니다.
5: 여자다 보니까 그 기술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조금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뭐 야단치고 막 하라고 그래야 말을 듣는다.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현장에 그 수많은 기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컨트롤할 힘이 처음에는 그 남자들 좀 거칠다면 거칠까 현장이라는 게 그러면 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정말 힘든 시기가 많았죠.
6: 따님의 눈에 그렸던 엄마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0: 최근에 그러니까 프랑스 한번 진짜 갔다 온 게 그것도 큰맘 먹고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해보신 거예요.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아오셔서.
2: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족 환경이 좀 명등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그 부잣집 아이들 못지않게 해주려고 하고 싶은 거 진짜 힘들게 다 하게 다 해주시고 근데 그게 결국 형편이 넉넉해서 해주신 게 아니고 그냥 제 꿈을 그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하셨었고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다 사실 그 열망이 되게 컸던 것 같고
1: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남모를 눈물 고생한 엄마를 이제라도 공주처럼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었군요.
4: 그 이 방은 또 뭐 취미방인가요?
5: 아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엄마 방이에요.
4: 함대가 지금 여기 계시는
5: 네,
4: 거네요?
5: 네네.
4: 아 한번 인사드려 계시나요 지금?
2: 네.
4: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요 새 집에 좀 잠 잘 오십니까?
1: 이 집을 서둘러 지은 건 사실 할머니 때문이었답니다.
0: 저희 외할머니가 단순히 할머니를 넘어서 저희 엄마와 동급일 정도로 저희 엄마와 외할머니는 한목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2년 전부터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할머니의 마지막을 좋은 곳에서

0: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 이제 그러면 지금 지어야겠다.
1: 할머니를 늘 가까이서 돌볼 수 있도록 엄마 방 안에 할머니 방을 품은 구조로 설계했는데요. 사랑하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손녀딸의 마음이 담겼죠.
2: 이 집 어때? 집이 어떻냐고.
3: 이 집 좋아? 좋아. 좋아.
2: 엄마랑 저랑 같이 지은 집이잖아.
3: 엄마가 같이잖아.
4: 엄마, 지금 있잖아. 밖에 우리 잔디도 엄청 심어가지고 마당이 엄청 예뻐. 엄마 좋지? 이 예쁜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
1: 1분 1초가 소중한 이 시간들을 함께하며 집 짓기 참 잘했다 되낸답니다.
5: 그러면 1층에는 어머님 방하고 할머니 방 잘 봤는데 그러면 우리 따님 공주님 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0: 제 방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1: 예? 진짜로 저기가 방이라고요?
5: 위에 다락처럼 열려있는 공간인데
0: 네.
5: 오픈해서 방을 꾸몄어요?
0: 네.
5: 좀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1: 그래도 올라가면 또 공주방으로 꾸며놨을 것 같은데.
5: 참 크다. 와,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0: 아무것도 없어요.
1: 에이, 설마요. 뭐?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진짜로 딸랑 매트리스 하나인 거 이거 실화인가요?
5: 진짜 여기에서 지금 방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0: 처음에 설계할 때는 네. 저희 엄마랑 저희 외할머니 네. 그 두 사람을 위한 집으로 설계를 했는데 네. 공사를 하다 보니 네.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들어와서 살아야겠다.
5: 이사가 들어왔는데 짐이 네. 없네요. 네.
0: 굉장히 깔끔하죠.
5: 여기 수납장 작은 거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요?
0: 네, 진짜? 열어보셔도 돼요.
5: 아, 옷이 있네요. 아, 진짜 속옷도 있고 뭐 가벼운 옷도 있고. 어? 이건 장난감인데?
0: 네.
5: 혹시 아이도 있나요?
0: 네. 4살 아들이 있습니다.
5: 결혼했어요?
0: 네, 결혼했습니다.
5: 오, 나는 20대 후 결혼한 줄 알았는데.
0: 설계까지만 해도 그냥 저희 신랑과 아기랑 그냥 주말 오도이촌처럼 주말에 있을 공간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복층을 만들었던 거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 욕심이 막 생기는 거죠. 나도 이런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기 어릴 때 잔디마당에서 뛰놀게 해주고 싶다. 막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면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더 예쁘게 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산은 저도 뭐 마냥 있는 게 넉넉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저희 아파트를 팔고 네 들어오면은 예산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들어와서 살자.
1: 뒤늦게 부랴부랴 다락 양쪽으로 수납장을 짜놓았고요. 나머지 짐들은 엄마 방 팬트리에 두었는데요. 해외 생활로 오래 하며 미니멀한 삶이 몸에 배했다네요.
5: 여기서 세 가족이 지금
0: 네.
5: 지내시는 거네요?
0: 네.
5: 남편분도 같이?
0: 네.
5: 이 오픈된 곳에서?
0: 네.
5: 흔쾌히 들어올라 하던가요?
0: 물어보진 않았고. 네, 제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왔을 거예요.
1: 층층시야, 아니 층층처하의 다락방살이. 이득사위님, 극한 직업인거려?
5: 처음에 아내분이 여기 들어와서 요 다락 공간에 살자고 했을 때 어떠셨는지.
6: 아,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5: 네.
6: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죠. 네. 근데 네. 사실 와서 저도 이 밖에 있는 이 복층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여기서 엄청 즐겁게 놉니다.
7: 혹시 불편한 적은 없으신지?
6: 당연히 여름 때 저는 또 몸에 열이 많은 스타일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옆에 구축이 있으니까 제가 피난 갈 곳이 있어서

0: 거기서 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해서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1: 아, 옛집 한 채가 있었군요. 9억을 고쳐서 살려고 매입했다가 여차여차 새로 지었답니다. 이런 피신처가 있다니, 내가 다 마음이 놓이네요.
0: 아, 내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느꼈던 거는, 저도 들어오기 전에 여기 정원이 꾸며지면 누가 관리할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했죠. 와이프한테도 하고 장모님한테도 했는데, 그때마다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스타일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쿨하게 신경 쓰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마음 편히 들어왔죠.
1: 이 집에서 오히려 육아 부담도 줄고 자유시간을 더 많이 누린다래요. 이 드넓은 정원 관리는 처음에 약속대로 두 분의 공주님이 아주 즐겁게 도맡고 있답니다.
2: 뽑는 게 좋아요?
3: 그냥 즐거워요.
2: 뭐가 즐거워요?
3: 예, 뽑을 때 그 느낌, 쾌감. 예, 딱 뽑혀 나올 때. 예, 그러면서 이제 풀 다 뽑고 나면 마당이 정리된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1: 뒷마당에 현무한 담장도 엄마가 손수 쌓으셨대요.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만 짓다가 손수 내 집을 가꾸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2: 더 넓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4: 네, 미련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냥 살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정말 찬란한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두 함께하는 거지. 그래서 이 순간은 그냥 누리려고요.
5: 가장 놀란 거는 이 40평이 안 되는 집에 4세대가 어쨌든 지금 같이 사는 모습이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큰 방 하나인 거실 주방이 있는 다락 있는 집인데 4세대가 같이 사니까 또 얼마나 추억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서 일단 가장 큰 감동을 받았고요. 저도 딸을 멀리 보낸 입장에서 떠나는 것도, 집을 떠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집을 다시 돌아오는 것도 꽤나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내는 사람만이 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여기서 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집이고, 아직 손봐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예, 가족의 이야기가 꽤나 많이 만들어질 집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흐뭇했어요. 예.
1: 뒷마당엔 이런 공간도 마련돼 있었군요. 어우, 좋다.
5: 돌려. 빨리, 빠르게. 잘했어.
1: 네 살 손자에게도 추억 가득 안겨줄 집이랍니다. 그 어떤 선택도 믿고 지지해준 엄마에게 가장 달콤한 행복으로 보답한 거겠죠.
3: 제 인생에서 그냥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꿈만 같죠. 아, 이게 진짜 내가 현실인가? 그런 생각 해봐요.
0: 사실 와이프가 자기 비싼 백을 사고 싶다고 저한테 떼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함께 해주는 게 제 도리라고도 생각해요.
1: 세상 수많은 길을 떠더라도 결국 닻을 내릴 곳은 어떤 모습이든 품어주는 내 시국이었 아니겠어요? 그렇게 돌아와 지은 가족만의 동화 같은 집, 딸에게 올인한 엄마의 장기 투자도 이만하면 진짜 대성공인 거죠.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의 따님이실까요? 혼자가 아니라 두 분이서 함께 귀농을 하셨나 보네요.
6: 여태까지 다 따먹는 거 이게?
7: 꽃이 펴도 되고, 제일 좋은 건 딱 이렇게 몽우리가 졌을 때. 씨, 씨도 다 괜찮아.
6: 난 이거보다 저게 낫다.
7: 어떤? 먹는 거?
6: 저건 먹는 거잖아.
7: 먹는 거야, 이거.
6: 이건 안 먹었었어, 옛날에.
7: 이런 거 안 심잖아.

0: 나나실.
1: 이거 심을 데가 어딨어?
2: 뭔가 손발이 잘 안 맞아 보이는데 어떤 관계이실까? 농사도 평범하게 짓는 건 아닌 것 같고 밭은 또 이런 모양이고 궁금한 게 많은 집이네. 어딘가 했더니 경기도 여주였군요.
3: 쌀로 매우 유명한 여주에 왔는데요. 지금 한참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오늘도 참 기대가 됩니다. 탕구할 집이.
2: 아니 그런데 소장님 왜 자꾸 산속으로 가시는 거예요? 좀 수상하다.
3: 오늘 건축 탕구 집이 아니고 이게 자연인이에요. 오늘 좀 말끔하게 입고 와서 새 신발 신고 왔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2: 혹시 오늘은 깊은 산속에 산장을 탐구하는 건가요?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BB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저 보이는 것 같은데 집이. 오, 야, 이런 숲 속에 이런 백설기 같은 집이. 와, 온실도 있고. 와, 깜짝이야. 이거 완전 반전이네요.
2: 그러게요. 온실까지? 산 중에 식물원을 차리셨나?
1: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3: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4: 많이 기다렸죠?
5: 처음 뵙겠습니다.
4: 올라오는데 한참 헤맸습니다.
5: 그쵸. 여기가 외져가지고.
1: 이 숲속 꼭대기에 이 넓은데 경계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땅이 몇 평이에요?
5: 여기는 저 언덕부터 저 끝까지 1600평이 조금 넘어요.
2: 세상에, 1600평이요? 이 정도면 산속에 거의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셨구만요.
1: 두 분이서 이걸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3: 아닙니다. 네. 얘가 혼자 다 해요.
1: 아, 혼자 하세요? 네. 예, 그 얘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부부는 아니신?
5: 아, 설마요. 아,
3: 막내 여동생입니다.
1: 아, 그게 왠지 그래서 얼굴이 너무 닮으신 것 같았어요. 아니, 여기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러 오신 건가요?
3: 네, 제가 수시로 와서 코치 대해줄 겸 좀 도와줍니다.
1: 전문가님이신 오빠께서 이 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3: 이렇게 농사지만 굶어 죽을 것 같아요.
5: 안녕하십니까. 농부의 딸로 태어난 것이 싫어서 도시에서 서울에서 폼나게 살다가 지금은 오히려 다시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제 어린 마음에는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뭐 가족들끼리 외식도 했다고 하고 뭐 어제 저녁에 뭐 먹었다고 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아버지와 뭔가 시내에서 먹었던 기억이 짜장면 한 번. 특별히 어린 시절에 기억은 그렇게 농사일을 했었던 기억밖에는 딱히 나는 게 없어요.
1: 집 탐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오빠도 같이?
3: 저는 벼베개 차리라 벼베라.
1: 아, 지금 한참 추수하고 있더라고요.
2: 네. 오빠는 가을거지 현장으로 보내드리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자고요. 이 넓은 땅에 혼자 살기엔 집도 꽤 커 보이는데.
1: 이 넓은 땅을 이렇게 경작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5: 언젠간 시골에 와서 살고 싶다.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정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고민을 많이 했죠. 일정 부분 자급자족도 하고 싶은데 정원은 꽃만 따먹으면서 살 순 없으니 밭도 필요하다.
2: 귀촌을 결심하고 땅을 산 뒤 정원 모양을 직접 디자인해 몇 달에 걸쳐 혼자 만들었대요. 정원에 예술을 해놓으셨네. 그런데 마을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5: 우선은 처음부터 찾던 땅이 너무 외지진 않지만 마을 중간보다는 좀 산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비용적으로 돈이 많지 않다 보니 그 비용 안에서 할 수 있는 땅? 그냥 마음이 좋았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여기를 엄청 여러 번 왔는데 하루 종일 해가 따라다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4: 아, 이쪽에 현관이군요.
5: 네.
4: 아, 여기 또 데크를 깔아놓은데 신발을 여기서. 네.
1: 와, 이게 일반적인 집이 아니네요.
2: 정말 거실에 소파나 수납장 하나도 없네요. 주방까지 일자로 쭉 뻗은 단순한 구조입니다.
1: 일반적인 주거 개념을 완전히 좀 벗어나 있거든요.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관 개념이 없어요.
5: 네.
1: 신발장 놓고 신발 벗고 들어오는 개념이 없고.
2: 정말이네. 한옥도 아니고. 대신 현관 안쪽에 간이 신발장 하나를 두었는데요.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기 위해서래요.
1: 집 안에 들어와서 느껴지는 거는
4: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콘크리트, 단열, 창, 창대목으로 모든 디자인을 다 끝냈다. 맞죠?
5: 네, 네.
4: 자연으로 열려있는 창만 가져가겠다.
5: 네. 산을 향해서 안아주는 모양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사선이 좋고요. 네. 그리고 산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최대한 단순하게, 그러나 자연만큼은 한껏.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길래 안팎으로 온통 자연의 위로가 필요했던 걸까요?
5: 36에 퇴사를 했어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늘 나름 칭찬과 보통 격려를 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고 그런 팀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회사가 저랑 좀 안 맞았고 거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2: 대기업 패션 디자이너로 일했던 경준 씨.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빨랐지만 그만큼 압박감도 만만치 않았다죠.
5: 처음에는 버텼어요. 버티면 될 줄 알아서. 서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좋은가? 그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살았고 또 돈을 벌어야 하니까 뭐 어떤 또 에너지를 쏟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한테 집중하고 얘는 나도 자꾸 말을 거는 거죠. 야, 너는 뭐 할 때 제일 좋니? 뭘 하면서 살면 좋겠어? 뭘 하면서 살다가 죽고 싶어? 그럼 괜찮겠어? 이런 질문을 마구마구 던지다가 풀을 만지고 나 음식하는 것도 좋아. 흙을 만지는 것도 좋아. 서울에서도 저희 매장이 옷 반, 식물 반이었거든요.
2: 퇴사 후 개인 브랜드를 운영해 했는데 손님들이 화분도 파는 거냐 물어볼 정도로 매장에 식물이 많았답니다.
5: 서울의 마포에 빌라에 살았는데 빌라 테라스가 되게 컸거든요. 거기를 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거기서 도시에서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고 아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하면 할수록 제가 결국은 위로를 받은 거죠. 내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구나.
4: 아니 여기는 또 이 다락인 것 같기도 하고 2층인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비밀 아지트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맞나요?
5: 네.
4: 뭔가 의자가 있고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봐도 돼요?
5: 네. 올라가실 때 약간 등반한다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면.
4: 아, 여기 박물관이네요.
2: 아우, 정겨워라. 손때 묶은 녹슨 옛 농기구들을 다락에 고이 전시해 두었네요.
4: 농업 박물관, 농기구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네. 이거를 왜 어떻게 다 이렇게 모으셨어요?
5: 어머니 혼자 계신 집을 제가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구석구석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4: 저기 있는 망치, 쟁기 이런 것들은 다 아버님이 네. 쓰시던 것들을 다 이렇게
5: 쓰시던 것.

0: 뭐 아버님이 엄마한테 만들어 주셨던 물찌개 이런 것들.
1: 이런 걸 이렇게 소중히 모으시는 거 보면 예전부터 농부가 어떤 선망의 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0: 이런 것들이 이제야 소중해졌고요.
1: 향수가 무서운 건가?
0: 네, 저도 모르게 농부의 피가 저도 모르게 흘렀던 것
1: 수구 초심이라고.
2: 농부의 딸인 게 그렇게 싫었다면서. 사람 마음이 그게 전부는 아닌 거겠죠.
3: 학창시절이나 어릴 때는 어떤 아이셨어요?
0: 저는 사고 안 치고, 공부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선생님 말잘 듣고, 성적표에 선생님들이 써주시잖아요. 늘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학생으로 표창장, 저희 상장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엄마의 자랑이에요. 한 5cm 정도.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이 정말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학 갈때한번 저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가지 말라고. 심지어 패션 이런 단어를 꺼낸 거죠. 시골 부모님께. 그랬더니 무슨 그냥 말하자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가지 말아라. 아버지가 면사무소 취직시켜준다 그랬었어요. 대학교는 무조건 갈 거다. 거기에 반항심은 절반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반항심이죠. 반항심과 오기. 내가 졸업을 하고야 말리라. 내가 얼마나 잘 다니나 보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죠.
2: 고집대로 패션 디자인과에 입학해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혼자 대학을 마쳤고 서울에서 보람듯 성공한 거죠.
3: 디자이너 되고.
0: 대구 초반기. 아버님한테 어깨뽕을 보여드리기 전에, 네. 그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전에는 그립고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저도 좀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가끔 아버지 생각나면,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약주도 한잔 사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 가끔 들죠.
2: 누가 오셨나? 아, 어머님이시군요. 인근에 사시는데 막내 딸네 집에 와서 종종 지내다 가신대요.
0: 어떤 딸이었어, 엄마? 나는.
4: 근데 요 딸이 더 이뻐, 막내라.
3: 공부 잘했대면서요.
4: 잘했어요. 쭉 장학금 타면서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갖고, 디자이너 대학교에 진짜 들어가갖고, 졸업 맞고 이제 중국에 가서 또 했어요. 그랬는데, 아, 누가 이런 데만 살줄 알았어요?
3: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별로예요?
4: 아유, 치매들은 그냥 땡볕에서 일하는 거 그게 제일 겁이 나더라고. 그런 거안 시켜봤거든요, 애들. 좋은 건 좋은데요. 이 농사 이게 힘들잖아요.
2: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머니는 늘 아까운 막내 딸. 부모 마음 다 그렇겠죠? 주방은 유일하게 초록으로 포인트를 주었답니다.
1: 주방이
0: 네.
1: 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화려한색 들어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0: 한정된 비용으로 하다 보니 다른 것들은 많이 아꼈고, 제가 이제 저한테 꼭 필요하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이 주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많이는 못하고 아주 조금 더 신경을 썼고.
1: 파란색, 녹색, 그다음에 노란색 줄눈. 저거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만 쓸수 있거든요. 저거 주변에서 많이 안 말렸어요?
0: 시공사 대표님이 저한테 다른 거다 좋은데 정말 노랑 줄로는 내가 모르겠다 이 얘기는 하셨어요. 완성되고 나서
1: 진짜 이쁘죠?
0: 박수 쳐주셨어요.
1: 진짜
0: 네.
1: 이뻐요.
2: 올리브 그린 타일에 노란색 줄눈. 보통은 이런 시도 어려울 텐데 역시 디자이너의 주방이라 색감이 남다르네요. 흙을 만지는 일 못지않게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간도 즐긴답니다.
0: 샐러드. 여기는 엄청나요. 여기는 제 보물창고죠. 오래도록 발효시켜가지고, 네, 발효시켜서.

0: 그 저장해 두는 애들.
1: 싱싱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레시피를 연구 중인데요. 아우, 이쁘다. 이런 삶에 관심 있는 도시인들을 초대해 레시피도 공유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랍니다. 집이 한동 더 있었죠? 그런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래요.
0: 제가 농사한 것들로 요리에 관심이 많으니, 그리고 약간 요리의 모험심도 발동이 되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 고민을 할 때 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일정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1: 이제 안방으로 가볼까요? 역시나 침대조차 없는 단순한 공간, 일관성이 있군요.
2: 일반적인 방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스튜디오 같은 데서 그냥 매트리스 깔아놓고 주무시는 것 같은, 그게 컨셉이죠.
0: 침대를 할까? 네. 뭘 할까? 그냥 좀 살아보자.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해보다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곳도.
2: 그래도 의류 회사 대표님까지 하셨는데 저는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드레스룸이 있을 네. 줄 알았는데.
1: 화려한 패션 업계에서 잘 나가던 디자이너였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소박하게 삶의 색채가 달라진 거죠. 오늘도 늦깎이 농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도시의 알람 소리가 아닌 숲의 새소리에 눈을 뜨는 일상. 자연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0: 저한테 집은 그냥 도화지? 이제 두 번째 인생의 도화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제 계획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하나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스케치였다면 이제는 이제 색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1: 그 그림 속 주인공 참 멋지십니다.
2: 이 집은 정원과 밭이 주인공이고, 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밭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유독 더 들었어요. 집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한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있어야 되는 불필요한 실들은 다 빼버리고,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 그냥 자는 공간, 딱 그 두 개로 이분화하면서 구현해낸 거. 보통은 고향이 싫어서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왠지 뭔가 안주할 것 같고, 바깥에서 받은 상처나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분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집이 단순하게 안식처의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기지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꽤나 불필요한 요소들이 다 제거된 기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 타인의 취향을 디자인하던 삶에서 이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살피는 날들. 뒤늦게 찾은 행복이랍니다.
0: 지금 살고 있는 방법이 그냥 오롯이 저한테만 집중해서 살고 있어서, 내가 만든 공간,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만든 공간과 오랫동안 상상만 해오던 밭 같은 나의 정원과 여기에서 나오는 매일매일의 것들이 저한테는 치유이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1: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문 앞에 선 용기.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든 나를 믿고 한 발 내디딜 그 용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0: 건축 탐구를 하다가 제 집을 지은 건축가 김호민입니다.
1: 남편으로는 빵텀에 가까워 건축가로는 존경합니다. 무모한 집에서 무모하게 살고 있는 무모한 사람, 무모한 인생이.
2: 사실 남편이 무모해요.

안 그렇습니다. 왜? 사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예 이코노미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선택지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전문가의 청소 도구 MK 청소 도구.
1: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 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시선집중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3: 아시는 것처럼 선장과 선원은 이미 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0: 두 분이 질문을 하세요?
1: 네.
0: 저를 노려보시지 마시고.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뉴스를 줄이느냐. 튜버가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이런 거 안 하던데.

0: 1972년 모자니까 54년 된 모자. 방송반에서 나온 그 선배 한 분이 방송반으로 들리라고 해서 불렀는데, 이제 거기 있던 선배들이 저를 둘러싸더니 너 맞고 들어올래, 그냥 들어올래, 뭐 그래서 농담이었겠지만 그래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계기였던 것 같아요.
1: 전두환 대통령은 11월 10일 주말의 새벽,
2: 전두환 대통령은 명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개통 테이프를 끊고 시승한
0: 첫 뉴스는 무조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관련 소식이 나갔죠.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3: 당시 손석희 아나운서도 했나요? 땡전 뉴스?
0: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게 일종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방송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은 뭐 거의 없는 시대였고, 이거 보도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먼저 했을 정도로. 84년에 1월 초에 입사해서 이제 연수기간을 갖고 신입사원이었지만, 첫 뉴스를 들어갔는데, 늘 그랬듯이, 당시 대통령 관련 기사가 3분 동안에 제 기억에 1분 반 내지 2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길래,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건 너무 긴데? 그래서 한 절반 이상으로 잘라내고 뒤에 있던 다른 뉴스를 붙여서, 라이브로 뉴스하고 나왔는데, 뭐, 사달이 났죠.
3: 어떤 사달이 난 거예요?
0: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뉴스를 줄이느냐. 마음대로 빼버렸다고 하면, 제가 어떤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당시에 어떤 군부 정권에 뭐 대항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저의 첫 뉴스 방송이 저를 많이 깨우쳐준 방송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게 정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이제 갖게 됐으니까요.

0: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원은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1: 그 6월 항쟁이 마련해준 토대가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고 그 토대에서 언론이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에 잘 못했던 것인가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뭐 공정방송이라는 거를 실현할 수 있느냐 그걸 요구하면서 이제 첫 번째 파업이 시작이 됐던 거죠.

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명분을 알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시청자들한테. 리본을 달고 그 리본에는 뭐 공정방송 쟁취 이런 그 문안이 있었는데 달고 출연을 하자. 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방송에서 제외시킨다라는 지침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뜨거웠죠.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북 국회 회담을 위한 두 번째 준비 접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1: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당시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기본이 30%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였기 때문에 주중은 뭐 조합원이 아닌 간부가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아니었지만 주말 뉴스데스크가 가장 뜨거운 그 핫스팟이었어요. 손석희가 다느냐 안 다느냐가 사내에서는 정말 완전 초미의 관심사였죠. 내가 이걸 리본 달고 나의 그 커리어를 멈추느냐, 안 달고 그냥 가느냐.
0: 노동부는 직업병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9월 한달 동안을 직업병 근로자 일제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직업병 근로자 실태 파악과 요양 보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에서 신원식 기자입니다.
1: 세상에서 가장 비겁했던 순간이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자켓 바깥에 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안 달자니 너무 또 비겁해 보이고 그래서 안쪽에 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각도를 어떻게든 잡아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죠. 저는 그거 하면서 그걸 느꼈으니까. 왜냐하면 평상시에 카메라 앵글하고 막 달리 가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거의 이제 제가 웬간해서 이게 밤잠을 못 이루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날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날 또 있었기 때문에.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일요일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서를 이틀 앞두고 맞이한 휴일은 오늘 서울을 비롯한 도시 근교에서
1: 미리 통보하면 제가 또 제외될 것 같아서 직전에 통보하고 생방송에서 바깥에 달고 나갔죠. 노조 집행부들은 올라와서 지키고 있었고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저의 리본을 지키는 거죠. 이제 보도 간부들은 뭐 난리가 났고.
0: 광주문화방송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성은 서울올림픽 안전 문제와
1: 개인적으로 그만큼 고민했기 때문에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그날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당연히 저를 상당 부분 규정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0: 4월 16일에 그 참사가 벌어졌으니까 이른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뉴스에 다 전원구조라고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어떤 뭐 황당함? 근데 뉴스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하는 것은 저나 시청자들이나 마찬가지고요.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사실 그날 저녁 이후에 느꼈습니다. 혹시 그게 이제 기상 때문이라든가 굉장히 구조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1: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방송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조명탄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구조 장면을 내보내고 있을 당시에 작업을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0: 한 일주일 열흘이 지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보도의 강도가 옅어지고 하필 그때 또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보나마나 그 뉴스가 덮일 것 같았어요. 그 뉴스가 다 넘쳐나게 되면 세월호는 보도가 한꺼풀 또 꺾이는 게 아닐까? 우선 시간적으로 보도의 양으로 볼때 그게 좀 두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늘 그렇듯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2: 청와대 공식 환영식과 방명록 서명 등에 이어 열린 한미 양국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0: 다음날 오바마는 서울 오고 뉴스룸은 팽목항으로 떠났던 날입니다.
1: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선장과 선원은 이미 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장 진행은 오늘로 마무리합니다만 이곳을 향한 시선을 멈추거나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JTBC 기자들은 내일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라이브 시간에 실종자 가족들이 손 앵커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와서 취재 기자들한테 하지 않았던 얘기, 그런 방송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예.
3: 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2학년 사반 고 박수영 군의 아버지 박종대라고 합니다. 아들은 없지만은 여전히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12년 지났지만 사망 신고도 안 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들이 2014년 4월 22일 18시 24분인가 이제 그 팽목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들어갔더니 정말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그 배 위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동영상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아들 마지막 모습도 있었던 것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방송이 나온 것 그 자체는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영상이 아니로구나.
0: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JTBC 기자들이 박수현 군의 휴대폰을 먼저 이제 받은 거죠. 이런 게 있는데 사장 어떡할까요?
4: 셀카 찍어야지.
5: 나도 찍어줘.
4: 아 기울어졌어.
5: 야 나 좀 살려줘.
6: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5: 얘기해 주세요.
4: 현재
0: 그대로 내자니 예, 너무 사실적이었어요. 서로 뭐랄까 이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농담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막 큰일 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사실적으로 다 담겨 있어서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종자 가족들은 그렇게 해서 실상을 알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진실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끝에 정지 화면으로 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틸컷으로 소리 내지 마라.
7: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0: 근데 그대로 내자니 어찌 보면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 그건 또 한 가지 배려도 있었는데 다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거기에 자기의 자식의 얼굴이 나오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수현 군의 아버님이신 박종대님한테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3: 뭐랄까 일단 손석희 선생님이 그 아침에 시사 프로그램 하는 걸 제가 출근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었고 그때 그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뭐 그렇게 한 것을 보이면서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여기가 되게 공정하고 진정성이 있구나.
0: 제가 기억하기에 8번인가를 냈어요. 계속 상황이 올라왔고 계속 그 휴대폰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그 부모들께서는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자식의 어떤 죽음 당시 상황이

0: 오늘 좀 성가실 거다.
1: 원래 오프닝 원고 직접 쓰세요?
0: 예, 우리 자료를 저한테 그 제작진이 주긴 주는데 그걸로 어레인지를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러죠.
1: 오프닝 원고 쓰실 때 잘 안 쓰여지면 어떻게?
0: 그냥 고민하죠.

0: 그러면 뭐 프레스에 혼장이셨었다며?
1: 네, 예, 아, 후배하고
0: 그 저 MBC에서 그 목격담이 돌더라고.
1: 아 그래요?
0: 안 되겠다. 네, 오랜만에 예. 2년 만인가?
2: 작년 4월.
3: 작년
0: 봄. 아,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구나. 네.
1: 저를 그동안 잊으셨군요.
2: 작년 4월.
4: 로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5: 라디오는 그냥 편하게 마음 놓지 않으시면 돼요.
4: 네.
5: 편안하게. 예, 손석희 12시 이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네요. 최민식 배우, 한소희 배우는 언제 출연하나요? 하셨는데 지금 제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원작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더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또 핀잔을 듣고.
6: 처음엔 솔직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선배님.
5: 아, 이 작품을? 예.
6: 무슨 북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대단한 원작을 가져다가. 아주 시들은 서양의 신사들과
2: 예.
6: 좀 정이 있지 않나.
4: 혹시 언제 가장 처음 만나셨어요?
1: 언제지? 좀 됐어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그 아침 출근 시간에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예, 거기서, 예, 인터뷰했어요. 항상 깊게 질문을 하시고, 이게 좀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의 어떤 질감이라 그럴까요? 어, 이런 것도?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인터뷰가 깊게 들어오죠. 손 선배님의 질문이.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7: 멜로 연기는 잘 안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8: 아닙니다. 너무 갈망하고 있습니다.
7: 대개 이제 갱스터 영화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8: 예.
7: 좀 나쁘게 표현하면 뻔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도. 예, 예.
8: 일반적인 마초들의 어떤 힘자랑으로 일관된 그런 작품이면 제가 선택을 안 했겠죠.
7: 예.
9: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손석희입니다. 아침에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 시선집중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제 방송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시선집중은 이제 그 정찬영 프로듀서가 그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저를 떠올리고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12: 손석희 앵커는, 아나운서는 준비가 하나도 없이 카메라가 들어오면 너무 뉴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그 이후에 시선 집중을 하면서 더 단단해져 갔다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순발력을 다 갖추고 있었고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점점 학습이 돼가거든요.
7: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긴 세월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용했다는 건지요?
13: 에도시대 초기인 1600년경부터 이용해왔습니다.
7: 여기에서는 이미 신라시대인

0: 2012년에 우리 영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짚어서 여쭤본다면 서기 500년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까?
1: 타케시마의 날은 MBC와 논쟁하려고 제정한 게 아닙니다.
2: 잘 따지고 잘 짚어 들어간다. 보통 매끈한 인터뷰는 이렇게 덕담이나 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이렇게 가게 해주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인터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 전에는. 근데 여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질문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돼요.

0: 되게 기억에 남은 게
1: 그렇죠. 긴장시킵니다 지금. 네,
0: 그 지방선거 때 예.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그 홍준표 의원께서 예. 서울시장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계속 그
1: 아 저한테요?
0: 네 그때
1: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0: 네 그때 대통령한테 발표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거든요.
2: 그때 뭐 하여간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뭐 또 그런 제안이 일도 없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홍 시장께서 속해 있던 정당에서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때 아마 그 얘기 했을걸요? 다 나가면 손은 누가 키우냐고.
3: 네,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2: 예.
3: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2: 그래요? 뭐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나?
3: 뭐, 보여드릴게요.
2: 예.
4: 손석희 관련한다고 해서 나온 거요. 그래? 그 뭐 내가 방송 나갈 필요가 뭐 있노 지금? 아무 필요가 없지. 정치할 것도 아닌데.
2: 아, 진짜?
4: 아 그때 손석희를 내보낸다고 한참 할 때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내가 아침에 시선 집중 방송하면서 나올 거냐고 그냥 안 나간다고 확실하냐고 그냥 확실하다고 다시 나오면 당신 거짓말하는 거라고 난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 민주당에서 출마시키는 거를 정리해버리지 그 양반은 자기 인생을 방송으로 언론으로 살아갔으니까 딴 역기를 센 일이 없죠. 정치를 한다든지 딴 일을 한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지.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탈출해서 뉴미디어 쪽으로 새롭게 개척하는 게 옳지 않을까. 두부 시작하면 아마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2: 저 아마 우리 저 홍준표 전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레거시 떠나가지고 네, 이쪽으로 와서 흔히 얘기하는 유튜버가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글쎄요. 레거시를 완전히 떠난 손석희가 있고 그 손석희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일은 글쎄 뭐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네요.
5: 네. 정치는 왜 안 하신 거예요?
2: 정치요? 뭐 이 나이에 뭘 또 나이가 젊었을 때도 뭐 마찬가지인데 뭐 이제 그쪽 가서 좀 큰 일 좀 해보지 그래 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일일 순 있지만 그 언론과 그쪽은 서로 다른 분야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위여리로 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6: 그 말씀드린 대로 모리 교수님이랑은 호르무즈 파병이나 미국은 지금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보자. 첫째, 하나는 우리가 한국이 버텨주길

0: 근데 둘째는 오히려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일본의 우익 세력이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 선배님도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파병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얻는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좀 선배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균형 잡혀서 들을 수 있죠.
2: 같이 일하는 게 혹시 부담스럽지 않은지 좀
0: 아, 그걸
2: 여쭤보고
0: 나이인데 자꾸. 아, 그거 지금 얘기하라는 건 아니죠? 응? 지금? 내 앞에서?
1: 저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했으니까 되게 많이 좀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니까 당연히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시고 타협이 없으시고, 그런데 생각보다 개그 욕심이 좀 있으신 것
2: 맞아.
0: 이게 좀 길게 해, 길게. 자세한 그 예와 함께 길게 얘기를 해야지.
2: 약간 첨예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나시며 꼭 이렇게 웃음을 붙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혼낸 게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조금 일할 때 소통 스타일은 어떠세요?
3: 뭐 SNS든 전화든 아니면 대면 대화든 뭐다 모든 창구를 열어놓고 다 하세요. 주말 찬스도 쓰시고
2: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한다.
3: 세달 내지 네달 정도가 준비 기간이었는데 땅다당당당 이게 거의 뭐 환청이 들릴 정도 땅다당당당당다당
4: 약간 일 중독인가? 주말에도 일하고 싶어 하고, 밤에도 일하고 싶어 하고, 새벽에도 일합니다.
5: 시청님, 신경 쓰지 마. 아, 지금 정말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6: 아니,
5: 같아요.
6: 처음에는 믿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진짜 믿었죠. 아. 근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7시 반에 숫자는 좀 나왔나? 좀, 김 부장은 자나 보지? 그런 이제 카톡이, 그럼 2년 동안 매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순진했던 거예요.
5: 아, 정말 신경 쓰시면 안 써도
6: 아, 정말 안 써도
5: 되는 거야? 아,
6: 되는 거야. 뭐
5: 그건
6: 이렇게
5: 아닌 거죠.
6: 생각했지만,
5: 그건 아닌 거죠.
6: 아니었던 거죠.
5: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셨네? 더 못하겠네. 끝!
2: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뭘것 같으세요?
0: 저에 대해서요? 밥을 잘 사준다? 맞아요? 아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제일 선배예요. 예. 뭐, 이거 뭐 구닥다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닐걸? 아직도 이건 구닥다리 생각은 아닐 거예요. 선배가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방송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팀워크가 좋아야만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는 건뭐 너무나 자명한 얘기고. 그래서 정말 억지로라도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0: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1: 아이고, 예, 먼 길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0: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되셨네. 예, 여기 뭐, 대단하네요.
1: 보니까. 첫 느낌 어때요?
0: 일단 엄청나게 크다는 느낌. 이게 몇 평이죠?
1: 2만 6천 평. 어우, 예. 예. 처음에는 만 평부터 시작했는데, 예. 이런데 절에 덩굴 올라가는 거네. 야생 달의 덩굴이거든. 예. 달의 얼음, 여기 뭐 엄청나게 많아요.

0: 그 푸종다리의 노래 원고를 저한테 주신 게 92년 그때였으니까.
1: 그때 선생님이 그 아마 그저 같이 있었을 때니까.
0: 구속돼 있을 때죠. 90년에

0: KBS의 이제 사장 손님 문제로 백골단이라고 KBS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방송사가 경찰력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1: 지금 경찰들이 없다. 우리들의 함성은 대답 없는.
0: 갑자기 뭐 회사 앞에 경찰력이 집결하더니 한 천여 명이 들어오는데 조합원들 모여 있어봐야 뭐 한 2, 300명 모여 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다 알려져 있어서 어디로 뭐 피신한다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그 어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조합원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저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더니 기둥 뒤에 저를 밀어 놓더라고요. 바깥에서 이제 저를 찾는 경찰들 목소리가 막 들리고.

0: 구속작품심이 열리는 날이라서 이제 법원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 가까이 지냈던 카메라 기자가 사진기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를 이제 막 찍는데 좀 멋쩍어서, 예. 근데 뭐 이제 이것도 차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 뭐랄까 담대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멋쩍어서 웃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1: 원래 그렇게 투사처럼 앞장서는 성격이세요?
0: 뭐 투사라는 표현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맨 앞자리더라다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앞자리네 이런 정도의 수준.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주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줘라고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그때 상황이 참, 이게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마음이 아팠지.
0: 그때 이제 부산 MBC 직원이셨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었잖아요.
2: 그 주인공은 분명히 선생님이라. 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참 그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어요. 그래 끝까지 그참잘 지켜갖고 반가운 마음이 또 컸고, 예, 또 별로 변하지도 않았고.
0: 안 변했을 리는 없는데.
2: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진 않아요.
0: 배 선생님도 뭐 머리만 좀 하얘지셨지, 예, 똑같으세요 옛날이랑. 예. 그게 물가에 있잖아요 보통 반딧불이.
2: 고성에도 뭐 반딧불 축제가 많아요.

0: 제가 기억하기에 저는 한 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혼자 결정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혼자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에 찬성해 줄 만한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죠. 결정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경험상. 결정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놓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가거나 안 가거나, 하거나 말거나, 그죠? 그걸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정한 다음에 내가 이걸 잘 결정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가 어려운 것이지, 결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오랜 고민 끝에 저도 이제 문화방송에서의

0: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 선택에는 많은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믿는 정론의 저널리즘을 제 의지로 한번 실천을 해보고 훗날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이른바 이제 방송인을 좀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이미 다 공개된 얘기들이니까.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대상자이기도 했고, 불편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방송을 그냥 접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송을 그냥 떠나야 된다는 건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마침 그때 이제 또 JTBC 쪽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저한테 약속을 하기를 전권을 준다. 그리고 개입하지 않는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더 원할 것이 없었습니다.
2: 좀 리스크가 큰 선택 같은데.
1: 예, 제가 하고 싶었던 방송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때 접더라도 접자. 그것이 불과 한 달 만에 접히든 1년 만에 접히든

0: 우선 현실적으로는 저처럼 욕먹고 갈 사람이 없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렇게 뭐, 예? 함께 모시고 가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옮긴 기존의 조직은 저하고 유리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이 뒹굴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1: 앵커야, 너무 잘하시는 일이니까 눈 감고도 하겠지만, 거기는 사장님으로 가는 거잖아요.
2: 아무래도 이제 JT 뉴스룸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출신도 많고 또 거기에서 싸운 거기 때문에 내가 사장인데 이렇게 조직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거기 TF를 구성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이런 스터디를 해서 매주 하게 만들고 누군가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 토하게 만들고 선생님한테 듣고 저널리즘에서는 당연히 이 팀워크가 좋아야 되고 이 팀의 실력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0: 외롭거나 두려울 때가 없었느냐? 굳이 따지자면 그때였겠죠. 이제 다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1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3: 계속해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4: 외교부의 태극기로 잡았습니다.
3: 예,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5: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고.
3: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그의 사후에 세 번의 앵커 브리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0: 1년 동안 매일 보도했고요. 지속적으로 좀 취재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520일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언론계의 상식과는 안 맞는 취재를 했던 거죠. 예, 보통 어떤 참사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끝났다는 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멈춰지면 다 떠나는 게 기자들의 어떤 일하는 패턴이었거든요. 사고의 변곡점이 없더라도 계속 기자들을 거의 현장에서 배치해서 계속 보도하게 했다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보도 행태였고요.
0: 세월호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아직 진실규명도 안 된 상황이기도 했고, 정치 이슈화가 되고, 유가족에 대한, 실종자 가족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근데 그럴수록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당신들 혼자 그렇게 해봐요. 근데 그냥 저는 그때 생각에, 제가 좀 뭐랄까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라도 좀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0: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뉴스룸이 집중할 내용은 최순실 씨의 것으로 확실시되는 개인 컴퓨터에서 확인한 최 씨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들입니다.
1: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와 무관한 최 씨에게 전달됐던 사실은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0: 국정농단에 JTBC가 태블릿 PC들을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필춘 기자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JTBC 기자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을 안 열어주셨고, 근데 두 번째 찾아가서 신분을 밝혔을 때 흔쾌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미처 가지고 가지 않은 책상에 있던 태블릿 PC를 발견한 거죠.
2: 처음에 왔을 때 JTBC 기자라고 그러면은 내가 협조를 할 텐데 왜안 했냐고 내가 그랬죠. 세월호가 초창기부터 그래도 현장에 가서 그 팩트 입각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3: 네.
2: 그런 걸 보고 이제 진실성을 본 거죠.
0: 다른 언론보다도 자기는 JTBC를 본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즉 세월호와 연관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속에서.

레고스 미디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옛날에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최고 37까지 나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죠, 물론. 레거시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이 있죠. 팩트, 그러니까 사실,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공정,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균형,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법으로서의 품위, 그게 제가 뉴스가 구현해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인 가치는 영 틀려먹은 건 아니잖아요.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존재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게 야, 너네 그걸 좀더잘 지켜봐. 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0: 사람마다 욕망이 있고 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어떤 욕망이 있으실까?
1: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이나요? 저를 노려보시지 마시고. 피디는 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EBS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큐도 만들고 그러셨나요?
0: 망신당하기 싫어서요. 쪽팔리고 싶지 않아서.
1: 어떤 경우에 망신을 당하는 건가요?
0: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TV로 봤을 때 예. 제가 봐도 부끄럽거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말이 안 되는 게 싫어서 예. 열심히 합니다.
1: 그럼 여태까지 망신당한 적이 없으신가요?
0: 꽤나 많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도 받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 자세겠죠, 뭐. 예. 저도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단 뭐, 같은 방송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직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망신당하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망신 안 당하면 자기 만족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슈팅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준비가 됐나? 라는 질문을 늘 자문을 하죠. 준비가 안 됐어도 그래 준비됐어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건 뭐 매번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0: 나중복 추리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 국내 최초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1: 현장을 자기의 현장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
2: 그 씬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역시 다르다.
3: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도록 만드는 거.
4: 액션!
1: 현명하게 배우를 납득시키는 일들.
0: 뭐든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잘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흥분되고 마음 졸이고 그 정도로 재밌고 신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5: 둘, 셋!
6: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7: 발언했으면 유전자라던가 아니면 억제하고 싶은 유전자.
8: 기억이 안 날 때가 요즘 너무 많아서 운동을 안 해도 좀 근육이 좀 멋있게 생길 수 있는.
7: 공공장소에서 좀 방귀를 참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8: 유전이냐 환경이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9: 후성 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은 후성 유전학 없이는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 완전 다르고 유전대 환경을 25대 75로 말씀드려요.
7: 와, 환경 75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 획득한 성질이 내 자식한테도 갈 수 있을까요?
9: 적으로 네. 잠재력이 있다. 그게 나오네. 바로 후성 유전학이다.
7: 후성 유전학이다. 아,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9: 있다. 맞습니다.
7: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9: 제가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7: 스스로 깨울 수 있는 이런 좋은 학문이다.
10: 은행이 변하고 있습니다.
11: The future bank will be nothing like today's bank. We will fight back against the machines. That's my prediction.

0: 은행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 앞에 서 있습니다.
1: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3: 화이팅!

0: 힘들었는데 가진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1: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2: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1: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가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4: 지난 5년간 위대한 수업은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수업입니다. 반도체와 통신, 에너지에서 AI까지 수십 년간 변화의 한복판에서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 최태원 회장입니다.
5: 쉽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한테 이거 충격인데라고 해야 하는데 굳이 대학 졸업장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AI를 어떻게 쓰겠느냐, 이걸 이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4: AI가 바꾸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함께 AI 시대의 생존 전략에 대해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는 조금 예, 좀 더 테크놀로지가 많이 들어가고 뭐 좀 복잡한 AI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AI를 많이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 알 수 없고 아주 early stage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화 발전할지 어떤 속도로 갈지 다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AI는 아직 비성숙한 아이입니다. 완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싫으면 얘가 완벽한 형태로 자꾸 발전을 합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AGI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그 스테이지에 과연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AGI는 올 것이다. 언젠지는 확실히 몰라도 오긴 올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라고, 이 문제입니다. 뭐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그동안 했습니다. 이 말들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좋은데, 지금 뭐 보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뭐 AI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리소스들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예, 자본도 엄청 들어가고, 에너지, 전력도, 전기도 엄청 먹고, 뭐 여러분이 아는 칩 뭐 얘기, 뭐 그게 메모리 칩이든 뭐 GPU든 요새는 이제 CPU가 모자란다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다 돌아왔죠. 칩도 계속 모자란 상황이 될 겁니다. 또 미래엔 또 뭐가 모자란다고 계속 할지도 모르죠. 근데 AI엔 또 경쟁 룰이 있습니다. AI 진짜 산업을 이해해서 대한민국의 AI 경제를 제대로 만들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피드입니다. 이 경쟁과 얘기를 할 때 AI 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과연 남보다 더 빠르냐 그렇지 못하냐가 아예 죽고 살고 하는 문제로 계속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입니다. 이게 체급이 작으면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아까처럼 자본, 전력, 뭐 칩에 대한 능력이 없으면은 아예 게임에 참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떤 나라들은 아예 이 AI 게임에 지금 참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내가 갖고 있는 스케일 갖고는 뭐 이 들어갈 수가 없어. 저는. 세 번째는 세이프티입니다. 세이프티는 여러 종류예요. AI가 갖고 와서 뭐 AI가 인류를 멸망시킨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세이프티도 있는 거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뭐 보안 문제 뭐 이래서 이제 해킹이나 얘기가 들어오는 이 상태도 가서 존재하고, 이게 뭐 전쟁에도 쓰일 수 있는 얘기가 되니까 국방 안보에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요. 그것도 있지만 소셜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너무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되면 사회의 변화를 충격을 확 줄 테니까 그때 때가 되면은 뭐 저항이 시작되는 거죠. 뭐 옛날에 뭐 자동차가 막 들어와서 하다 보면 마차를 끌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배격하는 문제가 생겨서 뭐 자동차에 이상한 규제를 가하고 뭐 이랬던 얘기하고 비슷하게 그런 갈등과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 그 미래에는 이 세이프티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사회에서 생각해야 되는 이 경쟁 조건이 됩니다. 또 하나의 그 기본적인 AI 스택을 얘기하죠. 요새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뭐 풀 스택 AI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AI를 엔드 투 엔드로 다 한다 뭐 이런 개념에 쓰는 건데, 맨 밑바닥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두 번째 레이어가 칩,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칩 반도체들이고요. 그 세 번째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주축으로 하는 어쨌든 인프라스트럭처들을, AI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통신이나 다른 걸로도 계속 더 커 나가겠죠. 네 번째 레이어라는 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ChatGPT니 뭐니 하고 썼을 때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 네 번째라고 얘기하죠. 다섯 번째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5 레이어 케이크라고, 이거 젠슨 황이 맨날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는 거는 솔직히 이 밑에 뭐 에너지를 여러분이 다이렉트 쓰시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쓰시는 것도 아닐 테고, 네, 라지 랭귀지 모델 난 알 바도 없는 거고, 결국 여러분이 쓰시는 건 애플리케이션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무엇인가 AI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라지 스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스피드가 되니까 빠른 속도로 많은 리소스를 집어넣어서 5 레이어 케이크들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까지 와서 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기업들이 국가도 그렇고 다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지금의 투자 액수 발표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다들 무지개 안 들어본 이상한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 트릴리언 달러, 뭐 이러면 1조 달러를 뭐 지금 뭐, 이제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빅텍이 결국 지금 보면은 1조 달러를 투여하는 상황에 지금 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계속 늘어나간 상황이다. 이건 더 늘릴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이런 거죠. 오랍시오죠. 저렇게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계속 투자해갖고 저 어쩔 거야? 조금 너무 과잉 투자 많이 하는데 뭐이 문제를 여러분의 신문에서도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의 우리의 숙제는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 서비스가 제대로 돼서 과연 그 서비스가 제대로 잘 팔려서 이 투자가 회수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AI 지금 인더스트리의 가장 중요한 축과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그 비싼 AI를 내가 왜 사는데? 자, 이러는데. 그렇게 사서라도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거나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내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거나 내 생활에 되게 유익하거나 뭐그 가치가 충분하다면 뭐그 비싸도 사겠죠. 자, 근데 과연 그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서로 간의 경쟁입니다. 과연 그 스테이지까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겠죠. 물론 뭐 투자하는 중에서 그걸 못 만들어내면 탈락이니까 뭐 계속해서 탈락하는 것도 생기지만 제 생각에는 뭐또 새로 참입하는 기업들이나 뭐또 사람들도 되게 많을 테니까 뭐 경쟁은 계속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져도 문제고요. 이게 너무 늦어지면 이제 갑자기 AI는 버블이었어. 끝장. 그리고 이제 완전히 또 여기에 대한 발전이 갑자기 사라지고 돌아가면은 이제 서비스에 들어간 뭐 돈이 투입이 안 되면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제 안할 테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문제, AI를 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래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많은 문제가 또다 딜레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기후 문제 뭐 수많은 우리의 생각하는데 인간에 들어갔던 난제들, 아까 사회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한 그 얘기들이 다 지금 여기에도 얽혀 있는 겁니다. 이 테크놀로지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무작정 사람만 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좋은 마음을 갖고 인센티브만 줬다고 풀려지는 거 아닌 것들이 수태 있습니다. 전략이 대한민국엔 필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생각한 건, 아, 전 세계 AI가 이렇게 흘렀고 이러이러한 문제와 얘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승부는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거, 뭐, 대한민국도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혹은 인프라스트럭처도 있고요. 저희도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뭐, 만들 수도 있고, 전다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애플리케이션하고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회의 비용을 낮추고, 개인의 행복을 올리고, 난제를 풀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이게 드디어 AI의 효과가 우리한테 얻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일은 가만히 내가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우리 문제를 절대로 남이 해주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여러분의 데이터거든요. 여러분의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얘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얘기하고는 정확도가 다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소사이어티에 정확히 맞는 데이터와 얘기들을 잘 모아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목표인 AI 효과를 크게 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또 질문이 나오죠. 그건 어떻게 모으는데요? 그거 누가 모아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또 재미있는 테크놀로지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AI 에이전트를 보통 생각하면은 이제 나 이제 명령을 일일이 내린 것도 싫어. 그러니까 내가 AI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에이전트에 시켜갖고 이 총체적인 문제를 전부 풀어와. 이걸 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기본적으로 엄청 그 얘기는 딴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있어야 얘기가 됩니다. 네, 여러분의 데이터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고 일을 하고 뭐 어떤 데는 조직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는 조직 전체의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거죠. 어느 한 사람만의 데이터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사이어티가 발전하고 이 문제를 풀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국민 1인당 에이전트 하나씩은 다 둬야 되는 거고, 그 에이전트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데이터와 얘기들을 다 모아서 이 소사이트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뭐 국가적 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건 지방 단위로 만들어서 무슨 뭐, 어느 도시에도 만들어서 들어가는, 왜? 그 도시는 또 도시의 삶과 도시의 데이터가 또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종류의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보면 그 에이전트들을 좀뭐 효과적으로 써야지만 뭘 틀을 머릿속에 알게 되냐면 대한민국 소사이티가 무엇이

문제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려면 시뮬레이션이 다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과는 더 커지고 비용은 줄는 얘기들이 움직여서 저희의 삶이 그것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나오는 질문이 꼭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건 프라이버시 데이터인데 그걸 그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세이프티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또 디벨롭해야 되는 건, 자, 이게 문제가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냐, 아니면 이게 문제니까 하지 말자 할 거냐. 뭐 극단적으로 보면 두 초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드 암호화를 어떻게 시키는 거냐. 그래서, 어쏘리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풀수 없게끔 만들어서라도 저희는 필요한 얘기는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니, 공격을 하겠다는 사람이 무서워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게 이제 뭐제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그걸 둘러싸고서 저희는 더 많은 노력과 얘기를 하고 그 기술을 만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세이프티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AI 에이전트로 말씀드리면은 무엇인가 인포메이션을 계속 모으고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금 뭐 여러분이 쓰는 대화형 AI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의 생활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형태로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실험입니다. 이걸 먼저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죠. AI를 갖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만드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뭘 만드냐?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조금 숫자는 있어야겠죠. 무슨 500명이든 1000명이든 사람들이 모여진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처럼 이제 소사이티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AI 씰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은 AI 오가니제이션이라고 불러서 마찬가지인데 무슨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을 갖고 움직인다는 건그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처럼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넣어주고 그걸 갖고 무엇을 할 것이다를 실제로 자기의 경험을 하고 눈으로 보고 자기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걸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은 그냥 피동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수 있느냐 형태로 이게 바뀐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게 창업도 좋고 여러분이 생각한 뭐라도 좋으니까 동아리도 좋고 뭐 그러면 그게 작은 동아리 하다가 그다음에 옆에 동아리하고 같이 하고 뭐라고 해갖고 이게 점점 넓어지는 상황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AI가 아직은 어린 애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날 거예요. 어린 애라도 얘를 자꾸 써봐서 얘가 어떻게 디벨롭 하는지를 계속 쫓아갔던 사람은 계속 프론트라인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몰라 그냥 나중에 잘 되면 내가 그때 가서 쓰지 뭐 저런 이런 사람은 항상 비하인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AGI가 나왔다는 건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 프론티어 모델들이 지금도 얘기한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얘들이 갑자기 무슨 뭐 AGI가 됐습니다 선언하는 게 AGI가 아닙니다 라는 거죠. 저는 진짜 AGI는 아까처럼 여러분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서 그래야 움직여야 내가 효과가 있고 그래야 아까처럼 나도 경제적 효과와 의미가 있는 거지. 뭐그 모델이 뭐 기가 막히게 뭘 수학 문제를 풉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도 아주 간접적으로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전 지금 당장은 나한테는 그렇게 소용이 없는 거죠. 나한테 내 소사이어티 내 나라한테 내 대학한테 도움이 되려고 생각하면 이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실험에 여러분이 뭔가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하셔갖고 이걸 배우시기 시작을 하면은 뭐 여러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라는 거죠. 결국 보면 이게 AI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뭐 이게 돌아가고 뭐 엄청난 코딩이고 이거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인간의 고민과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걸 AI를 써갖고 아주 아까처럼 그 코스를 줄여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문제 해결사인 얘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얘기나 두 번째 했던 얘기가 되게 다른 얘기는 아니었다. 앞에 있는 걸 잘하려도 AI 소사이티가 잘 들어오면 얼만큼 빨라지는 거고 AI를 들어온 효과라는 게 결국은 사회 문제를 풀수 있는 많은 사회 해결사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일이었다. 이게 이제 제가 내린 AI의 오늘 AI 네이티브 소사이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였습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힘도 안 난 데까지는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2: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2: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오늘은 이 물음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속기 쉽고 미치기도 하니 말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이 뒤따라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자라면서 무엇을 배우는지부터 다시 볼까 합니다. 어짐과 리로움을 배우고 효도와 충성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대도패 유인의 지혜출 유대위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위대한 도가 무너지자 어짐과 의로운이 생겨났고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생겨났다.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니 효성과 자애가 있게 되었고 나라가 어지러우니 충신이 있게 되었다.

둘을 화목한 집에서는 누구도 효자라고 심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효자이기 때문입니다. 효자라는 말을 내세우는 집은 이미 화목을 잃은 집입니다. 같은 까발구로 충신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때는 나라가 어지러운 때입니다. 어짐과 의로움이라는 말

배우거나 배워야 할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인이 드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그러하던 것이 무너지자 사람이 암과 배움을 지어내어 그 빈자리를 메우려 든 것입니다. 그러니 암과 배움도 억지로 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얻은 암은 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생겼다고 한 것이 그 말입니다. 꾀가 늘면 그 꾀를 감추는 재주도 함께 늘어납니다. 샘이 밝아지면 샘을 속이는 법에도 밝아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떠받드는 암과 배움이 실은 그러합니다. 위하기리, 위도일손, 손지우손, 이지어무니. 학문을 행하면 날마다 더해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 무의에 이른다. 배움은 조금씩 더하는 일입니다. 아.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배우면 알미 하나 더 쌓입니다. 배움으로 더하고 쌓으며 가득 찰수록 새것이 드나들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알미 가득 찬 눈에는 세상이 도리어 좁게 보입니다. 알미 가득 찬 마음으로는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를 행하는 일은 그 반대입니다. 날마다 털어냅니다. 암과 배움 역시 덜고 또 덜면 억지로 하는 일이 없는 자리 무의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 두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과 배움을 덜어내도 정말 괜찮으냐? 덜어내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말입니다. 제 답은 이러합니다. 절성기지 민리백배 절인기의 민복효자 절교기리 토정무유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이 백배가 되고 어짐을 끊고 의로움을 버리면 백성이 효도와 자애를 회복하게 되며 기교를 끊고 이로움을 버리면 도적이 없어진다. 어짐을 끊고 의로움과 지혜를 버리라니 모진 말처럼 들리실 겁니다. 기교를 끊고 이로움을 버리라니 미치는 소리로 들리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르다 하여 끊고 버리라 한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쌓아온 암과 배움을 털어내어 억지로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이로움이 늘고 살기 좋아진다고 저는 글이 적었습니다. 지혜든 기교든 그것을 배울 까닭이 없어질 때 비로소 세상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절랑무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여기서 끊으라 한 배움은 난연서친인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익히고 쌓은 것들입니다. 배우면 따라야 할 것이 많아지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따르지 못하여 남들 눈밖에 날까 마음을 졸이고 좋은 것은 얻지 못할까 나쁜 것은 닥칠까 두려워집니다. 이렇듯 암과 배움이 늘면 근심도 나란히 생겨납니다. 그러니 배우고 아는 일을 덜고 또 덜면 그 근심은 어찌 되겠습니까? 따라야 할 것이 없으니 못 따를까 마음 졸일 일이 없고 얻으려는 것이 없으니 못 얻을까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사라진다고 한다.

것은 그런 뜻입니다. 배움을 끊고 도의 마음을 두라 하니 곱게 듣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상사문도 근이행지, 중사문도 약존양망, 하사문도 대소지, 불소부족이 위도. 뛰어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해나고, 어중간한 선비는 있는 듯 없는 듯 여기며, 낮은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비웃음이 나오지 않으면 도라 하기에 모자란다. 도란 본디 그러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재면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러니 알물 좇는 이들에게는 배우지 않고 도를 행하는 일이 하찮게 보입니다. 비웃음을 사기도 하지요. 암과 배움을 높이 여기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두고 싶습니다. 아는 바와 어긋날 때 모른다고 두는 것과 그르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부지상, 부지지병. 모르는 줄 아는 것이 으뜸이고,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이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바가 배운 것과 어긋날 때 그것을 모른다고 두는 것입니다. 모르는 줄 아는 것이 으뜸인 까닭은 모르는 것을 이미 배운 틀에다 억지로 맞추어 끼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옳다 그르다 가르지 않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늘 남습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이미 아는 것에 억지로 맞추어 놓고 옳다 그르다 가리려 듭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다 안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모르면서 안다 하는 것을 병이라 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앞서 도를 듣고 비웃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이미 아는 것에서 어긋나 있으니 도를 그르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도에는 끝내 닿지 못하고 배움이 쌓일수록 근심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배움을 끊는 일은 아둔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배운 바의 견지와 우습게 보이던 것들을 다시 보는 길입니다. 끝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자불박, 박자부지.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두루 많이 아는 것과 참으로 아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많이 알기보다 참으로 아는 쪽을 가리켰을 뿐입니다. 그 알매 이루는 자리에서는 제 말들도 모두 쓸데없어질 것입니다. 더는 배울 까닭이 남지 않는 그 순간을 맞이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가을 산행 후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야생식물 섭취. 산행 중 채집 시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밤과 똑 닮은 칠엽수 열매. 밤과 달리 독성이 강해 섭취해선 안 됩니다. 도라지, 더덕, 인삼과 혼동하기 쉬운 자리공은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초입니다. 지리 강활은 약재인 참당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한 지식 없이 산나물 채집.

0: 은 금물입니다. 국내 자생버섯 중 식용버섯은 약 19%에 불과합니다. 생김새만으론 전문가도 구분이 힘든 만큼 함부로 야생버섯을 채취해선 안 됩니다. 독초와 독버섯 섭취 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섭취한 식물과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야생식물, 채집도 섭취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어원을 통해서 치유의 한국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사고이고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국어는 한국인의 사고이고 한국인의 삶이죠. 저는 한국어를 살펴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치유의 기쁨을 주었던 어휘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휘는 반갑다입니다. 반갑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나라에는 반갑다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언어에서 반갑다라는 말을 하나의 어휘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에서도 nice to meet you라는 문장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반갑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도 반갑다라는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반갑다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반갑다라는 말은 다른 언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귀한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갑다의 반은 빛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짝이나 반딧불이라는 말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짝도 반딧불이도 빛의 모습이죠. 우리가 모음 교체도 배웠습니다만은 모음을 바꾸면 번이 됩니다. 번쩍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에도 빛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반갑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밝아진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래서 표정이 밝아져야 됩니다. 서로 반갑다라는 말을 하면서 밝은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좋은 단어죠. 사랑이라는 말은

어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정의도 정말로 넘칩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어원은 좀 복잡합니다. 한자 사량에서 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생각할 상과 양이죠. 보통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이 생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끼리 하는 게 사랑이니까 그렇겠죠. 둘 다 무엇이 확실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은 옛말에서 생각한다라는 뜻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즉, 사랑하다라는 말이 중세 국어에서는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love의 의미로 바뀌어진 거죠.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보고 싶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따뜻한 그리움이라는 뜻이고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보고 싶어하는 세상, 즉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아름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아름이라고 할 때 아름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아름의 아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한아름의 아름은 원래 안음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가 활음조라고 하는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안음을 한 아름 이렇게 발음한 것이죠.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말처럼 답다라는 말 앞에는 주로 사람이 옵니다. 학생답다, 남자답다, 뭐 선생답다, 뭐 어른답다, 아이답다 이런 말이 오죠. 앞에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주로 온다는 점에서 아름도 혹시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아름답다의 아름이 나, 즉 개인이라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한 표기는 름의 아래 아가 찍혀 있는 모습으로 아람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름과 아람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가장 자신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게 아름다운 거죠. 나는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다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라는 말도 너무 재밌는 말이죠.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야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집 이런 식으로까지 심하게 표현한다고 얘기도 하죠. 그러나 제 생각에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옅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내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 말에선 대부분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라는 말은 자기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라는 말은 누구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꼭 내 것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붙어야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 말에서는 그런 경우에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라는 말을 할 때 혼동되는 말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면 저희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와 저희를 어떻게 구별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낮추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저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 것은 상대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상대방이 포함이 되지만 저희라는 말에는 듣는 사람은 청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라는 말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있는 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듣는 사람은 우리 학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라는 표현도 그래서 사실은 틀리는 표현입니다. 다음 단어는 보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람이라는 단어도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람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약간 드러나 보이는 표적이라는 뜻이 나타납니다. 다른 물건과 구별하거나 잊지 않기 위해서 표시를 해둔 거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어떨 때 주로 쓰는 표현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할 때 가방에 표시를 해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보람을 했다고 합니다. 보람을 했다라는 말은 작은 표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는 보람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말에서 왔다 생각합니다. 보람은 원래 의미 있는 일들의 표시라는 겁니다. 보람은 아주 크고 위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작은 표시입니다. 어제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의 보람이 생기는 겁니다. 보람은 급하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제와 다른 어떤 보람 있는 즉 작은 표시를 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가? 떨어져 있는 작은 휴지를 주었는가? 내가 머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였는가? 아니 어떤 경우에는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일도 보람이죠. 보람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표시라는 것을 안다면 보람 있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곱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일도 모두 다 보람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보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오랫동안 내 삶을 바꿔가면서 보람을 만드시는 것이 보람의 참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마지막 단어는 짜증과 궁금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 증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로 병에 해당되는 예들이 많죠.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말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순 우리말에도 증이 붙는 예들이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짜증과 실증이 있습니다. 짜증은 짜다와 증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을 짜다라든지 행주를 짜다라든지 할 때 쓰는 짜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짜증은 자신을 쥐어짜는 물기 없이 만드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짜증을 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도 없어지고 얼굴에도 인상을 쓰게 됩니다. 목소리에도 말소리에도 행동에도 짜증이 묻어나게 되죠. 짜증이 병이라면 저는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마음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썼던 인상을 펴는 겁니다. 인상을 피는 것만으로도 밝은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내 몸속에 있는 짜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를 쥐어짜지 않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편 실증은

싫어하는 증세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싫어한 게 아닙니다. 처음엔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서 싫어하게 되는 증상을 우리가 실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증에도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싫어하는 일들이 사실은 처음 했을 때는 설레는 일이었기도 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과 사람은 오랫동안 만나면서 실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이나 설렘을 기억한다면 그 실증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실증이 난다면 원래의 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이 들어가는 말 중에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이라고 얘기하는 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궁금증입니다.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나의 궁금증은 무엇인가? 제가 언어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궁금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은 저에겐 부끄러움이 됩니다. 궁금증이 많아지는 세상을 산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 강의들을 통해서 한글에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사고까지 많은 점들에서 궁금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셨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글날 한글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사랑하고 또 언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와 금성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먼 거리에서 관측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요즘의 금성 탐사 목표가 되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먹어. 안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행복이 안 돼.

0: 그러니까 새끼들 뭔가 그것만 좀 잡아주면 나는 살겠어. 같이 저희들이 어울려서 살면.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이게 뭐야?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강아지 데리고 미용 한번 간 적이 있었죠?
1: 네네네. Yeah. 기억나요.
0: 맞습니다. 근데 갔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를 맡겼는데 이게 한두 시간에 해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뭐 나중에 픽업을 할 때 뭐 아빠가 간다던가 뭐 엄마가 간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1: 저희도 그런 적 있어요.
0: That's right.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털갈이하는 강아지 미용 파트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문장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몇 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는 예전에 이병자가 해본 적은 있긴 한데,
1: 네.
0: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이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1: 돌아도
0: 같고요.
1: 와야 되고 뭘 해야 되기도 하고
0: That's
1: 여러
0: right.
1: 가지 많이 넣어야 될것 같은
0: 뭔가 더
1: 느낌이에요.
0: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미션은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픽업을 하는
1: 그죠. 강아지
0: 약간
1: 미용된 강아지를 이제
0: 그렇습니다.
1: 데리고 올 수가 있나 보죠.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 미용을 맡기러 영어로 도전을 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몇 시에 돌아와야 될까요?
2: Do you need something else?
1: Yes. I have a question.
2: Okay.
1: Yeah. My dog haircut
2: Yep.
1: when will done?
2: Oh, when will it be finished?
1: Yes.
2: Oh,
1: What time?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1: Call
2: you
1: you?
2: when he's done. When
1: 아!
2: he's finished,
1: Finish.
2: I will
1: My
2: call
1: dog
2: you.
1: finish. Call me.
2: Yes, okay?
1: So. 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아빠 번호거든요?
2: Oh, this is your number?
1: No.
2: Okay.
1: My dad number. My dad number, call, so my dad 올 거예요.
2: Oh, your
1: Come.
2: dad?
1: Yeah,
2: I
1: dad come.
2: see.
1: Okay.
2: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Yeah,
2: This
1: thank you.
2: number.
1: My
2: Okay.
1: dad.
2: Your dad.
1: Yeah.
2: Okay.
0: 아우, 잘
1: 네.
0: 봤습니다. 이게 제가 또 저의 스토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몇 시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한 두세 시,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털이 많고 막 목욕도 해야 되고 미용도 해야 되고 아마 세 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또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더라고요.
0: That's
1: 좀
0: right.
1: 예민한 강아지면 조금 더
0: Yes.
1: 걸리고.
0: 오늘 그 와중에도 패턴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Alright.
1: 그쵸.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4: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4: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l right,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미션부터 갈 건데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이거는 뭐 사실은 강아지를 맡기는 상황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뭔가 뭐 물건을 맡기거나 아니면 세탁물 같은 거 맡길 때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1: 그쵸,
0: Right?
1: 그쵸. 이거는 뭐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문장이라서
0: Sure.
1: 외워도 되겠네요.
0: 맞아요.
1: 근데 what time should? What time? 몇 시에 should? 해야 될까요? 내가 돌아와야.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느낌을 여기다가 쓰면 되는데
0: 아.
1: 그 돌아오는 거는 그거죠. 이제 back.
0: Back.
1: 예. back 해야 되냐?
0: I'll be
1: 우리
0: back.
1: 우리도 차 뒤로 뺄 때도 back, back,
0: Back, back,
1: back
0: back, back.
1: 하잖아요. 예. back밖에 없어요.
0: 그 가방 back 얘기하는 건 아니고
1: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1: back.
0: back.
1: 예, 그쵸.
0: All right. So what time should I back? 우.
1: 어쩐지 좀 길더라고요.
0: 너무 어쩐지 back을 평소보다 많이 하신 걸 봐서 불안했어요. 자, come back 이라고
1: 컴백이구나.
0: 하는 거. back이 사실 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도로 오는 거니까 돌아오다 라는
1: 아,
0: 덩어리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1: should가 저는 동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얘는 조동사죠.
1: 그쵸,
0: 도와주는
1: 그쵸.
0: 친구일 뿐이에요. 해야
1: 그래서,
0: 할까요?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1: 네네.
0: 친구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진짜 동사인 come back이 들어와야
1: 써야
0: 되고요.
1: 되는군요.
0: 그런데 얘를 시제를 바꾸려면 back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앞부분에 come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1: 아.
0: So, 왔다. 그리고 PP 형태.
1: 예. 왔다. 컴 다음에 came이죠.
0: 오케이.
1: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이제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Came.
0: 오케이.
1: Came.
0: Came.
1: Yes.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은근히 실수가 있는 동사거든요. 뭐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come came까지는 많이들 하세요. 근데 have PP 쓸 때는 마지막에 come.
1: 컴으로 다시 돌아오는군요.
0: 맞습니다. 근데 원어민들 중에 약간 슬랭처럼 컴 대신 케임 쓰는 사람들도 회화체 you know 그럴 때는 있긴 한데 이게 정확하긴 해요.
1: 예.
0: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의문사 우리 항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질문이 있어요. 뭐뭐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 앞에 의문사라는 걸 탑재를 하면 무엇, 뭐 어디, 왜
1: 어떻게
0: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의문사가 그냥 what이 아니라
1: what? time까지네요.
0: 그렇습니다. time까지. 이게 바로 몇 시에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얘를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so I should come back이 아니라 should I come back?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면 get home.
1: 네.
0: come home도 좋지만 get hom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너 몇 시에 집에 왔어? 라고 하면은
1: 네.
0: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틀려도 돼요?
1: What time?
0: 넌 왔니
1: What
0: 집에?
1: time
0: 과거니까.
1: did you? Did you get home?
0: 그렇죠.
1: 아,
0: 과거예요.
1: 예.
0: 왔니이기 때문에.
1: 그죠,
0: So
1: 그죠.
0: what time did you get home? Right?
1: 와.
0: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1: 그죠.
0: did you get home? Did you come home?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1: 그 다음에 what time을 넣어주면,
0: That's right.
1: 완벽하네요.
0: 자, 이번에는 should를 여기처럼 넣어볼게요.
1: 네.
0: should는 해야 할까,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1: 네.
0: 이거 해볼게요. 나몇 시에 떠나야 할까? 그러니까 공항에 처음 가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몇 시에 떠나야 할까?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그렇죠. What time should I leave?
1: 아하.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 따라간다라는 거 일단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 네.
0: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home?
1: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What time should I leave?
1: What time should I leave?
0: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읽어볼게요.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이게 사실 강아지 모량이나 그
1: 네.
0: 멍킴 정도에 따라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난대요.
1: 그쵸. 또, 저희 그 포메리안 스타일로 미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더 걸리잖아요.
0: 오래 걸리죠.
1: 어디는 남기고 어딘 깎아야 되고
0: 그렇죠. 그래서 몇
1: 이러니까
0: 시에 정확히 오라고 잘 말을 안 해주거든요.
1: 쉽지 않죠.
0: 그래서 끝나면 전화드릴게요. 요거
1: 아,
0: 가보겠습니다.
1: 네.
0: 현실적입니다.
1: I'll call you. 내가 전화할 거예요. 언제? When he's 끝나면.
0: Alright.
1: 끝나는 거니까 he's 끝나다. Finish. 예, finish. 좋네요. 네.
0: 약간 찜찜하죠? 네.
1: 독일해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finish도 좋은데 이것마저도 모양을 사실 바꿔야 되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아예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1: 네.
0: 뭐냐면은 I'll call you when he's
1: done.
0: done. 네.
1: 보면 알것 같은데
0: 그렇죠?
1: 또.
0: 자, do라고 하는 거는 하다죠.
1: 네.
0: 네, do는 하다인데 그것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PP
1: PP
0: 형태, 예,
1: 형태죠.
0: maybe do, right, did, done인데요. done이라고 하면 다 마친, 다 끝낸이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비동사 같이 썼죠.
1: 예.
0: He is done, right?
1: 예.
0: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done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다
1: 아.
0: 마친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So 그가 다 마친 상태일 때, 뭐 강아지가 he라고 친다면은
1: 네.
0: 그때 내가 당신에게 전화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done 대신에 방금 슬기 씨가 쓴거 있죠?
1: 네.
0: 거기 그것을 형용사로 조금 바꿔보세요.
1: 아, 그러면은 여기에 ed를 붙이면 되겠네요. finish it. 그죠?
0: 맞는지 볼게요.
1: 네.
0: finished. perfect. finish라고 하면 그것도 동사가 되죠. 끝내다.
1: 그죠?
0: right? so finished 하면 끝난 이런 형용사가 되면서 done, finished 둘다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1: 네.
0: 자, 그런데 여기에 확장형 패턴이 있어요. I call you. 이거 문장 괜찮아요?
1: 그쵸?
0: 어때?
1: 거기서
0: 괜찮죠?
1: 끝내도 되네요.
0: 괜찮아요. 근데 언제 전화하실 건데요? When he's done. When이 무슨 뜻일까? When.
1: When 뭐뭐 할 때.
0: 맞아요.
1: 네.
0: 언제 뭐 뭐뭐 할 때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가 done일 때 전화하겠다라고 해서 문장을 두 배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when 평서문 하면 평서문일 때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쩔 때는 이제 뭐뭐이면으로 해석하는 게또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서 제가 이걸 써놓은 거 참고로 써놓은 것뿐입니다. 근데 어떤 딱 시기에 뭐뭐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그가 떠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When?
1: When he is left?
0: 아, no, no, no. 그냥
1: When?
0: 평소하면 when he leaves라고
1: 아,
0: 쓰시면
1: when
0: 돼요.
1: he leaves.
0: 네, 왜냐하면 이게 when 뒤에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뭐 will 쓰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기본형,
1: When he
0: 현재형으로
1: leaves.
0: 쓰시면 돼요. So when
1: 네.
0: he leaves. 자, how about this? 내가 TV를 보고 있었을 때. 자, 힌트.
1: 아.
0: 과거 진행형입니다.
1: When I was watching
0: TV?
1: TV.
0: TV, alright? So when I was watching TV 하고 있었을 때. 자, 구간만 드린 거고요.
1: 네.
0: 그러면 앞에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나한테 전화해. 그가 떠날 때.
1: Call me when he leaves.
0: 그러자. Call me when he leaves. How about this? 넌 나에게 전화를 했어.
1: 네.
0: 근데 내가 TV 보고 있을 때 전화를 한 거야.
1: 아,
0: 넌 나에게 전화했대요.
1: you called me
0: You called me when?
1: when I was watching
0: 그렇죠. You
1: TV.
0: called me when I was watching TV. And
1: Yes.
0: that's why I couldn't answer. 뭐 이런
1: 그쵸.
0: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1: TV 볼때 전화 절대 못 받아요. 우리
0: 그렇죠.
1: 집중을 그때만큼 예, 할
0: 집중하거든요.
1: 수가
0: 네.
1: 없거든요.
0: Alright, so 이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So when을, 아, when 쉬운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0: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1: Alright, 다음 문장 볼게요.
2: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3: 아하.
2: 그러니까 좀 뒤에는 뭐 본인이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뭐 어딘가 그쵸. 가야 되나 봐요.
3: 네, 바쁘죠. 네. 네. Can you call this number? 이 번호로 전화 줄 수 있나요?
2: 전화 줄 수 있나요? 이 번호에.
3: 그렇죠. It's my 아빠 번호. 그러면은 dad's 너무 짧은데요. Dad's number.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2: 다음번에는요. 네. 밑줄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괄호를 해놓을까 봐요.
3: 그러니까요.
2: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3: 제가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2: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Alright, so can you call this number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It's my dad's number. 일단 너무 좋습니다.
3: 네.
2: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좀
3: DN?
2: 보여드릴게요.
3: DN? Dad's number DN?
2: DN?
3: Yeah. DN? DN.
2: 죄송한데 너무 억지 유행화하는
3: 왜요?
2: 시키려는 것 같아서.
3: 아 그래요? 이건 안 되나요?
2: 자, 그건 아니고요. 바로 그냥 dads라고 쓰면 됩니다. 오케이. Okay. So 이거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소유격을 짧게 해가지고 뭐 my car 대신에 mine이라고도 하잖아요.
3: 아, 네네네.
2: Right? 뭐 your book 대신에 yours 하듯이 이거는 도대체 아빠의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컨텍스트로 그러니까 맥락으로 추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dads라고 하면 아빠의 것. 이라는 뜻이 됩니다.
3: 아, 그 아빠 거예요.
2: Right? It's my dad's.
3: 전화
2: right?
3: 주세요.
2: 그쵸, the phone number, right? 네. Okay. 자, 그리고 우리가 전화한다라고 할 때요. Hey, call me, call him. 누구에게 전화한다도 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네. 전화번호를 그냥 넣어버려도 돼요.
3: 아.
2: 그럼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3: 예.
2: Okay. So 여기서는 됐예요? Can you call 하고 나서 me가, this 미가 아니라 this number 아니면 예. 실제 번호가 나와도 돼요. 1, 2, 3, 4에 뭐 5, 6, 7, 8 something 뭐. like tha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꼭 내 전화기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3: 네.
2: 너 이 번호에 전화했니? 그럼 어떻게 할까? 너 이 전화 이 번호에 전화했어?
3: Did you call this number?
2: 그렇죠.
3: 오.
2: Hey, did you call this number?
3: 네.
2: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번엔 숫자를 아예 넣어볼게요.
3: 오케이.
2: 1, 2, 3, 4, 5, 6, 7, 8로 전화해 주세요. Please 이러면서. 아하. Please부터.
3: Please call 1, 2, 3, 4 and 5, 6, 7, 8.
2: Yes.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넣어도 된다. 오. 전화번호를 넣어도 된다.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3: 네.
2: Alright, you guys, let's read this. Okay, so did you call this number?
3: Did you call this number?
2: Please call 1, 2, 3, 4, 5, 6, 7, 8.
3: Please call 1, 2, 3, 4, 5, 6, 7, 8.
2: 네, 자 여기에 참고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있는데
3: 네네.
2: 이거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익히라는 거 아니에요.
3: 아~
2: 그냥 교재에 참고로 필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3: 네.
2: 자 어떤 기기로 전화를 해달라 특정한 기기에 전화해달라고 할 때는 on을 써주십니다.
3: 아하.
2: 네, 그냥 call my cell phone 하지 마시고요. call someone, right? 여기까지 하고 예. 나서 on my cell phone 이렇게. 왜냐면 내가 내 셀폰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오피스 전화기가 될 수도 있고
3: 네.
2: 뭐 아니면 뭐 다양한 게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hey, call me on my cell phone. 기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뒤에다 on을 추가하기. 자, 그리고 장소 있죠?
3: 네.
2: 나 사무실로 전화해달라. 나 집으로 전화해달라. 이렇게 장소와 함께 쓰고 싶다면 as을 넣어줘요.
3: 아.
2: You know what I mean?
3: Yes.
2: Alright, so, hey, call me at my office. 나 집에 오늘 없을 거거든. So, call me at my office.
3: 사무실로 전화하면?
2: That's right.
3: 네.
2: Alright, so, 이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 네.
2: Okay, good.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2: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아, 문제 없죠. 아빠께 전화. 아 이분 굉장히 저 아직 기억이 나는데
3: 네.
2: 너무 친절하신 분이고 너무 잘해 주셨는데
3: 그래요?
2: 딴 데로 가셨나 봐요.
3: 아,
2: 연락이 안 돼요.
3: 그렇죠 그렇죠. 더 목 좋은 데로 가셨겠죠.
2: 그리고 저희 예. 강아지 털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3: 문제 없죠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no problem.
2: No problem.
3: 네. 프러블.
2: 어, 네. 실망할 뻔했잖아요.
3: 2M인가? UM인가? 아우, 네. 헷갈리네. 갑자기 역시, 헷갈리네요.
2: 역시 멈추면 안 돼.
3: 예. 척 써야 돼요.
2: 맞아요.
3: 예. I'll call him a, I'll give a call.
2: Give him a call.
3: Give him a call.
2: 그게 뭘 것 같아요? 뭐예요?
3: 나는 그에게

0: 얘기해 줄 거예요, 전화를.
1: 오케이. 연락을 주겠다. 자, 보겠습니다. 정답. You got it. Right, no problem. No problem. 이거는 기본이죠. 그렇죠?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 주겠다. 자, 참고로 이거 말고 no problem 대신에 제가 다른 건 다양한 거를 왕초보 영어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조금 굉장히 구어체에 가까운 가벼운 거 하나. 그게 바로 sure
0: Sure
1: thing입니다.
0: thing.
1: 굉장히 가볍고, 많이 비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좀 친근한 느낌 준달까?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oh sure thing, sure
0: Sure
1: thing.
0: thing,
1: 이거
0: sure
1: 결국에는
0: thing.
1: oh sure, no problem 의미는
0: 아,
1: 같습니다.
0: 네.
1: 자, 지금 전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표현 알고 계시더라고요. Hey, call me 대신에 give
0: He.
1: 누구 a call, right? 뭐 아마 노래 가사 이런 데도 났던 기억이
0: Give me a
1: 나는데요.
0: call,
1: Give me a call, right?
0: baby, baby.
1: Yeah.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듣잖아요. Give me a call, baby, baby.
0: 맞아요.
1: Give 뒤에 me가 나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0: 그러니까
1: 모르게.
0: 그 형식을 머릿속에 딱 대입을 시켜서
1: 맞아요.
0: 이것도 어디 많이 본 건데라고
1: 아하.
0: 유추를 했어요.
1: 그게
0: 네.
1: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딱이 차이예요. 미국 사람들이 왜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머리가 더 좋아서? 아니라 그걸 계속 들은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0: 네.
1: 우리도 그런 식으로 Give me a call, 뭐 baby baby 이거를 계속 들으면 우리도 익숙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0: 그쵸.
1: 누가 나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Give a call, baby baby 이러면 아니야, 거기 뭐 있어야 돼.
0: me
1: me 있어야
0: 들어가야
1: 돼.
0: 될 걸?
1: 이게
0: 뭐 이렇게.
1: 자연스럽게 되죠. 그런
0: 야, 그래서 많이
1: 느낌이에요.
0: 듣는 것도
1: Of
0: 중요하겠네요.
1: course, 노출입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거를 암기하는 걸 넘어서 Give someone a call. So, 목적어를 바꾸면은 이 사람에게 연락을 주는 겁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give 과거형도 알아야 될것 같은데.
0: gave.
1: gave죠. 할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전화 줘. 오늘 밤에. 어떨까요?
0: 아하. Give me a call tonight.
1: Hey, give me a call tonight. Call
0: 네.
1: me tonight.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0: 예.
1: 자, how about this? give의 과거 다시 한번.
0: gave.
1: gave. 그러면 나 이미 그녀에게 전화했어. 나는 이미
0: 아.
1: 그녀에게 연락을 준 거예요.
0: 예. I already gave her a call.
1: 그렇죠.
0: 아.
1: me가 아니죠. her죠. So
0: yes.
1: I already gave her a call. 이런 식으로 하면 I already called her. 이거나 마찬가지다라는
0: 그러네요.
1: 거.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me a call tonight.
0: Give me a call tonight.
1: I already gave her a call.
0: I already gave her a call.
1: 네, 그리고 왠지 give me a call. 뭔가 라임이 좀 살아있으면서
0: 맞아요.
1: 가사에 그래서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0: 네.
1: 자, 참고로 give me a call, 연락 줘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조금 더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call 대신에 buzz를 쓰는 거예요.
0: 오?
1: buzz가 약간 울림이죠.
0: 아, 진동
1: 맞아요. 진동
0: 소리군요.
1: 소리, 뭐벌 소리 이런 거 zzz 하는 게
0: 아,
1: buzz예요. 근데
0: 네네.
1: 그런 거를 내가 들으면은 알람이 되겠죠. 어? 뭐가 왔네? 그래서
0: 그렇죠.
1: hey, give me a buzz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나한테 연락 달라. 네,
0: 달라는,
1: 이거는 뭐
0: 네.
1: 구식 표현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둘
0: 맞.
1: 다 알아두시면, I mean 이거 쓰는 게 최고 좋기는 하죠. 약간
0: 네.
1: 격식이기도 하고. 근데 남이 얘기했을 때 버즈를 달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0: 알아는 들어야 되니까.
1: That's right.
0: 네.
1: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1: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볼게요.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0: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1: 그렇죠. 질문 어순으로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번호예요.
0: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1: 그렇죠. It's my dad's or it's my dad's phone number 정도가
0: 네.
1: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2: I'll call you when he's done.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Can you call this number?

0: It's my dad's.
1: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right,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hat time? 하고 나서 뒤에 질문 어순 이어가는 거.
2: 네.
0: 사실 그 어순 지키는 게 제일 여기선 키라고 볼 수 있어요.
2: 그쵸, 그쵸.
0: Alright, 자, 다 같이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요.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2: 네.
0: 제가 몇 시에 돌아와야 할까요? Should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몇 시에 제가 돌아와야 할까요?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0: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2: Yes.
0: 자,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갈 텐데 집에 도착하는 거 get home입니다. 오는 거
2: 네.
0: get home. 너 몇 시에 집에 도착했어? 너 몇 시에 집에 왔어?
2: What time did you get home?
0: 그렇죠. What time did you get home?
2: Yes.
0: Just like that. 자, 세 번째요. should를 또 써볼게요.
2: 네.
0: 나 몇 시에 떠나야 할까? 나 몇 시에 가야 되지?
2: What time should I leave?
0: 그렇죠. What time should I leave?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What time did you get home? What time should I leave? Very nice.
2: Yes.
0: 자, 다음은요. call 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화번호를 써보는 거예요.
2: 네.
0: Okay. So, 어렵진 않죠, 이거? 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아, 이 번호로 전화 주실 수 있어요? 당신은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있어요?
2: Can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Can you call this number? phone number 써도 되는데
2: 네.
0: 일반적으로 phone까지 굳이 안 써요. 우리도 전화번호 대신 그냥 번호로 연락 달라고 하니까.
2: 네.
0: 자, 두 번째입니다. 너 이 번호로 전화했어? 이거 내 친구 번호야. 막 이러면서.
2: 아.
0: 너 이 번호로 전화했어?
2: Did you call this number?
0: 그렇죠. 오. Did you call this number?
2: 오.
0: 이렇게요.
2: Yes.
0: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2: Yes, please call 1, 2, 3, 4, 5, 6, 7, 8.
0: Okay.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자 부담번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화 달라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2: 네네네.
0: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please call 1-800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2: 아~
0: 자주 딱 들릴 거예요. 그럼 바로 번호 나오네. 약간 반갑지 않을까라는
2: 예.
0: 생각 좀 해봅니다.
2: 잘 오케이. 들리겠는데요?
0: 그럼요.
2: 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call this number? Did you call this number? Please call 1-2-3-4-5-6-7-8.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2: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4: I'll call you when he's done.
3: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4: No problem. I'll give him a call.
0: Alright, 좋습니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What time should I come back?
5: I'll call you when he's done.
2: Can you call this number? It's my dad's.
5: Oh, no problem.
2: Yeah.
5: I'll give him a call.
2: Yeah, ok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2: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너 내 패스워드 맞춰볼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an you guess my password?
0: That's right.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What time?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0: 너 몇 시에 학교 갔어? 너 몇 시에 학교 갔니?
2: 오.
0: 네,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항상 낭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낭독하는 거 소리 내서 하는 게 낭독입니다. 그냥 눈으로 하지 마시고
2: 네?
0: 소리 내서 하기 약속 지켜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하루에 한 번에 서만항에서 2시에서 3시에 출발해요. 하루 종일 바품을 달아야 꽃게를 많이 잡을 수 있죠.
2: 바품 팔아가지고 신시도까지 오길 잘했네요.
3: 와! 이 바나나가 딱 모여진 것 같이 바로 맛집으로 출발해요.
1: 말씀 받아 이제 왔는지
4: 보람이 있습니다.
5: 아무 데서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서 맛난 음식 먹고 왔습니다. 와!
2: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먹어야 되는데.
6: 감독님, 3년하고 7개월이면 날짜로 1308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31,390비 시간이에요.
7: 너 이 콩나무가 왜 안 크는 줄 아냐?
8: 네 부정적인 기운 때문이요.
6: 아니... 혁명이 필요해. 단두대.
9: 답답해. 남자가 패기가 있어야지. 패기가 수염을 잡아채야지.
10: 그냥 둬? 이 바보야.
6: 그거 뽑으면 아플 텐데. 나 오늘 일 못해요.
11: 못하긴 뭘 못해. 얼른 일 나가. 에라 모르겠다.
9: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는 시끄러워!
6: 정숙!
12: 아니 담배 하나...
6: 자네가 감옥 맛을 못 봐서 그래.
12: 끝장냅시다!
6: 진짜 마저 죽으면...
12: 수염 내놔요!
6: 사랑해요. 올 가을엔 국수 드시러 오세요. 진짜요.

0: 예, 최악 얘기요? 아이고, 뭐라는 겨?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요? 에이, 그, 별거 있겠어? 괜찮아요, 뭐. 누가 걱정이 돼요? 제일로 이쁜 나인 기요. 뭐든 할 수 있는 나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기요. 포기는 배추. 아이, 개네. 아무튼, 뭐든 해보는 기요.
1: 예,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꿈을 찾아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EBS 기획 강연 청년에게를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제 옆에 또 한 분 나와 계신데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초스입니다. 아, 그러 전에, 야, 이 친구가 강연을 해요? 아, 이게 약간 격이 안 맞는데. 아, 농담이에요. 아, 왜냐면 이 친구 이런 걸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이게 흔한 기회가 아닌데, 이거 봐야겠는데요? 예. 자, 강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인 배치스입니다. 꽃하는 아저씨로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이 아저씨가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뭐 부모님들은 개 좀 반가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라디오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성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좀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순수히 제 얘기라서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좀 조금은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로 전라도 저 끝에 해안가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당시 연세가 이제 많으셨죠. 7남매를 쭉 낳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낳으시고 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 살이 채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오는 그 첫 번째 장면부터 저는 일단 엄마가 없었죠. 그리고 장성한 형제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엔 형제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실은 제가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꽤 긴 시간 놓여 있었습니다. 약 4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골에 그 살고 있는 애를 이러저런 뭐 사정으로 그 연로하신 아버지와 뭐 이렇게 있게 됐는데 제 위로 누님들이 저 막내 제가 똑똑한 애인데 이거 데려가서 공부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저를 소위 도시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좀 쓸쓸했던 아버지가 좀 흔쾌히 놓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누나들이 거의 뭐 작전을 펼치다시피 해서 저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전학 과정을 이걸 해질 못했네. 어떻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게 초2, 초3 올라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내내를 소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제가 지냈어요. 상황이 그래서인지 또 누나들 손에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인지 빨리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컸고 그 나이 어린이가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의 제 기억을 되짚어보면은 굉장히 암담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저 제도권 안으로 저 궤도 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공포감이 있습니다. 예, 진짜 어린 나이에도 그게 있었어요. 다행히도 동네에 친한 친구들이 다 좋은 애들이었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딱 있었어요. 요즘에 아마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한 반에 막 58명. 그러니까 그 시절에 초등학교는 뭐, 야, 어마어마했어요. 오전, 오후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근데 제가 뭔가를 했다고 얘기할 것 같죠? 오후반 애들이랑 오전에 놀아요. 얘네가 학교를 가. 그때쯤에 애들이 크로스가 돼서 오전반 마친 애들이 와. 걔네랑 또 놀아. 그래서 심지어 주변 아이들은 제가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나온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저를 이제 친구들이 잘 챙기고 같이 놀아줬는데 그럴수록 더 그 공포감 및 상실감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기차 레일 위에서 목적지가 정해지고 중간중간 기착지가 있는 열차에 타고 가는 걸로 보였고 저도 뭐 속도는 비슷해요. 같이 나란히 가는 거는 같아.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길이 없는 거죠. 이게 어쩔 때는 돌밭인 것 같기도 했다가 뭐 풀밭이었다가 막 논도 나왔다 개울도 나왔다 하는데 거기를 기차 레일은 쭉 가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길이 나 있으니까 언제쯤에 도착해서 어디서 멈췄다가 대체로 어디서 내리겠구나. 나는 뭐지? 언제쯤 저 올라탈 수는 있는가? 나란히 가는 것 같고 서로 쳐다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도적으로 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린 저에게 굉장히 공포감과 소외감, 그냥 아예 다른 길로 가야 되나?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아예 갈라져야 되나?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갔다가 어린 나이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뭐 그런 시기였었어서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사실은 이 처음에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저의 이 경험을 꼭 얘기해 주고 싶었거든요. 물건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 삶의 특이점입니다. 특이점이면서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어디 찍어주시겠어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제가 없어요. 예. 그러게 초등학교를 절반이라도 다녔으면은 조금 그렇겠는데 제가 절반 이하로 다녀서 졸업장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아마 이 졸업장을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고 있었을 경우와 그래서 결과가 저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믿고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또그 도움을 내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느냐에 따라서 이 졸업장이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아픈 또 과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하게 됐는데요. 조금은 안다. 지금 그 여러분의 그 심정을. 그런 어떤 방황 아닌 방황기를 보내면서 누나들이 계속 챙겼어요, 저를.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고 네 나이가 되면 다시 중학교를 다니게 될 거야.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 뭐 이런 걸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스스로를 다잡았던 것 같고. 결국 전 검정고시 봤습니다. 그 공백기 기간 동안 검정고시 준비 이렇게 뭐막 4년 내내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시사정보용어사전이라는 책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연두색의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거나 보고 있을까? 그것을 외우다시피 했던 것이 중간에 배움의 공백이 있거나,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는 게 많은 애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한자나, 일본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어 발음 기호 뭐, 이런 걸 애들이 초등학교 때안 했는데, 저는 다른 걸안 하니까, 그거를 빨리 해가지고, 필기체 이런 것도 잘 썼고 막 그랬어요. 그 시간을 좀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요. 그 불안감을 그걸로 달랬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6학년 나이 정도 됐을 때 이제 검정고시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돌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학교라는 이제 제도권으로 돌아 들어갔을 때 처음에 진짜 꿀등이더라고요. 그런 걸 준비한 거랑 별개로 와, 확실히 그 공백이 있긴 있더만요. 그래도 그 안에서 뭐 당연히 누나들이 각종 무슨 그 당시에 마이마이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거막 당근으로 걸면서 뭐몇등 하면 이거 사줄게. 그게 제일 안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데 전 효과를 봤어요. 그거 가지려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뭐 공부도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올라와서 하게 됐고, 이렇게 다시 소위 얘기하는 제도권으로 복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근데 절대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길들은 사회가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혹은 잠깐의 어떤 흥미로운 것들 때문에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오히려 자양분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제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청년에게라는 말로 어떤 그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진짜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제 자식들도 청년이에요. 지금 25, 19. 그런데 얘네들에게 제가 늘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큰애 같은 경우에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을 가는 순간까지 제가 매일 등교를 시켰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그러니까 내 자식이자 청년에게 얘기해줄 기회가 있었어서

그때 항상 해줬던 얘기는 착한 게 무기가 된다. 착함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될 거고, 그 착함으로 인하여 네가 얻게 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늘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첫 번째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시기를 거친 얘기를 해드림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버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왕지사 버텨냈더니 아,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더 날개를 달수 있겠구나 하는 계산을 했어요. 선함, 착함이 굉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앞으로의 세상에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의 저 본성에는 착한 것, 선한 것에 대한 선망이 있어요. 제가 확신해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기에 우리가 습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런 얘기라도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방황의 시기를 얘기할 때그 친구들이 거의 이 학교를 나온 애처럼 보이게 해줬다 그랬잖아요. 소풍 가는데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다 뻘쭘할 정도로 그 좋은 친구들 덕에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는데요. 또이 얘기 왜 꺼냈냐면 나부터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만이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어요.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 오로지 내 자식 위주니까 친구 잘 만나야 돼. 이상한 애 만나면 안 돼. 근데 내가 이상한 애가 아니면 내 주위에도 이상한 애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나만큼은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마 다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하에 나 또한 좋은 친구가 돼줘야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만 남기고 간다면 첫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시 우리는 어떤 자리로 돌아가서 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선함, 착함을 무기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제가 기성세대로서 청년을 둔 아버지로서 청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고리타분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야 기껏 저 아저씨도 결국 저 얘기하는구나 그러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자식들에게도 한 얘기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더라도 선험자이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내 편이다. 내 편이 확실한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100% 믿어라. 그 선험자가 100%내 편이라고 가정한다면 절대 거짓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인간은 굉장히 교육적이 돼요. 기왕지사 본인이 한 얘기가 기억이라는 기록에 남잖아요. 듣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기록.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누군가의 좋은 얘기를 해줄 때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을 해줍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경험과 순전히 행운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담아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심일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부모, 형제, 뭐 주위에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진심일 뿐더러 굉장히 고민 끝에 아주 그 정리가 잘된 좋은 말들일 거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거고 지겹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위 모든 분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 시기를 잘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학하기 한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은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0: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틀비틀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2: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3: 여기 전쟁이에요. 난리입니다.
4: 와, 야.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은 항상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함께 만나보시죠.
2: 제가 또 살면서 좀 힘들 때, 또 화이팅 하고 싶을 때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5: 똑딱, 똑딱.
3: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6: 대한민국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차만장작 박종서입니다.
7: 어떤 차들을 만드신 거죠?
6: 킵본, 쏘나타, 엘트라, 갑대, 산테, 스프, 엑스, 1톤 트럭 포.
7: 막 수십억 갈 것 같은데.
6: 500억.
7: 500억이요?
6: 회장님이 당신을 데리고 오란다.
7: 이 정도로 기여를 하셨으면 큰 인센티브를.
6: 그래요, 뭐, 그냥.
3: 차를 매번 준다든지.
6: 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0: 드넓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바다의 남자 해남. 그리고 그들을 카메라에 담는 또 한 명의 남자.
1: 네, 이걸 봐주세요.
2: 제가 이제 55세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사진가로 변신을 해서 사진가에서 또 이제 어부까지.
0: 은퇴 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 항로를 개척하고 있답니다.
1: 어딘데 여기까지 올라서 떨어져요? 그러다 우와. 아, 지금 크네요. 가격 체면은 그래 크죠?
0: 사진 찍으려다가 어부까지 됐다는 이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대진항의 하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출항을 준비하는 어선들 사이에서 이진수 씨를 만났습니다.
1: 좀 있더나 40m에도? 40m에도 좀 있더나? 많이 잡아. 많이 잡아.
3: 선생님이 새벽부터 무슨 조항 나가신 거예요?
1: 아, 이제 문어잡이 나가죠. 예, 예.
0: 동해 깊은 바다에서 자라는 문어를 찾아 나서는 길. 허락된 이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동해 최북단 황금어장이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1: 아, 문어잡이 뱁니다. 근데 오늘 내가 갈 자리가 만만치 않네.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0: 대진항에서 활동하는 문어잡이 배들은 어림잡아 100여 척. 이진수 씨도 슬슬 자리를 잡습니다.
3: 문어잡는데도 포인트가 있다.
1: 네, 포인트가 있고요. 저는 좀 포인트보다는 이제 옆에 배를 이제 근처에 안 가려고.
3: 왜요?
1: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3: 선장님은 경력이 얼마 되세요?
1: 지금 이제 만 2년째예요. 네.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런 정도 됐습니까?
0: 문어는 갈고리 모양의 낚시로 잡습니다.
3: 깊이가 독특하게 생겼네요.
1: 예, 이게 다 만들어야 돼요.
3: 문어가 이제 여기 올라타죠.
1: 가재미끼예요, 이거는. 가재.
3: 루어 낚시 같이.
1: 예예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로 따라 흘러가요. 그럼 꼭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얘가 이제 물어요.
4: 저 산이 무슨 산이에요?
1: 네?
4: 저 산.
1: 저 산이 금강산에 쫙 끝에 있는 거야. 쫙 끝에 있는 거. 예.
4: 네. 아, 저게 금강산이에요?
1: 예예. 네, 쫙 네. 끝에 또 하는 거죠.
0: 금강산이 지척에 보이지만 결코 건널 수 없는 곳. 늘 긴장감이 감도는 이 바다는 어부들에게는 지켜내야 하는 삶의 터전이죠.
1: 잡았어?
5: 없어?
1: 없어? 줄 몇 미터 줬어? 2m? 우리 스승님. 오케이.
3: 저분 어떤 분이?
1: 해남이면서 네. 저 이 무릎에 사가지고 솜 나한테 가르쳐 주고 뭐 매는 거 끈 이런 거 매듭 짓는 거 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준 저 친구가 고마운 친구예요.
0: 친구에게 배워 문어를 잡은 지 꼬박 2년.
6: 왔어요?
1: 예, 온 것 같아요.
6: 아닌가?
1: 이게 왜냐면 다른 그런 걸릴 게 있거든요. 저기 다른 그 그물 같은 거 어딘데 여기까지 올라서 떨어져요. 아, 아니네. 아, 에이, 속았네, 속았어. 저래요, 가끔.
0: 그런데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온 입질.
1: 문어, 문어예요?
0: 태어나서 처음 낚시에 걸린 문어랍니다.
1: 아이고, 이게 작잖아요. 요거 한 400g 나갈라나?
7: 새끼 문어.
8: 예, 예, 예. 살려줘요, 이제. 살려주면 이제 던지면 멍구를 착 잡고 도망가는 거 보세요. 던집니다. 잘 가라. 일단 커서 보자. 멍구를 안 싸네? 싸죠, 멍구. 문어에.
0: 이번엔 꽤 묵직한 문어 등장이요.
8: 오~ 보이죠?
1: 우와. 아, 좀 크네요. 아이고. 아, 그 체면은.
0: 먹이가 탐났던 문어에게는 날벼락, 선장님에게는 훈제입니다.
1: 이야. 요거 한 2kg 한 500 되겠네요. 이야.
7: 최고 몇 kg까지죠?
1: 43kg요. 올 봄에.
7: 43kg?
1: 예. 통대에 소문이 다 났어. 와. 초짜가 일냈다고.
7: 이제 저 끝나신 거예요?
1: 네, 끝났습니다. 아니요. 들어갑니다.
9: 괜찮은 건가요?
10: 아니, 저는 뭐 이 정도면 돼요.
0: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이진수 씨. 33년간 공직에서 일했던 그가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건 뜻한 바가 있어서랍니다.
7: 여기가 어떤 공간이에요?
1: 아, 여기는 1층에 갤러리가 있고요. 요거 2층은 카페입니다. 카페 사장님, 우리 아들이에요. 큰아들.
7: 안녕하세요.
1: 네.
0: 사실 그는 사진작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건 바로 해남들의 삶.
1: 아, 이거는 저 해남 사진들이고요. 1세대, 2세대의 분들이 작업입니다, 이게.
0: 해녀들만 있던 대진항에 해남이 등장한 건 1900

0: 1960년대 최북단 접경 지역이라 어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이곳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바다로 뛰어든 남자들이 해남입니다.
1: 가장으로서 어차피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일을 했구나. 이분들의 휴머니즘, 삶의 모습을 좀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0: 그렇게 은퇴 후에 만난 특별한 인연. 물질 떠나는 해남들의 바다에 이진수 씨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2: 일찍 나왔어.
3: 네, 왜 나가요? 이제.
2: 우리 친구가 여기 이제 이번에 부스에 들어 해남 친구고요. 우리 거기 계신 분이 이제 선장님. 저 선장님도 오늘 같이 이제 무속에 이제 들어가실 분입니다.
4: 이분이 그 문어 낚시 가르쳐 주신 스승?
2: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스승님입니다. 문어 지가리 스승.
5: 우리 물에 들어갈 때 진통제.
2: 진통제는 뭐가요?
5: 진통제하고 코 막히는 거.
4: 이거 몸에는 좀.
5: 몸에는 뭐 이상이 없겠지 뭐. 여태까지 뭐 수면.
4: 매일 드십니다.
5: 매일 들어갈 때만.
0: 그만큼 물질은 수압과의 끝없는 사투입니다.
2: 자, 그럼 내가 저기 그 뒤에 따라갈게요. 예, 예.
0: 그렇게 치열하게 바다를 달립니다.
6: 예전에는 예전에 해남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됐죠.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때는 해남들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5: 옛말에 이제 그 노인네들 어르신들이 해남은 오래 할 게 못 된다. 근데 40년을 냉기했네. 여기가 저도장, 최북단 저도장.
2: 여기는 그럼 북한이 뭐예요?
5: 저 앞에 보이는 게 낙타봉.
0: 금강산 낙타봉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은 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최전방 어장, 저도어장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바다는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해산물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곳이죠.
7: 그분이 항상 이렇게 짝으로 다니세요?
5: 네, 짝으로.
0: 두 남자가 입수 준비로 분주합니다.
2: 이거 뭐예요?
5: 쑥. 네, 안에 습기 안 차게 이걸로 하면은 습기가 안 차.
0: 수경까지 쓰고 나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죠. 그 모습 놓칠 새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8: 추워는 어때? 안 추워?
5: 아주 좋아요.
0: 이 순간만큼은 어부는 조연, 사진작가는 주연입니다.
9: 해남분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배를 구입하신 거예요?
2: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해남분들 배에 의해서 찍는 것은 네. 그 공간이 좁아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0: 이만하면 배를 마련한 이유 충분하죠?
5: 걷게!
0: 이번엔 해남의 물속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제작진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10: 어떠세요?
11: 너무 아름답죠. 지금 들어도 물속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10: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1: 예.
0: 수심 10m. 전동진 씨는 마치 우주를 유영하듯 숨을 머금고 바위 틈에서 해산물을 찾습니다. 이 계절 바닷속 비밀 곳간에서 채취하는 건 멍게. 눈앞에 아무리 멍게가 많아도 딱 자기

0: 수만큼만 길어 올린답니다. 그렇게 쉴 틈 없이 5시간 동안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데요. 수십 년을 해왔어도 호흡에만 의지하는 일은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오늘 같은 날씨가 1년에 며칠이나 돼요?
2: 1년에 거의 뭐 많지가 않죠, 이런 날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3: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 줄 몰라가지고 그걸 하나씩 기다려야 돼요.
0: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또 바다로 뛰어듭니다. 거센 파도보다도 가족 굶기는 것이 더 두려웠다는 대진항의 해남들. 그들의 세월이 강인한 바다를 닮았습니다.
1: 많이 따셨어요? 네,
2: 많이 땄어요.
0: 참았던 숨은 숨비 소리로 터져나오고 그 고된 시간만큼 망사리는 성게와 멍게로 꽉 찼습니다.
4: 성게가 채취하다 보면 또 이게 많이 위험하다면서요?
5: 예, 이게 그래서 성게가시 백인대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로 여기 상처들이 전부 다 지금 성게가시로 의해 가지고 생긴 상처들이에요. 예. 나중 돼야지 한 2년 지나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깨끗해지고.
0: 모질게 살아온 인생, 성게가시 상처쯤은 담담히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4: 회장님, 이렇게 조업 끝나시면 어떤 네. 생각이 드세요?
2: 조업 끝나면 뭐 이제 다 했다고 이제 안도의 한숨도 나오고 네. 또 우리 또 생산의 그 기쁨도 있잖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지 기쁜 마음으로.
0: 막 건져 올린 멍게 맛 좀 볼까요?
1: 향이 좋아요. 양심은 없어요.
0: 토박하고 큼직하게 쓱쓱 썰어냅니다.
6: 맛 표현을 한번 해주라고.
2: 맛 표현? 네.
1: 맛있겠다.
2: 굉장히 맛있지. 부드럽고 쫄깃하고 향도 좋고. 직접 맛을 보세요.
1: 향이 달라. 아, 감독님 잡숴봐요 한번.
2: 향이 확 느껴지는데요?
1: 아, 네,
5: 이게 그래서 자연산인 거예요.
1: 양식은 그런 향이 없어.
2: 저희 보고 진짜 보고. 저거.
0: 입안 가득 멍게 향을 머금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7: 이거는 이제 숨비 소리.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그런 순간을 표현했다 할까? 이거는 이제 그 뉴스에서
8: 올라오기 직전에.
7: 네, 올라오기 직전에.
2: 내가 표정이 이러나? 올라오기?
7: 근데 그런 게 있어요.
0: 가족을 위해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온 인생의 찰나.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사진 속에서 비로소 마주해 봅니다.
3: 아주 그동안에 했던 다무진 인사, 강인한 인사. 해남이 이 정도 강인해야 된다.
0: 사진 찍다 어부가 된 남자 이진수 씨.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인생 항해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9: 아, 지게 참 오랜만에 저번에.
10: 내 손이 안 간 데가 없어요. 다 뭐 혼자서 다 했지요.
9: 야, 뭐 하늘도 안 보일 정도로 대나무 숲이네.
11: 성게물 요시 360도 회전 날개가 자동으로 섞고 고르게 익혀 음식을 맛있게 이제 간편하고 편리하게 요리하세요. 자동

0: 회전 롤펜 무료 증정.
1: 설마 했는데 진짜 보험료가 줄었어요.
2: 보험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진작 AS 받을 걸 그랬어요.
3: 여러분도 보험료 줄일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4: 당연히 받아야죠.
5: 그래서 보험도 AS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매달 40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던 분이 보험 AS를 받고 사망보험금 등 일부 보장 내용은 줄이면서 보험료를 월 22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전에는 보장받지 못했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도 말이죠. 어때요? 보험 AS 받을만 하죠?
3: 간병인 보장 금액을 20만 원으로 보장 기간도 365일로 늘릴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6: 당연히 받아야죠.
3: 비싸서 부담되는 1인실 입원비를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6: 당연히 받죠.
5: 그래서 보험 AS가 필요합니다.
7: 보험 AS 받으면서 간병비를 하루 2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골절로 입원한 지 3주 지났는데 간병비만 벌써 400만 원 넘게 나온다네요.
8: 인공관절 수술 받고 세 달 입원했는데 간병인 비용에 보건비, 수술비 다 해서 900만 원이나 나온다네요. 보험 AS 안 받았으면 100만 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보험 AS 받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5: 가장 중요한 건 AS 비용이 공짜. 보험 AS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9: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파.
1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미안해.
1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5: 이 분위기?
1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5: 그렇다니까.
17: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8: 이분 위기.
19: 뭐야 이거?
18: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스페인 하면 대도시의 화려한 축제를 기대하죠. 하지만 북부의 작은 마을들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태어난 축제를 만나러 스페인 북부 코미아스로 갑니다. 스페인 북쪽 대서양을 마주한 작은 해안마을 코미아스. 19세기 스페인 국왕이 여기에서 여름을 보내며 여름 휴양지로 유명해졌죠. 아침부터 줄이 늘어서는 이곳은 카페나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초기 작품인 엘 카프리초입니다.
1: 'Because Gaudí became as a famous architect when he died, not before. Because people around him thought that he was crazy. His ideas were too crazy, we can say.
0: 음식과 식물을 사랑한 건축주를 위해 가우디가 설계한 별장. 엘 카프리초는 스페인어로 기발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2: 뭔가 건물 자체가 과자로 만든 혹은 케이크로 만든 집처럼 엄청 뭐랄까요? 동화 속에 나올 것처럼 생겼어요.
0: 붉은 벽돌 위로 노란 해바라기 타일이 띠를 이루며 건물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1: Have also some music references because the owner liked to play piano and he liked to make some compositions. So here you can see that we have five sunflowers lines in all the wall. This is the stave to write music. The lines.
2: Score.
1: Yes.
0: 음표의 형태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엘 카프리초가 또 다르게 보일 겁니다. 가우디는 음악가인 건축주를 위해 별장에 음악을 입혔습니다.
2: 와.
1: So here we have the main bedroom of the house.
2: Bedroom.
1: Yeah.
0: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저는 침실을 아무리 둘러봐도 음악을 찾지 못했는데요.
1: In this ceiling, for example, we have 88 pieces.
2: 88?
1: Yes, because of the number of the keys of the piano.
0: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천장에 건반을 올려다보게 되는 방이라니. 브람스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을 것 같네요.
2: 이 집의 컨셉을 해바라기 그리고 음악 이 두 가지의 컨셉을 가지고 집 전체를 구상한 것 같아요.
0: 하지만 건축주는 이 집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사랑한 음악만이 집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창문에도 어김없이 음표가 들어 있습니다.
1: All windows have the music note as a detail.
0: 창문을 여는 순간 들리는 음악 소리.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 와.
1: But we can listen this better in the next room.
2: 아, 오케이.
0: 방마다 이런 소리가 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0: because this is like the music room. Move all of them.
1: 지금 창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벨 소리가 나거든요. 와, 이것도 가우디가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한 거라고 합니다.
2: 창틀 속 추에 매단 금속관이 종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창문을 여닫을 때마다 연주가 되니 자꾸 여닫고 싶을 것 같죠?
3: Noi siamo turisti, veniamo dall'Italia e per la prima volta siamo qui a visitare questa casa. Molto bella, molto bella. Interessante.
2: 건물에 새겨놓은 음악이 이번에는 진짜 피아노 연주로 이어집니다.

0: es una representación de lo que es Cataluña, religión, catalanidad, arte, innovación, a vanguardias. Y esto por los catalanes es un orgullo muy grande.
1: 140여 년 전 가우디의 기발한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주인이 끝내 다 듣지 못한 음악은 이제 이 집을 찾는 모두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집의 여운을 뒤로하고 이름도 낯선 로그로뇨로 향합니다. 와인과 순례길의 도시로 알려진 로그로뇨. 그런데 오늘만큼은 하늘이 주인공입니다.
2: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경험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1: 마침 오늘은 스페인의 100년 만에 개기일식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일식이라면 놓칠 수 없죠? 로그로뇨시는 이날의 일식을 온 도시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자그마치 일식 안경 1,600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0: 잠시 후 하늘에서 벌어질 일을 기대하며 공원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안경을 끼지 않아도 빛에서 일식이 시작된 게 느껴집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달이 태양 앞으로 지나며 빛을 조금씩 가린다고 설명하겠죠?
1: 지금 이제 개기 일식이 시작돼서 태양이 조금씩 파들어가고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해.
0: 와. 여기는 한국에서 14시간 떨어진 스페인. 처음 와본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틈에서 함께 기다리고 설레는 기분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묘합니다. 와.
1: 진짜 이제 한 1분만 있으면 다 가려질 것 같아. 1분만 있으면. 와.
0: 모두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한여름밤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겠죠?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자 한여름 저녁이 잠시 밤으로 변합니다. 단 1분 21초, 짧아서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어둠입니다.
1: 와, 지금 다시 태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제가 이번에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여러 축제들을 경험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와.
0: 이 도시의 다음 개기일식이 찾아오는 건 2180년. 오늘 이 하늘 아래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전히 설레는 마음을 안고 북쪽으로 2시간을 달려 오르디시아로 갑니다. 스페인어와는 뿌리부터 다른 말, 바스크어를 쓰는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0: 여행 가방인 줄 알았는데 장바구니더라고요.
1: 사람들이 시장 바구니를 다 하나씩 들고 계시는데 모두 장보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0: 평일 아침인데도 작은 마을이 북적이는 이유는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입니다.

0: 새하얀 벽과 기둥들이 마치 신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500년 넘게 수요일마다 장이 섭니다. 직접 재배한 제철 농작물을 농부들이 들고 나옵니다.
1: empezó a celebrarse hace más de 500 años porque Ordizia era villa medieval y se quemó y entonces le dieron una, como una facultad para que todos los miércoles del año celebrara un mercado franco, que quiere decir libra de impuestos. Y entonces así empezó de nuevo a resurgir Ordizia.
0: 어디부터 들려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민될 때는 눈이 가는 대로 가보는 겁니다. 제 눈을 먼저 사로잡은 건 먹음직스럽게 쌓인 빵입니다.
2: 하이. Los produce usted?
3: Yes.
2: Ah, puedo comer?
3: Nueces y pasas.
2: 안에 겉포도가 박혀 있어서 아주 엄청 달달해요, 빵이.
3: We live together. We are a community. We work together. And we make everything together. We make cheese. You see? You make cheese, bread, olive oil. We are a community. We live together.
2: Puede vender todo?
3: Sí.
2: Hoy?
3: Sí.

0: 처럼 생긴 데를 데리고 왔어요. 와,
1: 얼마나 귀한 소길래.
0: 와.
1: 아. 귀하기는 정말 귀한데 종이로 만든 소였습니다.
0: 아니, 맞다.
2: 아. 제발 갈래요?
0: 이.
2: 아.
0: 와. 어, porque a hacerlo.
2: Hacer vaca de cartón.
0: Sí.
2: Pues mira, dos motivos. Uno. El primero es que nos estamos quedando sin vacas de leche.
0: Ah.
2: ¿Vale? Ya, pues debido a que tener vacas te, siempre es más problema los papeles que la vaca, entonces la gente se está desanimando mucho.
0: Ah.
2: Eso por un motivo. Y por el segundo, no nos dejan. No es posible que esto se haga con una vaca real.
0: Ah.
2: ¿Vale? Pues debido a la protección del animal, nosotros tampoco estamos dispuestos a que el animal venga y esté sufriendo ahí, porque hay niños, hay adultos, y no queremos tampoco que el animal sufra. Entonces, pensado así, puede ordeñar todo el mundo que quiera.
1: 손은 사라져도 손으로 젖을 짜던 전통만큼은 축제로 남겨두고 싶었던 거죠. 종이 소를 진짜 소처럼 만든 건 바로 이 젖통입니다. 모양만 흉내낸 게 아니라 제법 그럴듯합니다.
3: Vale.
1: 이번에도 제 가이드가 직접 나섭니다.
2: Esto,
0: 아줌마가 또 잘할 수 있다고.
2: No hay que apretar. Si aprietas, le haces daño en la teta. Tienes que masajear. ¿Vale? Así. Cogerla y con cuidadín para abajo.
0: Ah.
2: Así. Y ya va saliendo así un poco. Con cuidadito. Porque la puedes hacer daño.
0: Ah. Ya, 역시. 역시 연륜을 속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2: Y ahora vas cerrando y bajando.
3: Ah. Es más hacia la teta.
0: Así? Así?
2: Sí.
1: 대회에 나가려면 먼저 출전자 명단에 이름부터 올려야 합니다.
0: Perdón. ¿Puedo intentarlo también?
4: Dime.
0: Ah. Soy Park.
1: 저는 오늘 정식으로 소 젖짜기 대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함께 겨를 경쟁자들을 보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0: 참가자들을 보니까 제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참가자들을 보시면 제가 1등을 노려보겠습니다.
5: 아프다도?
6: Claro, claro. Voy a quedar la primera.
5: No, yo primera.
6: No, hijo. No,
5: no. No.
1: 만나자마자 선전포고를 하시다니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6: 아,
5: ¿cuántas veces ha participado esta?
6: Es la primera vez, pero yo ya ordeñé muchas veces, ¿eh? No, no se ría, en serio, sí, sí, sí, claro, claro. Aquí en el Echa hay mucha tradición al ordeño de la vaca pinta. Ah, yo he ido toda la vida, hombre, desde que era chica, no me he quedado.
1: 아, 잠시 후 작은 마을이 들썩입니다. 저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0: 와, 드디어 지금 소 젖짜기 대회에 소를 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와.
1: 오늘의 주인공이 드디어 무대에 섰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짜낸 사람이 우승입니다. 대회의 문은 꼬마 선수가 엽니다. 작은 손으로 젖통을 힘껏 누릅니다. 그런데 세는 게 더 많은 것 같죠? 짜낸 우유는 계량컵으로 측정합니다. 눈금 하나로 승부가 갈립니다.
6: 방메리아노.

0: mete la mano primero. Pero no escucha bien.
1: ¡Listos! ¡Ya!
2: 두 번째 참가자는 실력이 제법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 두근두근. 결과는?
3: 아니야, 빙고빙고입니다.
4: 전 진짜 진심으로 1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2: 이렇게 어린 선수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필 이런 날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어도 걱정 없을 것 같죠?
5: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의자로 비를 피하면서까지 이 대회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6: Que si es divertido, sí. Me gusta mucho. Llueve.
2: 포스가 남다른 할머니 출연자.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솜씨가 나오나 싶었는데 손자 앞에서 할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어느새 광장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번엔 제법 기대되는 선수가 등장했네요. 오, 진짜가 나타난 것 같죠? 모두의 시선이 계량컵 눈금에 쏠리는 순간.
7: 와!
1: 와!
2: 오늘 최고 기록이 등장하자 분위기가 더욱 달아오릅니다. 드디어 제 실력을 보여줄 차례네요. 저보다 더 애가 타시나 봅니다. 마음은 급한데 우유는 자꾸 엉뚱한 데로 새고 목은 꺾이고 허리는 불편하고

0: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담감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1: 이세 비엔?
2: 네, 비엔. 네.
3: 비엔. 비엔. 비엔. 비엔. 비엔.
1: 가시아스.
3: 시, 시.
1: 무이 디피실. 시.
2: 시.
1: 예.
0: 기록은 몰라도 응원만큼은 제가 1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장 한쪽이 술렁입니다. 오늘의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0: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와,
1: contento, contento. Hasta hoy.
2: Venga.
3: Bien. Mi premio va a ser Fallín.
0: Ah.
3: Anímate que como gane va a ser.
4: Wow. Wow, 지금. 1등 하면은 저한테 선물을 주신다는 그 분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5: 통 큰 약속을 하셨으니 저는 응원으로 보답해야겠죠? 역시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우유가 양동이로 곧장 떨어지네요. 소녀 시절부터 해봤다는 솜씨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우승 상품이 제 손에 들어올까요?
3: 야!
6: 가시아스.
3: Mi hermano 400 ha estado muy bien.
6: Sí, pero muy bien, muy bien.
4: 아쉽게도 이분이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1등입니다. 와, 가시아스.
3: 아!
5: 우승자에게는 트로피 대신 와인에 쌀, 파스타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승자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7: Bueno, yo creo que vamos a ser justos. Yo he sacado 400, pero creo que ha habido una chica que ha sacado 350. Entonces, en caso de igualdad, y luego, ya que ha participado, yo creo que también le vamos a dar algo. ¿Qué os parece?
5: 이런 게 동네 대회의 매력이죠? 얼떨결에 받아든 상품이지만 기분은 최고입니다.
4: 와.
5: 기분이 좋아서 추고 흥이 올라서 다시 또 한국 추고. 어느새 너나 할 것 없이 춤을 추더니 결국 우리 모두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종이소 한 마리로 하루 종일 웃고 떠든 마을. 진짜 소는 없었지만 축제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아직 흥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다음 축제 소식이 들려옵니다. 새벽을 기다렸다가 나바라의 작은 마을 팔세스로 향합니다. 절벽 아래 기대어 선 마을. 언덕 꼭대기에는 성당이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0: 이렇게 아침 일찍 스페인의 시골 마을에 온건 처음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의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1: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축제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2: Fiestas de falces tradicionales, patronales, que se celebran alrededor del 15 de agosto y dura 10 días de festividad. El ambiente es bueno, mucha gente viene, mucho turista.
3: 1972.
1: 사진 속의 그날이 5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소들이 도착합니다.

0: 축제를 일찍 찾은 또 하나의 목적이죠. 어린 시절 언덕에서 소모리를 구경하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축제의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와 레드. 저마다 각자의 소품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오전 7시, 축제가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언덕은 벌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 Pues esto aquí la fiesta de las vaquillas, subir aquí el encierro del pilón y luego bajarla. Bajarla así, corriendo. Al estilo San Fermín.
2: Porque es diferente a todas las que hay, porque las vacas bajan de arriba, de la ladera, y bajan para abajo corriendo. Y no es una, así en una calle, ¿sabes? Normalmente son encierros en calles, porque el terreno es plano, no es conveniente.
0: 소들이 달려 내려올 이 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Cuesta del Pilón. 한쪽은 암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지죠. 옛날엔 소를 몰던 목동들도 여기를 올랐겠죠?
3: 아,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명당인 것 같습니다. 아래가 엄청 잘 내려다 보여요.
0: 제가 오늘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죠?
4: Para ponerme siempre aquí.
3: Sí, siempre. Aquí, aquí.
4: Estamos siempre los mismos. Ahora falta otro chico que vendrá. Cada cual tiene su sitio aquí más o menos, ¿no?
0: Sí. 오늘 언덕 전체가 거대한 관람석으로 변합니다. 팔세스의 소모리 축제는 나바라 주가 관광 축제로 지정한 마을의 자랑입니다.
5: Las vacas ahora suben hacia arriba. Y luego a las 9 bajan hacia abajo.
1: Corriendo.
0: 구조대도 등장합니다. 좁고 가파른 흙길에서는 한 번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전 7시 30분. 먼저 소들을 언덕 위로 올려 보냅니다. 소떼가 한꺼번에 내달리자 언덕이 울립니다. 멀리서 봐도 그 기세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길이 처음부터 축제를 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6: Bueno, yo llevo corriendo aquí unos 50 años, desde que era pequeño, desde los 14, 15 años.
7: ¿Sabe cómo comenzó la tradición?
6: Sí, esto es una cañada de cañadas donde pasaba el ganado que se traía. Entonces, cuando empezaban las fiestas, bajaban desde arriba del todo, era una cañada, se llevaba todo el ganado y en un corral que hay en la parte del final del pueblo se encerraban para todas las fiestas. Pues igual hablamos de 50 a 60 animales. Y entonces la gente empezó a meterse a correr y ahí empezó el encierro del pilón.
0: 옛날 목동들이 밭을 피해 일부러 돌아가던 길. 마을 젊은이들이 소떼 앞에서 누가 더 용감한지 겨루기 시작했고 지금의 축제가 됐습니다. 흰 옷을 입고 달리는 사람들을 소들이 바짝 쫓습니다. 누가 더 빠르고 겁이 없는지 마을 젊은이들이 겨루면서 시작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소몰이는 순식간에 끝났지만 그 짜릿함은 대단합니다.
8: 이 우리 위에 와 물 랍니다.
0: 위험한 걸 알면서도 달리는 이유 해본 사람은 안다고 하네요.
6: Pues me atrajo que yo vi correr a la gente mayor desde pequeñito lo ves entonces ya ves algo habitual es algo que te va entrando y lo ves ya como algo es como un veneno que te entra ahí te vamos te invade tanto que es imposible dejarlo.
0: 산에서 내려왔다고 축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엔 마을 골목에서 또 다른 축제가 열립니다. 소의 움직임과 기량을 살펴보는 푸르에바데 가나도. 투처럼 소와 싸우는 게 아니라 목장에서 키운 소의 기운을 마을 사람들 앞에 선보이는 거라고 하네요.

0: 아슬아슬하게 피할 때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 작은 마을에 가장 뜨거운 아침이 지나갑니다. 팔세스에서 남쪽으로 달리는 길. 메마른 들판 사이로 호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기루 같은 호수를 지나치면 햇빛은 더욱 짙어지고 낯선 풍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럽의 사막, 바르데나스 레알레스에 도착합니다. 물과 바람이 수백만 년 동안 깎아 만든 땅. 다른 행성에 온 것만 같습니다.
1: 저 꼭대기를 보면 우리 산에 올라가면 소원 빌려고 돌 쌓아놓잖아요. 그것처럼 쌓여져 있는데 저것조차도 자연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와.
0: 2천만 년 전, 이곳은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물이 마르고 드러난 호수 바닥을 비와 바람이 깎아 지금의 풍경이 됐습니다. 거대한 풍경 속에 짧았던 일식과 5분 남짓했던 질주가 겹쳐집니다.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 그래서 더 뜨겁게 즐기는 것, 바로 스페인의 축제입니다. 1, 2, 3, 4!

0: 와.
1: 상담원료시 360도 회전 날개가 자동으로 섞고 고르게 익혀 음식을 맛있게 이제 간편하고 편리하게 요리하세요. 자동 회전 롤팬 무료 증정.
2: 설마 했는데 진짜 보험료가 줄었어요.
3: 보험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진작 AS 받을 걸 그랬어요.
4: 여러분도 보험료 줄일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5: 당연히 받아야죠.
6: 그래서 보험도 AS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매달 40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던 분이 보험 AS를 받고 사망보험금 등 일부 보장 내용은 줄이면서 보험료를 월 22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전에는 보장받지 못했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도 말이죠. 어때요? 보험 AS 받을만 하죠?
4: 간병인 보장 금액을 20만 원으로 보장 기간도 365일로 늘릴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7: 당연히 받아야죠.
4: 비싸서 부담되는 1인실 입원비를

0: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1: 당연히 받죠.
2: 그래서 보험 AS가 필요합니다.
3: 보험 AS 받으면서 간병비를 하루 2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골절로 입원한 지 3주 지났는데 간병비만 벌써 400만 원 넘게 나온다네요.
4: 인공관절 수술 받고 세 달 입원했는데 간병인 비용에 입원비, 수술비 다 해서 900만 원이나 나온다네요. 보험 AS 안 받았으면 100만 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보험 AS 받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2: 가장 중요한 건 AS 비용이 공짜. 보험 AS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5: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성대물 역시 360도 회전 날개가 자동으로 섞고 고르게 익혀 음식을 맛있게 이제 간편하고 편리하게 요리하세요. 자동 회전 롤팬 무료 증정.
7: 설마 했는데 진짜 보험료가 줄었어요.
8: 보험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진작 AS 받을 걸 그랬어요.
0: 여러분도 보험료 줄일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7: 당연히 받아야죠.
2: 그래서 보험도 AS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매달 40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던 분이 보험 AS를 받고 사망보험금 등 일부 보장 내용은 줄이면서 보험료를 월 22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전에는 보장받지 못했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도 말이죠. 어때요? 보험 AS 받을만 하죠?
0: 간병인 보장금액을 20만 원으로 보장기간도 365일로 늘릴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1: 당연히 받아야죠.
0: 비싸서 부담되는 1인실 입원비를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보험 AS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1: 당연히 받죠.
2: 그래서 보험 AS가 필요합니다.
3: 보험 AS 받으면서 간병비를 하루 2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 골절로 입원한 지 3주 지났는데 간병비만 벌써 400만 원 넘게 나온다네요.
4: 인공관절 수술 받고 세 달 입원했는데 간병인 비용에 입원비, 수술비 다 해서 900만 원이나 나온다네요. 보험 AS 안 받았으면 100만 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보험 AS 받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2: 가장 중요한 건 AS 비용이 공짜. 보험 AS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5: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최강공룡 미니특공대가 방송됩니다.
10: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

0: 여러분을 빼앗아올 기발한 팔명품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짜잔!
1: 뭐야, 땡기잖아!
0: 이건 다이노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다이노카 해킹 장비다. 이 해킹 칩을 다이노카에 부착하기만 한다면 다이노카는 내 조종에 따라 카로누님께 직행하는 특수 포털로 달려가지.
2: 안 돼!
0: 그렇게 된다면 블루가 가진 그레이트 코인을 얻는 건 시간 문제란 말씀!
1: 꽤 그럴듯한 계획이군. 좋다. 이번엔 반드시 내게 그레이트 코인을 바쳐라.
0: 저만 믿으십시오.

0: 그런데 요즘 들어 카르노 군단이 유독 볼트를 노리는 것 같지 않아?
1: 맞아 맞아. 저번에 나의 볼트를 노리고 작전을 세우기도 했지. 그거야 내가 가장 위협적인 대원이니까.
2: 틀렸다. 녀석들이 널 노리는 건 네가 갖고 있는 그레이트 코인 때문이다.
1: 네.
3: 그레이트 코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볼트를 특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 좋다 볼트.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
1: 오, 진짜? 그럼 악당들이 날 공격하려 하면 지켜주러 올 거야?
3: 당연하지.
1: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도?
3: 당연하지.
1: 못된 세미가 날 괴롭힌다면.
3: 당연히 너를 지키겠다.
1: 역시 티라야 멋져. 넌 이제 내 보디가드야.
3: 나만 믿어라 볼트.
2: 어이가 없군.
1: 누구야? 누가 내 주로스 훔쳐먹었어?

0: 아니, 수지의 키로스를 훔쳐먹다니 용서 못해.
1: 하긴 키라는 수지가 우선이지.
2: 네가 먹은 추로스 다시 사놔.
3: 대원들, 지금 블랙 해머가 블루시티 도심에 나타나 난동을 벌이고 있다. 어서 출동하도록.
4: 네, 사령관님.
5: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공룡 미니특공대.
1: 나와라 미니특공대.
0: 멈춰.
1: 내 역할은 여기까지군.
2: 뭐지?
3: 제멋대로 움직여!
0: 본부! 본부! 긴급 상황이다!
4: 셋! 상황 파악했다!
5: 녀석들은 특수 포털을 통해 다이노카를 카르노에게 보내려 하고 있다! 특수 포털의 예상 발생 위치는 부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두로 가려면 도심을 지나 고가를 통해야만 한다! 각 회원들은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이 세 장소로 나뉘어 다이노카를 막도록! 볼트와 그레이트 코인을 지켜야만 한다!
6: 네! 사령관님!
7: 생각보다 금방 왔는데. 그럼 이제 다이노카 드라이빙 쇼를 시작해볼까?

0: 좋았어. 아림없지. 놓쳤다. 내가 막을게. 맥스 부탁해. 옳지. 넌 내가 구한다. 루시,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한다.
1: 알겠어.
0: 됐어! 성공이야!

0: 여기도 실패했어.
1: 바보 같은 녀석들 또 놓쳤지.
2: 이제 그레이트 콘과 볼케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3: 우리가 꼭 하이노크를 막아야 해.
1: 디바 살려줘.
2: 볼케, 우리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0: 수가.
1: 마지막 작전도 실패다.
2: 카른 언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난 틀렸어.
3: 저거다! 저걸 떼어내야 해!
2: 어디?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2: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1: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오늘은 예쁜 꽃을 모아서 알록달록한 꽃다발을 만들 거야. 멋지겠지? 진짜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 그리고 또 이걸 쓸래. 꽃병처럼 꽃을 꽂으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꽃집 주인! 같이 꽃집 주인 놀이 하지 않을래? 좋다고? 그럼 친구들한테 줄 꽃다발을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꽃이 더 필요한데. 그래! 향기 맡아볼래?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꽃집 주인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친구들한테 줄 꽃다발을 만들자! 그럼 출발!

0: 안녕? 안녕, 딜런. 꽃집 주인 놀이 중인데 누구 꽃다발 줄까?
1: 나!
0: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1: 비비!
0: 커다란 꽃? 그럼 딱 맞는 게 있지. 이거야. 이게 뭐냐 하면 오렌지 커바라기야.
1: 난 전부 초록색인 꽃으로 해줘.
0: 네, 알겠어요. 금방 올게요.

0: 예쁜 잎사귀네. 근데 이만큼으론 부족해. 친구들, 손상안경으로 한번 찾아보자. 혹시 초록색인 게 보이니? 오지한테 줄 꽃다발을 쓸 건데 말이야. 저기 있어! 저걸 다 쓰면 되겠다! 이건 여기, 그리고 이건 여기, 또 됐다! 여기요? 멋진 초록색 꽃이에요.
1: 고마워요. 초록 향기가 솔솔 나. 어? 넌 초록이 아니잖아.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안녕, 딜런 안녕.
0: 안녕 데이지, 꽃다발 줄까?
1: 그래, 좋아.
0: 좋아요. 뭘로 줄까요? 해바라기, 장미, 개나리, 백합, 튤립.
1: 그치만 내가 받고 싶은 건 특별한 꽃인걸. 그게 뭐냐 하면 사자 민들레.
0: 사자 민들레라고? 그게 어떻게 생겼다고 했지?
1: 초록 줄기에 땅에서 자라. 노란 꽃잎에 무지개 향이 나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멋져.
0: 초록 줄기, 노란 꽃잎, 무지개 향? 진짜 멋지겠다. 근데 우리 가게엔 없어.
1: 없다고?
0: 아니 그게 아직은 없단 뜻이야. 하지만 내가 그럼 이 지도를 쓸게.
1: 우와, 지도? 그래, 그게 사자민들레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야. 예!
0: 그럼 꽃을 찾으러 떠나보자.

0: 저기 봐. 저 길고 부드러운 풀로 사자민들레 꽃다발을 만들자.
1: 잠깐만. 저기 있는 거 아무래도 용암 풀 같아.
0: 저 풀이 용암이야? 으아!
1: 자, 따라와. 으아! 용암이 엄청 뜨거워. 조심해. 아, 뜨거워.
2: 그럼 누가 먼저 가나?
0: 고마워.
1: 거의 다 왔어. 와! 잡았다.
0: 우와, 그래. 여기 아주 딱이야. 예!
1: 이쪽이야.
3: 꽃이잖아. 너한테도 붙었어.
2: 그리고 나도, 또 나도. 우.
1: 이것도 꽃다발에 넣자.
0: 너희도 사자민들레 만나고 싶지? 나도 그래.
1: 무지개 향기가 나는데? 사자민들레가 여기에 있나 봐.
3: 우, 발가락 사이가 간질간질해. 모래꽃이야!
1: 모래꽃이 어디서 자라는지 알아?
2: 우스꽝모래!
0: 근데 하루 종일 이러고 놀 거야? 뚜두룩! 우린 꽃집 주인인걸!
1: 이 모래에서 벗어나려면 진지한 막대를 잡아! 난 이제 진지하다고!

0: 와! 이럴 때가 아니야. 다시 찾아보자. 이제 더는 무지개 향기가 안 나네. 그 대신에 이건 냄새 푹푹 터널이잖아.
1: 냄새 너무. 어떡하지? 사자 민들레가 있는 곳에 가려면 어쩔 수 없어. 저 냄새 터널을 지나가야 해.
0: 그게 정말이야? 진짜 그러네. 저길 밖에 없어.
1: 그럼 그냥 들어가 보자. 다 같이 코를 막고 말이야. 이게 무슨 냄새지?
0: 아무 냄새도 안 났는데.
1: 초록 줄기에 땅에서 자라고 노란 꽃잎에 또 무지개 향기가 나. 바로 사자 민들레야. 봐봐.
0: 우와. 우와. 진짜 멋지다.
2: 잠깐만. 근데 그걸 꺾으면 다른 친구들이 더 볼 수가 없잖아.
1: 그치만 사자 민들레가 꽃다발 한가운데 꼭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 뭘 넣어?
0: 비비비비.
1: 사자 비시 민들레? 예! 자, 여기 있어.
0: 내 꽃다발. 우와, 나도 드디어 받았다.
1: 우리가 해냈어. 친구들 꽃다발을 다 만들었어.
3: 예, 성공!
1: 꽃집 주인 다 함께 모여 찬내에 향기로운 꽃. 오, 사자 민들레 또 비시 민들레 멈추지 않아. 모두 모두 꽃을 사랑해.
0: 그럼 나도 꽃이 될래. 예!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난 튤립이야. 난 돼지꽃.
1: 그럼 난 강아지꽃.

0: 이어서 엄마 까투리가 방송됩니다.
1: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드위,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4: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5: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6: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7: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8: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9: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10: 너희들은 SNS 하면 안 돼.
11: 스트레스 받은 말 있어요.
12: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3: 카메라 쪽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4: 촉법 소년인데요?
15: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16: 빠르게 달리는

0: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0: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도섬이랑 가재 놀이, 종이 울리면
0: 놀이터로 와.
1: 신난디랑
0: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2: 얜 집 없어?

0: 방금 막쥐가 이사 왔대요.
1: 저기 좀 봐. 저게 뭐지? 설마 황금 박쥐?
2: 잡아보시지.
3: 잡았다.
0: 뭐지?
1: 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4: 우리 동네에 이상한 친구가 이사 왔대. 집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던데.
2: 거꾸로?
0: 응, 잠도 거꾸로 잔대.
2: 진짜?
3: 주로 밤에 나타난다니까 조심해.
1: 괜찮아, 황금박쥐. 너무 무섭다.
3: 어? 황금박쥐라고?
5: 난 또 누구라고. 황금박쥐는 무서운 애 아니야.
3: 숲에 살 때 친하게 지내던 착한 친구니까 걱정 마.
2: 맞아.
0: 얘들아! 어?
5: 안녕! 오랜만이야!
2: 황금박쥐야!
4: 반가워! 제가 바로 황금박쥐인가봐.
3: 소문처럼 좀 이상해 보여.
2: 황금박쥐야!
5: 얘들아,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4: 이사 왔다면?
0: 친구들한테 들었다.
5: 그래? 나 벌써 유명해진 거야? 아참, 자, 받아. 마지도, 두리도, 너희들도 받아. 너도, 여기.
3: 어? 편지네?
5: 초대장이야. 친구들 모두 황금박쥐네 집에 초대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주세요.
1: 우와, 재밌겠다.
5: 신나다. 모두 꼭 와야 해. 저기 언덕

0: 저기! 기다릴게.
1: 응, 이따 만나.
2: 너 황금박쥐네 갈 거야?
3: 글쎄, 왠지 좀 무서워서.
0: 무섭다고? 무섭긴 뭐가 무섭다 그래.
3: 토리야, 너 목소리가 딸려.
4: 하나도 안 무서워. 황금박쥐는 좋은 친구야. 가서 다 같이 놀자.
1: 이따 보자. 다녀왔습니다.
5: 잘 다녀왔어?
1: 네!
4: 엄마, 저녁에 황금박쥐가 놀러오래요.
5: 황금박쥐가 우리 동네로 이사왔구나.
4: 가도 되죠?
5: 그래, 이따 엄마가 데려다줄게.
1: 우와!
6: 빨리 황금박쥐랑 놀고 싶대.
1: 나도
4: 어? 저기 봐. 어? 황금박쥐는 집인가 봐.
1: 우와.
2: 이런 집은 처음 봐.
4: 정말 집이 거꾸로 뒤집혀 있어.
1: 얘도
3: 다람쥐도 왔구나.
2: 빨리 들어가자.
1: 황금박쥐야, 우리 왔어.
2: 우와, 얘들아.
7: 어서 와, 잘했어.
2: 오, 안녕하세요.
7: 모두 환영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4: 금방 오겠지 뭐.
3: 맞아, 우리끼리 먼저 신나게 놀고 있자.
7: 그래, 어서 들어와.
2: 소파가 천장에 있어.
4: 집을 뒤집어 놓은 것 같다.
8: 어서 와요. 다들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1: 안녕하세요.
5: 저도 반가워요.
8: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친구가 많았다니 아빠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7: 아이 참, 아빠.
5: 다들 배고프시죠? 어서 와서 같이 식사해요.
1: 네.
8: 자, 주방은 이쪽입니다.
7: 주방도 거꾸로네?
2: 식탁은 똑바로 둬야지. 다행이다.
7: 거꾸로 매달려서 먹는 건 나도 힘들어.
8: 어서들 앉아요.
5: 자, 받아요.
7: 드렸죠?
8: 옙!

0: 잘 먹겠습니다.
1: 너가 먼저 들어가 봐.
2: 괜찮아. 너 먼저 들어가.
1: 하나도 안 무섭다며.
2: 어, 무슨 냄새지?
0: 맛있는 냄새.
3: 정말 맛있네요.
4: 많이 드세요.
5: 맛있대.
6: 오, 음식이 많이 남았네. 너무 많이 차렸나?
2: 아니에요. 친구들이 더 올 거예요.
1: 난 너무 배고파.
2: 나도. 나 황금 버킨에 들어가 볼래.
1: 같이 가.
5: 맛있대.

0: 소리는 뭐지? 어? 또 왔나? 야, 와! 너희들 왔구나! 괜찮아? 어서 들어와!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말도 안 돼.
0: 어서 밥 먹으러 가자!
2: 얘들아!
1: 얼마나 기다렸는데!
3: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4: 안녕하세요.
3: 배고프지? 어서 먹으렴.
4: 네, 잘 먹겠습니다.
1: 맛있다.
0: 먹었으면 우리 이제 놀자. 날 따라와. 나만의 비밀 공간을 소개할게. 야! 뭐? 나 간다.
1: 나도.
0: 야! 온 것을 환영합니다.
5: 어, 다 거꾸로인데 우린 어떻게 놀아?
0: 문제 없지. 자, 이 끈끈이 신발을 신으면 너희도 천장에 매달릴 수 있을 거야.
4: 우와!
5: 얼른 신어볼래.
4: 아주 아주.
5: 신발이 바닥에 달라붙어.
1: 끈적거려.
0: 자, 이제 따라와봐. 어서 어서.
1: 벽을 걷고 있어.
4: 신기하다.
5: 줄리잡기 할래?
0: 어, 좋아.
6: 이제 집에 갈까?
5: 벌써 가요?
7: 더 놀고 싶은데.
6: 너무 늦었어. 이제 집에 가야지.
4: 응? 네. 네.
8: 진짜 진짜 재밌었어.
1: 저기 내일 또 놀러 와주세요.
0: 나도.
5: 나도.
4: 나도.
5: 뭐? 너희들

0: 이어서 출동 타요와 소방구조대가 방송됩니다.
1: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2: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3: 제발 처방하지 마세요.
4: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5: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6: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묻어야 되지 않나?
7: 현 시간부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8: 너희들 SNS 하면 안 돼.
9: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10: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
11: 카메라 좀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2: 촉법소년인데요.

0: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인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 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 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타!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3: 지구 영웅 헌개맨.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바르게 달리는 스포즈.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0: 위험한 구조 대결.
1: 이른 아침 타요가 소방 구조 센터에 도착했어요.
2: 안녕 얘들아.
3: 안녕 타요.
4: 어서 와. 구름대 투이소?
0: 아직 안 왔어? 차고지에도 없길래 먼저 와 있는 줄 알았는데.
4: 이상하네. 어딜 간 거지?
5: 제시, 들리니?
0: 네.
5: 도심 오르막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즉시 출동해줘.
0: 알겠어요. 출동이야. 트윗한테 내가 연락할게. 연락도 안 받고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일단 위쪽 상황을 살펴보자. 로! 다친 데는 없어? 어쩌다 사고가 난 거야?
4: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려다가 그만...
3: 강아지?

0: 곳인데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1: 우선 아래쪽에 뒤엉킨 차들부터 대피시킨 후에 사고 차량을 옮기자.
0: 응, 알았어.
2: 어? 제시, 자동차 구조대도 도착했니?
1: 아니요, 아직.
0: 어? 어?
1: 이제 도착했어요.
0: 잠깐, 저건! 트윗?
3: 뭐라고?
0: 트윗이 왜 자동차 구조대와
4: 옷까지 파란색으로?
0: 어떻게 된 거야, 트윗?
5: 난 자동차 구조대에 합류하기로 했어.
3: 우와?
0: 자동차 구조대가 되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5: 정말로 모르겠어.
6: 하나,
5: 그동안 소방구조대로 구조활동을 해왔지만 내 노력을 이해받지 못했어.
0: 어떻게 믿고 인물을 맡겨?
5: 오히려 날 인정해준 건 자동차 구조대였지. 그때 결심했어. 나를 믿어주지 않는 소방구조대가 아닌 진짜 내 가치를 알아주는 자동차 구조대가 되기로!
7: 맞아.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팀과 함께 해야지.
8: 당연한 말씀.
0: 말도 안 돼!
2: 제시, 칸, 사고 수습부터 서둘러야 해.
0: 네!
7: 맡겨주세요. 우선 사고 차량부터 구조하자. 네키, 롱을 바로 견인해줘.
1: 알았어, 잠깐! 안전 확보가 우선이야. 아래쪽에 있는 자동차들부터 대피시키자. 이곳은 오르막이라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
7: 무슨 소리? 사고차 구조가 우선이야. 구조가 지체되면 또 다른 사고들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고차부터 견인해야 해.
1: 주변 차량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니까.
2: 너희들 언제까지 싸우고 있을 거야?
9: 서로 역할을 나누면 되잖아. 소방구조대, 자동차들로 뒤엉킨 도로를 정리해줘.
0: 네.
2: 자동차 구조대는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롱을 견인해.
10: 알겠어요.
9: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네.
7: 가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고.
0: 좋아.
1: 치, 우리 도로 아래쪽에 차량들을 정리하자.
0: 알았어, 가자 트윗.
11: 소방구조대와 자동차 구조대는 각자 임무를 시작했어요.
8: 행차!
5: 행차!
8: 잘하는데?
5: 어? 칸, 다 치웠어!
7: 좋아, 맥키, 빨리 견인을 시작해!
1: 기다리고 있었다고?

0: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소방구조대는 늘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니까.
1: 모두 제 지시에 따라서 차례로 움직여주세요. 천천히 유턴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뒷차도 앞차를 따라가세요.
2: 알았어.
1: 안쪽 차선에 있는 자동차들부터 움직일게요. 천천히 조심하세요. 휴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생각보다 금방 끝나겠는데 자동차 구조대도 우리 실력에 깜짝 놀랄 거야. 응? 힘내자. 이건 오일 같은데? 이런! 멈춰! 지금 움직이면 위험해! 으차! 내가 구조대에 연락할게. 너희는 미끄러지는 자동차들을 최대한 막아줘.
3: 알았어.

0: 얘들아, 괜찮아?
1: 이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데?
2: 엔진 오일부터 제거하자.
3: 접수제, 살포! 취업!
1: 어서 잡아요.
4: 고맙습니다.
1: 자.
5: 어디?
0: 자.
1: 어떻게 된 거야? 사고를 수습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만들어?
6: 죄송해요.
7: 너희가 서둘러서 도로를 정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8: 컨테이너 안도 확인 안 하고 무리하게 견인을 한 게 누군데?
9: 그럼 이게 다 우리 탓이라는 거야?
8: 우리 잘못은 아니지.
4: 이번 작전은 성공이에요.
10: 수고했다. 조무레기 구조대들이 쩔쩔매는 꼴을 보니 이제 내가 나설 차례가 됐군.
1: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7: 서로 돕기는커녕 매번 부딪히기만 하다니.
11: 이래선 더 큰 혼란만 생길 거야.
12: 아이들을 하나로 이끌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2: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맞아!
1: 그들이 있었지?
2: 경험 많은 그들이라면 믿을 수 있어.
3: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야.
4: 좋은 생각이야.
5: 며칠 뒤 소방구조대가 출동하고 있어요.
6: 지씨, 시청 앞에 전복 사고가 났어.
7: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서두르자.
8: 앉아. 먼저 갈게.
7: 천천히 와.
9: 안전하게 조심조심.
7: 트위. 가자. 정말 다행이다.
10: 이게 말이에요.
7: 사고가 났다더니 어떻게 된 거지?
9: 정말 큰일 날 뻔했네.
4: 멋진 구조대 덕분에 살았어.
7: 맞아. 구조대?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바르게 달리는 뿔뿔은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콩쥐라빗 유학수 하우스. 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콩쥐라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 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뽀짝 콩쥐라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미미 쇼핑백가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유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까치마 있다.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8: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 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지아야, 지금 뭐 읽을까? 동화책 좋았어, 좋았어. 나 동화책 엄청 좋아하잖아.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1: 때가 높은 신데렐라 언니?
0: 어? 신데렐라 언니면 엄청 못되지 않았나?
1: 맞아. 근데 콧대가 뭐야?
0: 콧대? 여기를 콧대라고 하지.
1: 아, 무슨 얘긴데?

0: 곧다가 높다고 하지?
1: 하, 그러게 엄청 궁금한데 어서 읽어보자. 자, 오, 신데렐라.
0: 착한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신데렐라 언니는 성격이 아주 나빴죠.
2: 아니, 왕자님이 연파티에서 데리려고 했는데 이걸 뻗어버리면 어떡해!
3: 아, 미안해, 언니.
2: 아, 정말 도움이 안 왔는데, 정말! 나 파티 갈 거니까 방 청소도 잘해라! 아, 그럼... 왕자님을 보러 파티 한번 가볼까?
3: 언니는 좋겠다. 나도 파티에 가고 싶은데.
4: 그럼 제가 보내드리죠.
3: 와, 정말요? 근데 전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4: 어머머! 나 요정! 걱정 마세요!

0: 후드도 예쁘다. 정말 대단하세요.
1: 아유,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2: 식은 죽 먹기죠. 식은 죽 먹기?
3: 구두 만졌는데 식은 죽이 필요한가?
2: 그러게. 이 책도 너무 어려운데.
4: 어려우면 그만 읽지 그래. 이제 그만 덮으라고. 동화책!
2: 죽 얘기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지아야, 우리 죽 먹을까?
3: 오, 맛있겠다. 시킬까?
2: 에헤이, 내가 또 누구야. 요정 아니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댕댕이댕, 댕댕이댕, 댕댕이댕, 나와라, 죽! 우와, 맛있겠다. 어디 먹어볼까? 자, 맛있는 죽을 떠서.
3: 난 괜찮은데? 얼마까지 식어서 괜찮아. 응? 그래서 엄청 먹기 쉬워.
2: 오, 쉽다고? 잠깐!
5: 아하! 알았다!
2: 식은 죽 먹기죠?
3: 엄청 쉬운 일이죠.
2: 예! 우리가 알아냈다! 잘했어. 예! 야골라!
4: 하지만 다음 건 더 어려워서 금방 포기할 거다.
6: 흥! 요정의 도움으로 신데렐라는 파티에 왔어요.
7: 마법이 풀리니 12시 전엔 돌아와야 해요.
8: 왕자님?
9: 왕자님, 저랑 춤추실래요?
10: 아, 왕자는 아니고 왕자 친구거든요.
8: 왕자 친구요? 아, 네.
10: 같이 추실까요?
8: 됐거든요! 아니, 왕자도 아니면서 어쩜... 저 아무나랑 춤 안 추거든요. 옷도 최고만 입고, 먹는 것도 최고만 먹고, 춤도 이 왕국의 최고인 왕자님하고만 출 거거든요.
10: 아, 네. 근데 누군진 모르지만 정말 콧대가 높으시군요.
4: 콧대가 높으시군요.
3: 콧대가
2: 높아? 언니 콧대가 높았나?
3: 아닌데. 그렇게 높지 않았어.
2: 그런데 왜 콧대가 높다고 한 거지?
3: 이 동화책도 너무 어렵다.
2: 아, 우리 그만 읽을까?
11: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그래서 읽어야 한다! 지아야, 어서 들어가서 뜻을 알아내자!
3: 알았어!
2: 오늘도 책 끝까지 읽자!
11: 당연하지! 띵기리 띵기리 띵딩! 동화책 접으라! 오! 콧대가 높다! 어서 뜻을 알아내야 하는가? 오야!
10: 같이 추실까요?
11: 어, 그럴까요?
8: 신데렐라?
12: 언니! 네가 어떻게 이 파티에 온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0: 예쁘지.
12: 아, 예쁘지! 예쁜데! 그 그 예쁜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예쁜 옷은 최고로 화려한 나한테 어울린다고?
10: 나도 우습게 여기더니 동생은 더 우습게 여기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나 봐.
11: 맞아요.
13: 그럼 우린 계속 출까요? 아,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12: 왕자님! 아, 춤을 잘 추다뇨! 아, 춤은 원, 투, 차차차 살사 디스코 후! 춤은 모든 춤을 완벽하게 잘 추는 저와 추셔야죠.
10: 잘난 체까지? 참 도도하다, 도도해.
3: 그러니까요.
11: 잘난 체 도도하기까지. 아! 무슨 뜻인지 알겠다.
10: 이봐 친구, 생각 잘해. 저 사람 정말 콧대가 높거든.
6: 도도하고 잘난 체가 심하거든.
12: 아니, 뭐야?
10: 다른 데 가야겠다.
0: 어떡해. 요정님이 12시 안엔 꼭 돌아오라고 했는데.
3: 어서 가요.
11: 언니도요.
12: 아니, 난 더 있어도 되는데, 잠깐만! 잠깐! 아니,
13: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이건
4: 왕자가 유리구두 찾아주면 끝인데. 에이,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뿅크크.
6: 왕자는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13: 정말 유리구두의 주인이 이 집에 산단 말이오?
4: 그럼요. 바로 저분입니다.
12: 어머! 봐봐, 왕자님!
13: 아이, 설마 이분이 유리구두의 주인? 아니 당신은...
0: 왕자님!
12: 안 돼! 그 유리구두 잠깐!
4: 신데렐라 언니는 유리구두를 보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0: 이벤트.
1: 아, 오늘도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저 불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눈에 불을 켜다, 무슨 뜻일까? 1번,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지다. 2번, 마치 불꽃놀이를 볼 때처럼 매우 기분이 좋고 신나다.
2: 언니가 유리거들을 보고 기분이 좋고 신이 났나?
3: 그런가?
4: 유리거들? 그 유리거들 제 거예요!
5: 그렇지만 무도회에서 유리구두를 신은 사람은 바로 동생분.
4: 아니에요! 그 유리구두 제 거예요! 근데 얘가 저 몰래 신고 파티에 간 거라고요!
6: 언니, 왜 거짓말을 해?
4: 거짓말이라고? 왕자님, 신데렐라야말로 거짓말하는 나쁜 아이예요! 저 유리구두 제 거라고요! 유리구두!
3: 저렇게까지 유리구두에 욕심내는 거 보니 정답이 뭔지 알겠다!
2: 나도! 정답은
3: 1번!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지다!
1: 이번에도 정답!
3: 와!
1: 먹잇감을 노릴 때 눈을 번뜩이는 호랑이처럼 무언가에 강하게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질 때 마치 눈이 번뜩이는 것 같아서 눈에 불을 켠다고 표현하지.
3: 언니는 유리구두가 갖고 싶어서 눈에 불을 켰어요.
2: 혹시 욕심을 냈어요.
4: 어? 어머! 어머! 불꽃이 사라졌어! 헉! 내 유리구두!
5: 와, 역시 발에 꼭 맞군요.
7: 네. 왕자님, 저랑 또 춤추실래요?
5: 그럴까요?
4: 아, 짜증나!
1: 아, 나도 짜증나!
4: 짜증나시면 저랑 춤추실래요?
1: 지금 춤출 기분 아니거든요. 둘, 셋, 뿅!
4: 어? 뭐야? 어디 갔어?
2: 그 후로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0: 인증먹기.
1: 도도하게 잘라차면
2: 콧대가 높다.
0: 몹시 욕심을 부린다.
3: 눈에 불을 켜다. 기억해
0: 기억해
3: 기억해
0: 기억해.
1: 공화책 모두 이렇게 방해하는 거 식은죽 먹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0: 식은죽 먹기.
3: 기억해

0: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몽을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4: 지구 영웅 헌개맨.

0: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1: 상도입니다.
2: 상도발생
1: 도망쳐 나 잡아봐라.
0: 모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2: 여행을 떠나볼까? 캐리어에서 작품이 Magic Dead Something The Show
3: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이쪽 한 번만 봐주세요.
9: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셨습니까?
10: 저 정말 몰랐어요. 잡아가지 마세요. 저 촉법소년이에요.
8: 카메라 좀 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10: 촉법소년인데요.
11: EBS 뉴스
12: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입니다. 긴급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갑자기 날아온 장난감에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 범인은 11세 촉법소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14: 네, 저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이곳을 지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날아온 장난감 블록에 머리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 네, 최 기자. 곧바로 피해자가 잡혔다고요?
14: 문제의 장난감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아파트에 사는 11살 남호군으로 확인됐습니다.
12: 남호군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나요?
14: 남호군은 사람을 맞추려던 것은 아니었다. 이럴 줄은 절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15: 애가 뭘 알고 있겠어요? 장난이었을 텐데.
16: 그래도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14: 현행법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말씀드리는 순간 남호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호군,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동생이랑 블록 던지기를 했을 뿐인데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엄마, 아빠.
13: 어리면 처벌받지 않아도 될까?
17: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지.
18: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7살짜리 애가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막 과일 가게에서 막 귤한개를 훔쳤어. 자, 얘는 그럼 벌을 받아야 될까? 애초에 법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어린애야.
17: 그래도 훔치면 안 된다는 건 알겠지.
19: 훔치면 안 된다는 걸 교육하지 못한 부모님에게 더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
10: 저 정말 몰랐어요.
17: 그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던지면 안 된다는 걸 쟤는 머리에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20: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되게 빠르잖아.

0: 나도 4학년이니까 우리 반 애들이 뭐 건물 밖으로 블럭을 던진 게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 뭐 투표를 하잖아? 100% 다 잘못했다로 쏠릴 거야. 근데도 저런 잘못을 하고 그럴 줄 몰랐다는 건 거짓말일 거야.
1: 할아버지가 중상을 입을 정도로 다칠 만한 건 예측하지 못할 위험 아닐까?
2: 던지면은 더 빨라지고 다친다는 거는 알았겠지. 4학년이니까. 중력 가속도의 법칙을 아니?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 얼마 없을 거야. 물체가 땅으로 떨어질 때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더 속력이 빨라지는 현상을 중력 가속도.
3: 근데 그거 이미 설명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
4: 머릿속에 든 지식이 적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5층이란 높이에서 이걸 던졌을 때 그냥 다치고 말겠지 이 정도는 알았어도 중력 가속도의 법칙으로 인해 큰 중상을 입어서 입원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야 될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
5: 당연하지.
1: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른다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를 모른다.
2: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1: 정확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2: 오.
1: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2: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 나몰라고는 일단 확실히 두 번째 상황이야.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는 거지.
3: 나도 똑같이 생각을 해. 내가 만약에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로 다칠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
4: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모를 수도 있지.
2: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6: 중력 가속도를 모르는 나몰라군이 그런 것까지
2: 얘기 그만!
3: 생각. 아이고. 사람이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던졌어도 잘못이 있는 게 사람이 다쳤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다친 치료비, 뭐 입원비. 간호비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걸 물어내야 되는 책임은 있어.
2: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충분히 내가 생각했을 때 인지할 나이가 있었어. 그런데도 몰랐다는 건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부모의 잘못이라 생각하거든. 부모님 쪽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어.
3: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 만약에 정말 아무도 안 알려준 것이라면 학교랑 그 부모님의 책임이 있는 거고 만약에 말을 했는데도 흘려들은 거라면 그 친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
2: 만약에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진짜로 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면죄부가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야 내가 이런 짓 해도 뭐 막 난리만 폈을 뿐 아무런 죄도 받지 않네? 너무 좋은데? 하면서 계속 그런 짓을 반복할겠지.
3: 더 공감이 가는 이유가 잘못을 했는데 애라고 눈을 감아주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리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못을 했으면 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6: 마치 약간 예방주사 같은 거지 약간.
7: 끝. 예방주사할 때 아프잖아.
6: 아픈가?
7: 아파. 이 주사의 고통을 형벌이라고 치자면은
6: 그렇게 형벌을 미리 줘서 그렇게 싹을 잘라야 그렇게 나쁜 짓을 다시는 안 하겠지.
1: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2: 네.
3: 네.
8: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민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3: 그 어린이는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비교적 아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촉법소년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
4: 실제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4살짜리가 막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 그런데 그 4살짜리를 과연 바로 사형으로 죽여버릴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 4살이면 아직 두뇌가 다 발달하지 않고 성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인데 교육을 더 많이 해줘야 애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2: 촉법소년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 징역형이라 생각해볼게. 어른들이랑 똑같은 교도소를 갈 거야.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차별할 수도 있고 그 아이한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교도소 안에서.
6: 하긴 교도소에는 이상한 파리범 같은 사람도 있고 파리범 같은 사람도 있고.
9: 조심하십시오.
2: 네,
9: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2: 네, 네. 지켜보고 계신 것 같네요.
6: 잘한다.
2: 감사합니다.
6: 사회의 규칙을 잘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0: 4학년 하겠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무언가를 배우는 시기고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1: 11살. 이유는 10살은 그 과목이 늘어나잖아. 학교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활기치고 다닐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야.
2: 그런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지능이 매우 낮은 성인들도 있을 거고 지능이 매우 높은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나이를 가지고 나눌 순 없는 것 같아.
3: 일단은 그 발달의 능력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사춘기가 지나면 전두엽이 발달하잖아. 근데 사춘기가 지나지 않은 어린이들은 그 편도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1: 나는 체급으로 정했으면 좋겠어.
4: 체급?
1: 몸무게가 뭐 이만큼 이만큼 이상 나가면은 앞으로 족복소멸이나 뭐 이렇게. 왜냐면은 자동차하고 사람이 서로 부딪혔어. 보행자의 과실이어도 이 자동차가 잘못했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왠지 알아?
3: 자동차가 더 세고.
1: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냈어. 근데 조사하기가 며칠 걸려. 그동안 차를 빼가지고 그렇게 축복수냐 아래로 내려가면은.
0: 내가 사실 평균을 보는 거라 생각하거든. 평균적으로 이 나이대가 되면은 막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성인은 가서 막 재범률이 낮다. 막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야.
2: 요즘 초딩들이 참 빨라.
0: 그러니까 똑똑해.
1: 요즘 애들이 참 과격해.
0: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즐기는 거야. 얘네는
1: 무서운 놈들이.
5: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한다.
1: 낮춰야 한다.
2: 저는 찬성.
1: 저도 찬성.
6: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살 정도는 하향을 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하향할 경우에는 법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촉법소년 친구들아, 너희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범법소년에서 촉법소년으로 한 단계 업되었기 때문에 책임,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
1: 너희들의 그런 폭주 기록 때문에 그런 대학 취직, 직업 취직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진짜 너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하지 마.
2: 네가 아무리 남에게 피해를 줘도 그 피해는 1.5배가 되어서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 그렇지만 내 알바 아니란다 얘들아.
7: 나는 굳이 영상 편지를 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친구들아.
8: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9: 저기 봐봐. 지금이 기회야. 그 그림엔 꽃만 있을 뿐 나비도 벌도 없지 않습니까?
10: 며칠 전이랑 위치가 또 바뀌었어.
9: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11: 그 아이에게도 법도를 말하겠어?
12: 오래 못 버틸 것입니다.
11: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13: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4: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15: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3: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16: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15: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16: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따라다니네. 밥 먹자. 잘 불러? 그럼 운동해야지. 뭔가?
1: 햄치하우스에서 햄치 돌봐주세요.
0: 자니?
2: 오늘은 홍지레빗 퀴즈펜션 가는 날.
3: 나도 탈래.
4: 조심조심. 내가 먼저야.
2: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퀴즈펜션.
5: 아이스 먹자.
2: 홍지레빗 퀴즈캠핑.
4: 와, 재밌었다.
2: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집 1&1.

0: 오늘 만나볼 위는 누구일까요? 그 두 번째 손님,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이쪽으로 자리하시죠.
1: 알겠습니다.
0: 혼명, 이, 도,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자. 훈민정음 말고도 얼마나 백성을 위했게요. 백성들 농사 잘 지어서 밥 굶지 말라고 농사 직설 책도 써줘. 새벽에 눈 뜨면 밤이야? 아침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물시계, 해시계도 만들어줘. 농사 짓기 좋은 계절 알 수 있게 별자리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이도 만들어줘. 그야말로 백성 바라기 임금 세종대왕이십니다. 박수!
2: 그 미래의 백성은 짐에 대해 모르는 게 없구나.
0: 아유,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런데 이 일들 전부 혼자 하신 거예요?
2: 아, 이걸 다 혼자 어떻게 하나? 어? 나와 훌륭한 신하들이 함께 했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0: 새벽부터요?
2: 백성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이든 한낮이든 내가 부르면 다 나와야지. 네?
0: 세종대왕님의 성격이 꼬장꼬장했다던데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네요.
2: 어라,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 건방진자의 입을 당장.
0: 훌륭한 임금 세종대왕님과의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어떻게 한글을 만들게 되셨나요?
2: 나의 백성들이 중국말인 한자를 몰라서 억울함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을 보았소. 모든 백성이 자신의 뜻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직접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게 되었지.
0: 우와, 근데 신하들이 반대는 안 했나요?
2: 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두통이. 아.
0: 뭐? 에? 뭐?
3: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새로운 글자라니 절대 아니 되옵니다.
2: 아니 왜? 어? 왜 안 되는데?
3: 새 글자를 만들면 사람들이 어려운 한자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학문이 망할 것 아닙니까?
2: 백성들이 억울하면 억울하다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3: 재판하는 사람이 공정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화를 섬겨야 합니다. 어찌 오랑캐처럼 다른 글자를 쓴단 말입니까?
2: 우리랑, 응? 중국말이랑 다른데 글자는 왜 다르면 안 되는데?
3: 하오나 전하.
2: 됐고, 하기 싫으면 나가.
3: 나가.
0: 어우, 정말 힘드셨겠네요.
2: 진짜 골치 아팠지.

0: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나는 임금인데.
1: 이렇게 어렵게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은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0: 자음은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는데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따 만들었지.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 그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느 미음은 입술 모양. 무 그리고 시옷은 치아 모양. 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으
1: 잘 안 보이는데요.
0: 직접 소리를 내보면 알지. 자, 따라해보게나.
1: 네.
0: 그.
1: 그.
0: 느.
1: 무.
0: 무.
1: 무.
0: 스.
1: 스.
0: 으.
1: 으. 오, 진짜네요.
0: 내가 생각해도 나 좀 천재인데.
1: 그러면 모음은요?
0: 모음은 좀 더 쉽지. 하늘, 땅,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다네. 아래, 아, 으, 이, 이 세 가지가 기본자지.
1: 모음은 좀 대충 만드셨네요.
0: 뭐라, 대충, 여봐라!
1: 근데 너무 쉽고 실용적이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쉽고 실용적인 한글을 이용한 놀이를 해볼 건데요. 화면에 자음 두 개가 뜨면 그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재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 이런 재밌는 놀이가 있단 말이냐.
1: 자, 좋습니다. 그럼 자음 띄워주세요. 후다 후다 후다 후다 후다 후다
0: 기웃 기웃
1: 한글. 잣대야, 잣대야, 벌칙, 벌칙. 재밌죠?
0: 뭐 하는 건가, 지금?
1: 자, 그럼, 다음!
0: 비읍시옷!
1: 오다, 오다, 오다! 백성! 벌칙, 벌칙.
0: 뭐 받아?
1: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과연 세종대왕님은 한 번이라도 맞히실 수 있을까요? 띄워주세요.
0: 세종! 사야! 여봐라. 당장 이 무엄한 자에게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1: 예?
0: 너희놈, 너희리 오거라. 내가 직접 사약을 내리도록 하겠다.
1: 아니, 이게 그 놀이 토크쇼였거든요.
0: 어딜 도망가는 게냐? 내가 만든 한글을 그 미래의 백성들도 잘 사용하고 있다니. 아주 뿌듯한 하루였어.
1: 그럼 지금까지 세종대왕님과 함께한 민가의 대화 호빵떡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계속 걸어.
2: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3: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
4: 주찬이 많이 궁금했구나.
2: 기다림은 끝. 주찬, 이제 선물을 열어볼 차례예요.

0: 어디 여기? 우와.
1: 잠깐. 선물을 열기 전 나루가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는지 함께 볼까요?
2: 오, 궁금해.
3: 안 사요, 아마.
4: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문방구에 왔어.
3: 많이 살 거니까 귀엽다.
4: 내 목표는 너에게 한국을 담아주는 거였어. 내 첫 번째 선택은
3: 안착하니.
5: 생각하고 고르고 있는 거 맞지?
3: 응, 옛날에 엄마가 많이 먹었다는 음식을
4: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서 옛날 한국 과자를 골랐어.
3: 곤약 비빔면.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이거. 하나.
4: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지만 정말 열심히 골랐어.
5: 옛날 절복놀이 팽이 같은 건 어때?
3: 어디?
5: 좀 있네. 옛날 절복놀이 팽이.
3: 아, 오오오 좋아.
4: 엄마랑 열심히 고민했다고. 1차 쇼핑 완료.
3: 외모차.
2: 이 차가 있어?
4: 당연하지. 한국을 닮는 일은 쉽지 않아. 그래도 다행히 이 차로 간 곳에서 마음에 딱 드는 선물을 찾았어. 한복 입은 키링.
3: 나는 이거랑 이거
4: 태극기라 그려진 양말.
3: 양말.
4: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주찬이를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서점도 들렀다 왔지. 너가 진짜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어.
2: 과자에 책까지? 너무 기대돼. 이제 열어볼게. 내가 책 좋아하는 거 알고 어떻게 이걸 좀 내가 엄청 감동 된다. 아, 근데 이거 나루랑 나루 엄마 같지 않아? 너무 귀엽다. 이 책은 절대로 안 버릴 거야. 계속 킵할 거야. 이제 이거가 뭘 수 있는지 기대한다. 어? 잠깐만. 진짜 선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신나. 얼른 꺼내볼게.
4: 좋아해서 다행이다.
2: 이건 내 엄마가 너무 많이 있다고 보내라고 하도 안. 그냥 비밀로 가질 거야. 너무 좋아했고. 기억에 꼭 남을 거야. 기억에 한 번 넣어볼게. 맞다. 너무 좋아. 고마워.
1: 아, 제일 중요한 편지가 빠졌습니다. 편지를 확인해주세요.
2: 아, 맞다. 얼른 읽어볼게.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To 주찬 나루. Hi 주찬아, 안녕.
3: 모든 활동 열심히 멋지게 하고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너를 이렇게라도 보는 게 좋았어. 실제로 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동안 고맙고 더 많은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 파이팅!
5: 파이팅!
1: 선물 주고받기 미션 성공!
4: 진짜 고마워, 주찬아.
2: 나도 진짜 진짜 고마워.
1: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연결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크크크크. 7단계.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 가지기. 성공!
2: 한번 가보자. 보여줄까? 태극기.

0: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인어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5: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한해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기트갈, 코드갈,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1: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2: 어퍼즈 화면 플러스
3: 물론 그래
4: 플러스
1: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5: 아기 오리
6: 뭐 그리는 거야? 어디? 어? 오호 어? 해치?
7: 해치 어? 안녕
5: 뭐야?
8: 뭔데?
7: 아무것도 아니야. 해치! 어휴.
5: 숨어 있는 걸 어떻게 봤지? 그나저나 모냥이는 어디 있는 거야?
9: 두목님.
10: 모냥?
9: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10: 글쎄. 어딜 가도 해치 녀석이 나타나니.
11: 배고파.
12: 나도.
9: 뭐라도 먹을 걸 가져오겠습니다.
10: 안녕. 훔치지 말고 정당하게 구하장.
11: 정당하게?
12: 어떻게 해요?
10: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듣도 보도 못한 마법쇼를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일일이요? 자, 이렇게 하면 고양이! 또 고양이! 예쁜 오리도 나왔어요! 이럴 땐 박수를 쳐주셔야죠!
13: 저런 거 많이 봤는데.

0: 그런 거 말고 더 멋진 거 보여주세요.
1: 더 멋진 거? 그게 할 줄은 아는데 안 돼요.
0: 그러지 말고
2: 보여줘! 보여줘!
1: 곤란한데. 보여줘! 아, 알았어요. 윌리비야!
3: 문양이다! 아자자!
1: 진작 이렇게 할걸. 이건
4: 고양이같이 생긴 사람 어디 갔지?
0: 아니, 좀 전까지 있었는데?
3: 도망갔군.
1: 해친 녀석 때문에 또 망쳤당.
5: 그래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6: 맞아.
1: 하긴, 좀 신기한 마법을 보여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5: 맞아요. 그럼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다.
1: 자, 연습해보자.
5: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6: 응? 뭐 하려는 거지?
5: 나도 몰라.
1: 시작한다. 닐리, 닐리, 닐리리야!
5: 뭐 한 거예요?
1: 그참, 다시 해볼게. 밀리, 밀리, 밀리리야! 성공이다!
5: 우와!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1: 그럼, 재채기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5: 그래요? 공연 진짜 잘 되겠다.
6: 예. Yeah.
1: 그럼 이제
6: 쟨 누구야?
1: 여긴 왜 왔냐? 길을 잃었냐? 아무 생각 없네.
6: 먹고 싶어? 먹어. 잘 먹네.
1: 그러게. 우린 나가보자.
6: 네, 가자. 안녕.
5: 얘 따라오네. 집에 가야지.
6: 따라오면 안 돼.
1: 그만 가자.
5: 네.
6: 안녕, 아가야.
1: 닐리리야! 박수 쳐주셔야죠.
0: 아, 그냥 그런데?
6: 반응이 별론데.
5: 아, 도모님, 아까 연습한 거 해보세요.
1: 그럴까? 자, 지금까지는 연습.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7: 진짜?
1: 오씨? 으흠. 이 마법은 정말 정말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모두 깜짝 놀라셨어요.
7: 나.
1: 자, 시작합니다.
6: 이리 오네.
1: 닐리 닐리 닐리리야.
6: 여기는 어떻게 왔어?
8: 마법 반응이야.
0: 알레리오!
8: 알레리오!
1: 녀석들이 오고 있어. 빨리 피해야 해. 아기 오리야? 재채기 좀 해봐. 아취! 아취! 이렇게!
5: 이야?
1: 안 되겠다. 나오심! 빨리 피하자!